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제가 지난주 그 당사국 회의가 그 유엔 당사국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 다녀온 얘기를 좀 한번 좀 들려드릴까 예. 싶습니다. 네.
0: 자, 회의는 사흘이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지금 제정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20년을 기념해서 지난주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유엔에서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실질적인 회의는 사흘이었는데 이제 하루 앞서서 8일 날 시민사회 포럼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흘 올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회의에 가려면 미국에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시즌을 갔다가 제가 그저께 일요일 날 들어왔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8일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번 회의에 좀 고생은 했지만 좀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20주년이다 보니까 전 세계 장애인 단체, 장애인 전문가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거죠. 그러니 그 얘기는 곧 그 우리가 이제 이 장애 인권에 대해서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문제들을 이런 걸 한 자리에서 좀 논의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자, 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 20년 동안 장애인의 권리는 국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다. 하지만 이행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 좀 이번 회의 때 많이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0: 예.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번 회의 내용이나 흐름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이번 회의가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6월 2일 날 방송에서. 그런데 핵심은 지난 20년을 한번 돌아보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성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래도 시혜적인 권리에서 이제는 시혜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권리적인 어떤 이행으로 좀 왔다. 그리고 그런 어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토대로 해서 각국이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압력을 가했다라는 거는 큰 성과였죠. 그러나 이제 이 성과 중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발달 장애인들도 있었고 심리사회적 장애인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인들이에요. 이들의 대표성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형식적인 참여는 많이 이제 해왔지만 정말 이들에게 의사결정을 줬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전 세계. 심지어 고등학생들로 와서 우리 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 유형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우리들의 목소리는 왜 안 들어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죠. 또 난민 장애도 많이 났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이행 격차 속에서도 새로운 의제 예를 들면 뭐 팬데믹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다음에 기후위기 문제도 있었고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의 좀 종전 선언은 됐지만 이란과 미국의 이제 전쟁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 국가가 대응을 했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AI 문제 이렇게 간극이 굉장히 많이 좀 벌어졌다라는 것이 이번 회의 때 좀 얘기가 좀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0: 말씀하신 네. 논의와 대응 의제가 넓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때 전통적으로 뭐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어떤 인권 문제도 있었지만 아주 이제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한 3개 국가의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탄자니아는 우리 알비노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색. 이게 이제 탄자니아에서는 어떤 미신이나 어떤 잘못된 왜곡된 그 신념 때문에 알비노 이런 장애인들을 막 같이 있거나 하여튼 그 뭐 이런 어떤 신체 일부를 갖고 있으면 병이 난다든지 이런 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0: 아직도.
1: 예,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비노 장애인을 납치해서 진짜 납치하고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살해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가나에서는 기도 캠프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 캠프가 뭐냐면 우리 이제 왜 과거에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기도원에서 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주술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남아공에서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 그거를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라이프 에시디미니 사건이라고 하는데 참사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시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시설에다가 이제 하면서 돌봤던 거죠, 소위. 그런데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이상 이걸 못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시설에다가 예산을 안 주고 그냥 아 나머지 그 장애인들을 다 그냥 무허가 시설에 강제로 이송을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144명이 참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렇게 세상은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AI를 얘기하고 막 전통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 이제 이런 어떤 일상 속의 배제와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진 일들이 이제 있다 보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이중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은 지금 20년 동안 그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했지만 이 이행도 더딘데 이런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과연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이번 회의 때 좀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0: 아직도 네.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를 하는군요.
1: 아,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생각했던 거를 직접 피해 당사자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반성하는 게 너무 거대 담론에만 제가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다층적인 문제에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자,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 세계 시민사회 포럼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까요?
1: 크게 이제 네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8일 날 모든 시민사회가 나와서 한 3분씩을 다 발언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CRPD의 20년의 성과는 뭐냐 라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의 문제,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역시 장애인의 대표성 문제 네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20년의 성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국가가 이 CRPD를 채택하면서 통합교육이라는 이제 특수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의 문제로 갔다든지 좀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켰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면서 탈시설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탈시설 문제라든지 또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성립되면서 그런 역할들이 결국은 이 CFPD, 그러니까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얻은 성과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반면 역시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장애 여성이나 소녀나 난민들은 굉장히 배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CRPD 20년의 성과와 또 혹은 한계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였고 한계로 이제 지적됐던 문제였고요. 폭력의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시설 감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AI가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왜 알고리즘에 의한 이제 반복되는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어로 그 장애, 그러니까 디서빌리티를 번역을 구글이나 이렇게 AI에서 하면 혹시 어떻게 번역되는지 혹시
0: 모르겠어요.
1: 무능으로 번역이 돼요.
0: 아.
1: 그러면 이렇게 무능으로 번역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번역이나 이런
0: 그렇게
1: 내용들이
0: 해왔다는 거죠.
1: 그렇죠. 써왔던 거고 AI는 그걸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물었을 때 그런 식으로 무능으로 답을 하고 그게 또 재생산되면 차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폭력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돌봄 세션에서는 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돌봄을 체계를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과연 돌봄에도 계급이 있는 거냐 혹은 구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주장한 건데 우리나라가 통합돌봄법을 3월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돌봄의 핵심은 노인은 65세 노인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들도 두 가지로 계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최중증 장애라는 거죠. 그런데 최중증 장애는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청년 세대도 있고 뭐 중년 세대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네. 자, 이번 회의에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1: 저는 그래도 장애단체 관계자가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저는 이런 또 하나 이제 흐름을 느낀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참가를 할 때는 뭐 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갔었고 발표를 하나씩 다 준비를 해서 각자 발표를 다 했어요. 거의 다. 뭐 저도 그랬지만 예를 들면 AI의 문제, 돌봄의 문제, 또 공공 일자리의 문제 이런 거를 3부씩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런 속에서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역량이 한층 좀 강화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문제를 아마 이 시간에만 다 얘기는 어렵고 좀 나중에 한번 좀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의 주요 내용과 한국 장애계 참가단의 활동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태연의 만약에.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매드 프라이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흐름과 함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여전히 존엄과 자유, 안전을 가진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1: 예, 먼저 매드 프라이드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2: 네, 영어로 이렇게 매드는 미쳤다라는 표현이고 프라이드는 자부심이잖아요.
1: 예.
2: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미쳤다라는 낙인의 언어를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말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5월 24일이 세계 조현병의 날인데요. 이것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이 위험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예,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치료를 위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입원이 곧 권리의 정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설명을 들을 권리나 치료에 대해서 의견을 낼 권리, 가족이나 외부와 연락할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권리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이 문제를 다시 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2: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들 사이에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있었고 장시간 격리 강박, 열악한 병동 환경, 면회 제한과 같은 문제가 드러나서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의 원장과 또 실질적 운영자였던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보건복지부와 병원, 관할 보건소에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1: 예,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까요?

0: 네, 핵심은 치료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존엄과 안전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인권위가 본 것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먼저 병동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는 것, 그리고 격리와 강박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 면회와 외부 접촉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는 것, 그리고 병원이 입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 예, 병동 환경도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정신병원은 단순히 사람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요. 조사에서는 잠금장치나 파손된 시설, 위생의 문제,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CCTV 구조 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환경은 환자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격리와 강박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0: 네, 격리는 환자를 보호실 같은 제한된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요. 강박은 끈이나 보호복 등으로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과 지침상 이런 조치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매우 분명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을 막기 어려울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해야 하는데요. 병원 운영이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나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 예, 이번 사건에서 왜 격리와 강박이 문제가 된 건가요?
0: 네, 인권위 결정문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한 환자의 경우에는 외진 시간을 제외하고 보호실에 격리된 시간만 합산을 해보니 무려 2,280여 시간, 날짜로 따지면 석 달이 넘는 96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수십 일씩 격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격리와 강박은 정말 짧고 예외적으로만 써야 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면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고립과 방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병원에서는 위험한 행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물론 병원은 다른 환자와 본인의 안전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세심한 관찰이나 대화로 안정시키기, 그리고 조용한 공간으로 안내하기, 대화를 시도하기, 또는 충분한 간호인력 배치와 같은 덜 제한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위험이 있다는 말만으로 장시간 격리나 강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1: 예, 면회 제한 문제도 있었다고요?
0: 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치료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이유로 면담 자체를 막거나 직계 가족에게만 면회를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1: 예, 가족이 반대를 하면 환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0: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 입원 중인 환자라고 해도 환자 본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가족이나 보호 의무자의 의견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환자의 면회와 외부 접촉을 일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요. 제한이 필요하다면 치료 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 이유도 잘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1: 예, 이번 환자의 안전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2년 병원 안에서 환자들 사이의 폭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수년간 중대한 안전사고 예방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의료 종사자가 충분히 머물지 않거나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폭행 정황에도 즉각적인 개입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1: 예, 정신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더 강한 보호 의무가 있는 건가요?
0: 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입원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안전사고가 반복된다면 이건 개인 간 다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병원 관리 체계의 문제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정신병원 입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0: 네, 우리 법에는 이번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분류하면 환자 스스로 동의했느냐 아니냐로 나눠서요. 먼저 본인이 원해서 입원하는 자의 입원과 보호자의 신청과 또 본인 동의가 함께 있는 동의 입원이 있고요. 반대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이 이루어지는 보호 입원과 행정 입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제 입원의 경우에는 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1: 입원 환자가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0: 네, 병원 안에서는 담당 의사나 병원에 퇴원이나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이나 처우 개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위법한 입원이라고 보면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예, 해외 제도에서 참고할 만한 점도 있을까요?
0: 네, 영국은 정신건강법상 독립정신건강옹호인, 다시 말해 환자 편에서 권리를 설명하고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독립적인 심판 절차도 운영을 합니다. 미국 판례도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가둘 수 없고 강제 입원에는 높은 수준의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병원 밖에서 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제도의 가장 큰 과제는 뭘까요?
0: 네,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병원 내부 기록과 내부 판단에만 맡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격리 강박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대안을 시도했고 또 얼마나 자주 관찰했는지, 누가 연장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까지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국가기관이 그 기록을 실제로 잘 점검해야 하고요.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0: 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야 할 권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또 누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방치나 고립이 아니라 존중받는 치료일 것입니다. 매드 프라이드가 던지는 질문도 결국 같다고 보는데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가면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볼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장윤정의 사랑아.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아, 네. 오늘은 얼마 전에 한창 이슈였죠. 이 성과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이 MZ세대의 직장 문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0: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그중에 하나가 성과급일 네. 텐데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성과에 대한 보상에 더 민감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성과급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이 나눔의 시스템과 공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대학 내 20대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1위가 연봉이긴 했는데요. 이어서 2순위가 뭐였냐면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연차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즉 1년차보다는 5년차에 가까워질수록 성과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고 있었고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성과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MZ세대가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뭔가요?
1: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일이나 직업이 시간이 지난다고 그 의미가 좀 달라지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의 가치관이 잘 달라지듯이 일이나 직업, 직장에 대한 정의도 늘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대학내일이 매년 일과 직장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을 때 물론 일을 하는 이유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전 세대가 동일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 생계 유지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답한 것은 기성세대인 X세대가 49%로 높기는 했는데 예.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생계 이상의 돈을 버는 게 의미 있다라는 게 32%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Z세대는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은 당장의 소득보다는 성장을 꿈꾼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예, 과거엔 평생 직장 개념이 강했는데요. 요즘 2030 세대에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분위기라고요?
1: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Z세대에게서는 여러 직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특히 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냐, 즉 회사 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업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전문성에 더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기업들이 또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도 현실에 반영되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소속감의 상실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반대로 이 회사는 오래 못 다니겠다라고 네. 이직을 고민하는 순간은 언젠가요?
1: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 한국에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이 자신의 어떤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족한 점을 드러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 이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86세대나 X세대 같은 기성세대분들은 정년보장 같은 전통적 의미의 안정감을 좀 추구한 반면에 Z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나 이 개인의 성장 기회를 굉장히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년보장 같은 경우에를 10% 정도가 이 Z세대들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해서 이 46%가 정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86세대와 20% 이상 차이를 느끼고 있어서 이 직장에서의 안정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예.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워라벨을 지키고 있나요?
1: 일과 삶의 균형이 사실 뭐 모두가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가령 이 야근 없는 정시 퇴근이 오히려 더 워라벨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86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만이 정시 퇴근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해서 이 46%가 정시 퇴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Z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대신 그러면 86세대 분들은 뭐가 워라벨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휴가가 워라벨이다라고 답을 해서 정시 퇴근을 답했던 젊은 분들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이 워라벨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실천법도 조금 달랐는데요. 이 젊은 Z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내가 연락받지 않는 게 워라벨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반면에 이 X세대 분들과 86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유로운 휴가를 위해서 업무 관계자들과 일정 조율을 먼저 하는 게 워라벨이다라고 답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다른 점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오래 일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MZ세대에게 일을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일을 잘한다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젊은 Z세대들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일을 해결하는 역량을 일을 잘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X세대나 86세대 지금의 한 리더분들이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위기 상황에 모면보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을 일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젊은 구성원들은 단기적인 임무를 해결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리더는 상대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일을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MZ세대가 생각하는 공정한 평가 어떤 기준일까요?
0: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공정이 큰 화두가 되었고 또 성과급이나 이런 걸로도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의 발화점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성과급 평가 기준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들은 평가 어떤 결과보다는 평가 방식의 체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이 직장 내에서 성과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좀 일관된 공기업의 어떤 평가 만족도가 4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중소기업이 28%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때문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는데 이 평가에 관계가 좀 개입하는 게 싫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덜 친하면 평가가 좀 박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기업 재직자들의 경우에 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좀 낮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인맥이나 친소관계가 좀 작동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MZ 직장인들은 회사 일 외에 네. 왜 다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걸까요?
0: 아무래도 이 커리어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회사 외에서 성장 활동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MZ세대들에게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Z세대 직장인들 81%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커리어 성장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지점들은 직무와 관심사별로 네트워킹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산업이나 회사 소재지와보다 훨씬 더 어떤 직무별로 네트워킹이 철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커뮤니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비율들은 13%로 높게 나타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44%로 높게 나타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오늘은 MZ세대 직장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색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색감은 색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색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색을 보면서 이 따뜻함도 느끼고 때로는 차가움도 느끼듯이 아주 다양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또한 다양하다라는 거죠.
1: 예.
2: 그런 색감을 잘 활용해서 자기만의 창작으로 장애를 아주 빛나게 만든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인간이 특별하다는 건 아마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마음을 잘 활용한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요?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보니 사회를 보고 배우고 익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죠. 성장하면 할수록 사회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도 배움을 받아들이는 공감대가 약하다.

0: 있다 보니 걱정이 태산같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좋아하는 것 찾을 후에는 사회를 배워가는 방식만 달랐지 어울리지 못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의 창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박태연 작가입니다. 박태연 작가는 테이핑 화가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의 예술 세계가 독특하지만 천재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1: 자기만의 탤런트를 잘 찾았고요.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었군요.
0: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작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일단은 함께 보면서 재능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부모님의 입장이 아닌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박태연 작가는 30대 초반입니다. 어릴 때는 언어적 소통이 참으로 어려웠고 제한적이었죠. 원인은 이 자폐성 장애가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과의 사회적 소통이나 일상적인 대화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1: 예,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으면 부모님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죠.
0: 맞습니다. 성장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걱정은 컸던 거죠. 그런데 걱정거리를 걱정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수록 함께하면서 뭔가를 만들고 오리고 자르는 등의 놀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라는 걸 알았죠. 물론 부모님의 시각으로는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알만한 작품이 하나씩 완성되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더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게 했더니 어릴 때 봤던 이 만화 주인공의 인형이라든지 그런 캐릭터 등의 색감을 살려서 이제는 재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1: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죠.
0: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서 조금씩 밝아졌고 소통도 늘어나면서 고등학교까지는 잘 마쳤죠. 그리고 20살 무렵에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기존의 재료였던 이 박스나 종이 등의 재료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이 포장용 색테이프 등을 붓과 물감으로 삼아서 평면 패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법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단조로운 색깔의 테이프들을 이 겹겹이 여러 번 덧붙여서 깊은 명암하고 오묘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방식을 터득했던 거죠. 단색이어도 여러 번 겹치면 색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색상의 표현력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예,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손동작이 있었을 텐데요. 그마저도 즐겼던 거죠.
0: 맞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반복 동작이 있어야만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박태연 작가는 머릿속에 있는 잔상을 밑그림 없이 곧바로 테이프로 구현하는 그만의 독특한 작업 과정이 온몸에 완전히 정착되어 있었던 거죠.
1: 예.
0: 테이프로 안쪽 면을 먼저 채운 뒤 바깥쪽 라인을 잡아나가는 기법은 미술계에서도 신선한 충격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노력 덕분에 2011년부터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 등에서 꾸준히 입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생애 첫 개인전인 박태연과 친구들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프로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소속사가 있는 멋진 작가다라는 겁니다.
1: 예, 잠자는 재능을 찾았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군요.
0: 맞습니다. 소통의 벽을 자신만의 색 테이프로 허물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의 교훈인 색감은 다양함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섯 손가락의 새벽 기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화면 아래쪽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막이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은 자막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는 메뉴나 채널, 볼륨 등 이 TV 조작 과정을 음성으로 안내해줘서 시각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음성의 속도나 높낮이를 8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리모컨 역시 버튼이 커서 사용하기 쉽고 또 음성 안내 호출 버튼도 있어서 이게 버튼을 일일이 누를 필요 없이 말로, 소리로 TV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용 TV 신청이요. 7월 3일 금요일까지예요. 7월 3일 금요일이요. 시청자 미디어재단 TV보급 홈페이지나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 전화 1688-4596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빌리 아일리시가 부릅니다. Birds Over Feather.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나 임산부를 만나면 자리를 양보하게 되죠. 엘리베이터에 탈 때도 몸이 불편한 분이나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탈 수 있게 배려하고요. 또 좁은 인도나 복도에서 서로 지나가기 어려울 때는 한쪽이 잠시 비켜서며 길을 양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상의 여러 순간에 양보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양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의 원인과 예방, 건강한 삶의 방법을 짚어주는 KBS의 대표적인 건강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요조와 김진표가 부르는 좋아해.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0: 때와 장소에 어울린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주제가 양보입니다. 양보.
1: 예. 네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네. 일상생활 곳곳에서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은 참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사전적으로 양보라는 거는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조금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편리함이나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보란 거창한 희생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와 관련된 양보와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0: 그 장애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양보일까 고민될 때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배려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1: 맞죠. 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장애인에게 있어 양보는 단순하게 장애인이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우리 사회가 함께 같이 이제 도와주고 네. 그리고 조정해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시각장애인은 이동이나 정보 접근에서 비장애인보다 아무래도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을 그럼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줄을 조금 양보해 주거나 그리고 안내를 도와주는 거는 특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이제 그러기가 네. 쉽지가 않죠. 사실상
1: 그쵸? 쉽지 않아요.
0: 네,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문화 중에 빨리빨리 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양보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먼저 빨리거든요.
1: 맞아요. 예, 예. 제가 겪은 사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흰 지팡이를 들고 일단 탑니다. 네.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에 딱 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일반 줄이 길더라도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프레스티지 클래스, 즉 비즈니스나 이제 네. 그 퍼스트 클래스 이쪽 있잖아요. 그 클래스 카운터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각 직원이 안내해 주거든요. 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긴 줄에서 이동하거나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0: 그렇죠.
1: 장애인의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클래스 카운터를 이용하는 것은 규정으로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0: 근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 문제가 되나요?
1: 네, 그러니까요.
0: 아, 그래요?
1: 지금 당연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0: 너무 당연하게
1: 무슨 문제가
0: 생각...
1: 되나요? 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 경험을 한 바로는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체크인 카운터의 경우에는
0: 외국인?
1: 네, 네. 네. 주로 이제 외국 항공사나 예, 예. 외국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을 때 전 이제 여행 좋아하니까 많이 나가보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가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흰 지팡이를 들고 또각 비즈니스 카운터 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기다리고 긴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 이제 같이 동반인의 시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부 체크인 카운터에 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또각또각 안내를 가서 가게 되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기로 가지? 이런 시선이나 불편함을 주는 분위기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0: 왜 이렇게 신경을 써요, 남을?
1: 네.
0: 진짜.
1: 물론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봐선 사실인 것 같아요.
0: 아니,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선생님한테 들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니, 네. 왜 이렇게 외국이랑 차이가 나지?
1: 네. 그거는 네. 결국 답은 교육이에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성세대 아마 여기 진행자분도 마찬가지고 네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으실
0: 한
1: 겁니다.
0: 한 번도 없어요.
1: 그렇다고 우리 어렸을 때 통합교육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날 기회도 없고 장애에 대한 에티켓을 배운 적도 없고 예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권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지금처럼 1년에 한 번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 장애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죠. 에티켓을 가르치고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우리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양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선거권이 훨씬 잘 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인에 대한 양보라는 거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실 양보라는 것은 거창한 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릴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먼저 탈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거 네네. 외국에 나와서 우리가 흔히 서구권에 나가서 제가 흰지팡이를 들고 가게 되면요 이유 없이 그냥 바로 앞으로 가게끔 그냥 거의 끕니다. 저를 잡아끌어요.
0: 어머머.
1: 네, 우리나라는 꼭 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양보인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태도일 거죠. 지나치게 동정하거나 과하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동 중에 이제 불편을 겪는 장애인한테 양보나 네. 배려하는 게 이제 에티켓이긴 한데 네. 장애인 입장에서도 조금은 조심할 게 있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1: 모든 에티켓은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네,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부 장애인의 경우에도 양보와 배려를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장애인인데 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배려가 의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전제를 하셔야 돼요.
0: 네,
1: 결국 양보와 배려는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네.
0: 그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 있죠. 저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직원이나 네. 활동 지원인의 안내를 받아서 이동하곤 합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 길이 길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저희가 타야 되는데 줄이 제 앞에가 20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0: 네.
1: 그런데 이때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과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용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느낌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0: 기분이 달라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 안전의 문제니까 사실 네. 앞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동이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어서 아니면 익숙한 역이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앞쪽으로 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일반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한테 매우 자연스럽고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꼭 에티켓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쌍방인 거죠. 네.
0: 그러니까 양보와 배려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정해갖고 꼭 이렇게 해야 돼.
1: 네.
0: 이거라기보다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할까요?
1: 말씀하신 대로 네. 딱 정확히 정해져가지고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 줄여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뒤에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0: 10명 미만이면 괜찮아.
1: 네, 뭐 10명이면 괜찮아. 말고. 8명인가 9명인가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만약 법으로 만들어놨겠죠. 근데 법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티켓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0: 없어요.
1: 장애를 가진 네. 사람은 당연하게 배려를 받아야 되고,
0: 사람 빼고.
1: 네, 네. 배려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곰곰이 제가 저는 이제 비장애인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네.
1: 어떤 게 불편하냐면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태도가 많다는 거죠. 전제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전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감사의 표현이나 양해를 구하는 한마디만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양보와 배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1: 난 평생 살아가면서 도움 하나도 안 받아요. 에이.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0: 말도 안 되죠.
1: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는 누군가를 아래로 보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따뜻한 양보를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버스턴이 부릅니다. More than a feeling.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내과의사 서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승마를 하다가 낙마하는 사고 때문에 왼쪽 눈을 이제 실명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내시경 의사인데, 처음 다쳤을 땐 제가 과연 내시경 의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불안감도 있었는데, 너무 사실 다행이게도 내시경 화면 자체가 2차원 화면이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 시력에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의사 본업에 복귀를 할 수 있었고, 그 또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더 훌륭한 능력을 갖춘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기 위암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대장 용종 암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용종들을 미리 제거할 때도 훨씬 더 세심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속한 의료 분야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데요. 예, 박사 학위 논문도 이런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만성질환 관리에 얼마나 취약하고 또 그 예후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안 좋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요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서연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과 의사시군요. 낙마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병원에 복귀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요. 박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쪽 눈을 실명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앞으로의 진료와 또 연구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시온이 부르는 Way Back Home.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생로병사의 비밀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오늘은 생로병사의 비밀 910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탄산 음료를 끊어보니입니다. 지난주에 담배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탄산 음료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 저도 그런데.
1: 저도 좋아하지만 네. 한번 입에 되면 1일 1탄산은 정말 쉽거든요.
0: 1일 10탄산도 돼요.
1: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방송 보니까. 네. 근데 이 탄산음료를 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 탄산음료를 왜 끊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0: 아니, 지금 유혜진 리포터님 지금 3주 연속 끊어야 되는 것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1: 네. 우리 모두 끊어야 돼요.
0: 근데 이게 네. 치킨이나 햄버거 먹을 때 이거 어떻게 끊습니까?
1: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치킨 배달시키면 콜라 따라오고요.
0: 그렇죠.
1: 햄버거 먹을 때도 세트로 시켜야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탄산 음료를 먹게 되고 이걸 먹으면 뭔가 속이 뻥 뚫리면서 그렇죠.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0: 그래서 더 먹을 수 있죠.
1: 네. 하지만 네.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합니다. 먼저 탄산 음료를 자주 먹는 삼남매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 KBS 생로병사의 비밀 타권재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경기도 광명시
3: 세 남매를 키우는 집.
4: 치킨? 그러면은 딴 거는 뭐 콜라는 자동으로 오잖아.
5: 아니야. 너무 많아. 그래도 그것도 골라야 돼. 막 제로나.
4: 그러면 제로?
5: 아니 뭐 그냥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를 먹으면 되겠지 뭐.
2: 엄마 김미영 57세.
4: 그러니까 집에 음식은 제가 해주는 음식 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편이에요.
3: 저녁 식사는 주로 배달 음식입니다.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시켜 먹죠.
2: 치킨 두 종류와 탄산 음료.
3: 한창 때인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음식도 넉넉하게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탄산 음료.
2: 큰 페트병으로 세 개다.
4: 아무래도 배달 음식은 기름지고 맵고 짜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그 물은 좀 잘 안 먹고요. 거진 안 먹고 탄산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3: 식사하는 동안 연신 탄산 음료를 마시는 아이들. 물 대신 오직 탄산 음료로만 목을 축입니다. 치킨의 기름진 맛이 물릴 때쯤 탄산음료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면 느끼함이 싹 가십니다. 1.5리터 탄산음료 3병, 반 이상이 금세 사라집니다.
2: 유에스터 20세.
5: 탄산음료를 그냥 마시고 싶을 때는 그냥 거의?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편의점 자주 들려서 뭐 사 먹든가? 물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3: 식사 후 일정에 맞춰 바쁘게 움직입니다. 첫째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고 지금은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죠? 마시고 남은 탄산음료입니다. 에스더는 텀블러에 늘 탄산음료나 커피를 채워서 넣고 다닙니다.
2: 상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3: 휴학 중인 에스더는 낮엔 아르바이트를, 저녁엔 연습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 틈틈이 마시는 한 모금의 탄산음료는 에스더에겐 휴식입니다.
2: 에스더가 편의점에 간다.
3: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립니다. 연습하는 동안 텀블러에 챙겨온 탄산음료를 다 마신 겁니다.
2: 탄산음료를 골라 벤치에서 마신다.
3: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 하루의 마무리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합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서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6: 집에서는 또 드시나 봐요, 탄산을.
5: 네, 전 집에서 아빠가 너무 싫어하셔서 탄산을 이제 이런 음료를 따로 마실 수가 없어요.
3: 한편 집에서는

0: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아홉, 10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그 유방암이 있기 전에 제가 탄산 중독이었어요.
1: 미형 씨는
0: 진단했다.
1: 8년 전 유방암 선고를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어내고 2년 후 완치 판정이 코앞인데 행여나 재발할까 남편은 두렵습니다.
2: 남편 유광모 55세.
3: 유방암 외에 또그 합병증으로 여러 병한 10번 정도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기 시집 오기 전에서부터 탄산 음료를 냉장고에 끊이지 않고 사서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주의하려고 제가 많이 신경을 쓰죠.
4: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치킨에는 탄산이지. 근데
1: 네.
4: 아빠는 그게 싫고. 네, 이런 상황이네요.
1: 그렇습니다. 김미영 씨가 암투병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남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4: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막으면 또 하고 싶은 거.
1: 네.
4: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1: 더 하고
4: 마음.
1: 싶죠.
4: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나쁘다는 거예요, 탄산이?
1: 워낙 이유가 다양해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4: 그 정도예요.
1: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 성분인 액상 과당이 문제입니다. 마셨을 때 인슐린 스파이크가 오고 지방간과 비만을 유발하고요. 치아가 부식될 수 있고 콜라 같은 갈색 탄산 음료에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인산이 또 들어갑니다. 또 과도한 인산과 설탕의 조합은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칼로리가 높은데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을 제대로 자극하지 못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끔 합니다.
4: 아, 이게 진짜였네. 탄산을
1: 자꾸
4: 먹을수록.
1: 먹을수록 자꾸 먹게
4: 네.
1: 되잖아요.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먹고 나면 이게 뭔가 리셋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탄산음료 마니아라는 한 남성분을 만나보겠습니다.
4: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 경기도 안산시.
5: 강신복 씨도 평소 탄산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2: 62세 단숨에 한 잔을 비운다.
6: 마실 때 기분이 어때요?
7: 시원해요. 목구멍도 시원하고.
5: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실 정도 신복 씨에겐 탄산음료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7: 평균적으로만 10병 하루에. 집에 음료수가 떨어지면 좀 불안해요.
5: 저녁 시간 편찮은 어머니 대신 밥상을 차립니다.
2: 밥을 푼다.
5: 평소 밥 생각이 딱히 없지만 어머니 때문에 밥상 앞에 앉습니다.
7: 아유, 맛도 없다.
5: 결국 남기고 맙니다. 부족한 식사는 탄산음료로 대신합니다. 평소 식사량이 이틀에 한끼 정도가 답니다. 신복 씨에겐 탄산음료가 물이고 또 밥입니다.
2: 한양대학교 병원.
5: 물과 밥 대신 탄산음료만 마시고 있는 강신복 씨, 건강은 괜찮을까요?
2: 진료실.
8: 혈당하고 요산소 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5: 검사 결과 강신복 씨는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뇨병 전 단계로 나타났고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내과 손정식 교수.
8: 음료수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달달한 당 때문에 혈당하고 요산이 올라가 있고 당뇨가 진행될 위험이 높으신 상태예요.
5: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시원한 맛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물과 단맛을 내는 액체 상태의 당분인 액상 과당이 기본 원료입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탄산음료 특유의 거품과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액상 과당. 250ml 콜라 한 캔엔 각설탕 7개에 달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리터 탄산음료를 10병씩 마시는 강신복 씨는 매일 각설탕 약 420개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8: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단맛은 대부분 과당이 내게 됩니다. 당을 액체 상태로 먹는 것과 고체 상태로 먹는 것을 비

0: 비교해 보면 당을 액체 상태로 먹게 되면 더 빨리 흡수되고 단맛도 더 빨리 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보상 중추를 더 빨리 자극해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액상 과당을 먹게 되면 당도 빨리 오르고 더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당뇨나 비만 같은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1: 논문 자료.
2: 탄산음료의 원료인 액상과당은 당뇨병과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통풍 발병 위험도 높인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질병으로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1: 인체 그래픽.
2: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 십이지장, 소장 등의 소화기관을 거쳐 빠르게 흡수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과당은 대부분 곧장 간으로 전달되고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산은 혈액에 용해돼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너무 많은 요산이 생성돼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요산이 축적되면 요산염 결정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염 결정은 관절 연골이나 그 주변에 침착합니다. 요산염 결정은 뾰족한 게 특징, 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으로 이어지고 이게 만성화되면 통풍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0: 사실 과거만 해도 통풍 환자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가 고기를 많이 드셔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셔서 술을 많이 드셔서 요산이 증가하고 통풍 환자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음주량도 조금 감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요산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통풍까지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음료수, 즉 음료수 안에 있는 과당이 제일 큰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 최근 우리나라 통풍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3만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2022년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0: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하는 방법이 음료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3: 예.
0: 한 몇 주만 콜라 안 드시고 음료수 안 드시고 물하고 탄수화물만 챙겨서 드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3: 왜 콜라 끊는 게 지금 걱정됩니다.
4: 어떻게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끊겠습니다. 그냥.
5: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이제 끊겠다고 탄산음료 끊겠다고 선언을 하셨네요.
6: 네,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뇨병 전 단계로 나타났고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이어서 한번 발병하면 평생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고 합병증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탄산음료를 끊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 근데 이거 어떻게 끊지? 음료가 끊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6: 네, 이게 쉽지 않은데 안 먹어 버릇하면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한참 고생을 할 때였는데 다니는 한의원에서 이게 천식이라는 것도 알레르기 반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액상과당이 이런 염증이나 알레르기에 좋지 않으니까 한번 탄산음료나 뭐 각종 음료수를 좀 물로 대신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럼 내가 좀 안 먹어보자 하고 의식적으로 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억지로라도 안 먹다 보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이후로 그동안 좀 잘 끊어서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마실까 했는데 그때부터 또 이게 다시 시작이 되고 탄산음료가 냉장고에 쌓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드실 만한 생각이 액상과당이 그렇게 안 좋으면 제로 음료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부분인데요.
5: 근데 저 일부러 안 물어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왠지 나쁘다고 할 것 같아서.
6: 사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좋은 거는 왜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많으신지.
5: 네.
6: 일단 제로 음료를 자주 먹는다는 한 여성의 사례부터 만나보시죠.
5: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 들어보시죠.
1: 경기도 이천시 피트니스 클럽.
2: 김양숙 씨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틈틈이 탄산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양숙 씨.
1: 63세.
4: 이게 물 대신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도 따로 마시긴 하세요?
7: 물도 마시긴 한데 주로 이걸 많이 마시죠.
2: 양숙 씨가 운동하면서 틈틈이 마시는 음료수는 다름 아닌 제로 탄산음료입니다.
1: 탄산음료와 고구마, 사과, 바나나로 차려진 식사.
2: 식사를 할 때도 제로 탄산음료가 빠지질 않습니다. 사실 양숙 씨가 매일 탄산음료를 찾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7: 속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밥 먹으면서 먹으면은 밥이 잘 넘어가는 것 같고 특히 고기 같은 거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니까 탄산을 더 찾게 되고.
2: 양숙 씨에게 탄산음료는 소화제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약 대신 먹던 게 습관이 된 거죠. 이젠 탄산음료 없인 안 된다는데요.
1: 음료 수납장을 확인한다.
7: 두 병 채워야 되네.
1: 아들이 들어온다.
7: 아우 또 뭐 이렇게 무겁게 이걸 또 들고 왔어.
4: 아니 좋아하니까 계속 하고 말았죠.
1: 아들 김현준 35세.
8: 더 몸에 좋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당이 안 들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이다 저런 걸로 사다 놓습니다.
2: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음료는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고자 트렌드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탄산음료의 성장세가 무척 가파릅니다. 탄산음료는 물과 액상과당, 이산화탄소가 원료지만 제로 탄산음료는 액상과당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없이도 단맛을 내지만 열량이 없기 때문에 인공감미료 음료를 가리켜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음료라고 부르죠. 인공감미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단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 강한 단맛을 냅니다. 인공감미료 음료인 제로 탄산 음료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음료라고도 부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로 탄산음료. 탄산음료의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흡수돼 체내 혈당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탄산음료와 제로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1: 혈당 수치 변화 그래프.
2: 실험 결과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는 체내 혈당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후 1시간 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로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는 체내 혈당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2: 김양숙 씨,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1: 진료실.
9: 다행인 거는 혈압도 괜찮으시고 당도 괜찮으세요.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2: 김양숙 씨는 간 기능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표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장 지방이 적정 상태를 벗어나 내장 비만의 경계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9: 보통 우리가 그런 탄산음료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부룩할 때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가스가 배출되는 거지 소화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7: 근데 선생님 저 입이 쓴 게 왜 써요?
9: 위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것도 탄산음료 때문에 그래요.
7: 요 근래 그래요. 네.
2: 제로 탄산음료는 과연 건강한 음료일까요?
10: 제로 음료는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9: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 똑같아요?
9: 예, 탄산음료는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는 가당 음료하고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이제 인공감미료 음료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둘 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어떤 걸 썼느냐의 차이밖에 없고요. 똑같이 탄산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로 음료라든지 설탕이 좀 안 들어있고 인공감미료를 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혈당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 단맛이 주는 뭔가 이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더 단맛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이제 탄산음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5: 아, 그러면은 제로도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네요.
6: 네, 결국에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좀 더 자극적인 탄산음료를 찾는 결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제로콜라 그 특유의 맛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콜라를 먹고 더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뭐 더 움직인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다시 끊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산음료 끊기에 도전한 사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5: KBS 생로병사의 비밀 마지막 내용입니다.
2: 매일 탄산음료 1.5리터를 10병씩 마시고 있었던 강신복 씨. 탄산음료 끊어보기 14일째.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늘 탄산음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11: 예전에 물 맛없다고 했었는데 어떤...
12: 예. 아, 진짜 맛 없어요.
2: 탄산음료를 끊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지만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신복 씨에게 나타난 또 다른 큰 변화는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탄산음료를 끊은 후 꼬박꼬박 밥을 먹습니다.
12: 먹기 싫어도 하루 저녁에 한 끼 먹어요.
1: 경기도 이천시.
2: 소화가 안 돼서 탄산음료를 마시다가 건강 문제로 제로 탄산음료로 바꿨던 김양숙 씨도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1: 물을 데운다.
11: 그럼 검사 이후에 탄산은 아예 안 드신 거예요?
13: 네,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사지도 않고 따뜻한 물 먹고요. 우유 먹고.
1: 물을 마시며 책을 읽는다.
2: 탄산음료를 끊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싶었는데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13: 제가 공복 시에는 입이 되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쓰고 입도 안 쓰고 공복 시에. 그리고 제가 저녁 때 되면은 눈이 엄청 시고 막 뻑뻑하고 황달처럼 흰자가 약간 노랗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탄산 생각도 안 나고 탄산 먹지도 않아요.
1: 경기도 광명시.
2: 세 남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4: 손도 아프다. 와, 콜라 빼주세요 했는데.
10: 우리 콜라 안 먹기로 했으니까 저기 답답하나.
14: 냉장고에 넣어야 되나?
15: 거기 안 퍼. 탄수고에다.
1: 에스더가 개수대에 콜라를 버린다.
9: 그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14: 저희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꼭 먹을 거예요. 냉장고에 들면.
5: 그러면 이제 탄산음료 안 마시면은 뭐 어떤 거 마시나요?
14: 물로 바꿨어요. 물 아니면 동생들 같은 경우는 우유나 프로틴 그렇게 바꿨어요.
2: 세 남매도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과 탄산음료는 당연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꾸니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세 남매의 일상에서도 탄산음료는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끊어보는 3주간의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1: 한양대학교 병원 진료실.
0: 예, 강신복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12: 예.
0: 이번에 혈액검사 결과는 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검사는 102로 예.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12: 예. 예.
0: 결과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2: 탄산음료를 3주간 끊었더니 강신복 씨는 공복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 범위에 가깝게 감소했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16: 안녕하세요.
2: 김양숙 씨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6: 네.
9: 보면 체지방률이 이게 30%였는데 27.9%로 한 2% 떨어졌어요.
13: 네. 그것도 그건데 간수치.
9: 간수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13: 그게 제일 많이 걱정됐어요.
9: 근데 정말 신기한 게 21, 23으로 떨어졌어요.
2: 탄산음료를 3주간 끊은 결과 김양숙 씨는 체중은 물론 체지방률이 감소했고 간기능 검사 두 항목 모두 수치가 절반 이상 떨어지며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새 남매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9: 우리 유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하나 깜짝 놀란 게 요산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2: 둘째 성문이한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지방률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늘었으며 혈중 요산 농도가 정상 범위 안으로 떨어지며 통풍 발병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3: 예, 혈당이랑 수치 등이 좋아져서 당뇨 걱정도 없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콜라 영원히 끊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13: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지껏 해온 그 습관 그냥 계속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5: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이래서 있나 봐요.
6: 맞습니다. 네. 그냥 탄산음료도 제로 탄산음료도 건강에 악영향을 아, 네. 줍니다.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도 탄산 끊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은 탄산음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자 마지막 곡으로요. 잔나비가 부르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한국어판 서문. AI 시대, 인간은 왜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가? AI에게

질문하고 AI가 내놓은 대답을 당신은 정답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직접 생각할 필요 없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모두 AI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이 존재할 이유는 사라진다. 모든 판단을 AI에게 맡긴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필요해질 테니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AI에게 질문하고 AI의 처방대로 움직인다. 고작 하나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AI가 없던 시절보다 훨씬 많은 전력, 시간, 비용을 쓰면서 말이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 시대를 맞이한 당신에게 나는 독학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하다. 스스로 우직하게 탐구해보자는 것이다. AI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를 일부러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책을 읽고 며칠이고 몇 주고 탐구해볼 것을 권하는 책이다.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할까?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나인데 비로소 자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부터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태어났다 해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스승이나 부모의 훈계, 조직의 상사나 정부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 순간에 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정말 나답다고 부를 수 있을까?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자신에게 내려온 지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를지 말지 고민하며 다른 가능성을 궁리할 줄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모습은 로봇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오류가 조금 많은 로봇일 뿐이다. 암기한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런 사고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외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공부의 민낯이다. 진짜 공부란 수학 시간에 배운 피타고라스 공식을 암기하는 대신 시간을 들여 스스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 같은 것이다. 이는 기원전 6에서 5세기 그리스에 살았던 수학자의 사고 과정을 다시 느껴보는 일이다.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시험지에 재현하는 일은 로봇도 할 수 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탐구는 오직 자신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인간은 스스로 탐구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된다. 자신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독보적인 창의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에 우리는 모두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독학은 바로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한 길이다. 직접 읽고 느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의 탄생이다. 2026년 시라토리 하루이코. 시작하는 말. 탐구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독학에 임하는 자세를 나의 방식으로 풀어쓴 책이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적혀있지 않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독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펼친 사람과는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험 성적을 조금 잘 받아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0: 그것이 정말 두뇌의 우수함이나 인간으로서의 유능함을 증명해주는가? 그렇지 않다. 기껏해야 누군가에게 부려지는 도구로서의 성능이 약간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시험이란 미리 준비된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평가하는 장치다. 출제자의 예상보다 뛰어난 수준의 답을 적었더라도 정해진 점수 이상은 얻지 못한다. 시험은 오직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사고만 허용한다. 또한 시험은 지식의 양이나 요령의 숙련도 정도만을 측정한다. 암기력과 기술이 뛰어난 덕에 합격한 사람과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정통에 별도의 준비 없이도 합격한 사람의 질적 차이를 가려내지 못한다. 나는 이 책을 통틀어 후자의 공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기대하며 시험에 합격하려는 태도는 근시안적이다. 게다가 정말 이득을 볼지는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는다. 그런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작은 인간이 되어서 어떡하겠다는 것인가? 손익을 따져 움직이는 인간이 되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 세상에 넘쳐나는 하우투 서적과 테크닉을 나열한 책들이 그런 망상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그런 책들이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현실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알다시피 시험만을 목표로 한 공부는 괴롭고 압박이 크다. 한정된 시간 동안 흥미도 없는 내용을 얕고 넓게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나면 그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기도 전에 머리에서 사라진다.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런 공부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자신의 속도에 맞춰 끝까지 파보는 독학이 훨씬 낫지 않은가? 알고 싶어서, 흥미가 있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서 하는 공부만큼 강한 동기는 없다. 그런 동기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독학이라는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고 믿는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2장. 책의 세계. 어려운 책을 정면 돌파하는 쾌감을 배우다. 무엇이든 읽으면 얻는 것이 있다. 어려운 책과 부딪혀라.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갈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어려운 책에 도전해도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어려워서 이해 못할 테니 읽어봤자 시간 낭비다와 같은 말은 겉으로는 효율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가깝다. 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한다면 그 책에 담긴 새로운 생각과 관점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어려운 책은 어렵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다. 어려운 책에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사고방식과 지식이 들어있다. 그래서 굳이 읽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필요는 없다. 어떤 문장으로 쓰였는지,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과정만으로도 얻는 것은 있다. 어설프게 읽어도 괜찮다. 나는 16살 때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사유의 작은 학교를 읽었다. 그때까지 소설만 읽던 시골 소년이 처음으로 손에 쥔 철학책이었다. 꽤 노력해서 읽었지만 역시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유대인 아내를 둔 야스퍼스가 전쟁을 겪으며 혹독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신앙과 사상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이다. 또 그가 만든 독특한 조어에 사상이 담겨 있고 문장이 복잡해 책이 유난히 어려웠다는 것도 뒤늦게 이해했다. 하지만 내가 그 책에서 정말 얻은 건 그런 배경 지식이 아니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전 인류를 향해 진지하게 책 한 권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스퍼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스무 살 무렵에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일부를 읽었다. 두 책 모두 문장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 특히 공산당 선언의 내용은 유치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내 주변에 널려있던 자칭 마르크스 주의자들도 대체로 감정적이고 생각이 얕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혁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많은 고전에 대해 알게 되지만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 실제로 읽어보지는 않은 채 제멋대로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펼치면 상상과 전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닥치는 대로 책을 펼쳐볼 가치는 있다. 어설프게라도 좋으니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훑어보라. 명저라 불리는 책 중에도 시시한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진짜의 위대함에 압도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고 해서 세상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동서고금의 책을 펼쳐보면 여행 그 이상의 체험을 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경험이다. 글자를 읽고 장면을 떠올린다. 독서는 머릿속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다. 소설책을 읽을 땐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대신에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린다. 연애소설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추리소설을 읽으면 긴장하는 이유도 장면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은 논리보다 묘사와 표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설명이나 이해가 목적인 책을 읽을 땐 어떨까? 장면을 떠올리기보다는 논리를 따지는 데 집중하게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학, 철학, 불교 책을 읽을 때도 사람은 결국 장면을 통해 이해한다. 다만 소설처럼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장면일 뿐이다. 우선 독서에서 말하는 장면을 통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중세 유대인이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니른베르크나 프랑크푸르트에는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도 있었고 시 참사의 위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유대인도 있었다. 유대인 박해는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게 맞다. 하지만 유대인 전체가 개토에 가

갇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건 오히려 근세에 들어서다. 아베 긴야, 중세의 창으로부터 중에서. 애초에 일본 열도에서는 언제부터 전쟁이 있었을까? 조문시대 인골에서 무기에 다친 흔적이 종종 발견되었기에 조문 만기에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하라 마코토가 말했듯 현 단계에서 조문시대에 전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규모 환호 추락과 무기,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해된 71번 인골 등 전쟁의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는 건 야요이 시대부터라는 견해가 통설에 가깝다. 사이키 신이치, 무사도는 없다 중에서. 르네상스는 로마 제국과 가톨릭 교회의 성직과 세속 연합체제가 안고 있던 수많은 모순에 대한 반발이었다. 기독교 공인과 국교 승인 이후 약 1000년간 이어진 질서에 맞서 고대 그리스와 초기 로마의 사상을 되살리고 개인의 자유와 세속 권력의 자립을 회복하려는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그 봉화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올랐다. 다나카 히로시, 유럽 지식의 거인들 중에서. 이 글들은 특별히 난해하지 않다.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꼬여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글들은 독자가 이미 특정한 용어와 지명,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독자라면 문장은 읽혀도 장면은 떠오르지 않는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를 옆에 두고 읽는다. 아마 많은 독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서양 중세의 시대 구분, 뉘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위치, 유대인과 게토의 정확한 의미, 조몬 시대와 야요이 시대의 차이, 로마 제국과 고대 그리스의 시기, 인문주의의 뜻 같은 것들 말이다. 책을 읽을 땐 늘 옆에 두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책입니다.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다섯 가지 공부, 독학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잘 부탁해 친구. 아,
1: 야 고민 한번 겁나 오래 하네. 너랑 친구하기 진짜 힘들다.
0: 이제 알았냐 짜샤?
1: 아, 어쭈 쳤어?
0: 그래 쳤다. 야 너도 쳐봐 쳐.
1: 칠 때도 없구만 삐쩍 말라가지고.
0: 나 무시하냐? 나 이 두 팔로 너를 맨홀에서 끌어올린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1: 귀여워.
0: 누가 할 소리? 덩치는 문짝만 해갖고 뺨에 보조개가 뭐냐 안 어울리게.
1: 아씨, 아 보조개 컴플렉스인데.
0: 아 귀엽다고.
1: 아 됐다고.
0: 야, 근데 나 뭐 좀 부탁해도 돼?
1: 응, 뭐든 말만 해.
0: 니들끼리 뭉쳐다니는 거 이제 그만하면 안 돼?
1: 알았어, 안 그럴게.
0: 약속했다. 밥 먹을 때도 조원들이랑 같이 먹고 옷 수색할 때도 같이 하는 걸로?
1: 알았다고.
0: 약속한 거다.

0: 벙커 회사의 마지막 날엔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1: 맨날 비가 오네. 차라리 수색 나갈걸.
2: 나갔다가 또 매너를 빠지려고?
1: 아, 알았어. 뭔 말을 못해. 화장실 청소 끝. 유미야, 나가자. 뭐해? 청소 끝났잖아.
0: 응?
1: 왜? 고민거리 있어?
0: 언니, 오늘까지 못 찾으면 나가야 되거든.
1: 본 사람 있다며. 곧 만날 거라며.
0: 언니한테 남긴 음식이랑 쪽지가 매번 사라진대. 근데 언니가 안 나타나. 날 만날 생각이 없나 봐.
1: 정말 언니가 가져간 거 맞아? 목격자하고 얘기해봤어?
0: 아니, 조장한테 들었어.
1: 그럼 만나서 얘기해보자. 직접 듣는 게 낫겠어. 가자.
0: 재현은 내 손을 잡고 A조 조장에게 갔다.
3: 그랬다니까 내가.
4: 뭐야 니들?
0: 저, 나 류미아라고 하는데 언니를 찾고 있...
4: 근데...
0: 우리 언니가 쪽지랑 음식 가져갔다는데 왜 안 오는지...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정말... 정말 언니 본 거 맞아? 그 뒤에도 봤어?
4: 봤지? 그때마다 음식이랑 쪽지 남겨뒀고.
1: 그거 딴 애가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
4: 나야 모르지. 누가 가져갔는지 할 게 뭐야.
1: 아니 근데 이거...
0: 재현아 가자. 벙커 나가면 내가 직접 찾아볼래. 뭐해, 가자니까.
1: 잠깐만.
0: 재현아.
1: 야 너.
0: 재현이 순식간에 조장의 멱살을 잡고 방으로 밀어붙이더니 침대 아래쪽에다 구겨놓고는 발로 눌렀다.
5: 야, 뭐하는 거야?
0: 야, 너 왜 이래?
1: 느낌이 구려서.
0: 구리다니.
1: 축구에서 상대팀이 반칙했는데 심판이 못 잡고 그냥 넘어갈 때 딱 그 느낌이야. 겁나 찝찝해. 야, 똑바로 말해. 진짜 얘 언니 봤어?
5: 그게 내가 직접 본 건 아니고.
1: 어? 그럼 거짓말이네. 본 적 없네. 왜 거짓말했어?
5: 그 얘기할 테니까 발 좀 치워주면 안 될까?
1: 말해.
5: 은시호가 조장 회의에서 그러더라고. 얘 언니가 도시를 떠돌고 있으니까

0: 한 벙커로 데려와 달라고. 굶었을 테니까 먹을 거나 필요한 거 지원해주고, 지원 물품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상하겠다고.
1: 아, 그래서 음식이랑 쪽지 남겨놨다고 해놓고 시호한테서 먹을 걸 뜯어낸 거야? 구라쳐서?
0: 아니, 저 구라가 아니라.
2: 그럼 언닌 진작이 도시를 떠났을 수도 있겠네. 너 때문에 먹을 것 좀 뜯어내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너!
0: 왜 그래?
2: 너!
0: 이거 멱살 좀...
2: 내가 호진의 멱살을 잡은 채 마구 흔들자 그 애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며 침대 프레임에 부딪혔다.
1: 재수가 없어? 근데 이 새끼가 점잖게 대해주니까. 야, 살기 싫냐?
0: 귀엽던데.
1: 뭐? 이 새끼가.
2: 그만해. 네가 패면 그때부터는 애들 싸움이 아니라 사건이 돼버려. 지금 쟤를 때린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1: 살살 할게. 죽지 않을 정도로.
2: 안 돼, 하지 마.
1: 왜?
2: 나가자, 얼른.
1: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재수 좋은 줄 알아. 아이씨. 아이씨, 저런 놈은 제대로 손을 봐줘야 되는데.
2: 하지마. 나는 떠나도 너는 벙커에 남을 거잖아. 다른 조 조장 건드려서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1: 뭐, 하긴.
2: 중요한 건 언니를 찾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0: 류미야, 너 뭐 하는 거야?
1: 여기서 나가려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0: 알아. 하지만 아직 도시에서 언니가 목격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 언니를 봤다는 조장 설득해서 수색구역을...
1: 그거 거짓말이야.
0: 거짓말?
1: 우리 언니 봤다는 말, 언니 위해서 먹을 거 남겨놨다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그 조장 만나고 왔어.
0: 본인이 그래? 거짓말이라고?
1: 어, 너한테 먹을 거 얻으려고 거짓말했대.
0: 뭐?
1: 언니는 진작 떠났어. 너랑 처음 만난 그날 벌써 우리 언니는 이 도시를 떠났다고. 내가 여기 있는 내내 언니랑 멀어진 거라고. 널 원망할 생각은 없어. 다 내가 선택한 거였으니까. 하지만 난 너를 믿었어. 네가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른다고. 나도 모르게 의지했나 봐.
0: 그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호진의 말만 믿은 건 내 잘못이야. 그런데
2: 조장, 전기가 나갔어.
0: 잠깐만, 스위치 눌렀는데 왜 안 들어오지?
2: 복도불도 다 나갔던데?
3: 어전부터 계속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0: 다들 진정하고 손전등 다 가지고 있지?
2: 있어.
0: 다들 손전등 켜고 있어. 두뇌주 설비실에 가보고 올 테니까.
2: 야, 천장이 금갔어.
3: 복도랑 벽에
4: 또... 야, 시멘트 떨어진다. 떨어진다.
1: 지금 쪽으로 달려.
5: 아이들이 일시에 복도로 뛰쳐나왔다. 좁은 복도는 발디딜 틈도 없이 아이들로 꽉 찼다.

0: 간신히 복도를 빠져나온 아이들은 좁은 계단으로 한꺼번에 몰려갔다.
1: 기다려! 올라가! 멀리!
0: 계단 앞에서 뭔가가 나를 덮쳤다. 잠시 기절했다 깨어났을 땐 바닥에 깔려서 꼼짝할 수 없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이 나를 밟고 지나갔다. 그대로 압사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2: 야야! 어디야?
0: 재현아!
2: 야, 괜찮아? 잠깐만! 됐어! 이제 일어나! 일어날 수 있지? 내 손 잡아!
0: 고마워!
2: 이 손 절대 놓치면 안 돼! 가자!
0: 출구가 막혔어!
2: 내가 밀고 나갈게! 내 허리 꼭 붙잡아! 간다!
0: 재현은 나를 단단히 감싸고 큰 키와 덩치로 밀고 나갔다. 마침내 지옥 같은 계단을 올라 벙커에서 빠져나왔을 때 등 뒤에서 벙커가 무너져 내렸다. 무너지는 땅에서 일어난 엄청난 먼지 폭풍에 몸이 붕뜬 채 날아가 길바닥에 패대기 쳐졌다. 기절하면 안 돼. 지금 기절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른 채 죽을 거야.

0: 얼마쯤 지났을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제 언니 시오? 아니면
1: 미아야, 미아.
0: 뭐지? 꿈인가?
1: 미아야, 한 눈 좀 떠봐. 나야, 언니.
0: 언니.
1: 나 보여? 말해 보겠어? 그러면 어디 좀 봐. 어디? 무슨 데 없지?
0: 누구세요? 여기로 또 왜 이제서 왜 어디다가 기다렸는데 왜
1: 이렇게 왔잖아.
0: 어디 있었어? 왜 이제 왔어? 왜 떠난 줄 알았잖아. 떠난 줄 알았어.
1: 네가 날 떠났다 생각했어.
0: 무슨 소리야! 난 언니밖에 없는데 영영 못 보는 줄 알았잖아.
1: 그래. 이따 얘기하자. 그렇지? 일어나봐. 일어날 수 있겠어?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땅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 걸을 수 있겠어?
2: 저기 있다! 료미야!
0: 지연아!
2: 괜찮아? 다친다.

0: 차가 위험해. 더 무너지기 전에 여길 좀 벗어나는 게 어떨까?
1: 아 언니시구나.
0: 어 맞아. 일단 여기 위험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자.

0: 그날 너 끌려가는 거 봤어. 귀에 봐서 빼내려고 따라갔는데 네가 지하로 들어가더라. 거긴 어딜까 하다가 뉴스에서 봤던 벙커가 생각이 났어.
1: 그랬구나.
0: 그날부터 근처의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벙커를 계속 살폈어. 아침 저녁으로 애들하고 나갔다 들어가더라.
1: 근데 왜 찾으러 안 왔어?
0: 끝났다고 생각했거든.
1: 뭐가?
0: 네가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가는 걸 네가 원할까 싶었거든. 너 다신 안 보겠다 소리 지르고 나갔잖아. 그래서 난 정말 그런 줄 알았어.
1: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다가 죽을 때 되니까 나타난 거네?
0: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1: 맞잖아!
0: 타이밍을 본 거야. 나도 살고 너도 살리려고.
1: 잠깐만.
0: 왜?
1: 우리가 있던 곳 보고 싶어서. 저기다. 벙커 자리.
0: 그새 정들었나 봐.
1: 허무해서 세상이 삽시간에 땅속으로 사라졌어. 우리가 날마다 온 도시를 뒤져서 끌어모았던 것들이, 목숨처럼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렸어. 전부 다.

0: 서연이, 오늘 저녁에 어디 안 가지?
1: 아...
2: 침대 위에 길쭉한 팔다리를 쫙 펼친 채 드러누운 연희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0: 엄마 할머니 댁에서 모레 온대서 아빠가 저녁에 양갑이 사준대. 갈 거지?
1: 아, 몰라.
0: 모르긴 뭘 몰라. 이 자식 하루 종일 집안만 있고 안 가면 가만 안 둔다 너.
1: 아, 왜 지랄인데?
0: 지랄도 할 말하니까 하지. 6시에 도장 닫고 데리러 올 테니까 딱 준비하고 기다려. 알았어?

0: 서준이 짜증나! 아!
1: 준이는 발끝으로 연유의 옆구리를 콱 찔렀다. 아프다고 악을 써대는 연희를 본 준이는 씩 웃으며 문을 닫았다. 늘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큰오빠 준이었지만 그런 그도 미쳐 날뛰는 순간이 있었다. 연희의 휴대폰이 꺼진 것을 알고 한 시간마다 집에 있는 작은 오빠 찬유에게 전화를 걸어 연희를 바꿔달라고 한 뒤 양갈비를 먹으러 갈 준비를 하라고 독촉하는 준이를 보고 연희는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았다.
0: 서준이 상 또라이.
1: 연희는 중얼거리며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어 놓고 위로의 한마디 해주지 않은 것이 연희가 준이에게 가장 열받는 지점이었다. 옷을 갈아입은 연희는 찬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 준이의 차가 앞에 도착해 있었다.
2: 결국 나올 거 곱게 좀 나오지. 애초에 생 때는 왜 부렸냐?
1: 뒷좌석에 앉은 연희는 팔짱을 끼고 준이를 노려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입맛이 없어 얼마 먹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구워지는 양고기를 보고 있자니 연희는 식욕이 살아났다. 연희는 불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진 양갈비를 전투적으로 뜯어먹었다. 한참 먹다 고개를 드니 준이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0: 패버린다 진짜.
1: 큰 오빠한테 패버린다가 뭐니? 응? 싸우시지 마라.
2: 다익은 고기를 연희의 접시 위에 놓아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1: 연희, 범초본에서 초인 테스트 결과 나왔던데 왜? 다시 양궁 안 가니?
2: 아버지의 질문에 연희는 말없이 고기만 씹었다.
3: 아, 쟤 요즘 뭐 하는 거 있어서 바빠요. 그거 해결되면 양궁하러 갈 거예요.
2: 연희가 도끼 눈을 뜨고 준이를 쳐다봤다. 네가 뭘 아느냐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준이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얄미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준이는 농구 코트가 있는 근처 공원에 차를 댔다. 배도 부른데 오랜만에 농구나 한 판 하자는 거였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연유의 오빠들과 아버지는 종종 같이 농구를 하곤 했기에 찬이와 아버지 둘 다 준이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연희가 귀찮은 표정으로 앉아있자 준이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3: 아유,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진심으로 스파링 뜬다.
0: 아, 뭐 언제는 진심을 안 했냐. 어제부터 왜 이리 나대, 짜증나게.
2: 연희는 결국 신경질을 내며 뒷좌석 문을 박차고 나왔다. 찬이와 아버지가 이미 편을 먹고 몸을 풀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연희는 준이와 한편이 됐다.
0: 나 농구할 줄 몰라.
3: 그냥 공 계속 튀기면서 패스하고 골 넣으면 돼. 내가 넣을 것 같으면 나한테 주고 네가 넣을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줄게.
0: 알았어.
2: 연희는 찬이와 준이가 공을 들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을 따라했다. 연희가 공을 잡자 찬이와 아버지가 연희에게 다가왔다. 반대편에서 준이가 패스하라는 신용을 했지만 연희는 바로 골대에 공을 던졌다. 하지만 찬이가 뛰면서 막는 바람에 공은 바스켓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이제 공은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 연희는 홀로 아버지에게 마구 덤벼들었지만 여러 해 동안 준이, 찬이 형제와 농구를 해온 아버지가 호락호락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연희를 가볍게 지치고 골을 넣었다. 아버지와 찬이는 손쉽게 두 사람을 제치고 연희와 득점을 했다. 연희가 슬슬 지쳐갈 무렵 드디어 준이가 공을 잡았다. 연희는

0: 준이와 함께 골대로 달렸다. 찬이와 아버지가 준이를 막았지만 준이는 잽싸게 몸을 돌려 두 사람을 제쳤다. 그때 준이가 외쳤다.
1: 여기 받아!
0: 연희는 준이가 던져준 공을 받았다. 찬이와 아버지가 몸을 미쳐 돌리기 전에 연희는 골대를 향해 공을 던졌고 공은 정확히 바스켓 안으로 들어갔다.
1: 그렇지!
0: 준이는 작전 타임을 외치고 연희를 불렀다.
2: 무조건 다 슛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을 때 나한테 패스해. 반대로 나도 내 앞을 막는 게 많으면 너한테 어시스트 할 거야. 그리고 상대팀에게 공이 있을 땐 나랑 같이 막아야 해. 어? 농구는 같이 하는 거야.
3: 알았어.
0: 준이와 연희는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갔다. 연희는 아버지가 공을 잡을 때마다 준이와 함께 아버지를 막았다. 준이가 공을 잡자 연희는 준이 맞은편에서 달렸다. 그러자 찬휘가 연희를 쫓아오며 마크하기 시작해 아버지와 찬휘의 협공이 찢어졌다. 연희는 준이가 패스해준 공을 바스켓에 넣으려다 말고 다시 준이에게 던졌다. 때마침 아버지를 제친 준이는 공을 받아 던졌고 공은 바스켓을 깔끔히 통과했다.
1: 나이스!
0: 찬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준이와 연희는 함께 찬휘를 막아섰다. 아버지에게 패스하지 못하게 준이와 협공하며 찬휘를 막아서자 결국 찬휘는 준이에게 공을 빼앗겼다. 연희가 중간에 여러 번 공을 놓치거나 실수로 빼앗겼지만 그때마다 준이가 다시 공을 빼앗을 수 있게 도와줬다. 연희는 준이의 어시스트로 또 한 번 슛에 성공했다. 오빠의 도움으로 슛에 성공하자 연희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웃던 연희는 문득 소초모와 함께 싸우며 자신이 멋대로 활을 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연희는 준이의 어시스트로 3점짜리 마지막 슛을 넣었다. 준이 연희 팀의 1점차 승리였다. 진 팀은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했기에 아버지와 찬이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준이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연유의 옆에 털썩 앉았다.
2: 연희, 너는 네가 혼자서 다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걸? 야, 란주랑 효석이 없었으면 라투스 찾을 수 있었겠냐?
0: 준이의 말을 들으며 연희는 운동화 끝으로 땅을 툭툭 걷어찼다.
2: 네 입장에서는 그래, 서운했겠지. 내가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고 생각했겠지.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넌 활 쏘며 활약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초인인 척한 것은 엄연히 친구들을 속인 거잖아. 네 이익을 위해 속였는데 친구들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 걔네는 널 친구로 믿었는데 넌 걔네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 걔네가 네 거짓말을 알았을 때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게 뭐였을까 생각해봐. 그리고 팀이라는 건 실수해도 뒤를 챙겨줄 친구가 있다는 거야. 어? 빨리 친구들하고 화해해. 아니 그나저나 위험하게 초대형 라투스를 쫓아다니고 있었다니 너는 진짜 혼 좀 나야 해.
0: 차 뒷좌석에 앉아 찬이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연희는 생각에 잠겼다.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역시 초인이라 속인 것을 사과하는 일이었다. 자신의 공적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억울해할 일이 아니었다. 연희는 유라가 보낸 메시지와 현우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3: 심지어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까지 하는 친구들인데 나는 너무...
0: 연희는 얼굴이 화타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라투스를 놓쳤을 때 소초모들이 순간적으로

적으로 화를 내긴 했지만 만일 연유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소추모들은 어쨌든 다시 또 자신을 믿어줬을 거라고 연유는 생각했다. 소추모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리고 소추모들을 믿지 못한 것은 연유 자신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거짓말에 미안함을 느끼기보단 소초모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연희는 소초모 활동이 그리웠다. 양궁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란조나 유라를 구하고 타인을 도왔을 때 벅찬 감정을 맛봤고, 그것은 연희가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연희는 그 기쁨이 그리웠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휴대폰 전원을 켰지만 배터리가 없어 곧바로 꺼지고 말았다. 며칠을 방치해뒀으니 그럴 만도 했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으며 연희는 내일 아침에 곧장 유라와 현우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니길. 연희는 휴대폰을 손으로 꼭 쥔 채 마음을 다해 빌었다.

0: 5부 유라 딜레마와 함정. 지칠 대로 지친 다섯 사람은 방과 마루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다. 란주 체령과 방으로 들어온 유라는 몸은 피곤했지만 생각이 많아 한참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바로 옆에선 란주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안을 메우고 있었다. 유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연희가 과연 돌아올지, 안 돌아온다면 어떻게 사과해야 연희의 마음이 풀릴지, 연희 없이 초대형 라투스와 싸울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때 채령이 유라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1: 왜 앉아? 피곤하지 않아?
2: 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아까 다 같이 있을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못한 거예요.
1: 뭔데?
0: 유라는 채령을 향해 돌아누웠다.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채령의 얼굴이 어쩐지 슬퍼 보였다. 채령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놀란 유라를 앞에 둔 채 채령은 한참 말을 고르고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2: 언니 오빠들이 쫓고 있는 초대형 라투스요. 우리 오빠인 것 같아요.
0: 그 순간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채령이 시온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채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1: 확신할 수 있어?
2: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날 숲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저거 라투스 맞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알던 라투스랑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변이종이거나 아니면 라투스가 아닌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왠지 오빠여서 저를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0: 자신이 쫓고 있는 라투스가 사실은 시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유라의 마음에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마음은 엄마를 잃던 날의 장면으로 활활 타올랐지만 머리가 그 감정에 물을 끼얹었다. 유라는 마음속으로 그 변이 라투스가 시온이 맞는다면 그것을 기필코 제 손으로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2: 언니, 만약에 그 라투스가 라투스가 아니라면, 만약 진짜 우리 오빠라면 사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면 안 돼요?
0: 유라의 속도 모르고 채령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으나 채령을 생각하니 혼자 달리던 마음이 절벽을 만난 듯 멈춰섰다.
1: 채령일 나처럼 혼자가 되게 하는 게, 시온의 손에 죽은 엄마 이야기를 해서 채령이에게 짐을 지우는 게 옳은 일일까? 난 그래, 노력해볼게.
0: 채령은 원하는 것을 얻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유라의 팔에 꼭 매달렸다. 채령이 고맙다고 연신 말했지만 유라는 대꾸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긴 밤이 될 것만 같았다.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란조는 휴대폰을 열어봤지만 연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1: 이혜진을 찾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 문자 하나만 더 남기고 서둘러 움직이자.
0: 베란다에서 강목을 가져오며 효석이 말했다.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2: 아, 저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희도 소초모인데.
3: 그럼 일단 어디로 갈 건지 메시지를 남겨놓자. 이혜진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우리 너무 시간 지체했어.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12시 뉴스입니다. 수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고 1년 전 대비 46.9% 올랐습니다. 특히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계 수출 물가 지수는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수급 불균형이 수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폭력 피해 2주 여성 지원을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과 신고 방법 등이 포함된 안내 책자를 배포합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폭력 피해 2주 여성 지원을 위한 책자를 전국 20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7개 지방 고용노동청 등지에 배포합니다. 결혼 2주 여성, 2주 여성 근로자, 미등록 2주 여성 등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폭력 피해를 본 2주 여성은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안암역 양방향 전동차가 1시간 반가량 무정차 통과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소방시설 점검을 하다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년 동안 주요 가구 판매업체 6곳의 자사몰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배송 절차와 반품비 표시가 미흡했고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 철회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052건으로 연평균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이 26.4%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 및 반품비 청구가 22.2% 등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 명의 주민등록정보 및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청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 노동 분야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용인 2공장 등 아워홈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인천 영종도 노선버스 기사들의 검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종도 버스 공영차고진의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기사 11명의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육류와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며 감염될 경우 8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JTBC가 발행한 회사채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JTBC 회사채와 전자단기 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관사 실사의 적정성과 재무위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와 노동 오존 농도가 오늘도 인체에 해로운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3라디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황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노래는 세월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시간은 흐르고 유행은 변하지만 가슴을 울린 좋은 노래만큼은 오랫도록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이런 신나는 리듬이 들려오면 어디론가 여행을 떠났던 그 시절 그 장소가 떠오르고요. 또 힘든 날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독이곤 했었죠. 또 가요 서른 주매를 듣다 보면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문득 마주하게 된 그 시절 모습은 고단한 오늘의 기분 좋은 비타민이 돼주곤.

합니다. 자, 오늘도 노래가 건네는 특별한 선물 마음껏 즐겨보시죠. 오늘 첫 곡 이오스입니다. 넌 남이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아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그쵸? 근데 의외로 노래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분명 지금은 2026년인데 노래 한 소절에 어느새 학창시절로 돌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그런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좋은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추억을 보관해두는 작은 보물상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노래 선물과 함께 마음속에 간직해둔 추억 하나씩 꺼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강원래 노래 선물 화요일엔 럭키 아르라떼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보적인 끼 90년대 패션 아이콘 홍록희 씨와 함께 행복한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핑클이 부르는 루비 이 노래 듣고 홍록기의 럭키 라떼쇼 출발해 보겠습니다.

0: 개성가의 홍록기와 함께하는 행복 충전 타임 럭키 라떼 쇼. 인생은 반전, 낭만은 충전, 추억은 소환하는 시간입니다. 럭키 라떼쇼 틴틴5의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가이, 영원한 X세대 춤추는 귀여운 철부지 홍록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홍록기입니다. 야, 강원래 씨가 저를 소개하는 미사오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상당히 심미적으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2: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지 않나요?
1: 아, 이 정도는 해줘야죠.
2: 아, 그래요?
1: 그런 살아온 역사가 있는데.
0: 영원한 센터 럭키 가이, 영원한 X세대 귀여운 철부지
2: 홍록기 씨. 아.
1: 이게 뭐냐면, 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강원래 씨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2: 춤을 추고.
1: 아, 춤추고. 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누굴 소개하잖아요. 네, 다음 무대는 뭐고 누구 할 때, 처음부터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아. 엔딩이 안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홍록기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자, 인생은 반전, 낭만은 충전, 추억은 소환하는 시간, 럭키 라떼 쇼, 틴틴5의 영원한 센터이자, 춤추는 럭키 가이, 영원한 X세대이자, 귀여운 철부지, 홍록기!
0: 그러니까,
1: kind of gradation?
2: 그러니까
1: develop 그러니까 약간씩 조금씩 커져야 돼요.
2: 아,
1: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 후배들 사회 같은 거 볼 때 보면 오프닝이나 첫 마디에 너무 힘을 많이 주면 그 뒤에 자기 호흡이나 숨이 딸려서 아. 웃긴 멘트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2: 나 지금 지쳤어요.
1: 그러니까 벌써 잠깐 쉬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 얘기인데 네. 노래 또한 스타트 소절이나 그러니까 첫 음절에서 첫 음절의 첫 음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힘 줌과 동시에 호흡이 다 빠져나가서 되게 노래 못 부르는 사람처럼 들려요.
2: 아,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힘 빼라. 뭐 좀 힘 좀 빼고 시작을 해라 그런데 자꾸 힘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잘 부르려고 머리 지워 머리 너무 이렇게 하면 뒤에 치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어떤 그 노래 잘 부르는 분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 로키 씨는 노래를 잘 부르는데 호흡이 성격이 급해서 첫 음에 호흡 반을 다 빼요.
2: 아.
1: 그러니까 뒤가 뭉그러진다. 뭉퉁그리면서 한다고 안 좋은 버릇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고 긴장하지 말아야 되고.
1: 아, 그럼요. 릴렉스. 그리고 천천히. 있는 그대로에서 마지막에 힘을 주는 그런 느낌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2: 이 노래 얘기가 나왔는데 홍록기 씨는 노래 부르는 걸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셨습니까?
1: 아, 이게 참 얘기가 깁니다. 아, 아주 아기 때는 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런 시절은 넘어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빛을 발했던 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2: 그때 홍록기 씨가 즐겨 부르던 애창곡
1: 젊은이여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보자.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을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사실 오락거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저희가. 오락부장이었으니까. 뭐, 분위기가 어색하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심지어는, 아, 야, 노래 좀 잘 부르는 애가 있어. 그래갖고 교무실까지 가서 노래를 부른 적 있어요.
2: 오.
1: 그래서 되게 웃겼던 건, 왜, 밤마다 돌아가면서 교무실 청소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2: 네네네.
1: 그러니까, 각 반도 청소하지만, 교무실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저보고 야 홍록기 너는 노래 불러 청소하는 너. 그래서 그 노래들 막 당시에 막 그랬던 노래들을 다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 지금 그때 뭐 불렀었지?
2: 다른 친구들은 청소하고 있고 홍록기 씨는 노래 부르고 있고 개미와 배짱이 아닙니까?
1: 아니 근데 그게 하여튼 뭔가 그 청소함에 있어서 애들 지루하지 않게 하면서 능률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아,
1: 저는.
2: 그렇군요.
1: 예. 아 그때 그 노래를 불렀고 또 불렀는데 하여튼 이문세 형님 노래도 많이 불렀었고 나는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뭐 그 소녀 노래 어떻게 돼? 소녀 처음에
2: 내 곁에만
1: 머물러요.
2: 떠나면
1: 아니 가만히 있어. 나 하잖아. 아,
2: 알았어요.
1: 내 곁에만
2: 힘 빼고
1: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2: 되게 폼 잡는다.
1: 맞아.
2: 폼을 잡아야 되네요.
1: 그리고 웃긴 건 당시에는 노래방 같은 게 막 용이하지 않았던
2: 우리
1: 시절이잖아요.
2: 때는 노래방이 없었어요.
1: 그러니까 뭐냐면 무반주 노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뭔가 밀고 땡기고 손 다시 한번 가사 뭐 첫 가사 뭐라고 소녀? 철?
2: 내 곁에만.
1: 아, 맞아. 난 아 단점이 있어 제가 박자나 가사를 못 외워. 내 곁에만 머물러요.
2: 떠나면?
1: 아니, 하지 말라니까. 아 진짜 이거 모른다. 이 맛을 이 중간에 어떤 멈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긴장한 같이 호흡을 같이. 아,
2: 그러니까
1: 이렇게,
2: 우리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울 때도 뭐 미래도 오래 미미미 렐레 미래도 이렇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0: 이래도래. 이게 땡기고 밀고 이런 표시가 다 있더라고요.
1: 그걸 너무 많이 했던 거야. 나는 그 노래 부르면서 멈추는 그런 걸 너무 잘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내 호흡에 맞춰서 갑자기 노래를 멈췄을 때 조용해지는 그 정막이 너무 좋은 거야.
0: 같이 호흡을 하는 거네요. 와우.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라떼는 말이야. 요즘 케이팝 너무 어려워. 라떼는 이 노래가 최고였어. 라떼 즐겨 듣던 노래.
1: 좋아.
0: 야, 적어도 이런 노래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치. 이런 노래 있잖아.
0: 요즘 가수가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노래가 노래 같고 근데 우리 때 진짜 노래는 이거였어.
1: 아, 뭐 그런 게 있잖아. 있죠.
0: 근데 또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원래야 그건 다르다.
1: 아니야.
0: 우리 때는 이거였어.
1: 그쵸, 자기 때마다의 노래들이 있지.
0: 그렇죠. 어떠세요? 홍록기 씨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음악 듣는 취향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1: 아니요. 저는 사실 그냥 똑같습니다.
0: 똑같아요?
1: 옛날에. 그리고 약간 빠른 음악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간 실제로 부르는 거는 발라드를 많이 부르고 듣는 거는 빠른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리고 약간 박자, 가사 이게 좀 잘 몰라서 노래 제목도 잘 몰라요. 근데 좋아하는 노래들 많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는 분들도 영화 제목은 잘 모르고
1: 몰라.
0: 내용은 잘 알지만.
1: 맞아. 디테일은 많이 알죠.
0: 아무튼 네. 요즘 K-POP도 좋지만 그래도 라떼 가요만이 가진 매력 하나만 꼽는다면 이 매력이 있었어.
1: 라떼 매력은 멜로디.
0: 멜로디?
1: 뭔가 그 가사가 입혀지지 않아도 그 멜로디에서 오는 감성이 내 심장을 이렇게 막 흔들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0: 멜로디만으로도. 그때 우리 때는 음악의 멜로디가 참 좋잖아요.
1: 좋았죠. 이거 이제 요즘 세대 분들 들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랬단 얘기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강물의 노래 선물 럭키 라떼 쇼 혜성가의 패셔니스타 영원한 철부지 홍록기 씨와 함께 매주 화요일에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노래 나눠보겠습니다. 모자이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유시대.

0: 화요일에 만나는 홍록기의 럭키
1: 라떼쇼
0: 현성가의 홍록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케이팝은 어려워.
1: 네.
0: 라떼는 말이야 이게 최고의 가요였어 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자,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케이팝은 어려워 라떼 최고의 가요 5위 신나는 게 최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흥 폭발 댄스곡 아~
0: 댄스 뮤직
1: 저기요 빠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나오면 옛날 나이트클럽에서 앉아있던 분들을 다 일으켰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아닙니까? 예. 또 이런 거. 아우, 그러니까
0: 2부의 경고.
1: 2부의 경고. 그러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댄스 음악들은 전주 나오면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0: 제가 빠라빠빠빠 했던 거는 듀오너 펑크입니다.
1: 아. 띠기띠기띠띠띠띠띠띠띠. 아, 옛날에. 팝송.
0: 그리고 또 그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헬로우 미스터 몽키.
1: 헬로우 미스터 몽키.
0: 빠라빠빠.
1: 그 전에 또 우리 노래 있었어요. 이거는 절대 못 참아.
0: 어떤 노래?
1: 바라바바바 바라바바바
0: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야.
1: 바라바바바 바바바바바.
0: 요즘 왜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없을까?
1: 아, 별빛이 흐르는 노래 이상이 전에 갑자기. 이거, 잠깐만.
0: 아파트인데.
1: 아파트인데 잠깐만. 바라바바바 바라바바바 바라바바바.
0: 아니 어젯밤 이야기를
1: 시작하라. 별빛이 흐르는. 아, 잠깐만. 왜 이러지?
0: 어떻게도
1: 헷갈린데. 근데 그 당시는 당시 그 코드가 비슷하고면 스케일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소방차.
0: 홍록기 씨와 저와 함께 군대 생활, 우린 군대에서 춤을 췄단 말이죠.
1: 맞아.
0: 공연을 했잖아요. 그때 첫 곡이 이제
1: 예티
0: 아니,
1: 너무 좋아.
0: 이런 것도
1: 좋아.
0: 되게 웃긴다.
1: 웃기지.
0: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아저씨 케이팝 안 들으니까 야 케이팝이 뭐니? 홍록기 시작하자. 하나 둘 셋. 빠라바바
1: 빠라바바. 야 우리 이렇게 놀았어. 말해서.
0: 이런 음악 알아? 아, 근데 진짜 우리가 하고도 약간 이건 너무 주책이다.
1: 아 그만큼 신나는 거.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때 우리 라떼 때 유행했던 노래들은 사람들이 전주까지 다 기억해요.
0: 맞아요.
1: 심지어 지금 우리가 빠라바 한 것처럼 전주를 입으로 다 했다니까.
0: 그것도 추임새가 있고.
1: 추임새 있고.
0: 뭐 불티 같은 노래 보면.
1: 그렇지.
0: 숨소리까지 내기도 하고.
1: 뭐, 이런 것도 다 있잖아.
0: 그러니까요. 그런.
1: 좌도 있고 막.
0: 뭔가 이렇게 춤과 음악과 또 그 스타들의 모임 뭐 이런 만나. 그래서 최근에 개봉한 마이클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마이클 잭슨 영화. 그 본 사람들은 다 뒤로 걸어 나간다고.
1: 나갈 때.
0: 문어커로 나간다고.
1: 아, 그 댄스 음악은 참 그 즐거운 추억이 많았던 그 장르여서 그런지 막 웃음과 그 추억이 눈 안에 다 나와.
0: 빠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0: 뭔가 이렇게 밤이 되거나 혼자 있으면 감성적인 노래, 심지어는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나는 느낌의 어떤 노래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1: 근데 라떼는 이런 노래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0: 어떤 거?
1: 비가 내리고
0: 음악이 흐르면
1: 그냥 김현식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요.
0: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아이콘. 그러니까 어떤 그 발라드 감성의 아이콘이 김현식이죠.
1: 김현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오버그라운드, 이 메이저급의 대중화보다는 약간 언더그라운드 음악.
0: 그렇죠.
1: 그들만의 음악.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자체로도
0: 그렇죠.
1: 야, 김현식 알아? 김현식이 누가? 야, 비가 내리고
0: 음악이 흐르면. 근데 이 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주 없이 할 때
1: 이렇게 잡아 주세요.

0: 아닌지 아니겠지요. 약간 막 얘기하듯이 막 이렇게 막
1: 최민수 씨 오신 것 같아요.
2: 넌 이렇게 하면 너 잘하고 미쳐줄걸 생각해서.
0: 아니 그 왜냐면 김현식님의 노래를 부를 때는 약간 남자 중에 정말 저 밑에 있는 남자 있잖아요. 막 그 갈톤이라고 그러죠. 나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경우죠.
1: 일부러 더 허스키하게.
0: 나의 모든 사랑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 그때 당시 창법이 약간 그 갈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회색. 비 오는 날, 아... 뭔가 그 가죽 잠바, 맞아요. 청자켓, 그리고 어두운
1: 그때는
0: 거리.
1: 그때는 이렇게 뭔가 지금 건강한 모습보다는 약간 컬럭컬럭한 약간 이런 아픔 있죠.
0: 막 그런 남자 아픔. 그리고 뭐 야간 열차 얘기도 나오고 막. 아우. 나는 이게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노래가 딱 두 곡 있어요.
1: 어떤 곡입니까?
0: 그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1: 들국화 노래.
0: 그 노래 부를 때 보면 이게 약간 이 제목이 뭐
1: 사랑한 후회죠.
0: 사랑한 후회. 네네. 이 노래는 약간 남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남자 혼자 외롭게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헤쳐 나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 어떤 슬픔. 내가, 하지만 눈물로는 표현 못하지만.
1: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냐. 난 지금 여기 왜 있나?
0: 아, 뭐 그런 거야.
1: 나의 존재는 뭐냐?
0: 뭐 저 놀던 아이.

0: 있나.
1: 아, 혼옥씨
0: 저 석양
1: 고만 좀 폼 잡으시고
0: 나를 깨우네. 아니, 그리고 또 한 노래는 네. 팝송이에요. My Way.
1: 아.
0: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그러니까 내 마지막 커튼. 그러니까 my curtain 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커튼. 마지막 커튼 앞에서 나는 과연 잘 살았었나?
1: 야.
0: 아니야. 너 나름 잘했어. 막 이런 그러니까 남자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어떤 노래 그렇죠. 가사거든요. 근데
1: 우리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0: 아 근데 이 노래가
1: 정말 홍록신 진심을 담아서 라떼는 말이야.
0: 근데 이 마이웨이를 프랑크 시나트라 버전을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가사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막 노래 부르면서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야.
1: 맞아. 야 라떼 너무 라떼다 너무 라떼. 자 이제 3위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K-POP은 어려워 라떼 최고의 가요 3위. 노래도 작품이다. 가창력과 음악 속으로 승부한 명곡.
1: 아, 명곡.
0: 마스터피스가 있죠. 예.
1: 홍록기 씨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야, 이 노래만큼은 정말 명곡이다라고 느꼈던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0: 아, 이거는 사실 그 물론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김현식 님.

0: 군대 딱 들어가서 훈련소에 밥을 먹는데 네. 이 노래가 나와요. 그때 김민우 씨가 이 노래를 발표하고 바로 군대를 갔어요.
1: 맞아 맞아.
0: 52사단. 아. 나는 34단이잖아.
1: 그쵸.
0: 훈련 받는데 애들이 막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육주를 봤는데. 네. 근데 노래가 나오는데 모든 군인들이 고개를 못 들어. 왜? 눈물을 흘리면서 밥 먹는 거야. 야, 와, 나, 거기서
1: 너희들 이런 밥 먹어봤어?
0: 아니 그때는 조교들도 안 말하네. 아. 뭔가 질서가 무너져도 그냥 그래.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어서 손은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긴 싫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 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그러다 쭉 넘어가서
1: 그만해요.
0: 아, 막 이거 난 이 가사만 들으면
1: 아니, 다시 홍록희 씨 다시 입대하는 모습 같아. 근데 너무 라떼인데 너무 라떼.
0: 그때 편집 받는다면.
1: 근데 중요한 건 홍록희 씨 이 노래 가사를 여자분이 썼어요.
0: 아 그러니까
1: 박주현 씨가.
0: 아 미치겠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 자.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아 나 지금도 부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아. 진짜 그 장면이 네. 애들이 처음에는 왜냐면 군대라는 게 딱 들어가면 네. 다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아니, 또래지만
1: 한 3박 4일 걸린대.
0: 아, 또래잖아. 그래. 근데 다들 자기가 센 척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네. 근데 밥을 먹는데 힘들게 각개전투하고 막 땀 흘리고 막 겨울에 추워하고 힘든데 밥 먹는데 다들 고개를 든 애가 아무도 없어. 야. 이 노래가 나오는데 와.
1: 맞아요.
0: 지금도 막 손도
1: 사실 군대 얘기하면 우리 선배들 세대에서는 이제 최백호 씨, 최백호 씨 잔을 들어라 그 노래로 이제 입대를 했다면 우리 때는 이제 이병 열차 안에 쓰고 그렇죠. 우리 밑에는 이제 이등병의 편지.
0: 아니 이등병 편지가 더 먼저일 걸?
1: 더 먼저인데 네. 히트한 게 이제 나중이니까.
0: 아, 그러니까 맞아요.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먼저 나왔지만 그 뒷단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밑에 예, 맞아
1: 그
0: 이등병.
1: JA 그 뭐냐 네, 공동경비고요. 네, 그 네, 영화가 히트를 하면서
0: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래. 이제 3위 했나요?
1: 아니 이제 노래 듣고
0: 와야 돼요. 노래 듣고 내 노래를 너무 많이 했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라떼 가장 신났던 음악 중에 한 곡 골라봤습니다.
0: 네, 뭐요?
1: 이 노래도 전주만 나면 우리 뛰쳐나갔죠. 김건모입니다.
0: 야!
1: 잘못된 만남.
0: 야!

0: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럭키 라떼쇼. 럭키가의 네. 패셔니스타 영원한 철부지 홍록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케이팝은 어려워. 라떼 최고의 가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자 이제 2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랭킹쇼 라떼 베스트 5. 케이팝은 어려워. 라떼 최고의 가요 2위. 이 노래는 내 이야기, 내 인생의 주제가가 된 노래. 이게 보면 가사들이나 멜로디를 보면 내가 겪었던 일을 누가 대신 노래를 만들어준 느낌.
0: 그렇죠. 내 얘기.
1: 이 공감대.
0: 근데 이 노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노래가 나오면 라떼 얘기하던 분들은 일단 먼산을 한번 봐요. 그리고 들어요. 그다음에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면서 내 옛날에 하면서 그 얘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지.
1: 그런 거죠. 약간 사랑에 대한 얘기가 기본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첫사랑, 설레임, 그 다음에 뭐 헤어졌을 때 그 아픔, 그 다음에 청춘의 방황이라든가 실패 막 그런.
0: 저 얘기 좀 할까요?
1: 얘기해요.
0: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1: 원래가 말이 많았죠.
0: 아내분이랑 다퉜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문자를 보냈어요.
1: 뭐라고?
0: 문자 초창기 시절이야.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그 자리로.
1: 나와 같다면
0: 내 마음과. 그러니까 그 가사가 그때 상황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작곡가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작사가들 아까도 그러니까. 제가 그 이별월차 안에서 가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막 가슴을 후회파잖아요. 그 사랑을 겪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내 얘긴데 어떡하지? 막 이런 와, 내 마음을 누가 대변해줬다를 이런 맞아.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요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때 히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여야 된다. 그런 맛이어야 된다. 그런 얼굴이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정말 대중적인 거구나. 근데 그 가장 대중적인 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1: 김민우 씨 노래 중에 또 하나 또 있어요. 그 이병헌 씨 말고
0: 사랑일 뿐이야?
1: 나를 어떻게

0: 이런 얘기를 한다면.
1: 근데 이 노래 쓴 분이 누군지 아세요?
0: 누구세요?
1: 하광훈 씨예요.
0: 아 진짜 우리 네. 군대 선배님.
1: 뭐 안 그래도 우리 군대 얘기 계속했었는데 군대 네, 선봉예술단 그 주제가를 네. 만드신.
0: 언젠가 너의 집 앞을 비추던 골목길 외등 바라보며.
1: 아, 외등 바라본 적 있군요.
0: 있지. 길었던 나의 외로움의 끝을 비로소 느꼈던 거야 그대를.
1: 그대를 만나기 위해
0: 만나기 위해
1: 수많은 이별을 한
0: 그렇지.
1: 거예요.
0: 그렇지. 아우 미치겠어 아주 그냥.
1: 그래요. 이제 1위 알아보겠습니다.
0: 아, 막 눈물이 그냥 눈물이 그냥 촉촉해지네요.
1: 그래.
0: 네. 자, 랭킹 쇼 라떼 베스트 5. K-POP은 어려워. 라떼 최고의 가요 1위. 세대를 하나로 만든 국민 가요. 남녀노소 모두가 따라 부른 히트송.
1: 맞아요. 아니, 이것도... 이건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요즘에 아이돌 음악 중에 최고의 히트라고 해봤자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도 모르고 근데 우리 때 최고의 히트송은 나도 알고
0: 애기들도
1: 옆집
0: 알고.
1: 아저씨도 알고 애기들도 알고 어르신들도 알고 맞아요. 다 그랬던 곡이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0: 여행을 떠나요 뭐 가사 뭐지?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1: 푸른 언덕에 배낭을
0: 메고 너 이거 첫 킬 아셔야 되는 게 이거 첫 킬 너무 높게 잡잖아요. 나중에 성대를 빼야 돼요. 왜냐면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바람에 푸른 시작은 모든 푸른 푸른 언덕에 차차차차 배낭을 메고 차차 이렇게 시작해야 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가 그러니까 앞에 힘 많이 주지 말라고 몇
1: 번 꿍따리 샤바라도 그래요. 꿍따리 샤바라도 꿍따리 샤바라도 어떻게 보면
0: 그렇죠. 꿍따리 샤바라 다 알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1: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건전한 가요 희망을 갖자.
0: 처음에 클론이 꿍따리 샤바라고 나왔을 때 주변의 친구들은 많이 웃었었어요.
1: 왜요?
0: 건전하지 않은 애들이 건전한 노래를 부른다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본인들도 약간 어색했죠 처음에. 그쵸?
1: 구준엽 씨가 굉장히 반대가 심해가지고.
0: 그러니까 아니 두 분 다 처음에는 아 우리가 이렇게.
1: 구준엽 씨는 머리 빡빡 밀고 근육질 맞아. 남자인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화이팅을 외치자 이런 멜로디.
0: 아 진짜 그러니까 그 강원래 씨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K-POP도 전 세계적으로 아 요즘 있어요. 요즘 노래.
1: 어떤 노래?
0: 아파트.
1: 아파트.
0: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건 애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많은 박수를 받는 게 아닌가
0: 그래서
1: 싶습니다.
0: 그 윤수일 선배님이 다시금 또 일어나셔서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그 가끔 행사하는 데 가면 요즘 아파트와 윤수일 선배님의 노래 아파트를 믹스한 노래가 있어요. 별빛이 흐르는 아파트 아파트 다리를 건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해. 네. 그리고 뭐 소찬이의 티얼스 노래 부르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필요에 의해서 관객이 만들어낸 흥들이 또 있어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라떼 라떼 얘기하면서 아 너무 아재다 너무 옛날 얘기도 하지만 노래 한 곡 두 곡 가지고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막 그 전주 따라 부르고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0: 그리고 가끔씩 왜 옛날 노래 선배님 노래들을 리메이크해서 네. 아빠도 이 노래 알아? 우리도 너무 좋아하는데 붉은 노을 같은 경우.
1: 맞아, 맞아요.
0: 예를 들어서 그 빅뱅의 팬덤들이 이제 지금 벌써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 친구들이 아기 때 이 붉은 노래를 들으면 우리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지만 그들한테는 빅뱅의 붉은 노을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제가 약간 소름이 돋은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그 십몇 년 전에 그 행사를 하는데 그 노래를 틀었는데 엄마 아빠와 애들이 같이 부르는 거야. 되게 이런 게 음악의 힘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국민이 뭐 애기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알 수 있는 노래 이런 게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1: 아무튼 홍록기의 럭키 라떼 씨 오늘은 K-POP은 어려워 라떼 최고 가요라는 주제인데 K-POP 포함 라떼 최고의 가요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는 또 K-POP도 그런 시절이 오겠죠.
0: 그럼 아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제 나이 더 들고 그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는 K-POP이 우리 땐 말이야. 블랙핑크라고 알아? BTS라고 버터 버터 이랬을 때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1: 그래요.
0: 노래교실에서 버터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할머니들 노래교실에서.
1: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0: 안 돼.
1: 자, 홍록기 럭키 라떼 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록기 씨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홍록기 씨 보내드리면서 조성모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To Heaven.

0: 자, 오늘 끝곡으로 틴틴5가 부르는 청춘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1: 내일은 날씨라도 맑았으면 좋겠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는 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부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을 위해 디딤 씨앗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차상위, 한부모 가정 아동인데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매달 5만원에서 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1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합니다. 디딤 씨앗 통장의 적립금은 학자금 등의 학비와 취업훈련 비용, 창업비용, 그리고 주거 마련과 의료비,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고요. 만 24세가 된 이후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온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부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애상.
1: 아저씨 아저씨 쿨이 뭐예요?
2: 옛날 해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쿨 하고 떨어지더니 그게 쿨이 됐단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쿨의 애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실태와 공영장례 제도 살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전용창작공간 다올림창작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장문원의 공연예술 전문 교육과정 소개해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정재입니다. 저희 법인은 기본가치가 취약계층의 문화여가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연계를 해서 장애인분이나 노인분이나 또 기타 소외계층 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로 이제 국내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회공헌을 하는데 장애인 여행과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연계가 되어서 초롱여행을 만들다가 또 장애인분들에게 여행을 제공하다 보니 그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것 말고 사회공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의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과 시작했을 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행이야 라는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설득하는데도 되게 어려운 과제였고 장애인분들에게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 장애인분 입장에서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생계비를 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좀 안 좋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여행까지 보내줘?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견뎌내 되는 과정이 뭐 힘든 것 같고요. 여행을 하는데도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때에 관리하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 없이 본인들끼리 떠나시면 안 될까라는 게 저의 컨셉이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국가에 좋은 모델로 벤치마킹을 해서 노하우를 전수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누군가의 죽음을 배웅하는 장례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마지막으로 이제 존중하는 자리인데요.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죽음이 매년 수천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연고 사망자 문제와 공영 장례제도 살펴볼까요?
1: 네, 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란 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주관할 연고자, 즉 가족이나 친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행여 사망자를 떠올리는 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0: 예.
1: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나 관계 단절로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2,600명이었던 전국 무연고 사망자가 2023년에는 5,100명을 넘어섰습니다.
0: 네.
1: 4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된 것인데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그리고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일단 어떤 분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족이 있어도 장례를 못 치른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1: 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진짜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평생을 혼자 사셨거나 또 시설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하는데요. 특히 장애가 있거나 빈곤층인 경우에는 이 사회적 연결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족이 있지만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장례 비용은 이제 평균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 생계도 어려운 가족에게 이 부담은 너무 큽니다.
0: 아유, 예.
1: 그래서 실제로 시신 포기각서를 쓰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족이 있어도 이제 오랜 시간 단절로 인해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로 가족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분들 혹은 시설에 오랫동안 계셔서 이 가족과의 관계가 형식만 남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어도 시설에서 이제 수십 년 살다가 돌아가시면 실질적인 연고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 이제 계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0: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어떻게 치러져 왔습니까?
1: 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한 뒤에 유고를 봉안당 무연고실에 넣거나 또 자연 상고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동 보관된 상태에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짧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2023년에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이 지자체가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0: 네.
1: 이른바 공영 장례 제도가 법제화 된 것인데요. 이 개정법은 빈소 설치, 조문, 헌화 등 최소한의 장례 의식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신 처리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0: 예. 공영 장례 제도도 도입됐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 네, 이 공영 장례를 위한 조례 제정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의 88% 그리고 시군구 78%가 이 공영 장례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에는 나눔과 나눔이라는 단체가 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빈소를 마련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대리 상주로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도 합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언론 등에서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의 부고를 웹페이지에 게시하는데 그것을 보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나 가족이 뒤늦게 소식을 알고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공영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여전히 추모 의식 없이 바로 화장 후 봉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0: 네.
1: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1: 네,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는데요. 장례 지원 단가를 보면 서울은 234만 원인 반면에 강원 영월군은 25만 네? 원으로 약 1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0: 그런데요?
1: 네, 그래서 지자체별로 최대 19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품이 있는 공영 장례를 위해서는 최소 1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수익값도 안 되는 20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존엄한 장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0: 네.
1: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일수록 이 지원 수준이 열악하고 담당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무연고 장례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다른 복지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디서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존엄이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특히 장애인이나 빈곤층의 경우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네, 장애인은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데요. 이 거주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이 돌아가셨을 때 시설 측에서 갑자기 가족을 찾아 연락을 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

0: 빈번합니다. 또 가족이 법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이제 무형고 사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영장례 신청을 사실상 장례업체가 대신 처리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나중에 뒤늦게 장례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나 가족이 이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도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후인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1: 그렇죠. 예.
0: 네, 빈곤층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례 급여라는 장례 지원이 있지만 그 금액만으로 실제 장례를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시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누군가가 죽음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무연고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결국 살아있는 동안의 고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전 연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무연고 사망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 이미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공영장례 제도를 논의할 때 고독사 예방 정책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 또 지역 커뮤니티 연계, 복지관과의 연결 등 생전에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두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자신의 장례 방식과 연락을 원하는 지인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 장례 의향서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직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나 빈곤층처럼 이 사회적 고립이 더 깊은 사람들일수록 또 이런 사전 연결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겠죠.
0: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은 또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1: 네.
0: 좀 사후의 존엄을 보장하는 일만큼이나 생전의 고립을 막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예.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는 없나요? 뭐 오랜 친구나 이웃이 이렇게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0: 네, 이것이 현행 제도가 가진 또 다른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사법상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이 혈연이나 법적 가족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랜 친구나 직장 동료나 또 함께 살아온 공동체 구성원 혹은 오랫동안 곁을 지켜온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가 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도 법적 권한이 없어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단절된 채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 장례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1: 그렇겠네요.
0: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 장례 주관자 사전 지정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장례 주관자를 미리 지정해두면 혈연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이 장례를 치를 권리도 혈연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크게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국가가 책임지는 법률 차원의 근거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은 조례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1: 네.
0: 그래서 공영 장례를 지자체 재량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좀 명확히 하고 중앙 정부가 최저 기준 비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도 넓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무연고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가족에 의한 폭력 피해로 관계가 단절된 경우까지도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당 인력 그리고 예산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공무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무연고 장례까지 처리하는 현실에서는 조례만 장례가 불가능합니다.
1: 그렇죠. 예.
0: 네. 그래서 장례는 시신을 처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을 사회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한데요.
1: 그렇죠.
0: 또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살아있는 동안 이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고립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좀 국가가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백지영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 안 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원거리 거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1: 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공단 직원이 전국 26개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요. 취업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구직자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그리고 고용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가까운 지역에서 전문적인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또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현재 전국 26곳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상담 요일과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상담 장소와 운영 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상담을 희망한다면 관할 지사에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취업을 준비 중인 장애인 구직자들이 이번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적용과 징수 관리 업무 처리 규칙이 개정됐다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1: 장애인공단은 최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적용 징수 관리 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번 개정은 상위 변경인 장애인 고용법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이 되었고요. 신고 납부와 납입 고지서의 서식도 최신 법령에 맞게 재정비가 되어서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그럼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뭘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징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신설이 되었다는 건데요. 사업주는 징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사업주는 신청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이와 함께 부담금의 신고 납부와 납입 고지서 서식도 수정이 되어서 사업주의 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아져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올해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일정과 또 세부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오는 7월 개최되는 2026년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권역별 개최 장소와 일정이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개최는 7월 1일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중부권 대회는 7월 3일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영남권 대회는 7월 8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마지막으로 호남권 대회는 7월 10일 호남대학교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권역별 참가자 명단과 직종별 경기 시간 등의 세부 일정이 모두 확정이 되어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할 과제 역시 모두 공지가 되었는데요. 다만 직종에 따라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공단 홈페이지 자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회 참가자 여러분이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응원합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채용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K-뷰티 기업으로 잘 알려진 APR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에서 장애인 채용 진행한다고요?
1: 네, 뷰티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PR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인 APR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사내 카페 바리스타 직무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의 담당 업무는 사내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또 고객을 응대하는 등 카페 운영 전반이고요. 근무는 APR과 동일하게

0: 서울 성파구에 소재한 롯데타워입니다. 그동안 바리스타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험을 가진 직자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 속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할 수 있는 좋은 취업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텐데 근무 조건과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0: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고요. 업무 적응을 위해서 입사 후 3개월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 근무이지만요. 이후에는 오픈조와 중간조 그리고 마감조로 순환 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고용 형태는 최초 3개월 계약 이후에 계약 연장 가능하고요. 계약 기간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식권 20만원과 자사복지몰 포인트 연간 100만원 제공 등 대기업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이 되고요. 접수는 6월 30일까지 장애인공단 서울 동부지사를 통해 지원서 제출 바랍니다.
1: 네. 자, 다음은 국내 대표 자동차 대기업인 현대모비스에서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네요.
0: 네, 현대모비스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채용은 강남연구소와 마북연구소 그리고 의왕연구소 총 3곳에서 근무할 인력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채용은 연구소를 지원하는 사무행정 분야 직무가 중심입니다. 문서와 비용 관리, 조직 문화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 등 각 직무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 대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연구소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그 근무 조건과 급여 그리고 지원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0: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기의 연구소 중 총 6개의 직무에서 구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근무 시간은 직무에 따라서 오전이나 오후에 4시간씩 진행이 되어서 월 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요. 고용 형태는 최초 6개월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지만요. 근무 성적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원은 장애인공단 서울 동부지사의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되고요. 이번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서울 동부지사 02-2146-353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1: 네. 자, 최근에 AI 인재 수요가 늘고 있는데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련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요?
0: 네,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이 2026년 7월 입학 예정인 융복합 훈련 과정에 훈련생을 모집 중인데요. 이번 훈련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직무에 접목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단순히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직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훈련 수료 이후에는 취업 연계와 사후 지도까지 지원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모집 분야는 AI 데이터 분석, AI 세무 회계, AI 활용 제품 설계, 마지막으로 AI 융합 사무 등 총 4개의 과정이고요. 과정별로 10명 내외의 훈련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1: 네. 각 과정에서는 어떤 역량과 또 기술을 배우게 될까요?
0: 과정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AI 데이터 분석 과정은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배우고요. AI 세무 회계 과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회계나 세무 실무 그리고 ERP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익힙니다. AI 활용 제품 설계 과정에서는 오토캐드와 솔리드웍스를 활용한 설계 실무와 품질 관리, 마지막으로 AI 융합 사무에서는 업무 자동화 기술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최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과정들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지원 자격과 훈련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도 정리해 볼까요?
0: 지원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성별이나 학력 등에는 제한이 없어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구직자는 물론이고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는

0: 많은 장점이 있고요. 현재 신청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니 많은 지원 바라며 10명의 모집 인원이 채워질 경우에는 과정별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서 지원 바랍니다.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구직자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추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DJ DOC의 노래 이어드리죠. Learn to You.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용 창작공간 다올림 창작소가 문화예술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요?
1: 먼저 다올림 창작소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넓히기 위해 전남 나주에 마련된 공간입니다.

0: 가을림 창작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김근태 작가가 작업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김근태 작가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진 인권예술가이자 장애예술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을림 창작소가 올 가을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인권교육 프로그램 세계를 품는 K-인권예술여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총 40회 운영되고요. 전국 특수학교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한 팀은 10명에서 30명 규모로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1: 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현장형 문화예술 인권교육으로 기획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UN본부, 유네스코, OECD, 베를린 장벽 등 세계 무대에 소개된 김근태 작가의 작품과 영상 스토리를 함께 감상하면서 세계 시민의식과 글로벌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음의 벽 허물기 공동 창작 활동, 희망 손도장 프로젝트, 나도 인권예술가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참여 학생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와 소통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 참여 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0: 참여 학생 중 한 명을 선정해 동화책 출판 기회를 제공하고요. 우수 참여자 5명에게는 2028 LA 올림픽 올림피아드 아트파라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김근태 작가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술 체험을 넘어 미래 세대가 인권과 포용, 공존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근태 작가는 그동안 들꽃처럼 별들처럼이라는 작품으로 발달장애인을 주제로 한 순회 전시를 이어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는 뉴욕 유엔 전시를 열었고 이후 세계 각지에서도 전시를 개최해왔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장애 예술인을 위한 공연예술 전문 교육과정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는데 어떤 과정인가요?
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추진하고 홍익대학교가 운영하는 2026 이음예술창작아카데미 대학 연계과정이 참여 장애예술인을 오는 6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연예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홍익대학교의 예술교육 역량과 현장중심 인프라를 활용해 단순한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무대화와 창작으로 이어지는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연극 뮤지컬과 희곡 이렇게 두 개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참여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 기초교육 3회를 진행한 뒤에 입문반과 심화반, 수어반 등 세 개 분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1: 네,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0: 연극 뮤지컬 과정은 연기와 안무, 보컬, 장면 만들기 등 무대 예술 요소를 16회에 걸쳐서 다룹니다. 무대 위에서 몸과 목소리를 사용하고 장면을 구성해보는 실습 중심의 과정입니다. 희곡 과정은 극작 기초와 희곡 독해, 낭독 준비 과정 등 15차 커리큘럼으로 구성됩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서사를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규 교과 외에도 특별 교육 과정이 마련됩니다. 현업 전문가 특강, 공연 관람, 대학 교육 참관 등 현장 연계형 교육이 포함되고요. 오디션과 공모전 대비 맞춤형 특강도 진행해 현장 진출을 준비하는 참여자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는 자막과 수어 통역 등 접근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의 장애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해 분반을 운영하면서 장벽 없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 마지막에는 참여자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창작 결과를 무대에서 선보이는 성과 발표회가 열립니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실전 무대 경험을 쌓고 창작자로서의 성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7월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문 예술 교육 역량과 장애 예술 현장을 연결해 공연 예술 분야의 새로운 교육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1: 자, 국내 최초 청각장애 발레리나죠. 고아라 발레리나의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0: 아티스틱 다큐버스터 소리 없이 나빌레라가 6월 24일 개봉합니다. 기존의 영화 문법을 넘어서 음악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시네마틱 감각 체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고아라 발레리나가 자신의 몸짓과 흩어지는 숨결, 바닥과 맞부딪히는 발끝의 마찰을 하나의 리듬이자 비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음악과 함께 춤을 춰왔지만 그 선율을 온전히 소유해 본 적 없었던 무용수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 고아라 씨가 자신만의 리듬을 찾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네, 변화의 출발점은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부르던 자장가였다고 합니다. 자장가의 미세한 떨림에서 새로운 감각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바닥을 구르는 발끝의 진동, 근육의 수축이 만들어내는 박동, 허공에 퍼지는 숨결처럼 일상의 무음 속에서 날것의 감각을 길어 올렸습니다. 영화는 이 과정을 세밀한 클로즈업과 리듬감 있는 편집으로 포착하면서 관객이 고아라 발레리나의 감각 세계에 점차 가까워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와우 사용자의 음악적 경험을 꾸준히 탐구해온 작곡가 이원우가 합류하면서 작품은 세상에 없던 입체적 비트로 재구성됐습니다. 전통적인 악기 선율이 아니라 몸에서 비롯된 진동과 호흡, 마찰음이 하나의 음악 구조로 조직되는 과정 자체가 영화의 핵심 서사가 됩니다. 작품의 백미는 후반부 클라이맥스 퍼포먼스입니다. 기본 무용 공연이 악기 선율과 배경음악에 기대어서 안무를 구성해왔다면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클라이맥스는 무용수의 신체 리듬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관객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뿐 아니라 화면과 사운드가 함께 만들어내는 진동의 질감을 온몸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1: 그 영화적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연출을 맡은 현진식 감독은 시각과 청각의 경계를 허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메라는 발바닥과 손끝,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을 가까이 담아내고요. 때로는 무대 전체를 포착하며 공간 안에서 진동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번역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화는 소리를 볼 수 있는지, 진동을 들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청각을 중심에 둔 음악 감상 방식을 넘어 몸 전체가 감각의 기관이 되는 경험을 제안하는 셈입니다.
1: 네, 저도 한번 꼭 챙겨봐야겠네요. 자, 시각장애인 합창단 물빛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소식 전해주시죠.
0: 물빛 합창단이 6월 2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용산 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제3회 정기 연주회 우리가 사랑했던 6월을 개최합니다. 코웨이 물빛 합창단은 중증 시각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입니다. 2022년 창단 이후 각종 대회와 공연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물빛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5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고요. 올해는 우리가 사랑했던 6월을 주제로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한 회상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 무대에서는 어떤 곡들이 연주됩니까?
0: 공연은 자연의 싱그러움을 담은 클래식 합창곡부터 성시경의 좋을 텐데,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같은 대중가요, 또 영화 위대한 쇼맨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까지 총 12곡의 무대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특히 올해는 2부 공연을 대중적인 명곡의 뮤지컬

0: 보컬 요소를 접목한 음악극 형식으로 연출합니다. 중년이 되어 재회한 두 남녀가 과거의 엇갈린 사랑을 추억하는 내용인데요. 연출가 겸 배우 고윤희와 연극배우 김영표가 참여해 물빛 합창단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공연은 4세부터 입장할 수 있고요. 티켓은 사전 신청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됩니다.
1: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특별전이 열린다고요?
0: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엠에서 특별전시 사랑과 이해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승현 작가와 심규철 작가가 참여합니다. 김승현 작가는 바다를 주요 소재로 작업해온 작가입니다. 현실과 이상세계가 공존하는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왔는데요. 낯설고 쉽게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바다를 자신만의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시각화해왔습니다. 또 심규철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스케치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작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분할 화면 방식으로 애니메이션과 게임, 역사 속 장면들을 한 화면에 모아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그럼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어떤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까?
0: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와 16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인 김승현 작가는 우리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잃어버린 해저도시를 찾아서 등 4점을 출품합니다. 또 심규철 작가는 아르브리 미술상 수상자 전시와 한미국, 한네덜란드 국제교류전 등 국내외 전시에 활발히 참여해왔고요. 발달장애예술가 육성사업, 우리 시각에도 2024년부터 참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구려 고군벽화를 모티브로 한 고구려의 행군, 파리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등 4점을 선보입니다. 특별전시 사랑과 이해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납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민들레가 부르는 난 너에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서울 송파구 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투표관리원을 상대로 투표용지 부족을 선관위 쪽에 알린 시점과 선관위의 대응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투표관리원은 선관위 업무를 위탁받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병가를 쓰거나 쉴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치원 교육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 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유치원 교사가 긴급한 사유로 부재 시 수업을 대신하도록 지원합니다. 또 병가의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아파서 자리를 비우는 유치원 교사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도 빚내서 투자하는 주식 비투 급증에 대응해 신용대출 제한에 나섭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투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각각 3억 원과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과 5천만 원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K뱅크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판매를 전면 중단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발선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여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오늘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60에서 70대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일당은 60, 70대 퇴직자 등에게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추가 수익금을 지원해준다고 속여 차량 계약 체결을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수천만 원대 할부 금융을 받도록 한 뒤 실제 차량 가격이 반영된 이명 계약서를 근거로 차액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200만 원 지급 상한이 사라지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과징금이 1억 8,900만 원 부과된 사례에 최대 포상금이 200만 원 지급됐다면 앞으로는 5,67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 단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변종 댕기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댕기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4만 1,144명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24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댕기열 바이러스 확산은 기후변화와 함께 최근 이어진 폭우와 홍수로 매개모기의 번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미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벤스 부통령의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 타결을 발표한 지난 14일 전자서명을 마쳤고 벤스 부통령은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이고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인체에 해로운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5에서 2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 산지, 호남 지방에 오늘 저녁까지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 좀 모으면은 일하지 않고 조기 은퇴해서 여행이나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목표한 금액의 돈을 모아서 조기 은퇴한 분들도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는 듯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무기력해져서 무언가 소일거리라도 하고 싶고 어떤 활동이든 하면서 사회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딘가 의미 있게 갈 곳이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매일 아침 깨끗하게 단장한 후에 내가 고른 옷을 입고 정해진 곳에 가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두 마디라도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일상을 떠받치는 힘이 됩니다. 얼핏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삶을 무료하지 않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지탱을 해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경도 인재 장애를 겪는 분들도 그렇다고 해요. 그냥 집에 계시지 않고 주간보호센터에 매일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노래하고 체조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지금의 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하루를 열며 내가 갈 곳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없다면은 그런 곳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순 리포터의 화제 현장에 이어서 인문학당 상우회 대표 우웅순 박사와 함께하는 우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그리고 재테크와 세무,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인생설계, 재무설계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서울 연구원이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50년에는 약 81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청년층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15세에서 24세 청년층 비중은 6.1%, 25세에서 49세 핵심 노동 인구는 9.7%까지 떨어져 노인만 남은 서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 7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줄어들어 2050년에는 45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연구원은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고령 인력 활용이 중요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자격이 없는 수급자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부정하게 받다 적발되면 무거운 가산이자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신고 지연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지만 상속권 상실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때 더 높은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과 체납 정보, 통신요금 및 의약품 사용 자료 등 생활 데이터를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변동을 신속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고령화로 간병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독일에서는 요즘 양로원에도 인공지능이 직원처럼 투입되면서 노년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혈압 수치를 기록하고 건강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기억 회복을 돕고 표정과 움직임을 살펴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또 천장 센서와 카메라로 낙상 위험을 알리고 약 복용과 일정 관리도 지원합니다. 일부 시설은 가상현실을 활용해 바닷가나 도시 풍경을 체험하게 해서 외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작은 여행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현경과 영애예요. 그리워라.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선 리포트의 화제 현장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전선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어디로 갈까요?
2: 네, 오늘은 인사동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네네. 다가오는 단오를 앞두고 크고 작은 행사들로 서울 인사동 거리가 뭐 들썩들썩 거린다고 해서 네. 제가 그 현장을 좀 찾아봤는데요. 지난 13일 사단법인 K국가무형유산 촌연합회가 주관한 2026년 단오맞이 K국가무형유산 축제가 성황리에 열리면서요. 네. 인사동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네. 국가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전통문화의 진수를 선보이자 시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뭐 뜨거운 관심을 보였는데 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명나고 경건한 서울 새남꽃 현장 그리고 이번 축제 자세한 소개와 또 바람을 우리 이금복 이사장님 조경숙 운영실장님의 얘기로 들어봤습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1: 네.
3: 여기 오는 하객분들도 건강하게 해드리고, 어? 그럼 이렇게 K국가무형유산 오냐 이 행사가 그저 나날이 발전해서 그저 대한민국을 대표하게 해주고 만백성이 편안하고 가가오 집집마다 웃음 연화하게 해주고
4: 예, 우리가 작년부터 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오 축제라고 해서 단오 전에 행사를 작년에 5월 10일 날 하고 이번에 이제 단오가 좀 늦게 들어가지고 좀 이제 6월 13일 날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좀 적게 했는데 올해는 우리 인간문화들이 한 열 서너 분이 참여를 하고 전수 교육사 이수자 100한 50명이 출연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유명한 신영희 선생님 이생강 선생님 네. 대검에 또 보시다시피 그 줄타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능에서 많이 참여하고 기능은 다섯 분이 전시와 체험으로서 이렇게 오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또 이게 전통문화를 인식을 바꾸려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요 인사동에 많은 외국인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 오면 어떤 전통이 있고 어떤 이런 깊은 내력이 있는 행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여기에서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의 K문화, 그러니까 전통 K문화를 알아가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수? 아니 정말 신영희 선생님, 이생학 선생님 그냥 존함만 들어도 네. 그리워졌어요. 네.
2: 그런 분들이 다 모이신 거죠. 네. 근데 이날 너무 더웠는데 또 바람이 또 그렇게 불어서 마이크가 막 흔들릴 정도로 네. 그래서 약간의 좀 퍽퍽 소리 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바람도 신이 난 거예요.
2: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요 이렇게 시민들의 복과 또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정성스러운 몸짓에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아니 뭐 한국인인 저도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보면 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네. 아니 저게 새남꽃 공연인 거야 이러면서 물론 영어로 했겠죠. 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신기하면서 연신 막 셔터를 누르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네. 또 인상적이기도 했던 그 현장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축제는 공연뿐만 아니라 평소 정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이 국가무형유산 전시와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0: 많이 풍성하게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1: 네.
0: 정말 민요와 또 전통 연주를 비롯해서 뭐 사경장, 화각장, 뭐 악기장 이런 명인들의 시연과 전시 그리고 또 단어 체험까지 이어졌고요. 북인사마당에서 남인사마당까지 펼쳐진 연잎의 길놀이 행진은 뭐 또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뭐 아주 큰 박수를 받았던 그런 또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 네, 네, 가봤어야 되는데.
0: 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1: 네, 네.
0: 이 가운데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좀 널리 알리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명인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1: 네.
0: 먼저 불교 경전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옮겨서 적은 그리고 또 천년의 미학을 이어가는 김경호 사경장님의 얘기 좀 들어봤거든요.
1: 네.
0: 어떤 얘기 하실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1: 네.
2: 사경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데 전성기 때는 중국의 요청으로 원나라에 100명씩이 여러 차례 파견돼서 중국의 그 대장경을 제작해주고 돌아온 정도로 그 정도로 소중한 문화유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대장경을 제작하는 일, 그러니까 붓으로 필사를 하고 장엄하기 위해서 변상도를 그리고 표지를 그리고 하는데 금과 은 같은 가장 고귀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불경을 이제 법신사리로 제작을 하는 이제 그런 문화유산 분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저희는 이제 전시만 했었는데 올해는 체험학습, 그러니까 워크샵을 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전시 겸해서 워크샵.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이제 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모본을 놓고 그 위에 가금분으로 제작을 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좋은 위치에다가 말하자면 정성을 들여서 했던 사경을 그 붙여놓고 전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대한 소중한 문화유산의 전통을 널리 홍보하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싶습니다.
1: 정말 잘 만나셨어요.
0: 네.
1: 이분들이 보물이세요.
0: 그러니까요.
1: 네네.
0: 이 사경 체험하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한 획 한 획에 담긴 집중력과 그리고 이 정성들을 제가 보니까 절로 정말 경건한 마음이 들 정도의
1: 네.
0: 그런 또 시간이었었고요.
1: 네.
0: 이어서 투명하게 가공한 소의 뿔로 화려한 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이재만 화각장님도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
1: 네네.
0: 정말 외국인들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네. 발길을 사로잡는 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전통 화각의 매력을 이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다라고 하셨던 우리 이재만 화각장님 얘기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1: 네.
3: 우리가 이제 참여라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 문화재들이 갈수록 자꾸 잊혀져 가고 또 이렇게 쓸 자리가 없어지는 게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행사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같이 가자,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기회가 이제 좀 자주 있으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문화가 오, 이렇게 멋있는 게 있구나. 이래서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 우리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각장 그러면 생소하죠. 화려할 화자, 뿔각자를 써요. 그래서 그 솥불 아시죠? 솥불을 얇게 종이같이 깎아서 거기다 이제 오방색의 색깔을 칠해서 목기물에다 붙여서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 그 일인데 18세기 때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19세기 이후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고 저 역시도 이거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 화각장 하면은 지금도 아직까지 생소하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는 이제 뭐 평상시에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들도 많겠지만 요건 조금 알려질 수 있는 보석함이나 사주함이나
0: 네.
3: 이런 거를 이제 좀 만들어지 나왔는데 오늘 또 그 작품을 보면서도 또 일반인들이 또 아름답다는 걸 구경도 하지만 체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할 자리를 조그맣게 또 만들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렇게 작품도 구경하시고 체험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또 조금은 준비해봤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짜 만드는 사람과 또 이걸 애장품으로 갖고 계신 분들과 또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은 우리 전통 화려한 문화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오감으로 우리 무형유산을 만끽한 우리 또 관람객들은 어땠을지 끝으로 또 만나보시죠.
4: 네.
5: 이렇게 오늘 좋은 날 되어오셔서 많은 시민들한테 기쁨 올려가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옛날에 할머님 생년기일 적에 제가 잘 되라고 시성을 하러 가서 이런 장면을 제가 봤었어요. 어릴 적에도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때 추억과 지금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너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이런 고전이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6: 사실 무속 이런 거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구전이나 이렇게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게 더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되게 존중을 해드리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7: 이런 문화재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하시니까 저 모르던 문화를 접하게 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뭐 여기 번화장 접해보지 않았던 문화라서 저것도 신기하고 기와 그리고 여기 청포 단호하는 머리 감기 이런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방면의 무형 문화재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네요. 이런 걸 알게 돼서 앞으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를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축제를 보면서 우리께 좋은 것이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도 널리 널리 퍼뜨리겠습니다.
4: 네, 특히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참여형 행사여서 더욱 우리 전통문화의 멋과 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겠다 싶은데 오는 19일이 단오잖아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행사를 이미 치른 곳도 있고 또 앞둔 곳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릉 단오제는 어제부터 오는 22일까지 열린다고 하거든요. 지역 축제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면 생활에 또 큰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선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4: 추다해예요. 정춘가.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으신 분에게 참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시회 선물이 있는데요. 전인수 작가의 최근 작품을 포함해 원화 60여 점과 페어링 텍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인수 특별전 인 고향에 초대합니다. 고향 어울림놀이 어울림미술관에서 열리고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원하시는 날짜에 안내 문자 확인 후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모두 7분에게 2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웅순의 신나는 인문학 이어집니다. 인문학당 상회 대표 웅순 박사 전화로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고 19일에 종전 양해각서 공식 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0: 네,
1: 저는 다행이다. 이제 국제 유가가 안정되겠구나. 마음이 놓이면서도 아유,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0: 네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많았던 만큼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고 석유 운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죠.
1: 네, 다행입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대한 합의는 이 지역 전체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면서요. 전 세계 선박들은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중동뿐 아니라 그동안 석유값에 가슴 졸였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젊은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이제 두 권의 저서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0: 네.
1: 어두운 시대에도 도덕은 진보한다와 인간은 동물이다. 여기에서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이지만 그렇다고 그저 동물에 불과한 존재 는 아니다. 스스로의 취약성과 책임을 자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세계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 우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이 정말 떠올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에 현생 인류는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이지만 기술 문명과 문화 수준으로 보면 동물 이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쿠스는 가브리엘은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꽤 합리적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기억하라고 합니다.
0: 네, 네.
1: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충동이라든가 바람, 내면의 정신적 상태는 기본적으로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자연 법칙들이라든가 진화, 사회 조건에 의해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아직 인간은 누구 내지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 없다고 하네요.
0: 하긴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 존재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할 수 있다면은 왜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불화가 계속되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저자는 어두운 시대에도 도덕은 진보한다라는 책에서 21세기를 어둠의 시대라고 해요.
0: 아.
1: 네. 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또 만연한 인종차별과 혐오, 이제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기후재앙, 또 인간의 규제를 벗어나서 질주하고 있는 디지털화 등등이 인류가 문명의 빛 에 도달했는데 바로 맞닥뜨린 짙은 어둠이라는 겁니다.
0: 아.
1: 네, 이런 어둠의 시대에 도덕의 진보가 가능할까요?
0: 네.
1: 저자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0: 네,
1: 1단계로 인간은 동물의 수준을 초월한 우월한 존재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0: 네,
1: 21세기 이 어둠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동물로서의 인간이라는 인간 동물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하는데요. 가령 이런 관점을 버리는 순간 야생의 동물과 같은 약육강식이라든가 폭력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0: 네,
1: 지금 우리는 폭력을 억제하고 대화와 이타심이라는 대화의 기술을 발전시킨 정신적인 생물이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기술과학과 자연과학이 정치 경제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무한대의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마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좀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인간적이며 도덕적인 진보와 분리된 자연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순전히 양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된다. 이 그릇된 생각이 인간의 자기 파괴를 유발한다. 이 그릇된 생각은 나와 세계, 나와 자연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교란시킨다.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0: 네.
1: 이렇게 말합니다. 네.
0: 정말 우리의 내면에는 한순간 방심하면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항상 빨리빨리 쉬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고 주변을 살피는 게 좀 서툴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와 출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요령이나 편법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0: 아, 네네.
1: 사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죠.
0: 네네.
1: 하지만 지금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이제 변화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은 광속의 시대이자 어둠의 시대예요.
0: 네.
1: 이럴 때일수록 개인과 사회가 모두 무게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0: 네.
1: 지금 이런 생각까지 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0: 네네.
1: 여기서 저자는 무지의 윤리학을 제시해요.
0: 아, 무지의 그래서, 윤리학. 네.
1: 네, 그래서 제가 무지의 윤리학이 뭔가 봤더니
0: 네.
1: 아직도 우리가 자연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은 너무나 미미하고요. 이걸 인정해야 되고요.
0: 네네.
1: 또 우리가 현재 확실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윤리적 판단 속에는 편견이라든가 동물적인 폭력성도 들어있다는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야지만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건데요.
0: 네네.
1: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생물학적 욕구에 종속된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난 정신적 생물, 인간이라는 자각, 자부심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0: 네, 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고귀한 정신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말고 그런 존재로 살아야 정말 인간인 건데 과연 그런 전환이 가능할까요?

0: 사회적 갈등은 더욱더 극대화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 생각과 삶의 방식을 자이든 타이든 바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과학 지상주의, 과학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윤리적 답을 주지 않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1: 그러니까요. 아까 박사님께서 우리가 부와 출세를 위해서는 요령이나 편법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이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밑줄 그은 곳을 보니까 이 그릇된 생각이 인간의 자기 파괴를 유발하고 이 그릇된 생각은 나와 세계, 나와 자연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교란시킨다.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놨거든요.
0: 네, 갈 길이 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망설일 순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은 집이나 학교에서 인간의 윤리나 도덕의 가치를 말하면은 시대착오적인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키호테가 되고 마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죠. 지난주에 방송한 레오 14세 교황님의 회치, 마니피카 후마니타스 위대한 인간성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웅선의 신나는 인문학 오늘은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책 어두운 시대에도 도덕은 진보한다. 또 한 권 인간은 동물이다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당 상회 대표 우웅선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Human Nature.

0: 인생설계 재무설계 이어집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노후준비재테크를 비롯해서 세무와 증권,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들을 각 분야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지세무법인 대표이신 박점식 세무사를 모시고 세무에 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네. 어느덧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 그러니까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0: 네.
1: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고요.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0: 네.
1: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또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도 증여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0: 네.
1: 증여세는 이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 하겠습니다.
0: 네.
1: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병원비, 또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0: 네.
1: 하지만 취직했다고 해서 자동차 선물을 받았다든지,
0: 네,
1: 또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준 돈, 이런 것들은 다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0: 아, 네네.
1: 또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지만은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은 증여자가 증여세만큼의 현금을 대납하게 되고, 이때 대납한 현금만큼에 대해서 또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1: 네, 우선 증여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을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
0: 네,
1: 그걸 잘 활용하면은 증여세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우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걸쳐서 배우자는 6억 원이고요.
0: 네.
1: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고요. 직계 비속도 5천만 원이고, 6촌 이내 혈족 또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이 됩니다.
0: 네.
1: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이거는 직계 존속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한 그룹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아버지 증여분의 5천만 한도를 일부를 적용했다면은 어머니 증여분에 대해서는 별도 5천만 원이 아니고,
0: 네,
1: 그 5천만 원의 일부 적용한 나머지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합해서 5천만 원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0: 네.
1: 한편 혼인이나 출산 시에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0: 네네.
1: 예,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은 앞에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0: 네.
1: 이처럼 혼인 또는 출산 입양

0: 당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2024년에 신설이 된 규정인데요.
1: 네.
0: 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지난 10년간의 동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도 합산합니다.
1: 네.
0: 그렇게 합산해서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 네. 그러면 공제를 적용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면 그럴 때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0: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해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하고요. 그 금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1: 네.
0: 물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경우에는 그걸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은 또한 증여받을 재산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납부세액이 없어도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만약에 3개월이 지나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나요?
0: 3개월이 지나더라도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신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세무서로부터 세금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다만 그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 공제 3%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1: 꼭 기한 내 신고를 하셔야 좀 유리하겠군요.
0: 네네.
1: 그리고 요즘 주식 붐이 일어서 자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도 되나요?
0: 네. 자녀 명의로 뭐 2천만 원 증여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처음이라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은
1: 네.
0: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이 되기 5천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었을 때 세금이 없죠.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자녀가 스스로 명의 자기 명의로 계좌 개설해서 증권 투자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세금 안 내도 되겠습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용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그 받은 금액으로 예금에 가입하거나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은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아.
0: 조금 그 한계가 애매하기는 한데요.
1: 네, 네.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증여한 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초과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직접 부모가 했느냐,
1: 네.
0: 자식이 주체적으로 했느냐는 나중에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은,
1: 네, 네.
0: 원론적으로는 돈을 자식한테 주고 그걸로 자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줬다. 이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 네, 네. 그리고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현금만 해당이 되는지요?
0: 네, 그거는 뭐 보험 증여 이익이라든지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 네.
0: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1: 네.
0: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해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아, 네네.
0: 그리고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 네.
0: 첫째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서 못 받았으면은 둘째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1: 네, 네.
0: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 입양 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이나 입양 신고

0: 15일 이후에 증여받으면 좋겠고요.
1: 네네.
0: 또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초혼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이 됩니다.
1: 네.
0: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1: 네.
0: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서 초혼 때 7천만 원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나머지 3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네.
0: 또는 혼인했을 때 7천만 원 공제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천만 원 나머지 금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자, 끝으로 부모에게 돈을 빌릴 경우는 어떨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0: 네,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원래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나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금전소비대책계약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네.
0: 다만 부모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이건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요.
1: 네.
0: 금전을 무이자나 적정이자율 현행은 4.6%인데요.
1: 네.
0: 이거보다 저리로 빌려서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되고요.
1: 네.
0: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없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무이자로 2억을 부모에게 빌렸을 때 이율 4.6%를 곱하면 920만 원이거든요.
1: 네.
0: 아, 이거는 1천만 원 미만이니까 증여세 과세되지 않고요.
1: 아.
0: 만약에 3억 원을 빌렸다면 이율 계산하면 1380만 원 되니까 이거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오늘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지 세무빈 대표이신 박점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은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강원도 삼척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삼척 장호항, 곰칫국,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평생 의사로 살다가 지금은 삼척의 실버타운에서 봉사하시는 한 어르신은 이 삼척이라는 이름에서 기가 막힌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곳 삼척에 살려면 세 가지 척을 조심해야 합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인생이 참 평화롭습니다. 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말씀이죠. 삼척 동자도 알만한 진리인데 그걸 지키고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좋은 말씀 되새기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상철의 노래입니다. 무조건.

네, 오늘은 한국인의 애송시로 꼽히는 유명한 작품이지요. 정호승의 수선화에게를 준비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박영미의 노래입니다.

0: 네,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어깨춤도 들썩이게 됩니다. 반대로 노래가 좋으면 저절로 기분까지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게 될 노래들은 어떤 기분을 만들어줄까요?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의 평론가 송명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가끔 청취자들 가운데 음악 나갈 때 진행자가 라디오 부스 안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1: 네.
0: 저는 뭐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춤까지는 아니어도 발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기도 하거든요.
1: 네.
0: 송명아 씨는 음악 감상할 때 어떤 자세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 음악에 따라 다 다르죠.
0: 그렇죠. 아, 네. 발라드냐, 저는 댄스냐, 락이냐.
1: 예전에 이제 글 쓸 때 그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어깨춤이 나오는 음악은 좀 우리가락 스타일의 음악에는 어깨춤이 나오고
0: 네네.
1: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발박자를 맞추게 되고 헤드뱅을 할 때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0: 아, 헤드뱅까지?
1: 예, 메모를 할 때도 있어요.
0: 오, 요거 그래요?
1: 좀 적어놨다가 다음에 써먹어야지 할 때. 예.
0: 그 이제 업무차 이제 음악 들으시면서.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사람마다 이제 듣는 자세 반응이 다를 텐데 그래도 크게 범주에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어깨춤을 추거나 발박자를 맞추게 만드는 노래들이 정말 잘 만든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곡들이 또 우리 가요에 많죠.
1: 예.
0: 자, 콩 게시판에 오순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아, 송명아님, 선곡해 주시는 곡들 참 좋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었던 곡들 들려주셔서 저 신선합니다.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선곡하는 보람 느끼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어떤 코너나 방송 전체에 대해서 뭐 건의하고 싶거나 혹은 뭐 감상평이 있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짤막하게 글 남기시면 저희가 또 기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와 관련이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락앤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해외 뮤지션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1: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락앤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물론 그 시작은 미팔군 무대였었지만 비슷한 시기 국내 가수들은 미팔군 무대와 극장 쇼 또 일반 무대 활동을 병행했어요.
0: 네.
1: 당시 락앤롤 스타일 음악을 했던 가수들은 어떤 밴드와 짝을 이루어서 활동하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자니리와 키보이스, 정원과 샤우터스, 이태신과 파이브핑거스 뭐 이런 식으로 앨범을 발표한 그런 가수들은 밴드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뭐 증명이 되겠죠.
0: 네.
1: 오늘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했거나 아니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받은 우리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 번안된 거가 참 많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따져보니까.
0: 오히려.
1: 락앤롤 스타일에서는 대표적인 곡 몇

0: 발라드 스타일에서는 대표적인 곡 몇 곡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안이 됐더라고요.
1: 그 곡들은 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형 히트곡들이겠죠?
0: 그렇습니다.
1: 예. 자, 첫 곡은 어떤 겁니까?
0: 첫 곡은 김영국 과 에드포의 내 멋에 산다 준비했습니다.
1: 에드포 하면은 신중현 씨 밴드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김영국 씨는 신중현 씨의 에드포와 함께 앨범을 발표했었는데요. 김영국이란 가수는 이 앨범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활동 이력을 찾기 어려운데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곡가 겸 평론가 황문평을 비롯해 코미디언 배삼룡, 가수 하니비스 등과 1965년에 동남아 순회 공연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니,
1: 그 정도면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가수였을 텐데요.
0: 그렇습니다. 또 뭐 몰랐던 점은 제가 기사를 찾으면서 6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굉장히 우리나라 음악인들,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이 잦았다는 예, 예.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1: 동남아 순회 공연은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죠. 아,
0: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베트남 위문 공연만 생각했었는데 베트남 위문 공연을 하고 나가는 차에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1: 예.
0: 김영국 씨의 앨범 가운데 반은 What I Say를 필두로 온통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채워져 있는데요. What I Say는 자니리, 이태신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많은 가수들의 앨범에도 수록이 됐어요.
1: 네.
0: 오늘 준비한 내 멋에 산다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All Shook Up을 번안한 곡입니다.
1: 그 곡이군요.
0: 네.
1: 자, 그럼 이어지는 곡은 어떤 겁니까?
0: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차중라 씨의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입니다.
1: 네.
0: 예. 뭐 대표적인 엘비스 프레슬리 번안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 그렇죠.
0: 에드포와 함께 64년 최초의 국내 락밴드의 음악을 발표한 키보이스의 멤버 가운데서 차중락 씨는 엘비스 플래슬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닮은 보컬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1: 네.
0: 오늘 준비한 낙엽 따랑 가버린 사랑, 계절은 잘 맞지는 않지만 키보이스 시절 발표한 대표곡이고요. Anything That's Part of You를 번안한 곡입니다.
1: 네, 두 곡의 이제 템포가 좀 다르겠네요.
0: 네.
1: 자, 그러면 김영국과 에드포의 내 멋에 산다, 차중락의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김영국과 에드포의 내 멋에 산다, 그리고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한 곡들,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 가요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두 곡 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창법을 따라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그렇죠.
0: 비슷하게.
1: 예. 그리고 목소리 자체도 원래 좀 비슷했는데 창법까지 따라하니까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곡들이죠.
0: 예, 내 멋에 산다, 이 All Shook Up이란 노래를 따라할 때는 좀 약간 떨리는 그 바이브레이션, 네. 비브라토를 좀 섞는 것 같고.
1: 그렇습니다.
0: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은 그 원곡 그대로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 곡 들으면서 60, 70년대 클럽이랄까 그런 분위기가 막 떠오르네요.
1: 그렇죠.
0: 차중락 씨는 뭐 우리나라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못지않게 큰 인기를 누리셨죠.
1: 사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번안 곡인지 모르고 예전에는 들었었죠.
0: 네.
1: 차중락 씨의 대표적인 히트곡으로만 알고 있었고.
0: 그렇죠.
1: 상당한 미남이고 매력적인 저음, 무대 매너. 영화 같은 데 보면 잠깐 들어간 클립이 있는데
0: 네.
1: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존재감이 뿜뿜 나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유난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촐랑거리거든요.
0: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마르고 그런 체형이셨던가요?
1: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0: 무대 음악이. 위에서 끼를 많이 부리셨고
1: 네, 음악인이 유난기 씨라면은
0: 네.
1: 차중락 씨는 뒤에서 묵묵하게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런 모습이라서
0: 네.
1: 아마 여학생들이 저 모습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외모도 큰 또 몫을 차지했겠죠.
1: 그렇습니다.
0: 근데 참 너무 일찍 가셨어요. 26
1: 네.
0: 하셨죠. 예.
1: 안타깝죠.
0: 네. 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 역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중에 하나네요.
1: 네. 정원 씨의 사냥개 준비했는데요.
0: 네.
1: 정원 씨는 1960년대 극장쇼의 슈퍼스타였죠. 사냥개는 정원 씨의 데뷔 독집에 담긴 그런 곡이고요.
0: 데뷔 독집에.
1: 예. 앨범 발표

0: 전에 정원 씨는 이 노래를 극장 무대에서 선보이면서 마이크를 들고 뭐 객석과 무대를 오르내리고 뭐 무대에 드러눕기도 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열창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모습을 보던 지방극장의 쇼 단장들이 그 정열적인 무대에 반해서 순식간에 극장 쇼의 스타로 부상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 뒤에 이제 킹레코드라고 하는 레코드사에
1: 예.
0: 박성배 대표가 찾아와서 앨범 취입을 제안했는데요. 연주는 하청현 씨가 몸담았던 샤우터스란 밴드가 연주를 해서 녹음을 했어요.
1: 네.
0: 앨범의 첫 곡이 바로 그를 극장쇼의 스타로 만든 사냥개예요.
1: 예, 원곡이 하운드독이죠. 하운드독. 예, 엘비스 프레슬리.
0: 맞습니다.
1: 그대로 직역을 한 거네요.
0: 그렇죠. 하운드독을 예. 그대로 이제 사냥개로 지적을 한 거죠.
1: 예.
0: 남진 씨도 같은 노래를 또 부르기도 했어요.
1: 아, 그랬네요. 맞아요. 네. 자, 또 하나 듣겠는데 어떤 곡입니까?
0: 극장쇼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뭐 빼놓을 수 없는 극장쇼의 대명사가 있죠. 자니리의 What I Say를 준비했어요.
1: 정원 씨와 함께 뭐 거의 쌍벽이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듣고 있으면은 콜 앤 리스폰스를 유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노래.
1: 콜 앤 리스폰스는 가수가 부르고 반응, 무대의 반응 유도하고.
0: 그렇죠. 네. 객석의 반응 유도하고
1: 네.
0: 뭐 재미있는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예전에 우리나라의 마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1: 아.
0: 그런 느낌도 나는데 하여튼 리듬은 분명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락앤롤 리듬을 타고 있어요.
1: 예, 예.
0: 제목은 원어 그대로지만 재미있는 우리말 가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가사는 다 우리말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예. 제목은 왜 안 바꿨을까요? What do I say?
0: 제목을 마땅하게 붙일 게 없었나 봐요.
1: 아, 그랬나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정원의 사냥개, 자니리의 What do I say?

0: 네, 60년대 극장쇼의 슈퍼스타들 정원 그리고 자니리의 노래 한 곡씩 들어봤습니다. 둘 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들을 번안한 곡들이었습니다. 정원의 사냥개 그리고 자니리의 What Do I Say였습니다. 사냥개 하운드독은 상당히 좀 점잖게 분위기를 풀어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What Do I Say는 아주 격렬하네요.
1: 정말 그 무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0: 아, 라이브 느낌.
1: 네, 물론 뭐 당시에 뭐 라이브를 녹음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안 됐겠지만 이런 그냥 스튜디오에서 즉석 라이브를 한 것 같은 가사도 즉석에서 다 부른 것 같죠. 네, 느낌이.
0: 뭐 정말 라이브 듣는 기분이었어요.
1: 네.
0: 송명아 씨는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게 생각나세요?
1: 젊었을 때 엘비스 이미지는 소위 그 개다리 춤이라고 하는 하체를 많이 사용한 그런 춤 있잖아요.
0: 그러고 보니까 그 유명한 댄스도 유행시켰나요, 진짜?
1: 네. 그 배삼룡 선생이 그거를.
0: 개다리 춤.
1: 예, 춤을 췄었죠.
0: 네.
1: 그래서 그때는 그 금지시키고 했었어요, 미국에서도. 너무 이

0: 아이들 따라한다고.
1: 네, 성적인 그런
0: 아, 그래요.
1: 느낌이 난다 해서 금지를 시키고 했었는데 그 춤과 함께 이렇게 기타를 메고 네. 네, 노래하는 그 모습도 떠오르고 네. 그리고 좀 70년대로 넘어가서는 구렛나룻.
0: 아, 구렛나룻 많이 좀 매력적이었죠.
1: 네. 네. 그 모습을 또 따라한 연예인이나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하와이 공연할 때 전 세계 위성 중계가 됐었는데 그때 모습이 이제 구렛나룻으로 기른 모습이었죠.
0: 네. 헤어스타일도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 그렇죠. 60년대에는 그때 리젠트 헤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기름 발라가지고
0: 단정한 스타일. 네. 쫙.
1: 손 대면 손에 베일 것 같은 예. 그렇게 빗어 넘긴 머리였었죠.
0: 포마도 바른 것처럼.
1: 네. 네. 그리고 뭐 70년대로 넘어가면은 좀 편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0: 예. 예. 그리고 또 의상도 생각나고.
1: 이제 카라가 굉장히 크고 반짝이 뭐 이런 거 있고.
0: 아, 맞아요.
1: 예. 예. 정말 전형적인 무대 의상이죠.
0: 예. 미국에 가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그 박물관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한 개인 소장가가 엘비스 프레슬리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0: 그분의 그 물건을 어떻게 다 수집해서?
1: 네, 경매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0: 아, 그랬군요.
1: 해가지고 예. 뭐 외국같이 크진 않지만 개인 소장가가 만든 거니까.
0: 네.
1: 재미있는 소소한 재미,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0: 엘비스의 편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셔야겠네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서유석 씨의 어우라리 준비했는데요.
0: 아, 서유석 씨도 엘비스의 곡을 부르셨군요.
1: 그렇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력은 이렇게 화려한 무대를 자랑하는 락큰롤 스타뿐만 아니라 포크싱어에게도 미치게 되는데 네. 서유석 씨의 어우라리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를 번안한 곡이에요.
0: 그 유명한 곡을.
1: 네. 서유석 씨 외에도 김세환 씨 역시도 이 노래를 번안한 곡을 자신의 앨범에 담기도 했는데요.
0: 네.
1: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가운데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곡이기도 하죠. 엘비스의 원곡도 단순한 반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서유석 씨의 번안 곡은 자신이 연주하는 통기타 한 대의 반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유의 주법 그리고 창법으로 신경 써서 듣지 않는다면 원곡을 잘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서유석 씨의 노래로 알 수도 있는 그런 번안곡이에요.
0: 예, 제목도 상당히 한국적인 느낌이 나서요.
1: 그렇죠.
0: 어우라리, 러브 미 텐더 느낌이 연결되지 않는데 또 곡도 많이 달라지나 봅니다. 이어서 라나 이로스포의 노래 준비하셨네요.
1: 네, 라나 이로스포의 내 사랑 언제나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역시도 같은 곡을 번안한 노래예요. 러브 미 텐더. 텐더.
0: 예,
1: 네. 한민 씨와 은희 씨가 함께했던 라나엘 로스포의 데뷔 앨범에 담긴 곡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가 두 아티스트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서유석의 어우라리, 라나엘 로스포의 내 사랑 언제나.

0: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가 남녀 듀엣의 멋진 앙상블로 변했습니다. 라나 이로스포의 내 사랑 언제나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같은 곡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서유석의 어우라리였습니다. 서유석 선생의 곡은 정말 들으면 이게 러브 미 텐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1: 그렇죠.
0: 느낌이 다르네요.
1: 예. 통기타 하나만으로 편곡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편곡을 했습니다.
0: 예, 어우라리가 무슨 뜻인가 잘 들어봤는데 그냥 어떤 흥얼거리는 추임새 같은.
1: 얼라리 뭐 이런 거죠.
0: 어우라리. 예.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번안곡들 들어보고 있고요. 또 국내에 영향을 받았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얘기겠죠?
1: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 무대로 나오는 가수들이 꼭 거쳐야 했던 무대가 미팔군 무대였잖아요.
0: 예, 예.
1: 거기서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었어요.
0: 미군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1: 예, 예. 뭐 당시에 최고의 히트곡들이었으니까
0: 예.
1: 거기서 이제 일단 수련을 받고 나온 가수들이기 때문에 일반 무대에서 엘비스 노래를 많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그렇군요. 또 노래도 좋으니까 또 우리 가사 붙여서
1: 네.
0: 또 만들어보기도 하고.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임성훈 씨의 떠도는 사나이 준비했어요.
0: 임성훈 씨 하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미지가 가장 또 많이 겹친다 할까요?
1: 네.
0: 그 흉내를 많이 내셨잖아요.
1: 그렇죠. 흉내 많이 내셨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은 번안곡뿐 아니고 창작곡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0: 아, 이건 창작곡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임성훈 씨는 원래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1970년에 신중현 씨의 밴드 퀘스천스를 통해서 데뷔를 하면서 신중현 씨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0: 네.
1: 신중현 씨가 평소 이제 그때도 엘비스 흉내를 내고 엘비스 모창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0: 예.
1: 엘비스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0: 아.
1: 그래서 오늘 준비한 떠도는 사나이 그리고 명동거리 이런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게 했는데요.
0: 예.
1: 아쉽게도 크게 히트는 못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거장 신중현 씨의 작품이었군요.
1: 네.
0: 임성훈 씨 대표곡 한번 아무래도 뭐 시골길이겠죠?
1: 예, 그렇습니다. 시골길 이후에도 임성훈 씨는 75년에 시골길이라는 노래를 히트시키고 당신은 몰라라는 그
0: 히식스의
1: 대표곡이죠.
0: 예.
1: 그 노래를 가장 먼저 취입한 게 또 임성훈 씨였었죠.
0: 아, 임성훈 씨가 엘비스의 다른 노래들도 번안곡으로 취입했었나요?
1: 네. 그 뒤에 Can I Fall in Love, Love Me Tender 이런 노래들을 자신의 앨범에 담기도 했습니다.

0: 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뭡니까?
1: 최일훈 선생의 서두른 사랑 준비했어요.
0: 예.
1: 이 노래는 1961년 엘비스 프레슬리가 직접 출연한 영화 블루 하와이의 주제곡 Can I Fall in Love를 번안한 곡이에요.
0: 아주 유명한 영화죠.
1: 네. 엘비스의 버전 말고도 UB40의 레게 스타일 커버 버전으로도 잘 알려진 곡이죠.
0: 예.
1: 최일훈 씨 특유의 그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소화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0: 최희준 선생의 목소리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1: 네.
0: 함께 들어보시죠. 자, 임성훈의 떠도는 사나이, 최희준의 서두른 사랑.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의 번안곡이나 또 그의 영향을 받은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성훈의 떠도는 사나이는 번안곡은 아니지만 신중현 씨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느낌을 살려서 임성훈 씨에게 불러보라고 만들어준 곡이었고,
1: 네.
0: 그리고 방금 들으신 최희준의 서두른 사랑은 아주 유명한 히트곡이죠.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번안한 곡이었습니다. 역시 느낌이 최희준 선생님 목소리와 잘 어울리네요.
1: 그렇죠. 최희준 선생은 원래 넷킹콜의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한국의 넷킹콜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0: 네.
1: 넷킹콜이 부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가 되어버렸죠.
0: 아, 그렇네요. 살짝
1: 예.
0: 듣고 보니까. 임성훈 씨는 떠도는 사나이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임성훈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낯설었어요.
1: 아예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엘비스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톤이나 어떤 창법을 잡아서 불렀던 것 같아요.
0: 그랬군요.
1: 네. 아.
0: 자, 이제 다음 곡 하나 더 볼 텐데 이분이야말로 뭐 한국의 엘비스 아니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를 가수가 바로 남진 씨죠.
0: 예.
1: 남진 씨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GI 블루스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초기 남진 씨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바이브레이션이나 창법 모두 엘비스를 벤치마킹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 예.
1: 얼마 전에 이제 조항조 씨랑 같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조항조 씨한테 우리는 다 락큰롤로 시작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0: 조항조 씨는 확실히 밴드 출신이 많으시고.
1: 네. 남진 씨도
0: 남진 선생은
1: 원래 트로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0: 네.
1: 락큰롤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0: 예.
1: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뭐.
0: 성인가요 쪽으로.
1: 네. 성인가요 기회가 돼가지고 또 그쪽으로 이제 히트곡을 발표하게 해야겠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볼
0: 예.
1: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님과 함께를 준비했는데요.
0: 네.
1: 앨범 재킷의 사진, 뭐 헤어스타일, 의상 모두 엘비스에게 영향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세도 엘비스의 자세고.
0: 그렇죠.
1: 그 그때 남방 셔츠라고 불렀었죠. 그
0: 네.
1: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는 그
0: 예,
1: 모습을
0: 예.
1: 볼 수 있는 재킷에서. 70년대 남진 씨는 잘생긴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 경쾌한 율동으로 오빠 부대를 만든 원조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라우나 씨와 경쟁 구도였던 남진의 1인 독주체제를 만든 공전의 히트곡이 바로 님과 함께였어요.
0: 예.
1: 이 노래로 남진 씨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별칭을 얻어내게 됩니다.
0: 오빠 부대뿐만 아니라 그 삼촌 부대랄까요? 그 꼬마 팬들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1: 그렇죠.
0: 저도 님과 함께 많이 따라했잖아요.
1: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부르면은
0: 예.
1: 어른들이 동전 하나씩 주고 그러셨어요.
0: 그러니까 집집마다 따라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1: 네.
0: 청년 시절의 사진을 보면 참 엘비스 프레슬리만큼이나 남진 선생도 참 잘생기셨죠.
1: 그렇습니다. 네. 요즘도 잘생기셔서
0: 그럼요. 예. 자, 그 노래 듣겠습니다. 님과 함께 남진의 노래입니다.

0: 님과 함께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옛노래 이야기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한 곡들 또 영향받은 곡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곡이죠?
1: 네. 키보이스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준비했어요. 제목 들으면 아시겠죠? 어떤 노래인지.
0: Falling in Love. 예. 아까 들었던 그 곡을 또 번안한 곡이군요.
1: 네. Can't Help ING. 네.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직역이 되어 있는데요.
0: 그렇네요.
1: 차중락 씨의 솔로곡도 들었지만 이번에는 키보이스의 이름으로 발표됐던 곡이에요.
0: 네.
1: 사실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역시도 키보이스의 연주로 이루어진 번안곡이기 때문에 두 곡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0: 네.
1: 차중락 씨가 얼마나 엘비스 프레슬리에 어울리는지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이 곡도 역시 차중락 씨의 음성이 들리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예. 차중락 씨의 목소리, 키보이스의 연주 그렇게 구성된 곡이에요.
0: 네. 키보이스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연주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중이염을 비롯한 난청 질환의 치료는 여러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현미경 수술로 설명되는 수술법도 있고요. 요즘은 특히 내시경을 삽입해서 치료하는 내시경 귀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절개로 이어지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귓구멍 안으로 접근하는 내시경 귀 수술의 장점이 뭘까요? 단지 절개 범위가 크지 않다는 것만은 아닐 텐데요. 내시경을 이용한 귀 수술법,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갑상선 질환의 치료제들을 살펴봅니다. 건강365 공이로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Hey, yo, you wanna dance?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는 겉으로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구조물들은 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고막을 확인합니다. 중이염도 그렇게 진단되는 거죠. 급성 또 만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이염의 치료, 내시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허동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허동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중이염은 말 그대로 중이에 생기는 염증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귀를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잘 아시는 귓바퀴하고 귓구멍, 외이도죠. 이곳을 외이라고 하고 또 잘 아시는 또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이런 곳을 내이라고 합니다. 이 외이와 내이 사이에 부피가 한 2cc 정도 되는 작은 방이 있는데요. 이곳을 바로 중이라고 하죠. 이곳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0: 그럼 중이에 어디에 또 염증이 생기는 건가요?
1: 방금 제가 중이를 이렇게 방으로 공간으로 표시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방으로 표현하자면은 벽지에 해당하는 중이 점막이 대표적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 곳입니다. 네. 또 이 방이 지금 저기 진행자님 뒤쪽 귀 뒤쪽을 만져보시면 단단한 뼈가 느껴질 텐데요. 이곳을 이제 우리가 유양돌기나 꼭지돌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곳 내부에도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곳까지 이 중이염이 전달되기 때문에 유양돌기나 중이강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이 고막 안쪽 점막의 상태를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고막은 완전히 그 불투명하지가 않고요. 네. 간유리처럼 반투명해가지고 천공이 없더라도 외부에서 경험이 많은 의사가 내시경이나 또는 이경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관찰하면은 고막 안쪽의 중이 상태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성 중이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막에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중이강 안쪽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고 또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 중이염으로 고생할 때 귀가 아프고 열이 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열이 나는 거죠?
1: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급성 중이염 중에서 화농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귀가 아프고 또 전신적으로 열이 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1: 하지만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전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만성 중이염의 경우도 발열은 일반적으로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중이염에도 이제 급성과 만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되는 건가요?
1: 네,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질환의 경과 기간에 따라 구분하게 되는데요. 보통 3주 이내면 급성 중이염, 3개월이 넘으면 만성 중이염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0: 간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화농성 중이염과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삼출성 중이염은 뭔가요? 좀 귀가 먹먹해지면서 잘 안 들릴 때 의심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0: 네, 삼출성 중이염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중이염 중에서 급성염증 증상이나 또 징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가 많이 아프거나 또 들여다봤을 때 고막이 이렇게 붉게 부어오르거나 하는 이런 것들 없이 네. 고막 안쪽의 중이강에 노란 삼출액이 고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 네.
0: 유소와 난청에서는 아주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1: 네. 보통 이제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손상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만성 중이염으로 갔을 때 그런 건가요?
0: 네, 그 중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1: 네.
0: 뭐 하나 굳이 얘기하자면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1: 아.
0: 따라서 이 중이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 증폭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1: 네.
0: 따라서 청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음을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음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1: 네.
0: 중이염이 호전되면은 나아지게 됩니다.
1: 하지만
0: 이 중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팽이관, 그러니까 뇌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만약에 중이의 염증이 뇌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영구적인 청력 손상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중이염 치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염증을 빼내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흔한 수술로 봐야 될까요?
0: 네, 많은 경우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1: 네.
0: 수술의 목표는 이 염증을 조절하고 또 손상된 중이강의 구조를 복구해서 청력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특히 이제 이과 세부 영역에서는 이 중이염 수술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출성 중이염도 많다고 하셨는데
0: 네.
1: 아이들도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0: 네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삼출성 중이염에 대해서 하는 환기관 삽입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삼출성 중이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 청력이 영향이 좀 크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이 삼출액을 빼내야 되거든요.
1: 네. 네,
0: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일정 기간 고막에 작은 초록색 관을 걸어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환기관 삽입술이 되고요.
1: 네.
0: 이 수술을 할 경우에 효과가 꽤나 극적이어서 청력이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런데 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데 현미경보다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0: 네. 중이염 수술에서 현미경을 사용한다는 걸 아신다는 것만으로 이미 반 전문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전통적으로 중이염 수술에서 현미경을 이용해 왔습니다.
1: 네. 네.
0: 그렇지만 최근에 이 내시경을 이용한 중이 수술법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의료 장비가 점점 발전하면서 내시경 중이 수술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귀 수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나요? 이게 작고 미세해서 좀 정교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0: 네네 맞습니다. 그 모든 수술이 또 마찬가지일 것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귀 수술 또한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중에서도 이과 귀를 세부 전공으로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비교할 때 내시경 수술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좋은 질문이신데요.
1: 네.
0: 현미경 수술법도 물론 매우 좋은 수술법입니다.
1: 네.
0: 많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귀 이제 중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이도로 가는 귓구멍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지나서 고막 안쪽에 있는 작은 공간이란 말입니다.
1: 네.
0: 이곳을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밖에 외부에서 멀리서 현미경을 보면서 확대를 해서 수술하는 것하고 외이도를 지나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눈이 직접 고막 안쪽 중이강을 보면서 수술하는 효과를 주는 그런 내시경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가 조금 감이 잡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이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광각의 밝은 시야하고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1: 네. 최소 침습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내시경으로 진행되는 수술은 절개의 범위가 작나요?
0: 네네. 최소 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니까 말씀 나누기가 참 편한데요.
1: 네.
0: 일부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시경 중이 수술을 하게 되면 외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절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만족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술을 준비할 때 머리카락을 좀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 주위에. 근데 내시경 수술은 머리카락을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수술 후에 통증이나 감염 위험과 같은 부작용은 어떨까요?
0: 네, 이것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수술 후 통증이 조금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절개 범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 감소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야가 넓고 밝기 때문에 수술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구조물들을 조금 더 잘 구분할 수가 있어서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귀 수술에 있어서도 이런 최소한의 침습적 수술이 진행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청력 보존에도 효과가 클까요?
0: 네. 중이염 수술을 하면은 청력을 보존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어떤 수술 방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청력 보존의 어떤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또 중이염 수술과 안면신경도 연관이 있습니까? 한쪽 얼굴의 움직임도 지적이 되던데요.
0: 네, 중이염 수술에서 저희가 가장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면신경인데요.
1: 네.
0: 안면신경이 바로 우리가 수술하려고 하는 그런 수술 범위 중간을 바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고 수술 중에 저희가 안면신경 감시장치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안면신경과도 연관이 있고요. 또 어지럼증이나 미각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맞는 얘기입니다. 중이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의 달팽이관과 인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 네.
0: 뇌의 기능이 청각하고 평형감각에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나 중이염 수술 과정에서 모두 어지럼증과 관련이 있고요. 또 미각을 일부 담당하는 아주 가는 신경이 바로 고막 안쪽을 지나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뭐 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중이염은요, 수술을 해도 한 번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이염의 수술 목적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염증을 조절하고 청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았을 때 한 번의 수술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어떤 사정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력 회복하는 수술을 2차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력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좀 있는 거네요.
0: 네네, 그렇습니다. 염증부터 제거를 하고 나중에 청력을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1: 네. 그럼 수술이 1차, 2차로 나뉘어서 진행되기도 하나요?
0: 그러니까 네네,
1: 염증부터
0: 그렇습니다.
1: 제거를 하고 나중에 청력을 개선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네, 1차 수술에서 염증이 너무 많거나 또 염증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1차 수술 염증부터 제거를 하게 되고 2차 수술에서 염증의 재발이나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청력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 네. 또 중이염이 반복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귀 세척에도 신경을 쓰던데 귀 세척이 뭔가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낯선 부분이 있는데요. 귀 세척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도 귀 감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용액이라 그래서 생기기는 꼭 안약처럼 생겼는데 귀에 넣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꼭 세척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귀세척으로 알려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0: 네. 귀에 넣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생각하셔서 소독약물이라든지 뭐 식염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척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1: 네. 염증 때문인지 자꾸 그 면봉으로 귀를 건드리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0: 저희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면봉을 사용하시는 거는 정말 뭐 필요한 경우에 바깥쪽에 잠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중이나 외이도에 생긴 염증, 감염성 원인의 그 면봉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면봉의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실 걸 권유드립니다.
1: 네. 현재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0: 아,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귀를 진료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0: 있는데요. 바로 네. 대한이과학회입니다. 이 학회 밑에는 다양한 연구회를 두고 관심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네. 내시경 귀수술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공동 연구나 학술 교류 또 수술법 보급을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요. 국제학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 의료진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8년도 예정되어 있는 차차기 세계 내시경 귀수술학회를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최소침습 수술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내시경 귀수술이 급여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수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네. 그럼 내시경 귀수술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개선되고 발전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0: 네, 물론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한 최근 20년 동안 많이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어떤 장비적으로도 조금 더 많이 개선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이 외이나 중이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안쪽 뭐 뇌이라든지 뇌기저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점점 그 수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이 어떻게 보면 반반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시경 수술이 점점 확대가 되고 많은 분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1: 네, 기존에는 현미경 수술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앞서 내시경 귀 수술이 사실 그리 익숙치는 않습니다. 네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죠?
0: 네.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또 미리 알고 또 내시경 귀 수술의 어떤 특징을 잘 이해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이 중이염 수술에도 많이 이제 내시경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중이염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도 많지 않나요?
0: 네.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제 중이염에 대한 병력을 저희가 여쭐 때 어릴 때 귀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겼어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고막하고 외이도는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귀에 물이 들어가도 뭐 그 구조가 망가져 있지 않은 이상 중이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1: 네. 근데 중이염이 또 자주 오는 분들도 있지 않으시나요?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이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인이 다양하지만 그 병인의 이제 소인이 많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오고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노출되더라도 중이염이 안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이 중이염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이걸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 건가요?
0: 말씀드린 대로 중이염은 그 일반적으로 뭐 목숨을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단지 귀에 좀 물이 난다든지 염증이 생긴다고 하고 청력에 조금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못하실 정도가 아니니까 그때그때 치료하고 그냥 지내시다가 중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전문의 원장님이 계신 이비인후과 의원도 많고 의료 전달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귀 증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병원부터 방문하셔서 차근차근 좀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조금 안타까운 경우는 중이염을 그냥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회복되지 않는 청력, 그러니까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합병증이 발생해서 심한 경우는 안면마비라든지 또 어지럼증 이런 것들 정말로 심한 경우는 이제 뭐 그 염증이 가까운 그 뭐 중추신경계라든지 또 외부 목 이쪽으로 뭐 전이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이제 미리미리 조금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고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1: 네. 그럼 중이염으로 이렇게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민감할 필요가 있는 증상이랄까요? 좀 짚어주시죠.
0: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귀 증상, 중이염 증상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청력에 대한 어떤 변화겠죠. 청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먹먹한 감이라든지 또 귀에서 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보통 물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삼출액이나 아니면 이제 화농, 고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가볍게라도 뭔가 좀 귀가 그냥 막연히 불편하다. 뭔가 좀 먹먹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앞서 보셨지만 이런

0: 이런 중이강 증상보다는 내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서 어지럼이라든지 뭐 이명이라든지 그런 증상들도 어떻게 보면 중이염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엄밀히 뭐 중이염에는 꼭 이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귀에서 느껴지는 증상이 느껴질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먼저 찾으셔서 정확한 검진과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앞서 귀의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이제 내의, 외의, 중의 말씀하셨는데요. 네. 내의, 외의, 중의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중의에 생기는 질환들로 인해서 내의나 외의도 영향을 받나요?
0: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의도 쪽으로 염증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좀 안쪽 내의에 영향을 줄 때 조금 더 뭐 증상이 좀 심해지고 위험한 네.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참 중이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중이염의 증상과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느껴지는 그런 가벼운 증상을 단순히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네. 꼭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네. 또 중이염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어릴 때 우리가 흔히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출성 중이염의 경우는 많은 경우 90% 이상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뭐 감기처럼 누구나 한 번씩 지나가고 중이염 뭐 약 먹으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뭐 치료하고 나지 무슨 수술까지 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저희가 외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만성 중이염이 되고 치료가 아무래도 병이 진행할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예, 중간중간에 뭐 조금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네. 평소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할까요?
0: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조금 전에 진행자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귀에 뭘 이렇게 집어넣어서 귀 외이도를 좀 깨끗이 해야 된다.
1: 네.
0: 뭐 그런 부분이죠. 뭐 이런 사실은 뭐 병리적 원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반드시 중이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외이도염이나 이런 것들 내가 귀에 손을 댐으로써 불편감이 생기고 병이 더 진행해서 외이도염이나 이런 것이 진행해서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이도는 스스로 그 자정 작용이 있습니다. 뭐 스스로 뭐 병변이 만약에 그 감염을 일으킬 만한 외부 물질이 외도로 들어가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뭐 미용 저기 그 귀지가 그냥 단순히 좀 있어서는 안 될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뭐 면봉이나 귀이개라든지 뭐 심한 경우는 뭐 소독제 같은 것을 수시로 넣어서 청소해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시경을 이용한 귀 수술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허동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스틴 비버의 데이지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갑상선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네. 우리 갑상선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죠?
1: 네, 갑상선은 우리 몸에 목 아래에 이 나비처럼 생겨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0: 네.
1: 여기서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몸을 대사를 관장하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는데,
0: 네.
1: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생기는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고요.
0: 예.
1: 또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0: 예.
1: 그리고 여기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갑상선 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0: 네.
1: 갑상선의 기능은 되게 기능 이상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60에서 80%는 면역세포가 갑상선 자극 물질을 분비해서 발병하는 그레이브스 병이 원인이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70에서 80%는 이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원인입니다.
0: 네.
1: 둘 다 좀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조절하는 것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자가 면역 질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은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0: 예.
1: 이 자가 면역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다른 점은 대표적인 건선이나 크롭병들의 이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활발해져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쓰지만 갑상선 기능 이상에는 이 면역 억제제의 효과가 적고요. 오히려 이 갑상선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항진증, 저하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증 환자가 약국에서는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저하증에 쓰는 약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근데 왜 많지? 하고 봤더니 이제 항진증이나 갑상선 암 그러니까 저하증이 아니고 항진증이나 암이었는데 이때 갑상선을 제거하게 되면 저하증에 쓰는 갑상선 호르몬 대체약을 먹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약으로는 갑상선 호르몬 대체제, 뭐 분류로는 저하증에 쓰는 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0: 갑상선 질환의 치료에서 약물은 참 중요하잖아요.
1: 약으로 조절합니다.
0: 네.
1: 갑상선은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약물을 넣어줌으로써

0: 그런데 이 약으로 조절해 봤는데 만약에 약물로 조절하는 게 실패하면 그때는 아 고장난 이 조직은 갑상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제거한 후에도 호르몬 대체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은 약물 치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자 그럼 우선 저하증에 쓰이는 갑상선 호르몬제부터 설명해 주시죠.
0: 아, 네. 갑상선 호르몬제에는 레보티록신이라는 약과 네. 이오티로닌이라는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레보티록신을 보통 합성 T4라고 하고요. 네. 이오티로닌을 합성 T3라고 하는 두 가지 성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성분이 합쳐진 제품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레보티옥신이라는 T4 제제를 먼저 씁니다. 이걸 먼저 써보고 이걸로 효과가 없을 때 복합제나 T3 제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유는요. 이 레보티옥신은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는데 화학적으로 안전합니다. 안정적이었고 네. 네,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반감기가 일주일, 7일 정도로 긴 편이어서 복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이 T3인 리오티로닌은 반감기가 좀 1.5일로 짧고 가격이 비싸고 또 실험실 검사로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레보티록신을 먼저 쓰게 됩니다.
1: 네. 갑상선 호르몬제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0: 예. 이 호르몬제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예. 협심증, 부정맥 등의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게 그래서 소량부터 투여를 시작해서 점차 증량하면서 나한테 맞는 용량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적당한 용량을 찾아서 이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될 정도로 조절이 되었다면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찾는데 어려운 거고 함부로 많이 쓰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적정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복용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건 아니고요. 예. 6주에서 8주, 한 달 반 정도 후에 이제 혈압 검사를 시행해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까지 올라왔는지 약물 효과를 판정하고 좀 조절, 그 뒤에 안 됐으면 조절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쓸 수 있지만 조절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하증에는 갑상선 호르몬제가 쓰이는 거고요. 네. 항진증에 쓰이는 약은 어떤 건가요?
0: 네. 항진증에는 항갑상선제라고 해서요.
1: 네.
0: 메티마졸과 프로필티오우라실의 두 종류가 쓰이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적게 만들게 해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이 약 역시 먹기 시작해서 2, 3주 지나야 증상이 좀 호전이 되고요. 갑상선 항진증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좀 심합니다. 손이 떨리거나 막 굉장히 열이 나거나 살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1: 네.
0: 먹고 나서 2, 3주 지나야 증상이 호전되고 또 6주에서 8주 정도 지나야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1: 네.
0: 그래서 치료는 그 정상화됐다고 뚝 끊는 것이 아니고요.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계속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치료를 중지하게 되고요.
1: 네.
0: 만약에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가 약물을 더 늘리거나 또는 이제 수술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1: 네. 그런데요. 갑상선 약은 공복에 먹어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0: 예. 이거 갑상선 약 아침 공복에 복용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1: 네.
0: 갑상선 약은 아주 먹기가 까다로운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을 드셔야 되냐면
1: 예.
0: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고 1시간 뒤에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아침에 공복을 1시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1: 어렵죠.
0: 네, 사실 약 먹고 깼는데 1시간 동안 밥 안 먹고 있기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식사 후 최소 3, 4시간

0: 그래서 이렇게 3, 4시간 뒤면 취침 전 공복을 추천합니다.
1: 네.
0: 자기 전, 저녁 먹고 3, 4시간 뒤에 잔다라고 했을 때 자기 직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든지 자기 전에 먹든지. 그리고 이 약은 먹을 때도 반드시 물로 먹어야 됩니다. 뭐 차라든지 주스라든지 우유라든지 다른 음료로 복용을 하면 안 되는 약인데요. 왜냐하면 이 약의 화학적 성질하고 흡수 메커니즘 때문에 복용법을 잘 지켜야 되는 까다로운 약입니다.
1: 네. 그러니까 공복에 먹어야 되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되는 건데 왜 그런 건가요?
0: 아, 예. 이거는 이 약, 이 성분이 흡수율이 낮고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1: 아.
0: 예, 기본적으로 레보트록신이 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이 낮으면 40%, 높아도 80% 정도로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개인차가 아주 큽니다.
1: 아, 예.
0: 어떤 사람은 잘 흡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덜 되고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1: 네.
0: 일단 빈속에 먹으라는 이유는 음식물의 간섭을 최소화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이 위 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위산 분비가 변하게 되고요.
1: 네.
0: 약이 녹아서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하고요. 특히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 또는 콩류 같은 것들은 이 약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하고 붙었을 때 흡수가 아예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변화폭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고요.
1: 네.
0: 두 번째는요, 이 약이 매우 좁은 치료 범위를 가진 약물이다라는 건데요.
1: 네.
0: 이게 뭐냐면 미세한 양으로 효과를 냅니다.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밑에 단위가. 그람도 아니고 밀리그램도 아니고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양이 들어와서 몸에서 효과를 내는데 이게 흡수율이 조금만 들쭉날쭉해도 몸에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리고 용량을 저용량에서도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게 한 동일한 상품명으로 용량만 다르게 8개의 제품이 나옵니다. 뭐 0.05, 0.02, 0.07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제품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용량 조절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1: 네.
0: 또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복잡합니다. 우유,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칼슘제나 영양제 중에 철분제, 마그네슘제와 함께 먹으면 이 성분들이 레보트록사신과 결합해서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흡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아는 철분제, 칼슘제뿐만 아니라 종합 영양제에도 철분이 약간, 칼슘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요 약간만으로도 이 마이크로그램 단위의 호르몬제를 흡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든지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더라도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되고요.
1: 네.
0: 모닝커피, 아침에 커피 드시잖아요. 근데 카페인은 장운동을 빨라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약이 흡수될 시간이 없이 통과가 버립니다.
1: 네.
0: 그래서 커피 마시는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개인차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뭐 먹었는지 다 이렇게 전혀 한 시간 동안 금식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아침 식후에 먹는 다른 약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등과 같이 조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흡수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보단 낫기 때문이에요.
1: 그렇네요.
0: 아예 안 먹으면은 네. 쬐끔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번 잊어먹고 안 먹고 오시는 분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다른 약과 같이 포장해 주기도 합니다.
1: 네.
0: 일단은 먹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흡수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조금 이해하시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약의 효과가 좀 더 잘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갑상선 약을 드실 때는 주의할 사항들이 많은 건데요. 임신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0: 임신 중에도 꼭 먹어야 할 약 중에 하나가 이 갑상선 약인데요.
1: 네.
0: 임신 기간 중에 산모에서 흔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잘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레이브스 병이 5,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승진된 대사작용이 임신부에게 큰 영향은 없지만 체중, 이제 항진증이 생기면 체중이 감소될 수 있고 심장이 발렁발렁 지속적인 빈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걸 조절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조기 유산이나 출산, 조기 출산 등으로 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의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태아 산모가 모두 잘 지내는 경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고 경과관찰 두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태아에게도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분명히 선생님도 임신 중이시면 가장 적은 양의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약은 안 먹어 하지 마시고 좀 약을 복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도 생길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가장 많은데요. 임신 중에 이 호르몬의 분비와 대사가 변하고 면역 체계가 변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 저하 부족해지면 태아의 두뇌 발달 및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산모에게도 조산, 빈혈, 태반 조기 박리, 임신성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치료해 줘야 되는데요. 적절한 용량,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호르몬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유지해서 복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 저하인 경우에는 약간 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나? 더 먹기 싫은데 이러신데 이게 체중이 좀 늘잖아요. 임신 말기로 가면은. 체중 느는 것 때문에 고기에 비례해서 약이 늘어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듣고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갑상선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솔리드의 천생연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가리켜 도중하차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목적지에 닿기 전에 차에서 내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종이 기차표에는 출발지와 목적지 외에도 중도하차 전도무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표에 적혀 있는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내리면 나머지 구간은 무효라는 뜻이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도중과 중도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두 표현은 같은 한자를 쓰면서도 그 순서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중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나 일의 중간이라는 뜻으로 보통 다른 명사와 함께 쓸 때는 강의 도중, 근무 도중과 같이 도중을 뒤에 씁니다. 또 회의하는 도중에 급한 연락이 왔다 같이 뭐뭐하는 도중에 라는 형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중도는 일이 진행되어가는 동안이란 뜻으로 대개 중도 탈락, 중도 포기, 중도 사퇴와 같이 중도를 앞에 씁니다. 그리고 차가 중도에서 고장이나 결국 여행을 포기했다 같이 중도에나 중도에서의 형태를 단독으로 씁니다. 도중과 중도는 같은 한자를 쓰고 뜻도 비슷하지만 사용할 때는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누구에게나 세상 부럽지 않은 찬란한 젊은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나 흐르는 시간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찬란하게 빛나던 꿈은 빛바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20년 만에 공연 제안을 받은 혼성 댄스 그룹이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의 소동극을 그린 코미디 영화 손재곤 감독의 와일드 싱 감상합니다.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쿨의 작은 기다림.

0: 안무는
1: 제가 짭니다.
0: 나는 나인이 정통 힙합 팀이라고 나라 분명히 약속해놓고 춤이나 출까 소리를 꺼져.
2: 하우도 실수미 없답니다.
3: 뭘 그렇게 빤히 봐.
4: 뺨 맞는다.
5: 3인조 혼상 그룹이야.
6: 팝템 뮤직 3월 둘째 주 2위는 최성곤, 1위는 트레이블.
4: 축하드립니다.
7: 인기 혼성 그룹 트라이앵글이 수절 일곱 개의 픽서였습니다.
8: 휴구이가
9: 활동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8: 콘서트요?
10: 몇 팀이 펑크내서 제가 급하게 연락드렸어요.
11: 우리 다시 한번 무대에 서자. 아, 너 닥치고 꺼져, 씨.
12: 야, 팬들이! 나야, 우리 너!
13: 귀엽네. 협박도 하고.
14: 우리 다시 뭉치자. 트라이앵글!
15: 다시 무대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죠.
16: 네가 좋아.
17: 우리 진짜 공연할 수 있는지.
18: 그만 경찰청
19: 발굴하고 당장.
20: 곧 뵙겠습니다.
21: 오늘은 추억을 자극하는 코미디 영화 손재곤 감독의 와일드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2: 안녕하세요.
23: 안녕하세요. 네.
21: 모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라는 평이 많던데 관객들 호평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22: 전 작년에 핸섬 가이즈란 재작년인가요 벌써?
21: 그런가요?
22: 네, 그 영화가 이제 후기가 좀 겹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21: 그러게요.
22: 정말 기대 안 하고 보러 갔는데 너무 웃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셨고 또 이제 뭐 이 영화 자체의 전개 방식이 너무나 놀라워서 아,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도 있지만
21: 네.
22: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보면 볼수록 와 진짜 정말 배우들이 되게 돈을 많이 받았나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온몸을 던진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 네. 영화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23: 그러니까 이 코미디 영화가 그 추구하는 그 매력이나 어떤 그 형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또 코미디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21: 그렇죠.
23: 예를 들면 그 반복에서 오는 그 반복 개그 같은 게 있어요. 코미디에서.
21: 네.
23: 그 어이없는 그렇게 웃겨 보이지 않는데 그 계속해서 그냥
21: 뭐 허경환식 개그
23: 네, 계속해서 하면 그 나중에 허드슨이 나오게 네, 되는
21: 요즘 허경환씨가 제일 웃기잖아요.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23: 그러니까 그게 그 서사가 쌓여서 그분은
21: 네.
23: 그 실패한 네. 그 유행어까지도 이제는 웃기잖아요.
21: 거죠. 네.
23: 근데 이 영화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그 웃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게 어떤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마치 무슨 페이소스를 갖게 되면서 캐릭터들을 응원하게 되면서 웃게 되는 게 있거든요.
21: 네.
23: 근데 다만 이 세계관이나 혹은 이 영화가 추구하는 그 개그 포인트에 몰입을 못하거나 내 취향에 안 맞는다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안 웃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 코드가
23: 초반,
21: 좀 맞아야 되는 네.
22: 흥행이
21: 네.
22: 조금
23: 네. 초반 네. 관객 반응이나 흥행세가 아 이게 아직 이런 개그를 못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경우에는
21: 네.
23: 이거 너무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소재 자체가 너무 지금 관객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소재가 너무 적절한 시기에 나왔어요. 예를 들면

0: 지금 그 이제 젠지 세대들은 1세대 아이돌 90년대 태동하기 시작했던 1세대 아이돌의 당시 문화들을 잘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4050 세대들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영화의 배경 자체가, 소재 자체가 모두 이 어떤 문화 배경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너무 잘 알고 하다
1: 네.
0: 보니까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영화의 화제성에 너무 기여를 한 거죠. 4050 세대들도 아 이런 영화가 있대라고 해서 뭐 예고편 조회수부터 해가지고
1: 네.
0: 초반 바이럴이 엄청 폭발적으로
1: 그렇죠.
0: 일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극장으로 좀 이끌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영화가 추구하는 그 코미디 매력의 어떤 진입 장벽이 좀 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약간 군체에 좀 밀리고 첫 주말 개봉 성적이 군체에는 좀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것 같아요. 이게 이 어쨌든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아,
1: 네.
0: 이런 영화입니다라는 걸 초반에 좀 설명해드릴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1: 저
0: 들어요.
1: 아무래도 올해 잘 됐던 영화 중에 왕사남은 단종 이야기 하면 온 국민이
0: 온
1: 다들
0: 국민이
1: 그렇죠. 이
0: 알죠.
1: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봤고 또 군체는 좀비에 맞서 싸우는 인류의 이야기면 인간이 아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간다면 와일드싱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딱 제가 10대 때 이야기, H.O.T.나 뭐 이런 딱 1세대
0: 네.
1: 아이돌이 나왔을 때인데 그때 팔짱을 끼고 새벽에 집을 나가는 저를 보는 엄마가 이 영화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세대나 혹은 이제 관심사에 따라 취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보고 나면은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0: 네.
1: 군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인간들의 간절함 이상으로 정말 간절한 인물들의 재기전이 펼쳐지는 작품이다라는 거는 보시면 정말 공감하십니다.
2: 네.
0: 제가 딱그 1세대, 저도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을 한창 좋아할 당시에 딱 중고등학교 시절 세대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익숙한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조금 빠른 나이에 결혼을 한 친구들은 이제 막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덕질을 제 친구 세대인 엄마 아빠들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앨범을 같이 사준다든지
1: 그렇죠.
0: 콘서트 티켓을
1: 이심전심인
0: 끊어준다든지.
1: 거죠. 예.
0: 그러니까 딱그 세대들이 같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에 되게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우리 때는 이런 아이돌들을 좋아했다라면서 이해 소통하기 너무 좋고 영화에 사실 음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세대 통합의 요소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발굴이 좀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 영리하게도 영화 홍보를 뮤직비디오 공개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뭔가 원래 그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굉장히 그 자체가 영화에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애초에 그 SNS에서 처음에 이제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강동원 배우가 리더로 나오는 이 그룹의 음원이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발굴된 브로마이드 혹은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등장을 했을 때 되게 그럴싸한데 강동원이 이런 역할을? 엄태구가? 네,
2: 그렇죠.
1: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뜻밖의 그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박지원 배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두 배우보다는 조금 자기 색깔이 조금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변화해왔기
2: 그렇죠.
1: 때문에
2: 맞아요.
1: 이것 역시 잘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두 배우는 강동원 배우가 드디어 이제 이제 다 자기를 놨나 보다. 약간 이런 반응과 함께
2: 네.
1: 굉장한 화제를 모았고 한달 만에 305만이라는 엄청난
2: 아.
1: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동시에 또 지금 최근에는 개봉 직전과 직후에는 최성곤이라는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역할의 뮤직비디오와 다양한 영상들이 풀렸는데
2: 네.
1: 애초부터 마케팅 차원에서 이 영화의 이런 요소들이 관심 끌걸 예상을 하고 미리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풀었다. 그리고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레트로 열풍이 꽤 많이 불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일본의 갸루상이라든지 그 당시에 정말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알수 있을 만한 또 요소들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굉장히 지금 시대를 잘 만난 성공적인 활용이라고 할수 있죠.
2: 네.
0: 그 댓글에 반응 중에 되게 웃겼던 게, 아, 배우들이 채무에 휩싸였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반응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2: 네.
0: 얼마나 성공할지 감도 안 온다. 뭐, 이런
2: 네.
0: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만큼 이 뮤직비디오의 어떤 활용도 마케팅

0: 마케팅에서의 활용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거 자체가 이런 뮤직비디오 자체가 영화의 소재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보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아, 이런 식의 전략을 또 취할 수도 있구나.
1: 그러니까요.
0: 예,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이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주인공 3인조 그룹뿐만 아니라 최성곤이라는 정말 희대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굉장히 좀 다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사실 강동원 배우 이번 뭐 헤어스타일부터 의상부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언뜻 떠올려 보면은 사실 코미디 영화 꽤 잘 해왔었거든요. 네.
2: 강동원 배우가 이제 데뷔 초에는 뭐 그녀를 믿지 마세요. 아주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 작품인데 막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청양고추 많이 먹기 대회 이런 거 나와.
0: 거기에 나와가지고 청양고추를 먹는 장면이 진짜 그 이 배우 인생에서 가장 코미디 연기를 잘했던 명장면으로 지금도 회자돼요.
2: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실제로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아직도 약간 그 부산 억양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말을 막 정제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단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영화를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배우를 좀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 분들 강동원 배우 되게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네. 잘 살렸고 동시에 저희가 잠깐 아까 뭐 쿨 얘기도 했었고
1: 맞아요.
2: 전 잭스키스 그 착장들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1: 아 그러네요. 이게 두 권 쓴 거라 이런 네, 것들.
2: 그리고 머리가 네. 은빛으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좀 굉장히 화려하고 사이버틱한 그런 어떤 이제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이 또 의상까지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1세대 이제 가수들을 많이 그 기억이 나게 만들고 또 약간 조금 이거는 어두운 면모긴 하지만 극 중에 보면은 그 주인공 그 이제 그 트라이앵글이란 그룹이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잖아요. 근데 네. 그 사건 사고들 자체도 실제 있었던 너무 있을 법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었던 데다가 예를 들어서 네. 본인이 자작곡 아닌데도 좀 자작했다든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했던 어떤 시시콜콜한 어떤 이제 요소들이 아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한테도 아 정말 저랬지 그리고 새롭게 보는 분들한테도 아 저렇게 구린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1: 그 시대 나는. 가수를 보면은 저거 혹시 나 아니야 막 그럴 수 있겠어요.
2: 굉장히 좀 잘 조합한 것 같은 네, 캐릭터들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이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어떤 그 전성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혼성 그룹이
1: 많았죠.
0: 많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오히려 혼성 그룹이 너무 자연스러운 디폴트이고
1: 네.
0: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막 보이그룹, 걸그룹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그렇죠. 현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룰라라든지 영턱스 클럽이라든지 이런 뭐 샵이라든지 쿨 뭐 네. 이런 대표적인 그 한국의 어떤 그룹들이 펼쳤던 어떤 그 음악적인 행보가 사실 되게 그대로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가상의 그룹에 투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 시절의 감성, 뭐 어떤 그 캐릭터들의 외형이나 음악 스타일 모든 면들이 아,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전성기 시절을 그대로 연구해서 이런 식으로 오마주해서 혹은 뭐 이제 차용해서 많이 반영을 한 결과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그 음악이 사실 좋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잘 되는 이유가
1: 나오면서 다 흥얼거리면서 나온다고
2: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성곤의 그 네가 좋아를 넘어서기 어렵지만 하지만 트라이앵글의 곡들도 보면은
1: 네.
2: 샤오릿 아웃이었나요? 네. 그 작품이랑 이제 러브이즈 같은 경우에도 마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원래 있던 아이돌 곡처럼 너무나 네. 잘 만든 곡 때문에 더 한층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당시에 이렇게 좀 그 감성을 다 기억하고 있는 작사 작곡가들이 심은지 작곡가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실제 지금 이제 그 대규모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에 다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작곡 작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1: 그렇군요.
2: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지금 막 쿨 노래 같이 틀어도 별로 뭐 이질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곡들로 안무까지
1: 네.
2: 굉장히 있을 법한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곡들이 꽤나 또 한동안 많이 들려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1: 이 손재곤 감독은 그동안에도 주로 코미디 장르 연출을 잘 해온 감독이라고요?
0: 이 손재곤 감독이요, 영화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어요.
1: 네.
0: 몇 편의 영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한국

0: 대해서 코미디 외길만 거고 있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고.
1: 코미디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2: 어렵죠. 네.
0: 그러니까 또 2000년대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201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국 코미디 영화의 어떤 계보를 우리가 딱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코미디 영화가 꾸준히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또 흥행도 많이 됐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조폭 코미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1: 가문 시리즈, 네, 뭐
0: 어떤 막 뭐 가문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리즈화 되기도 하고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손재원 감독은 굉장히 좀 독창적인 혹은 정말 마이너한 관객들만 좀 네. 찾을 만한 그런 코미디 영화들을 꾸준히 만들어 왔거든요. 이 감독이 어떤 식의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는지를 보면, 아, 이번 영화의 그 코미디 결도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분이 처음 만들었던 단편 영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본 사나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킬러가요.
1: 네.
0: 자기가 어떤 그 살인을 한, 그래서 살인 사건을 이 녹화된 테이프를 찾기 위해서 그 비디오 가게 비디오를 섭렵하다 영화 감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1: 네.
0: 너무 어이없는 상황 그러네요. 설정이 나오잖아요.
1: 예.
0: 이게 이런 식의 코미디를 그 이제 구사하는 감독이고, 당시 이 단편 영화 제작비가 35만 원으로 만들어져서 부천 영화제에서 엄청 히트를 쳤었고.
1: 기발하신 분이구나. 예.
0: 속편 제목이 감독 허치국인데요.
1: 예.
0: 그 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이제 패러디해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헛웃음이 나오는 이 감독만의 어떤 개그 포인트가 분명히 되게 뚜렷한 감독이었고,
1: 네.
0: 대표적으로 사실 이 달콤살벌한 연인 이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꼽일 만하고, 그 이후에 뭐 2층의 악당, 그 김혜수 한석규 주연의 영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해치지 않아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뭐 달콤살벌한 연인 이후에는 약간 좀 부침이 좀 있었죠.
1: 그러게요.
2: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게 잘 나가는 인물들이 화려하게 웃기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달콤살벌한 연인도 평생 너무나 연애를 못 해본 이제 모태솔로와 같은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2층의 악당 같은 경우에는 뭐 한석규 또 김혜수라는 걸출한 배우들이 정말 후줄근하게 나오거든요.
1: 네.
2: 그리고 집에서 안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캐릭터들로 등장하고, 해치지 않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말 망해버린 동물원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사육사들이 스스로 동물 탈수고 막 연기까지
1: 그러니까요.
2: 하는 그런
1: 보면서 요지경을 오픈 영화.
2: 네네. 근데 이번 작품도 보면은 사실 예전에도 레트로 열풍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당시의 가요 어떤 유행이라든지 복장 같은 걸 되살린 작품들이 있어 왔잖아요.
1: 그랬죠.
2: 근데 안 됐던 작품들이 많았던 이유가 이제 그 시절 이야기만 그린 거죠. 근데 이번 작품은 와일드 씬은 재미있는 게, 강동원 배우가 그렇게 예쁜 그 당시에 뭐 화려한 착장을 하고 아이돌로 뭐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데서 그쳤으면은 뭐 전작들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시절은 그 시절이 있고, 지금 이제 다 망해가지고
1: 네.
2: 어디 방송 나오면 일반인인가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부류기 이제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망해본 사람들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이 전작들도 쭉 이어져온 정서인데 아주 마이너리티한 정서를 갖고 네. 있는 주인공들의 사투를 그렸다는 점에서 어떤 감독의 전작들을 이어져 오는 어떤 작품이자 동시에 단순히 레트로풍을 막 소비하기 위해서 보는 영화가 아니라 조금 지금 좀 처지가 웃겨진 오픈 사람들의 이야기로서도 또 소비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 자체가.
1: 네. 제작사 또한 또 꽤 코미디의 명가죠.
2: 근데 이 제작사 좀 재밌는 게
1: 네.
2: 극한직업이라는 엄청난 천만 영화가 나오다 보니까
1: 네.
2: 어바웃필름이란 이름이 코미디 영화사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2: 제작사 대표님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코미디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해치지 않아도 이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차인표라는 작품이 넷플릭스로 이제 풀렸었던 작품 중에 그 작품도 사실 코미디 영화잖아요.
1: 그렇죠.
2: 코미디 영화사가 아니다, 본인은. 사실은 나는
1: 그건 코미디 영화인데
2: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1: 네.
2: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냥 좋은 작품과 감독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작품들 보면 도리화가, 뭐, 올레, 앵커, 이런 다양한 장르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1: 전혀 기억이 안 나요.
2: 나머지가 전부 다 코미디.

0: 그래서 이번 어바웃 필름 이제 작품으로서 와일드 씨는 해체지 하나랑 당연히 감독이 같으니까 결이 좀 비슷한데 극한 직업도 보면은 네. 주인공들이 뭘 하면 또 제대로 안 되는 인물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금 주인공들이 좀 안쓰러운 마음 반 그리고 상황이 너무 이렇게까지 간다고라고 생각되는 마음 반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나가는 어떤 좀 귀엽고 소소한 코미디의 감성이 이 회사의 어떤 색깔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코미디 명가로서 지금 확실하게 길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1: 네. 감독이 제목을 놓고 고민이 아주 컸었다고요?
2: 사실 와일드 싱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그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 제목을 딱 들으면 아 이거는 어떤 장르의 영화겠다. 어떤 소재의 영화겠다.
1: 이게 되죠.
2: 바로 이제 캐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와일드 싱이라는 제목을 듣고서는 바로 이게 무슨 영화일지가 연상이 잘 안 돼요.
1: 네, 로드무비 같기도 하고 뭔가
2: 그다음 그리고 또 이 뒤에 싱이 사실 영어 그쵸, 제목을 그쵸. 보니까 그 노래하다의 싱이더라고요.
1: 그쵸.
2: 근데 이게 어떤 뭐 무슨 뭐 물건이나 무언가를 네, 특정하는 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관객들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약간의 좀 아쉬운 제목이긴 한데 그래서 손재원 감독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요새 AI한테도 궁금한 거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감독도 AI한테도 직접 물어봤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다 보면 사실 이 와일드싱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부여해서 아 이래서 와일드싱이구나라고 영화를 다 본 뒤에야 제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좀 복잡한 제목이긴 합니다.
1: 네, 자 나원정 기자의 추천곡 듣고 갈까요? 네,
0: 저희가 언뜻언뜻 언급했던 극 중에 오정세 배우가 연기한 발라드의 왕자 여심사냥꾼 최성곤의 노래 네가 좋아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네, 그 오정세 배우의 예쁜 척하는 연기가 떠오르면서 노래가 더 정감 있게 느껴지네요. 자, 영화 와일드 싱 줄거리 살펴볼게요.
1: 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와일드 싱은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던 트라이앵글이라는 3인조 혼성 그룹이 주인공인데요. 이제 그 그룹이 정말 잘 나가던 시절, 그리고 또 그들이 사건에 휘말려서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된 시절은 다 과거입니다. 지금은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정말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정말 생계가 막막한 과거의 댄스 머신 황현우, 이제 강동원 배우가 연기한 이 황현우가 새롭게 기회를 얻어서 정말 오랜만에 복고풍으로 마련된 어떤 무대에서 예전에 딱그 곡을 그때 그대로 부른다면 다음에 이어질 방송까지도 출연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잡고 과거 멤버들을 찾아가서 꼭이 무대에 서자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황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라디오 프로 하나 정도가 정말 유일한 밥벌이인 아주 불쌍한 좀 처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0: 네.
1: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집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폭풍 래퍼. 이 3인조 그룹에서 막내이자 가장 좀 존재감이 없었던 구상구란 인물. 엄태구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당시에 그렇게 좀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갈갈이 찢어진 멤버들을 뒤로 한채 솔로 앨범을 냈다가 온 집안이 거의 패가망신을 한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험 설계사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래퍼 래퍼로서 랩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어서 늘 랩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그런 인물이고요.
0: 네.
1: 또 마지막으로 유일한 여성 멤버였던 변도미. 변도미 같은 경우에는 박지연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주 재벌가의 며느리가 돼 있어요. 근데
0: 네.
1: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도 있고 뭐 남편은 아마도 뭐 해외에 있던지 회사 일로 바쁜 것 같이 보이지만 생계형 재벌가 며느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그 재벌가 며느리의 삶을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이세 사람이 각자의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면 이란 전제 하에 황현우와 함께 새롭게 그 무대를 하기 위한 여정에 오릅니다. 근데 강원도까지 가야 하고 강원도에 유치해야 하는 어떤 국제 행사 때문에 가는 거라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PD한테는 대체 가능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좀 필사적으로 강원도의 무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던 와중에 이 트라이앵글이 해체됐던 어떤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정산을 못 받은. 그러니까 정말 그 과거에 이들을 발탁했던 제작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돈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사고가 터졌을 때 혼자서 해외로 튀어버린 바로 그 제작사 대표가 이들의 여정에 끼어들면서 이 모든 순조롭기만 했던 여정의 초반이 갈갈이 정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또 최성곤이라고 하는 전성기 시절의 트라이앵글과 1, 2위를 다투지 못하고 만년 2위로 내려앉았던 39주째 2위 하다가 결국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귀한길로 사라졌던 최성곤이라는 발라드 가수가 함께 이 여정에 오르게 되면서 이들은 약간 범죄와 웃음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마지막 무대를 향해 내달리게 됩니다.
0: 네. 뭐, 배우가 다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워낙에 다들 엄청 노력했을 것 같아요. 강동호 씨는 물론이고, 엄태구 씨는 뭐, 기획사 출근해서 랩까지 배웠다고요?
1: 네.
2: 제가 그 인터넷 반응 중에 되게
0: 네.
2: 웃긴 반응을 하나 봤는데요. 오정세는 눈만 뜨고 있어도 웃기고, 신하균은 눈을 감고 있는데도 웃기다. 영화에 이 신하균 배우가 연기한

0: 각자가 다 있는 사람들이죠.
1: 각자가 코믹하게 그걸 정말 잘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정말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뭐 캐스팅이 절반이다 이상이다.
0: 맞아요.
1: 그 캐스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배우들을 이미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의 어떤 코미디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을 담보하는 것 같고 그만큼 코미디 영화 안에서 배우들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 이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세 배우의 이 세 명이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이니까 이 세 배우의 조합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근데 이 오정세의 신학균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극한 직업에서도 정말 짧지만 중요하게 웃기는 장면에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신학균 배우만 해도 그렇게 코미디 배우라는 인상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따금 이렇게 마음에 맞는 제작진이랑 같이 할 때마다 웃긴다라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지상파 드라마를 오정세, 신하균 두 배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코미디거든요. 네. 첩보 코미디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평소에는 사실 오정세 배우만 봐도 그 저희는 코미디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본인 연기를 다시 보면은 굉장히 진지하게 연기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진심으로. 그래서 그 어떤 연기 스타일에 잘 맞는 각본을 계속해서 요즘에는 좀 발굴을 해내는 것 같아요.
2: 네.
0: 신하균 배우는 좀 신기했던 게 저는 와일드싱 딱 그 시사 시기가 칸 영화제 출장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돌아와서 일반 상영관에서 낮에 평일 낮에 봤어요. 근데 꽤 관객들이 많다라는 게 놀라웠고 그리고 정말 전 놀라웠던 게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소소하게 웃기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웃기진 않았지만 너무 상영관에서 빵빵 터져서 좀 놀라웠던 장면이 신하균 배우가 약간 죽은 척하면서 계속 떼굴떼굴 구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2: 네, 네.
0: 근데 그 장면에서 너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슬랩스틱 코미디가 영화에 나온 지가 너무 오랜만인데 좀 저런 게 좀 필요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보는 관객들의 모습이 오히려 신선했습니다.
2: 네. 그 오정세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뭐 거의 모든 영화 드라마의 씬 스틸러인 것 같아요. 참 연기를 잘해서 그런 거겠죠?
0: 오정세 배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워낙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든지 아니면 또 동백꽃 필 무렵 그때 또 상도 많이 받았고
2: 맞아요.
0: 그때 워낙에 연기로 많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가 이제 워낙 연기를 그 캐릭터에 맞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전 동백꽃에서는 약간 국민 밉상에서 이제 국민 귀염상으로 바뀌는 어떤 캐릭터의 변전사를 굉장히 잘 소화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후의 캐릭터들이 좀 그런 성격을 계속해서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캐릭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오정세 배우가 하는 연기하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사랑받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역할들이 많고 또 본인이 엄청나게 진지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게 다 느껴지고 그리고 본인의 얼굴엔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웃기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공통점인데 이번 작품은 잘 보시면 최성곤은 웃기려고 웃기는 장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진지하고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웃기는 장면은 약간 더러울 정도로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정말 더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장면인데요.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냥 기술적으로 사람이 입이 하나잖아요. 근데 입으로 노래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저 호흡으로 적절히 촬영에 이제 적합한 어떤 각도로 할까? 어떻게 보면 이 배우는 이 안정감 있는 어떤 코미디 연기를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마스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많고 또 네가 좋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천연덕스럽게 그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감성에는 좀 맞지 않는 그 예뻐서 좋아 착해서 좋아라고 얘기하는 이 가사를 오정세 배우니까 웃기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귀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천연덕스러운 표정 하나로 이 청아한 목소리까지 더해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다른 모든 주인공들을 제치고 네. 최고의 노래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 네.
0: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만나보니까 최근에 사랑받았던 이 캐릭터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좀 본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자신과 다른 모습으로 그 캐릭터들이랑 저랑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뭐 시기 질투한다거나 조금 웅졸해 보이는 면들이 항상 캐릭터마다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런데 실제로 오정세 배우는 좀 승패에 연연하는 편이 아니래요. 그냥 아주 잘 돼도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고

0: 포텐이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맞아요.
2: 영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시나리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 최성곤이라는 캐릭터를
1: 어떻게 그렸을까?
2: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계를 했을까? 이게
1: 배우의 몫이 어디까지?
2: 네, 배우의 몫과 시나리오의 몫이 구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최성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정말 이 오정세 배우가 아니었으면 다른 배우가 만약에 이 역할을 했다면 그 야인 시절의 최성곤의 모습하고 정말 발라드 가수 풋풋한 모습의 최성곤의 그 언밸런스함, 네, 그런 그 차이 같은 것들을 모두 소화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것도 비롯해서
1: 멧돼지 사냥꾼, 네,
0: 이런 것들 사냥에서 진짜 사냥꾼인데.
2: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신승훈과 최민수 사이를 모두 연기해야 되는 이 매력을 다른 누가 대체할 수 있었을까?
0: 원래 단발머리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랬으면 서태지가 나오나요?
2: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오정세 배우 아니면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배우가 했으면 그만큼 안 웃겼을 것 같은. 근데 그게 시나리오에 과연 어디까지 설계가 되어 있었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인물 분석을 정말 잘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가도. 예, 그러다 보니까 늘 각인되고. 뭐 온라인상에서 최성곤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고요?
0: 근데 이 챌린지가 사실 개봉하기 전부터 약간 조짐, 유승룡 배우도 했었잖아요. 네. 좀 사전에 좀 준비된 챌린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 계속 나오는 영상 자체가 설득력 있게 재밌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실제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승룡 배우 비롯해서 에스파, 윈터, 밴드, 소란 등등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SNS에 올라오고, 심지어는 이게 실제 영상인지 제 AI 제작 영상인지 좀 헷갈리는데, 해외에서 재즈풍 최성곤이가 좋아하는 누군가 영상을 외국분이 올려가지고, 네,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1: 재밌네요. 또 트라이앵글도 팬덤이 생겼다고요?
2: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제로 오히려 이게 영화 홍보에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상의 그룹이잖아요.
1: 네.
2: 근데 가상의 그룹이지만 영화 안에서의 어떤 그 서사가 분명히 있고, 이들의 어떤 그 흥망성쇠가 그 영화의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아도 일단 설정상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 한다 치고 팬덤을 오히려 부흥시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가 조금 더 흥행을 하면 영화에도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그룹이나 어떤 가수의 그 팬덤의 명칭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이건 이 트라이앵글의 이 팬덤은 빨투파 부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1세대 그룹 아이돌들이 당시에 자기 팬덤마다 그 고유의 색깔을 부여했었잖아요.
1: 그랬었죠.
0: 풍선이나 뭐 이런 식으로.
2: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 네.
2: 근데 이 팬덤은 재미있게도 이 어떤 특정 색깔을 이제 하나를 꼽은 게 아니라 빨초파라고 해가지고 모든 색깔을 다 포용한 거예요. 그 무지개색처럼.
1: 네.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재미있는 설정인데, 팬들이 직접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제 본인 SNS나 이런 데다가 마치 직접 실제 하는 팬덤인 것처럼 뭐 생일 포스터도 제작해서 공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계속 일더라고요.
0: 자꾸 지금 가요 무대나 혹은 이제 그런 가요 프로에 등장시키자는 얘기가 있는데, 오정세 배우 걱정하더라고요. 튜닝이 없었다면 내 실력으로 되지 않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1: 네.
2: 아마 배우들의 뭔가 어떤 그 의견이 합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영화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추진하지 않을까.
1: 그러게, 아침마당 출연하는 거 되게 도움 될 것 같은데.
0: 굉장히 그리고 어울릴 것 같아요.
2: 잘 어울릴 것
0: 실제 있었던 아이돌 그룹이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2: 그리고 뭐 강동원 배우는 극 중에서 헤드스핀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캐릭터의 어떤 시그니처 댄스예요.
1: 진짜 연습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2: 근데 본인이 직접 진짜로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0: 그러니까 강동원 배우가 사실 그 전에 사극풍의 어떤 액션들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을 정말 잘
1: 쓰죠.
0: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그 리뷰 중에 이게 좀 웃겼는데, 제가 형살 듀얼리스트 이후에 강동원 배우의 춤을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너무 풍이 다른, 분위기가 너무 다른 작품이잖아요.
2: 액션도 춤으로 승화시키는.
0: 그때는 정말 그 선이 정말 고운, 그 뒤에 군도라는 작품에서도 칼선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의지적으로

0: 내가 해야지 당연히. 다들 자기가 직접 할 줄 몰랐다. 스태프들이 다 놀라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하루에 6, 7시간 춤 연습했다고 하니까. 네. 아, 노력도 대단한 거고. 뭐 엄태구 배우도 사실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인데 너무 잘 어울렸고요. 네.
0: 엄태구 배우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안 나오는데 손재공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엄태구 배우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조용하지만 친해지고 나면 굉장히 수다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본 모습도 많이 드러났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구상구 캐릭터도 굉장한 잔재미를 주는 것이 그 1세대 아이돌 그룹 중에 항상 그렇게 래퍼들이 꼭 들어갔잖아요.
1: 그렇죠. 예. 랩을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진 않지만 진심인 건 느껴지는 래퍼. 그
2: 실제로 1세대 그룹들이 네. 이 제작 당시에 이 멤버들을 기용을 할 때 그러니까 랩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네. 마치 이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1: 네, 맞아요.
2: 이제 같이 팀원으로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런 어떤 세태를 약간 풍자하기도 하는 캐릭터로 구상구가 등장을 하는데 뭐 네. 앞으로 해도 구상구, 뒤로 해도 구상구 이런 것들은 뭐 이효리 씨가 했던 뭐 어떤 보여줬던 예능에서 보여줬던 이미지 같은 것들도 떠올리고 여러모로 당시 시대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재미 요소로서 구상구 캐릭터도 잘 활용이 됩니다.
1: 네.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당분간 여기 나왔던 노래들 좀 흥얼거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저는 나오자마자 그날 하루 종일 네가 좋아 이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1: 오정세의 승리네요. 예. 네.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2: 이 영화에 삽입된 이 트라이앵글의 대표곡 러브 이즈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이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자, 영화 와일드 싱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2: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손재공 감독이 드디어 반복 개그를 성공시키다. 이 와일드 싱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지막 장면에까지도 끝까지 이 트라이앵글이 무대에 본인들이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건 그 원인은 결국 자신들에게서 온다는 그 페이소스가 굉장히 좀 절절하게 좀 다가왔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 결국에 엑스포 응원 공연 가가지고 네. 끝내 이들이 외치는 게 올림픽 축하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웃기는 거거든요. 네. 그 마지막 그런 대사들도 아 너무 손재공 감독만의 그 코미디가 해치지 않아를 비롯해서 이전에 우리가 익히 잘 알았던 그만의 코미디가 이번에는 성공했구나
1: 빛을 바라는구나
2: 네. 라는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3: 네. 저는 뭐 아주 단순하게 코미디 명가의 탄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워낙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어떤 제작사가 꾸준히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하셨겠지만 한국이 최근에 보면 범죄물이라든지 뭐 역사물 좀 굵직굵직하고 아주 묵직한 어떤 장르를 꾸준히 해오는 감독 혹은 제작사에는 굉장히 후한 인지도와 응원을 보내는 반면에 멜로나 이렇게 사실 코미디처럼 아주 소소한 극장을 찾는 즐거움을 주는 장르 이런 장르들이 좀 꾸준히 만들어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리고 인식도 많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작품 보면서 그러니까 극한직업 제작사여서가 아니라 좀 새로운 웃음, 소소한 웃음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제작사 이름이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네, 오늘 배우들의 파격적인 변신과 유쾌한 서사로 입소문을 타고 사랑받고 있는 영화 손재공 감독의 와일드 싱 나원정 기자,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꿈길 김소월. 물구슬에 봄 새벽 아득한 길, 하늘이며 들 사이의 넓은 숲, 젖은 향기 불긋한 잎 위의 길, 실그물에 바람 비쳐 젖은 숲, 나는 걸어가노라 이러한 길, 밤 저녁에 그늘진 그대의 꿈, 흔들리는 다리 위 무지갯길, 바람조차 가을 봄 거치는 꿈. 우리를 좌절시키는 현실이지만 꿈이 있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겠죠. 김소월 시인의 꿈길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파올라 코르텔레시 감독의 우리에게는 아직 내일이 있다와 함께합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선 델리아의 뒤로 거리의 풍경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남자들, 군인들, 아이를 둘러업고 식료품을 파는 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델리아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소일거리를 하며 돈을 법니다. 우산이나 옷도 수선하고 간병이 필요한 이가 있는 집에 가서 주사를 놓아주는 일도 합니다. 간병과 양육은 가정 안팎에서 모두 여성들의 몫입니다. 부지런이라지만 시급은 남자들에 비해 헐값이죠. 당시 국민투표를 앞두고 차오른 사람들의 기대감은 델리아가 간병 일을 하러 간 부잣집의 분위기에서도 감지됩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투표와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 중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인물이 필요해요. 이때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집안의 안주인이 한마디를 거듭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필요해. 곧이어 남편의 꾸지람이 들려옵니다. 당신과 상관없는 토론에 끼지 마. 델리아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는 안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내의 입을 틀어막는 남편들의 무시는 델리아의 집이나 그보다 계층이 높은 집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길을 걷던 델리아가 갑자기 정비소 앞에서 조금은 상기된 얼굴이 됩니다. 정비공 니노가 델리아를 보곤 웃으며 나옵니다. 델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루어졌을지 모를 과거의 인연입니다. 니노는 얼마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델리아가 같이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이지만 델리아는 쉬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얼마 뒤 델리아에게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델리아는 화색이 된 채로 봉투째 소중하게 품어봅니다. 그리고 가족들 몰래 편지를 숨겨두죠. 혹시 니노가 보낸 연애 편지일까요? 드디어 그가 비밀스럽게 탈출의 계획을 제안한 걸까요? 단순하게 자신의 행복만을 쫓는다면 델리아에게는 그 편이 나아 보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보다 보면 화면 아래쪽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막이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은 자막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는 메뉴나 채널, 볼륨 등 이 TV 조작 과정을 음성으로 안내해줘서 시각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음성의 속도나 높낮이를 8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리모컨 역시 버튼이 커서 사용하기 쉽고 또 음성 안내 호출 버튼도 있어서 이게 버튼을 일일이 누를 필요 없이 말로, 소리로 TV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용 TV 신청이요. 7월 3일 금요일까지예요. 7월 3일 금요일이요. 시청자 미디어재단 TV보급 홈페이지나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 전화 1688-4596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빌리 아일리시가 부릅니다. Birds Over Feather.

우리는 한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나 임산부를 만나면 자리를 양보하게 되죠. 엘리베이터에 탈 때도 몸이 불편한 분이나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탈 수 있게 배려하고요. 또 좁은 인도나 복도에서 서로 지나가기 어려울 때는 한쪽이 잠시 비켜서며 길을 양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상의 여러 순간에 양보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양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의 원인과 예방, 건강한 삶의 방법을 짚어주는 KBS의 대표적인 건강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요조와 김진표가 부르는 좋아해.

0: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오늘도 장애인 시각성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주제가 양보입니다. 양보.
1: 예. 네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네. 일상생활 곳곳에서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은 참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사전적으로 양보라는 거는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조금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편리함이나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보란 거창한 희생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와 관련된 양보와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0: 그 장애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양보일까 고민될 때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배려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1: 맞죠. 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장애인에게 있어 양보는 단순하게 장애인이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우리 사회가 함께 같이 이제 도와주고 네. 그리고 조정해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시각장애인은 이동이나 정보 접근에서 비장애인보다 아무래도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을 그럼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줄을 조금 양보해 주거나 그리고 안내를 도와주는 거는 특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이제 그러기가 네. 쉽지가 않죠. 사실상
1: 그쵸? 쉽지 않아요.
0: 네,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문화 중에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양보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먼저 빨리거든요.
1: 맞아요. 예, 예. 제가 겪은 사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흰 지팡이를 들고 일단 탑니다. 네.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에 딱 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일반 줄이 길더라도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프레스티지 클래스, 즉 비즈니스나 이제 네. 그 퍼스트 클래스 이쪽 있잖아요. 그 클래스 카운터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안내해 주거든요. 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긴 줄에서 이동하거나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0: 그렇죠.
1: 장애인의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클래스 카운터를 이용하는 것은 규정으로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0: 근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 문제가 되나요?
1: 네, 그러니까요.
0: 아, 그래요?
1: 지금 당연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0: 너무 당연하게
1: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 경험을 한 바로는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체크인 카운터의 경우에는
0: 외국인?
1: 네, 네. 네. 주로 이제 외국 항공사나 예, 예. 외국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을 때 전 이제 여행 좋아하니까 많이 나가보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가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흰 지팡이를 들고 또각 비즈니스 카운터 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기다리고 긴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 이제 같이 동반인의 시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부 체크인 카운터에 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또각또각 안내를 가서 가게 되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기로 가지? 이런 시선이나 불편함을 주는 분위기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0: 왜 이렇게 신경을 써요, 남을?
1: 네.
0: 진짜.
1: 물론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봤던 사실인 것 같아요.
0: 아니, 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선생님한테 들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니, 네. 왜 이렇게 외국이랑 차이가 나지?
1: 네. 그거는 네. 결국 답은 교육이에요. 장애인 시각성 교육과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성세대 아마 여기 진행자분도 마찬가지고 네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으실
0: 한
1: 겁니다.
0: 한 번도 없어요.
1: 그렇다고 우리 어렸을 때 통합교육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날 기회도 없고 장애에 대한 에티켓을 배운 적도 없고 예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권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지금처럼 1년에 한 번만 장애인 시각성 교육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 장애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죠. 에티켓을 가르치고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우리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양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선거권이 훨씬 잘 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인에 대한 양보라는 거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실 양보라는 것은 거창한 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릴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먼저 탈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거 네네. 외국에 나와서 우리가 흔히 서구권에 나가서 제가 흰지팡이를 들고 가게 되면요 이유 없이 그냥 바로 앞으로 가게끔 그냥 거의 끕니다. 저를 잡아 끌어요. 네,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양보인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태도일 거죠. 지나치게 동정하거나 과하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동 중에 이제 불편을 겪는 장애인한테 양보나 네. 배려하는 게 이제 에티켓이긴 한데 네. 장애인 입장에서도 조금은 조심할 게 있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1: 모든 에티켓은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부 장애인의 경우에도 양보와 배려를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장애인인데 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배려가 의무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전제를 하셔야 돼요. 네, 결국 양보와 배려는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네.
0: 그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 있죠. 저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직원이나 네. 활동 지원인의 안내를 받아서 이동하곤 합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 길이 길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타야 되는데 줄이 제 앞에가 20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런데 이때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과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용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느낌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기분이 달라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그 안전의 문제니까 사실 네. 앞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동이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어서 아니면 익숙한 역이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앞쪽으로 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일반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한테 매우 자연스럽고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네네. 꼭 에티켓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쌍방인 거죠. 네.
0: 그러니까 양보와 배려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정해갖고 꼭 이렇게 해야 돼. 네. 이거라기보다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할까요?
1: 말씀하신 대로 네. 딱 정확히 정해져가지고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 줄여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뒤에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0: 10명 미만이면 괜찮아.
1: 네, 뭐 10명 미만 괜찮아. 말고. 8명인가 9명인가 네.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만약 법으로 만들어놨겠죠. 근데 법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티켓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0: 없어요.
1: 장애를 가진 네. 사람은 당연하게 배려를 받아야 되고,
0: 사람 빼고.
1: 네, 네. 배려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곰곰이 제가 저는 이제 비장애인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어떤 게 불편하냐면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태도가 많다는 거죠. 전제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전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감사의 표현이나 양해를 구하는 한마디만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양보와 배려를 하게 됩니다.

0: 결국 중요한 것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0: 난 평생 살아가면서 도움 하나도 안 받아요. 에이,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 말도 안 되죠.
0: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는 누군가를 아래로 보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따뜻한 양보를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버스턴이 부릅니다. More than a feeling.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내과의사 서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승마를 하다가 낙마하는 사고 때문에 왼쪽 눈을 이제 실명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내시경 의사인데, 처음 다쳤을 땐 제가 과연 내시경 의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불안감도 있었는데, 너무 사실 다행이게도 내시경 화면 자체가 2차원 화면이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 시력에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의사 본업에 복귀를 할 수 있었고, 그 또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더 훌륭한 능력을 갖춘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기 위암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대장 용종 암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용종들을 미리 제거할 때도 훨씬 더 세심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속한 의료 분야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데요. 예, 박사학위 논문도 이런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만성질환 관리에 얼마나 취약하고 또 그 예후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안 좋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요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서연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과의사시군요. 낙마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병원에 복귀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요. 박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쪽 눈을 실명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앞으로의 진료와 또 연구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시온이 부르는 Way Back Home.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생로병사의 비밀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오늘은 생로병사의 비밀 910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탄산 음료를 끊어보니입니다. 지난주에 담배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탄산 음료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 저도 그런데.
1: 저도 좋아하지만 네. 한번 입에 되면 1일 1탄산은 정말 쉽거든요.
0: 1일 10탄산도 돼요.
1: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방송 보니까. 네. 근데 이 탄산음료를 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 탄산음료를 왜 끊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0: 아니, 지금 유혜진 리포터님 지금 3주 연속 끊어야 되는 것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1: 네. 우리 모두 끊어야 돼요.
0: 근데 이게 네. 치킨이나 햄버거 먹을 때 이거 어떻게 끊습니까?
1: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네. 일단 치킨 배달시키면 콜라 따라오고요.
0: 그렇죠.
1: 햄버거 먹을 때도 세트로 시켜야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탄산 음료를 먹게 되고 이걸 먹으면 뭔가 속이 뻥 뚫리면서 그렇죠.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0: 그래서 더 먹을 수 있죠.
1: 네. 하지만 네.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합니다. 먼저 탄산 음료를 자주 먹는 삼남매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 KBS 생로병사의 비밀 타권재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경기도 광명시
3: 세 남매를 키우는 집.
4: 치킨? 그러면은 딴 거는 뭐 콜라는 자동으로 오잖아.
5: 아니야. 너무 많아. 그래도 그것도 골라야 돼. 막 제로나.
4: 그러면 제로?
5: 아니 뭐 그냥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를 먹으면 되겠지 뭐.
2: 엄마 김미영 57세.
4: 그러니까 집에 음식은 제가 해주는 음식 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편이에요.
3: 저녁 식사는 주로 배달 음식입니다.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시켜 먹죠.
2: 치킨 두 종류와 탄산 음료.
3: 한창 때인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음식도 넉넉하게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탄산 음료.
2: 큰 페트병으로 세 개다.
4: 아무래도 배달 음식은 기름지고 맵고 짜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그 물은 좀 잘 안 먹고요. 거진 안 먹고 탄산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3: 식사하는 동안 연신 탄산 음료를 마시는 아이들. 물 대신 오직 탄산 음료로만 목을 죽입니다. 치킨의 기름진 맛이 물릴 때쯤 탄산음료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면 느끼함이 싹 가십니다. 1.5리터 탄산음료 3병, 반 이상이 금세 사라집니다.
2: 유에스터 20세.
5: 탄산음료를 그냥 마시고 싶을 때는 그냥 거의?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편의점 자주 들려서 뭐 사 먹든가? 물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3: 식사 후 일정에 맞춰 바쁘게 움직입니다. 첫째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고 지금은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죠? 마시고 남은 탄산음료입니다. 에스더는 텀블러에 늘 탄산음료나 커피를 채워서 넣고 다닙니다.
2: 상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3: 휴학 중인 에스더는 낮엔 아르바이트를, 저녁엔 연습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 틈틈이 마시는 한 모금의 탄산음료는 에스더에겐 휴식입니다.
2: 에스더가 편의점에 간다.
3: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립니다. 연습하는 동안 텀블러에 챙겨온 탄산음료를 다 마신 겁니다.
2: 탄산음료를 골라 벤치에서 마신다.
3: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 하루의 마무리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합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서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6: 집에서는 또 드시나 봐요, 탄산을.
5: 네, 전 집에서 아빠가 너무 싫어하셔서 탄산을 이제 이런 음료를 따로 마실 수가 없어요.
3: 한편 집에서는 엄마 미형 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다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남편이 들어온다.
4: 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요?
6: 오늘 또 치킨 싸먹었어?
4: 어?

0: 걸려 가지고 사 먹지 말라 그랬잖아. 아픈 사람이라 뭐라 그럴 수가 없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1: 미형 씨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탄산음료에 민감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2: 아, 민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저기 수술을 이제 유방암 사기 초, 그러니까 말기잖아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아홉 열 번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 유방암이 있기 전에 제가 탄산 중독이었어요.
1: 미형 씨는 8년 전 유방암 선고를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어내고 2년 후 완치 판정이 코앞인데 행여나 재발할까 남편은 두렵습니다.
3: 남편 유광모 55세.
0: 외에 또 그 합병증으로 여러 병 한 10번 정도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기 시집 오기 전에서부터 탄산 음료를 냉장고에 끊이지 않고 사서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주의하려고 제가 많이 신경을 쓰죠.
4: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치킨에는 탄산이지. 근데 네. 아빠는 그게 싫고. 네, 이런 상황이네요.
5: 그렇습니다. 김미영 씨가 암투병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남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4: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막으면 또 하고 싶은 거.
5: 네.
4: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5: 거. 더 하고 싶죠.
4: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나쁘다는 거예요, 탄산이?
5: 워낙 이유가 다양해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정도예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 성분인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마셨을 때 인슐린 스파이크가 오고 지방간과 비만을 유발하고요. 치아가 부식될 수 있고 콜라 같은 갈색 탄산 음료에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인산이 또 들어갑니다. 또 과도한 인산과 설탕의 조합은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칼로리가 높은데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을 제대로 자극하지 못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끔 합니다.
4: 아, 이게 진짜였네. 탄산을 자꾸 먹을수록.
5: 먹을수록 자꾸 네. 먹게 되잖아요.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먹고 나면 네네네. 뭔가 리셋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안 됩니다.
4: 네.
5: 자, 이번에는 탄산음료 마니아라는 한 남성분을 만나보겠습니다.
4: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3: 경기도 안산시
1: 강신복 씨도 평소 탄산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3: 62세 단숨에 한 잔을 비운다.
6: 마실 때 기분이 어때요?
7: 시원해요. 목구멍도 시원하고.
1: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실 정도 신복 씨에겐 탄산음료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7: 평균적으로만 한 10병 할래. 집에 음료수가 떨어지면 좀 불안해요.
1: 저녁 시간, 편찮은 어머니 대신 밥상을 차립니다.
3: 밥을 푼다.
1: 평소 밥 생각이 딱히 없지만 어머니 때문에 밥상 앞에 앉습니다.
7: 아유, 맛도 없다.
1: 결국 남기고 맙니다. 부족한 식사는 탄산음료로 대신합니다. 평소 식사량이 이틀에 한 끼 정도가 답니다. 신복 씨에겐 탄산음료가 물이고 또 밥입니다.
3: 한양대학교 병원.
1: 물과 밥 대신 탄산음료만 마시고 있는 강신복 씨. 건강은 괜찮을까요?
3: 진료실.
8: 혈당하고 요산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1: 검사 결과 강신복 씨는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뇨병 전 단계로 나타났고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내과 손정식 교수.
8: 음료수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예.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달달한 당 예. 때문에 예. 혈당하고 예. 요산이 올라가 있고
7: 예.
8: 당뇨가 진행될 위험이 높으신 상태예요. 예.
1: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시원한 맛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물과 단맛을 내는 액체 상태의 당분인 액상과당이 기본 원료입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탄산음료 특유의 거품과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0: 당류의 원료인 액상과당은 당뇨병과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통풍 발병 위험도 높인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질병으로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1: 인체 그래픽.
0: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 십이지장, 소장 등의 소화기관을 거쳐 빠르게 흡수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과당은 대부분 곧장 간으로 전달되고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산은 혈액에 용해돼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너무 많은 요산이 생성돼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요산이 축적되면 요산염 결정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염 결정은 관절 연골이나 그 주변에 침착합니다. 요산염 결정은 뾰족한 게 특징, 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으로 이어지고 이게 만성화되면 통풍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과거만 해도 통풍 환자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가 고기를 많이 드셔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셔서, 술을 많이 드셔서 요산이 증가하고 통풍 환자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음주량도 조금 감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요산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통풍까지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음료수, 즉 음료수 안에 있는 과당이 제일 큰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0: 최근 우리나라 통풍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3만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2022년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하는 방법이 음료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4: 예.
3: 한 몇 주만 콜라 안 드시고 음료수 안 드시고 물하고 탄수화물만 잘 챙겨서 드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4: 네. 콜라 끊는 게 지금 걱정됩니다.
5: 어떻게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끊겠습니다. 그냥.
6: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이제 끊겠다고, 탄산음료 끊겠다고 선언을 하셨네요.
7: 네,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뇨병 전 단계로 나타났고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만성질환이어서 한번 발병하면 평생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고 합병증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탄산음료를 끊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 근데 이거 어떻게 끊지? 음료가 끊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7: 네, 이게 쉽지 않은데 안 먹어 버릇하면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천식이 있어서 한참 고생을 할 때였는데 다니는 한의원에서 이게 천식이라는 것도 알레르기 반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액상과당이 이런 염증이나 알레르기에 좋지 않으니까 한번 탄산음료나 뭐 각종 음료수를 좀 물로 대신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럼 내가 좀 안 먹어 보자 하고 의식적으로 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억지로라도 안 먹다 보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이후로 그동안 좀 잘 끊어서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마실까 했는데 그때부터 또 이게 다시 시작이 되고 탄산음료가 냉장고에 쌓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드실 만한 생각이 액상과당이 그렇게 안 좋으면 제로 음료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부분인데요.
6: 근데 저 일부러 안 물어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왠지 나쁘다고 할 것 같아서.
7: 사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좋은 거는 왜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많으신지.
6: 네.
7: 일단 제로 음료를 자주 먹는다는 한 여성의 사례부터 만나보시죠.
6: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 들어보시죠.
1: 경기도 이천시 피트니스 클럽.
0: 김양숙 씨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틈틈이 탄산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양숙 씨.
1: 63세.
8: 이게 물 대신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도 따로 마시긴 하세요?
9: 물도 마시긴 한데 주로 이걸 많이 마시죠.
0: 양숙 씨가 운동하면서 틈틈이 마시는 음료수는 다름 아닌 제로 탄산음료입니다.
1: 탄산음료와 고구마, 사과, 바나나로 차려진 식사.
0: 식사를 할 때도 제로 탄산음료가 빠지질 않습니다.

0: 사실 양숙 씨가 매일 탄산음료를 찾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1: 속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밥 먹으면서 먹으면은 밥이 잘 넘어가는 것 같고 특히 고기 같은 거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니까 탄산을 더 찾게 되고.
0: 양숙 씨에게 탄산음료는 소화제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약 대신 먹던 게 습관이 된 거죠. 이젠 탄산음료 없인 안 된다는데요.
2: 음료 수납장을 확인한다.
1: 두 병 채워야 되네.
2: 아들이 들어온다.
1: 아우 또 뭐 이렇게 또 무겁게 이걸 또 들고 왔어.
3: 아니 좋아하니까 계속 하지 말아야죠.
2: 아들 김현준 35세.
4: 더 몸에 좋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당이 안 들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이다 저런 걸로 사다 놓습니다.
0: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음료는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고자 트렌드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탄산음료의 성장세가 무척 가파릅니다. 탄산음료는 물과 액상과당, 이산화탄소가 원료지만 제로 탄산음료는 액상과당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없이도 단맛을 내지만 열량이 없기 때문에 인공감미료 음료를 가리켜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음료라고 부르죠. 인공감미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단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 강한 단맛을 냅니다. 인공감미료 음료인 제로 탄산 음료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음료라고도 부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로 탄산음료. 탄산음료의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흡수돼 체내 혈당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탄산음료와 제로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2: 혈당 수치 변화 그래프.
0: 실험 결과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는 체내 혈당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후 1시간 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로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는 체내 혈당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2: 순천향대학교 서울병
0: 김양숙 씨,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 진료실.
5: 다행인 거는 혈압도 괜찮으시고 당도 괜찮으세요.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0: 김양숙 씨는 간 기능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표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장 지방이 적정 상태를 벗어나 내장 비만의 경계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5: 보통 우리가 그런 탄산음료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부룩할 때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가스가 배출되는 거지 소화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1: 근데 선생님 저 입이 쓴 게 왜 써요?
5: 위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것도 탄산음료 때문에 그래요.
1: 요 근래 그래요. 네.
0: 제로 탄산음료는 과연 건강한 음료일까요?
6: 제로 음료는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5: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6: 똑같아요?
5: 예, 탄산음료는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는 가당음료하고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이제 인공감미료 음료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둘 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어떤 거를 썼느냐의 차이밖에 없고요. 똑같이 탄산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로 음료라든지 설탕이 좀 안 들어있고 인공감미료를 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혈당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 단맛이 주는 뭔가 이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더 단맛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이제 탄산음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7: 아 그러면은 제로도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네요.
8: 네, 결국에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좀 더 자극적인 탄산음료를 찾는 결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제로콜라 그 특유의 맛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콜라를 먹고 더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뭐 더 움직인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다시 끊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산음료 끊기에 도전한 사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7: KBS 생로병

0: 소경사의 비밀 마지막 내용입니다.
1: 매일 탄산음료 1.5리터를 10병씩 마시고 있었던 강신복 씨. 탄산음료 끊어보기 14일째.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늘 탄산음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2: 예전에 물 맛없다고 했었는데 어떤...
3: 예. 아, 진짜 맛도 없어요.
1: 탄산음료를 끊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지만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신복 씨에게 나타난 또 다른 큰 변화는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탄산음료를 끊은 후 꼬박꼬박 밥을 먹습니다.
3: 먹기 싫어도 하루 저녁에 한 끼 먹어요.
4: 경기도 이천시.
1: 소화가 안 돼서 탄산음료를 마시다가 건강 문제로 제로 탄산음료로 바꿨던 김양숙 씨도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4: 물을 데운다.
2: 그럼 검사 이후에 탄산은 아예 안 드신 거예요?
5: 네,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사지도 않고 따뜻한 물 먹고요. 우유 먹고.
4: 물을 마시며 책을 읽는다.
1: 탄산음료를 끊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싶었는데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5: 제가 공복 시에는 입이 되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쓰고 입도 안 쓰고 공복 시에. 그리고 제가 저녁 때 되면은 눈이 엄청 시고 막 뻑뻑하고 황달처럼 흰자가 약간 노랗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탄산 생각도 안 나고 탄산 먹지도 않아요.
4: 경기도 광명시.
1: 세 남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6: 손도 아프다.
7: 우와, 콜라 올라가네요. 했는데
8: 우리 콜라 안 먹기로 했으니까 저기 답답하나?
7: 이런 거 넣어야 되나?
9: 거기 한 포 사주고에다.
4: 에스더가 개수대에 콜라를 버린다.
10: 그럼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7: 저희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꼭 먹을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
11: 그러면 이제 탄산음료 안 마시면은 뭐 어떤 거 마시나요?
7: 물로 바꿨어요. 물 아니면 동생들 같은 경우는 우유나 프로틴 그렇게 바꿨어요.
1: 세 남매도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과 탄산음료는 당연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꾸니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세 남매의 일상에서도 탄산음료는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끊어보는 3주간의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4: 한양대학교 병원 진료실.
12: 예, 강신복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3: 예.
12: 이번에 혈액검사 결과는 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검사는 102로 예.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3: 예. 예.
12: 결과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1: 탄산음료를 3주간 끊었더니 강신복 씨는 공복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 범위에 가깝게 감소했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13: 안녕하세요.
1: 김양숙 씨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3: 네.
14: 보면 체지방률이 이게 30%였는데 27.9%로 2% 떨어졌어요.
13: 네. 그것도 그건데 간수치.
14: 간수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13: 그게 제일 많이 걱정됐어요.
14: 근데 정말 신기한 게 21, 23으로 떨어졌어요.
1: 탄산음료를 3주간 끊은 결과 김양숙 씨는 체중은 물론 체지방률이 감소했고 간 기능 검사 두 항목 모두 수치가 절반 이상 떨어지며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세 남매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4: 우리 유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하나 깜짝 놀란 게 요산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1: 둘째 성문이한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지방률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늘었으며 혈중 요산 농도가 정상 범위 안으로 떨어지며 통풍 발병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3: 예, 혈당이랑 수치 등이 좋아져서 당뇨 걱정도 없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콜라 영원히 끊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5: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지껏 해온 그 습관 그냥 계속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0: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이래서 있나 봐요.
15: 맞습니다. 네. 그냥 탄산음료도 제로 탄산음료도 건강에 악영향을 아, 네. 줍니다.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도 탄산 끊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은 탄산음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5: 감사합니다.
0: 자 마지막 곡으로요. 잔나비가 부르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는 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부도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을 위해 디딤 씨앗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인 거주시설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과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 차상위, 한부모 가정 아동인데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매달 5만 원에서 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월 최대 10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합니다. 디딤 씨앗통장의 적립금은 학자금 등의 학비와 취업훈련 비용, 창업 비용, 그리고 주거 마련과 의료비,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고요. 만 24세가 된 이후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온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부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애상.
1: 아저씨 아저씨 쿨이 뭐예요?
2: 옛날 해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쿨 하고 떨어지더니 그게 쿨이 됐단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쿨의 애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인권사각지대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실태와 공영장례 제도 살펴보고요. 일자리가 만사다에서는 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나들이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전용 창작 공간 다올림 창작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장문원의 공연예술 전문 교육과정 소개해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정재입니다. 저희 법인은 기본가치가 취약계층의 문화여가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연계를 해서 장애인분이나 노인분이나 또 기타 소외계층 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로 이제 국내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회공헌을 하는데 장애인 여행과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연계가 되어서 초록 여행을 만들다가 또 장애인분들에게 여행을 제공하다 보니 그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것 말고 사회공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의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식을 같이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과 시작했을 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행이야? 라는 주변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설득하는데도 되게 어려운 과제였고, 장애인분들에게 여행을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면 장애인분 입장에서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생계비를 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고, 좀안 좋은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장애인들한테 무료로 여행까지 보내줘?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견뎌내는 과정이 뭐 힘든 것 같고요. 여행을 하는데도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때에 관리하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 없이 본인들끼리 떠나시면 안 될까라는 게 저의 컨셉이었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국가에 좋은 모델로 벤치마킹을 해서 노하우를 전수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불운하늘 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짚어보는 인권사각지대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누군가의 죽음을 배웅하는 장례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마지막으로 이제 존중하는 자리인데요. 아무도 배웅하지 않는 죽음이 매년 수천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무연고 사망자 문제와 공영 장례제도 살펴볼까요?
1: 네. 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란 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주관할 연고자, 즉 가족이나 친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행녀 사망자를 떠올리는 분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0: 예.
1: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나 관계 단절로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2,600명이었던 전국 무연고 사망자가 2023년에는 5,100명을 넘어섰습니다.
0: 예.
1: 4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된 것인데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그리고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일단 어떤 분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족이 있어도 장례를 못 치른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1: 네.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는 진짜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평생을 혼자 사셨거나 또 시설에서 생활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하는데요. 특히 장애가 있거나 빈곤층인 경우에는 이 사회적 연결망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족이 있지만 장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장례 비용은 이제 평균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 생계도 어려운 가족에게 이 부담은 너무 큽니다.
0: 아유, 예.
1: 그래서 실제로 시신 포기각서를 쓰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족이 있어도 이제 오랜 시간 단절로 인해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로 가족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분들 혹은 시설에 오랫동안 계셔서 이 가족과의 관계가 형식만 남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어도 시설에서 이제 수십 년 살다가 돌아가시면 실질적인 연고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 이제 계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0: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어떻게 치러져 왔습니까?
1: 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한 뒤에 유골을 봉안당 무연고실에 넣거나 또 자연 상고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동 보관된 상태에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짧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0: 네.
1: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2023년에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이 지자체가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0: 네.
1: 이른바 공영 장례 제도가 법제화 된 것인데요. 이 개정법은 빈소 설치, 조문, 헌화 등 최소한의 장례 의식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신 처리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0: 예. 공영 장례 제도도 도입됐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 네, 이 공영 장례를 위한 조례 제정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의 88% 그리고 시군구 78%가 이 공영 장례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에는 나눔과 나눔이라는 단체가 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빈소를 마련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대리 상주로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도 합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언론 등에서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의 부고를 웹페이지에 게시하는데 그것을 보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나 가족이 뒤늦게 소식을 알고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공영 장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여전히 추모 의식 없이 바로 화장 후 봉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0: 네.
1: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지역마다 지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1: 네,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는데요. 장례 지원 단가를 보면 서울은 234만 원인 반면에 강원 영월군은 25만 원으로 약 1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0: 그런데요?
1: 네, 그래서 지자체별로 최대 19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품이 있는 공영 장례를 위해서는 최소 1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수익값도 안 되는 20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존엄한 장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0: 네.
1: 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일수록 이 지원 수준이 열악하고 담당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무형고 장례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다른 복지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디서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존엄이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특히 장애인이나 빈곤층의 경우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네, 장애인은 여러 측면에서 더 취약한데요. 이 거주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이 돌아가셨을 때 시설 측에서 갑자기 가족을 찾아 연락을 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 가족이 법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이제 무형고 사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영장례 신청을 사실상 장례업체가 대신 처리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나중에 뒤늦게 장례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나 가족이 이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도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난 후인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0: 그렇죠. 예.
1: 네, 빈곤층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례 급여라는 이 장례 지원이 있지만 그 금액만으로 실제 장례를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시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누군가가 죽음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무형고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결국 살아있는 동안의 고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전 연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무연고 사망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 이미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공영장례 제도를 논의할 때 고독사 예방 정책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 또 지역 커뮤니티 연계, 복지관과의 연결 등 생전에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두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자신의 장례 방식과 연락을 원하는 지인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 장례 의향서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이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아직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나 빈곤층처럼 이 사회적 고립이 더 깊은 사람들일수록 또 이런 사전 연결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은 또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0: 네.
1: 좀 사후의 존엄을 보장하는 일만큼이나 생전의 고립을 막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겠네요. 예.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는 없나요? 뭐 오랜 친구나 이웃이 이렇게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1: 네, 이것이 현행 제도가 가진 또 다른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사법상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이 혈연이나 법적 가족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랜 친구나 직장 동료나 또 함께 살아온 공동체 구성원 혹은 오랫동안 곁을 지켜온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가 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어도 법적 권한이 없어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단절된 채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 장례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예.
1: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 장례 주관자 사전 지정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생전에 자신이 원하는 장례 주관자를 미리 지정해 두면 혈연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서 이 장례를 치를 권리도 혈연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크게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국가가 책임지는 법률 차원의 근거를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은 조례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 지자체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0: 네.
1: 그래서 공영 장례를 지자체 재량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좀 명확히 하고 중앙 정부가 최저 기준 비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도 넓혀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무형고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가족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0: 경우 또는 가족에 의한 폭력 피해로 관계가 단절된 경우까지도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담당 인력 그리고 예산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공무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무연고 장례까지 처리하는 현실에서는 조내만 장례가 불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장례는 시신을 처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을 사회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한데요.
1: 그렇죠.
0: 또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살아있는 동안 이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고립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좀 국가가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였습니다. 백지영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 안 해.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인 취업 관련 구인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일자리가 만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원거리 거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1: 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구직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공단 직원이 전국 26개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요. 취업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구직자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바탕으로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그리고 고용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가까운 지역에서 전문적인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또 상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현재 전국 26곳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상담 요일과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상담 장소와 운영 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상담을 희망한다면 관할 지사에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취업을 준비 중인 장애인 구직자들이 이번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적용과 징수 관리 업무 처리 규칙이 개정됐다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1: 장애인공단은 최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적용 징수 관리 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번 개정은 상위 변경인 장애인 고용법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마련이 되었고요. 신고 납부와 납입 고지서의 서식도 최신 법령에 맞게 제정비가 되어서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네. 그럼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뭘까요?
1: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징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이 되었다는 건데요. 사업주는 징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사업주는 신청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이와 함께 부담금의 신고 납부와 납입 고지서 서식도 수정이 되어서 사업주의 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아져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올해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일정과 또 세부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오는 7월 개최되는 2026년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의 권역별 개최 장소와 일정이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개최는 7월 1일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중부권 대회는 7월 3일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영남권 대회는 7월 8일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마지막으로 호남권 대회는 7월 10일 호남대학교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권역별 참가자 명단과 직종별 경기 시간 등의 세부 일정이 모두 확정이 되어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할 과제 역시 모두 공지가 되었는데요. 다만 직종에 따라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공단 홈페이지 자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회 참가자 여러분이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응원합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채용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K뷰티 기업으로 잘 알려진 APR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채용 진행한다고요?
1: 네, 뷰티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PR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APR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사내 카페 바리스타 직무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의 담당 업무는 사내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또 고객을 응대하는 등 카페 운영 전반이고요. 근무는 APR과 동일하게 서울 성파구에 소재한 롯데타워입니다. 그동안 바리스타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험을 가진 직자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 속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할 수 있는 좋은 취업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관심 있는 분들 많을 텐데 근무 조건과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1: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이고요. 업무 적응을 위해서 입사 후 3개월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정 근무이지만요. 이후에는 오픈조와 중간조 그리고 마감조로 순환 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고용 형태는 최초 3개월 계약 이후에 계약 연장 가능하고요. 계약 기간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식권 20만 원과 자사복지몰 포인트 연간 100만 원 제공 등 대기업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이 되고요. 접수는 6월 30일까지 장애인공단 서울동부지사를 통해 지원서 제출 바랍니다.
0: 네. 자, 다음은 국내 대표 자동차 대기업인 현대모비스에서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네요.
1: 네, 현대모비스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채용은 강남연구소와 마북연구소 그리고 의왕연구소 총 3곳에서 근무할 인력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 채용은 연구소를 지원하는 사무행정 분야 직무가 중심입니다. 문서와 비용 관리, 조직문화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운영 등 각 직무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국내 대표 자동차 부품 대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연구소에서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그 근무 조건과 급여 그리고 지원 방법도 안내해 주시죠.
1: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기의 연구소 중 총 6개의 직무에서 구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근무 시간은 직무에 따라서 오전이나 오후에 4시간씩 진행이 되어서 월 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요. 고용 형태는 최초 6개월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지만요. 근무 성적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지원은 장애인공단 서울동부지사의 담당자 이메일로 지원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되고요. 이번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애인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3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 네. 자, 최근에 AI 인재 수요가 늘고 있는데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련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요?
1: 네,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이 2026년 7월 입학 예정인 융복합 훈련 과정에 훈련생을 모집 중인데요. 이번 훈련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직무에 접목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단순히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직무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훈련 수료 이후에는 취업 연계와 사후 지도까지 지원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모집 분야는 AI 데이터 분석, AI 세무 회계, AI 활용 제품 설계, 마지막으로 AI 융합 사무 등 총 4개의 과정이고요. 과정별로 10명 내외의 훈련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0: 네. 각 과정에서는 어떤 역량과 또 기술을 배우게 될까요?
1: 과정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AI 데이터 분석 과정은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배우고요. AI 세무회계 과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회계나 세무 실무 그리고 ERP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을 익힙니다. AI 활용 제품 설계 과정에서는 오토캐드와 솔리드웍스를 활용한 설계 실무와 품질 관리, 마지막으로 AI 융합 사무에서는 업무 자동화 기술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최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과정들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지원 자격과 훈련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도 정리해볼까요?
1: 지원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성별이나 학력 등에는 제한이 없어 취업을 준비하는 장애인 구직자는 물론이고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려는 구직자도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훈련은 7월 6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요. 훈련 수당도 월 최대 33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이 가장 최근에 설립이 된 직업능력개발원이니만큼 최신의 훈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취업 활성과 사후 지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현재 신청은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니 많은 지원 바라며 10명의 모집 인원이 채워질 경우에는 과정별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서 지원 바랍니다.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구직자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추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통협력실 남유정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DJ DOC의 노래 이어드리죠. Run to you.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에는 장애계와 비장애계 문화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용 창작공간 다올림 창작소가 문화예술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요?
1: 먼저 다올림 창작소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넓히기 위해 전남 나주에 마련된 공간입니다. 다올림 창작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김근태 작가가 작업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김근태 작가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진 인권예술가이자 장애예술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올림 창작소가 올 가을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인권교육 프로그램 세계를 품는 K-인권예술여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총 40회 운영되고요. 전국 특수학교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한 팀은 10명에서 30명 규모로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0: 네,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프로그램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예술가의 삶과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현장형 문화예술 인권교육으로 기획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유엔본부, 유네스코, OECD, 베를린 장벽 등 세계 무대에 소개된 김근태 작가의 작품과 영상 스토리를 함께 감상하면서 세계 시민의식과 글로벌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음의 벽 허물기 공동 창작 활동, 희망 손도장 프로젝트, 나도 인권예술가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참여 학생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와 소통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0: 참여 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1: 참여 학생 중 한 명을 선정해 동화책 출판 기회를 제공하고요. 우수 참여자 5명에게는 2028 LA 올림픽 올림피아드 아트파라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 김근태 작가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예술 체험을 넘어 미래 세대가 인권과 포용, 공존의 가치를 몸으로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근태 작가는 그동안 들꽃처럼 별들처럼이라는 작품으로 발달장애인을 주제로 한 순회 전시를 이어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는 뉴욕 유엔 전시를 열었고 이후 세계 각지에서도 전시를 개최해왔습니다.
0: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연예술 전문교육과정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는데 어떤 과정인가요?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추진하고 홍익대학교가 운영하는 2026 이음예술창작아카데미 대학 연계과정이 참여 장애예술인을 오는 6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연예술 전문교육 프로그램이고요. 홍익대학교의 예술교육 역량과 현장 중심 인프라를 활용해 단순한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무대화와 창작으로 이어지는 교육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은 연극 뮤지컬과 희곡 이렇게 두 개 트랙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참여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 기초교육 3회를 진행한 뒤에 입문반과 심화반, 수어반 등 세 개 분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0: 네,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1: 연극 뮤지컬 과정은 연기와 안무, 보컬, 장면 만들기 등 무대 예술 요소를 16회에 걸쳐서 다룹니다. 무대 위에서 몸과 목소리를 사용하고 장면을 구성해보는 실습 중심의 과정입니다. 희곡 과정은 극작 기초와 희곡 독해, 낭독 준비 과정 등 15차 커리큘럼으로 구성됩니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0: 서사를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규 교과 외에도 특별 교육 과정이 마련됩니다. 현업 전문가 특강, 공영 관람, 대학 교육 참관 등 현장 연계형 교육이 포함되고요. 오디션과 공모전 대비 맞춤형 특강도 진행해 현장 진출을 준비하는 참여자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는 자막과 수어 통역 등 접근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여자의 장애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해 분반을 운영하면서 장벽 없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 마지막에는 참여자들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창작 결과를 무대에서 선보이는 성과 발표회가 열립니다.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실전 무대 경험을 쌓고 창작자로서의 성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7월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문 예술 교육 역량과 장애예술 현장을 연결해 공연 예술 분야의 새로운 교육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1: 자, 국내 최초 청각장애 발레리나죠. 고아라 발레리나의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0: 아티스틱 다큐버스터 소리 없이 나빌레라가 6월 24일 개봉합니다. 기존의 영화 문법을 넘어서 음악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시네마틱 감각 체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고아라 발레리나가 자신의 몸짓과 흩어지는 숨결, 바닥과 맞부딪히는 발끝의 마찰을 하나의 리듬이자 비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음악과 함께 춤을 춰왔지만 그 선율을 온전히 소유해 본 적 없었던 무용수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1: 고아라 씨가 자신만의 리듬을 찾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0: 네, 변화의 출발점은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부르던 자장가였다고 합니다. 자장가의 미세한 떨림에서 새로운 감각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바닥을 구르는 발끝의 진동, 근육의 수축이 만들어내는 박동, 허공에 퍼지는 숨결처럼 일상의 무음 속에서 날것의 감각을 길어 올렸습니다. 영화는 이 과정을 세밀한 클로즈업과 리듬감 있는 편집으로 포착하면서 관객이 고아라 발레리나의 감각 세계에 점차 가까워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와우 사용자의 음악적 경험을 꾸준히 탐구해온 작곡가 이원우가 합류하면서 작품은 세상에 없던 입체적 비트로 재구성됐습니다. 전통적인 악기 선율이 아니라 몸에서 비롯된 진동과 호흡, 마찰음이 하나의 음악 구조로 조직되는 과정 자체가 영화의 핵심 서사가 됩니다. 작품의 백미는 후반부 클라이맥스 퍼포먼스입니다. 기본 무용 공연이 악기 선율과 배경음악에 기대어서 안무를 구성해왔다면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클라이맥스는 무용수의 신체 리듬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관객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뿐 아니라 화면과 사운드가 함께 만들어내는 진동의 질감을 온몸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1: 그 영화적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연출을 맡은 현진식 감독은 시각과 청각의 경계를 허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메라는 발바닥과 손끝,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을 가까이 담아내고요. 때로는 무대 전체를 포착하며 공간 안에서 진동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번역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화는 소리를 볼 수 있는지, 진동을 들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청각을 중심에 둔 음악 감상 방식을 넘어 몸 전체가 감각의 기관이 되는 경험을 제안하는 셈입니다.
1: 네, 저도 한번 꼭 챙겨봐야겠네요. 자, 시각장애인 합창단 물빛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소식 전해주시죠.
0: 물빛 합창단이 6월 2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용산 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 우리가 사랑했던 6월을 개최합니다. 코웨이 물빛 합창단은 중증 시각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입니다. 2022년 창단 이후 각종 대회와 공연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물빛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전석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5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고요. 올해는 우리가 사랑했던 6월을 주제로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한 회상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 무대에서는 어떤 곡들이 연주됩니까?
0: 공연은 자연의 싱그러움을 담은 클래식 합창곡부터 성시경의 좋을 텐데,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같은 대중가요, 또 영화 위대한 쇼맨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까지 총 12곡의 무대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특히 올해는 2부 공연을 대중적인 명곡의 뮤지컬 요소를 접목한 음악극 형식으로 연출합니다. 중년이 되어 재회한 두 남녀가 과거의 엇갈린 사랑을 추억하는 내용인데요. 연출가 겸 배우 고윤희와 연극배우 김영표가 참여해 물빛 합창단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공연은 4세부터 입장할 수 있고요. 티켓은 사전 신청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됩니다.
1: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특별전이 열린다고요?
0: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특별 전시 사랑과 이해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김승현 작가와 심규철 작가가 참여합니다. 김승현 작가는 바다를 주요 소재로 작업해온 작가입니다. 현실과 이상세계가 공존하는 풍경을 캔버스에 담아왔는데요. 낯설고 쉽게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바다를 자신만의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시각화해왔습니다. 또 심규철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스케치북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작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분할 화면 방식으로 애니메이션과 게임, 역사 속 장면들을 한 화면에 모아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그럼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어떤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까?
0: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5기와 16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인 김승현 작가는 우리의 유토피아를 찾아서, 잃어버린 해저도시를 찾아서 등 4점을 출품합니다. 또 심규철 작가는 아르브리 미술상 수상자 전시와 한미국, 한네덜란드 국제교류전 등 국내외 전시에 활발히 참여해왔고요. 발달장애예술가 육성사업 우리 시각에도 2024년부터 참여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구려 고금벽화를 모티브로 한 고구려의 행군, 파리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등 4점을 선보입니다. 특별전시 사랑과 이해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납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문화 나들이 문화캐스터 하진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민들레가 부르는 난 너에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한국어판 서문. AI 시대, 인간은 왜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가? AI에게 질문하고 AI가 내놓은 대답을 당신은 정답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직접 생각할 필요 없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모두 AI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이 존재할 이유는 사라진다. 모든 판단을 AI에게 맡긴다면 인간의 존재는 불필요해질 테니 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AI에게 질문하고 AI의 처방대로 움직인다. 고작 하나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AI가 없던 시절보다 훨씬 많은 전력, 시간, 비용을 쓰면서 말이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런 시대를 맞이한 당신에게 나는 독학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하다. 스스로 우직하게 탐구해보자는 것이다. AI에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 문제를 일부러 시간을 들여 생각하고 책을 읽고 며칠이고 몇 주고 탐구해볼 것을 권하는 책이다.

0: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할까?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나인데 비로소 자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부터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태어났다 해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스승이나 부모의 훈계, 조직의 상사나 정부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 순간에 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상태를 정말 나답다고 부를 수 있을까?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자신에게 내려온 지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를지 말지 고민하며 다른 가능성을 궁리할 줄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답안지에 옮겨 적는 모습은 로봇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오류가 조금 많은 로봇일 뿐이다. 암기한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런 사고가 나왔는지는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외우는 것이 흔히 말하는 공부의 민낯이다. 진짜 공부란 수학 시간에 배운 피타고라스 공식을 암기하는 대신 시간을 들여 스스로 증명해 보려는 시도 같은 것이다. 이는 기원전 6에서 5세기 그리스에 살았던 수학자의 사고 과정을 다시 느껴보는 일이다.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시험지에 재현하는 일은 로봇도 할 수 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탐구는 오직 자신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인간은 스스로 탐구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된다. 자신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독보적인 창의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에 우리는 모두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독학은 바로 그런 자신이 되기 위한 길이다. 직접 읽고 느끼고 생각할 때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존중받아 마땅한 인간의 탄생이다. 2026년 시라토리 하루이코. 시작하는 말. 탐구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학의 방법론이 아니라 독학에 임하는 자세를 나의 방식으로 풀어쓴 책이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적혀있지 않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독자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펼친 사람과는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험 성적을 조금 잘 받아 무엇이 달라진단 말인가? 그것이 정말 두뇌의 우수함이나 인간으로서의 유능함을 증명해주는가? 그렇지 않다. 기껏해야 누군가에게 부려지는 도구로서의 성능이 약간 우수하다는 걸 보여줄 뿐이다. 시험이란 미리 준비된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평가하는 장치다. 출제자의 예상보다 뛰어난 수준의 답을 적었더라도 정해진 점수 이상은 얻지 못한다. 시험은 오직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사고만 허용한다. 또한 시험은 지식의 양이나 요령의 숙련도 정도만을 측정한다. 암기력과 기술이 뛰어난 덕에 합격한 사람과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정통에 별도의 준비 없이도 합격한 사람의 질적 차이를 가려내지 못한다. 나는 이 책을 통틀어 후자의 공부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기대하며 시험에 합격하려는 태도는 근시안적이다. 게다가 정말 이득을 볼지는 아무도 보증해 주지 않는다. 그런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작은 인간이 되어서 어떡하겠다는 것인가? 손익을 따져 움직이는 인간이 되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 세상에 넘쳐나는 하우투 서적과 테크닉을 나열한 책들이 그런 망상에 힘입어 만들어졌다. 그런 책들이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시험에 합격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현실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알다시피 시험만을 목표로 한 공부는 괴롭고 압박이 크다. 한정된 시간 동안 흥미도 없는 내용을 얕고 넓게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나면 그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기도 전에 머리에서 사라진다.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그런 공부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자신의 속도에 맞춰 끝까지 파보는 독학이 훨씬 낫지 않은가? 알고 싶어서, 흥미가 있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서 하는 공부만큼 강한 동기는 없다. 그런 동기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독학이라는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고 믿는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2장 책의 세계. 어려운 책을 정면 돌파하는 쾌감을 배우다. 무엇이든 읽으면 얻는 것이 있다. 어려운 책과 부딪혀라.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갈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어려운 책에 도전해도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어려워서 이해 못할 테니 읽어봤자 시간 낭비다와 같은 말은 겉으로는 효율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망치기 위한 핑계에 가깝다. 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한다면 그 책에 담긴 새로운 생각과 관점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어려운 책은 어렵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다. 어려운 책에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사고방식과 지식이 들어있다. 그래서 굳이 읽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할 필요는 없다. 어떤 문장으로 쓰였는지,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과정만으로도 얻는 것은 있다. 어설프게 읽어도 괜찮다. 나는 16살 때 칼 야스퍼스의 철학적 사유의 작은 학교를 읽었다. 그때까지 소설만 읽던 시골 소년이 처음으로 손에 쥔 철학책이었다. 꽤 노력해서 읽었지만 역시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유대인 아내를 둔 야스퍼스가 전쟁을 겪으며 혹독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신앙과 사상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이다. 또 그가 만든 독특한 조어에 사상이 담겨 있고 문장이 복잡해 책이 유난히 어려웠다는 것도 뒤늦게 이해했다. 하지만 내가 그 책에서 정말 얻은 건 그런 배경 지식이 아니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전 인류를 향해 진지하게 책 한 권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스퍼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스무 살 무렵에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일부를 읽었다. 두 책 모두 문장이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 특히 공산당 선언의 내용은 유치하다고 느낄 정도였다. 내 주변에 널려있던 자칭 마르크스 주의자들도 대체로 감정적이고 생각이 얕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혁명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많은 고전에 대해 알게 되지만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친다. 실제로 읽어보지는 않은 채 제멋대로 내용을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책을 펼치면 상상과 전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닥치는 대로 책을 펼쳐볼 가치는 있다. 어설프게라도 좋으니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훑어보라. 명저라 불리는 책 중에도 시시한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진짜의 위대함에 압도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고 해서 세상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동서고금의 책을 펼쳐보면 여행 그 이상의 체험을 하게 된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경험이다. 글자를 읽고 장면을 떠올린다. 독서는 머릿속에서 영상을 보는 행위다. 소설책을 읽을 땐 글자의 뜻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대신에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린다. 연애 소설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추리소설을 읽으면 긴장하는 이유도 장면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은 논리보다 묘사와 표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설명이나 이해가 목적인 책을 읽을 땐 어떨까? 장면을 떠올리기보다는 논리를 따지는 데 집중하게 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학, 철학, 불교 책을 읽을 때도 사람은 결국 장면을 통해 이해한다. 다만 소설처럼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장면일 뿐이다. 우선 독서에서 말하는 장면을 통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중세 유대인이 가혹한 박해를 받았다고들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니른베르크나 프랑크푸르트에는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도 있었고 시 참사의 위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유대인도 있었다. 유대인 박해는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게 맞다. 하지만 유대인 전체가 개토에 갇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건 오히려 근세에 들어서다. 아베 긴야, 중세의 창으로부터 중에서. 애초에 일본 열도에서는 언제부터 전쟁이 있었을까? 조문시대 인골에서 무기에 다친 흔적이 종종 발견되었기에 조문 만기에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하라 마코토가 말했듯 현단계에서 조문시대에 전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규모 환호 추락과 무기, 그리고 의도적으로 살해된 71번 인골 등 전쟁의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는 건 야요이 시대부터라는 견해가 통설에 가깝다. 사이키 신이치, 무사도는 없다 중에서. 르네상스는 로마 제국과 가톨릭 교회의 성직과 세속 연합 체제가 안고 있던 수많은 모순에 대한 반발이었다. 기독교 공인과 국교 승인 이후 약 1000년간 이어진 질서에 맞서 고대 그리스와 초기 로마의 사상을 되살리고 개인의 자유와 세속 권력의 자립을 회복하려는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그 봉화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올랐다. 다나카 히로시, 유럽 지식의 거인들 중에서. 이 글들은 특별히 난해하지 않다.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꼬여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글들은 독자가 이미 특정한 용어와 지명,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독자라면 문장은 읽혀도 장면은 떠오르지 않는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를 옆에 두고 읽는다. 아마 많은 독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서양 중세의 시대 구분, 뉘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위치, 유대인과 게토의 정확한 의미, 조몬시대와 야요이시대의 차이, 로마제국과 고대 그리스의 시기, 인문주의의 뜻 같은 것들 말이다. 책을 읽을 땐 늘 옆에 두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국어사전, 백과사전, 지도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200만 부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책입니다.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인간다운 다섯 가지 공부, 독학이라는 세계.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서연이, 오늘 저녁에 어디 안 가지?
1: 침대 위에 길쭉한 팔다리를 쫙 펼친 채 드러누운 연희가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0: 엄마 할머니 댁에서 모레 온대서 아빠가 저녁에 양갑이 사준대. 갈 거지?
2: 아, 몰라.
0: 모르긴 뭘 몰라. 이 자식 하루 종일 집안만 있고 안 가면 가만 안 둔다 너.
2: 아, 왜 지랄인데?
0: 지랄도 할 만하니까 하지. 6시에 도장 닫고 데리러 올 테니까 딱 준비하고 기다려. 알았어?
2: 서준이 짜증나! 아!
1: 준이는 발끝으로 연희의 옆구리를 콱 찔렀다. 아프다고 악을 써대는 연희를 본 준이는 씩 웃으며 문을 닫았다. 늘 웃으며 다정하게 대해주는 큰오빠 준이었지만 그런 그도 미쳐 날뛰는 순간이 있었다. 연희의 휴대폰이 꺼진 것을 알고 한 시간마다 집에 있는 작은 오빠 찬유에게 전화를 걸어 연희를 바꿔달라고 한 뒤 양갈비를 먹으러 갈 준비를 하라고 독촉하는 준이를 보고 연희는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알았다.
2: 서준이 상 또라이.
1: 연희는 중얼거리며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었다. 힘든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어 놓고 위로의 한마디 해주지 않은 것이 연희가 준이에게 가장 열받는 지점이었다. 옷을 갈아입은 연희는 찬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 준이의 차가 앞에 도착해 있었다.
0: 결국 나올 거 곱게 좀 나오지. 애초에 생 때는 왜 부렸냐?
1: 뒷좌석에 앉은 연희는 팔짱을 끼고 준이를 노려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입맛이 없어 얼마 먹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구워지는 양고기를 보고 있자니 연희는 식욕이 살아났다. 연희는 불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진 양갈비를 전투적으로 뜯어먹었다. 한참 먹다 고개를 드니 준이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0: 패버린다 진짜.
1: 큰 오빠한테 패버린다가 뭐니? 응? 싸우시지 마라.
2: 다익은 고기를 연희의 접시 위에 놓아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1: 연희, 봄초본에서 초인 테스트 결과 나왔던데 왜? 다시 양궁 안 가니?
2: 아버지의 질문에 연희는 말없이 고기만 씹었다.
3: 아, 제 요즘 뭐 하는 거 있어서 바빠요. 그거 해결되면 양궁하러 갈 거예요.
2: 연희가 도끼 눈을 뜨고 준이를 쳐다봤다. 네가 뭘 아느냐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준이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얄미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준이는 농구 코트가 있는 근처 공원에 차를 댔다. 배도 부른데 오랜만에 농구나 한 판 하자는 거였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연유의 오빠들과 아버지는 종종 같이 농구를 하곤 했기에 찬이와 아버지 둘 다 준이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연희가 귀찮은 표정으로 앉아있자 준이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3: 아유,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진심으로 스파링 뜬다.
0: 아, 뭐 언제는 진심으로 안 했냐. 어제부터 왜 이리 나대, 짜증나게.
2: 연희는 결국 신경질을 내며 뒷좌석 문을 박차고 나왔다. 찬이와 아버지가 이미 편을 먹고 몸을 풀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연희는 준이와 한편이 됐다.
0: 나 농구 할 줄 몰라.
3: 그냥 공 계속 튀기면서 패스하고 골 넣으면 돼. 내가 넣을 것 같으면 나한테 주고 네가 넣을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줄게.
0: 알았어.
2: 연희는 찬이와 준이가 공을 들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을 따라했다. 연희가 공을 잡자 찬이와 아버지가 연희에게 다가왔다. 반대편에서 준이가 패스하라는 신용을 했지만 연희는 바로 골대에 공을 던졌다. 하지만 찬이가 뛰면서 막는 바람에 공은 바스켓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이제 공은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 연희는 홀로 아버지에게 마구 덤벼들었지만 여러 해 동안 준이, 찬이 형제와 농구를 해온 아버지가 호락호락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연희를 가볍게 제치고 골을 넣었다. 아버지와 찬이는 손쉽게 두 사람을 제치고 연희와 득점을 했다. 연희가 슬슬 지쳐갈 무렵 드디어 준이가 공을 잡았다. 연희는 준이와 함께 골대로 달렸다. 찬이와 아버지가 준이를 막았지만 준이는 잽싸게 몸을 돌려 두 사람을 제쳤다. 그때 준이가 외쳤다.
4: 여기 받아!
2: 연희는 준이가 던져준 공을 받았다. 찬이와 아버지가 몸을 미쳐 돌리기 전에 연희는 골대를 향해 공을 던졌고 공은 정확히 바스켓 안으로 들어갔다.
4: 그렇지!
2: 준이는 작전 타임을 외치고 연희를 불렀다.
3: 무조건 다 슛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을 때 나한테 패스해. 반대로 나도 내 앞을 막는 게 많으면 너한테 어시스트 할 거야. 그리고 상대팀에게 공이 있을 땐 나랑 같이 막아야 해. 어? 농구는 같이 하는 거야.
0: 알았어.
2: 준이와 연희는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갔다. 연희는 아버지가 공을 잡을 때마다 준이와 함께 아버지를 막았다. 준이가 공을 잡자 연희는 준이 맞은편에서 달렸다. 그러자 찬이가 연희를 쫓아오며 마크하기 시작해 아버지와 찬이의 협공이 찢어졌다. 연희는 준이가 패스해준 공을 바스켓에 넣으려다 말고 다시 준이에게 던졌다. 때마침 아버지를 제친 준이는 공을 받아 던졌고 공은 바스켓을 깔끔히 통과했다.
4: 나이스!
2: 찬유가 공을 잡을 때마다 준유와 연희는 함께 찬유를 막아섰다. 아버지에게 패스하지 못하게 준유와 협공하며 찬유를 막아서자 결국 찬유는 준유에게 공을 빼앗겼다. 연희가 중간에 여러 번 공을 놓치거나 실수로 빼앗겼지만 그때마다 준이가 다시 공을 빼앗아올 수 있게 도와줬다. 연희는 준이의 어시스트로 또 한 번 슛에 성공했다. 오빠의 도움으로 슛에 성공하자 연희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웃던 연희는 문득 소초모 함께 싸우며 자신이 멋대로 활을 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연희는 준이의 어시스트로 3점짜리 마지막 슛을 넣었다. 준이 연희 팀의 1점차 승리였다. 진 팀은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했기에 아버지와 찬이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준이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연희의 옆에 털썩 앉았다.
3: 연희, 너는 네가 혼자서 다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걸? 야, 란주랑 효석이 없었으면 라투스 찾을 수 있었겠냐?
2: 준이의 말을 들으며 연희는 운동화 끝으로 땅을 툭툭 걷어찼다.
3: 네 입장에서는 그래, 서운했겠지. 내가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고 생각했겠지.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넌 활 쏘며 활약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초인인 척한 것은 엄연히 친구들을 속인 거잖아. 네 이익을 위해 속였는데 친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 걔네는 널 친구로 믿었는데 넌 걔네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 걔네가 네 거짓말을 알았을 때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게 뭐였을까 생각해봐. 그리고 팀이라는 건 실수해도 뒤를 챙겨줄 친구가 있다는 거야. 어? 빨리 친구들하고 화해해. 아니, 그나저나 위험하게 초대형 라투스를 쫓아다니고 있었다니. 너는 진짜 혼 좀 나야 해. 어? 아이.
2: 차 뒷좌석에 앉아 찬이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연희는 생각에 잠겼다.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역시 초인이라 속인 것을 사과하는 일이었다. 자신의 공적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억울해할 일이 아니었다. 연희는 유라가 보낸 메시지와 현우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0: 심지어 먼저 손을 내밀어주기까지 하는 친구들인데 나는 너무...
2: 연희는 얼굴이 화타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라투스를 놓쳤을 때 소초모들이 순간적으로 화를 내긴 했지만 만일 연희의 사정을 알았더라면 소초모들은 어쨌든 다시 또 자신을 믿어줬을 거라고 연희는 생각했다. 소초모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리고 소초모들을 믿지 못한 것은 연희 자신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거짓말에 미안함을 느끼기보단 소초모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연희는 소초모 활동이 그리웠다. 양궁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란조나 유라를 구하고 타인을 도왔을 때 벅찬 감정을 맛봤고 그것은 연희가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연희는 그 기쁨이 그리웠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휴대폰 전원을 켰지만 배터리가 없어 곧바로 꺼지고 말았다. 며칠을 방치해뒀으니 그럴만도 했다.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으며 연희는 내일 아침에 곧장 유라와 현우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니길. 연희는 휴대폰을 손으로 꼭 쥔 채 마음을 다해 빌었다.

0: 5부 유라 딜레마와 함정. 지칠 대로 지친 다섯 사람은 방과 마루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했다. 란주 체령과 방으로 들어온 유라는 몸은 피곤했지만 생각이 많아 한참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바로 옆에선 란주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유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연희가 과연 돌아올지, 안 돌아온다면 어떻게 사과해야 연희의 마음이 풀릴지, 연희 없이 초대형 라투스와 싸울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때 채령이 유라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1: 왜 앉아? 피곤하지 않아?
2: 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아까 다 같이 있을 때 하려고 했던 말인데 못한 거예요.
1: 뭔데?
0: 유라는 채령을 향해 돌아 누웠다.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채령의 얼굴이 어쩐지 슬퍼 보였다. 채령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놀란 유라를 앞에 둔 채 채령은 한참 말을 고르고 고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2: 언니 오빠들이 쫓고 있는 초대형 라투스요. 우리 오빠인 것 같아요.
0: 그 순간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채령이 시온의 존재를 언급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채령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1: 확신할 수 있어?
2: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날 숲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 저거 라투스 맞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알던 라투스랑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변이종이거나 아니면 라투스가 아닌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도 왠지 오빠여서 저를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0: 자신이 쫓고 있는 라투스가 사실은 시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유라의 마음에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마음은 엄마를 잃던 날의 장면으로 활활 타올랐지만 머리가 그 감정에 물을 끼얹었다. 유라는 마음속으로 그 변이 라투스가 시온이 맞는다면 그것을 기필코 제 손으로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2: 언니, 만약에 그 라투스가 라투스가 아니라면, 만약 진짜 우리 오빠라면 사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면 안 돼요?
0: 유라의 속도 모르고 채령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으나 채령을 생각하니 혼자 달리던 마음이 절벽을 만난 듯 멈춰섰다.
1: 채령일 나처럼 혼자가 되게 하는 게, 시온의 손에 죽은 엄마 이야기를 해서 채령이에게 짐을 지우는 게 옳은 일일까? 난 그래, 노력해 볼게.
0: 채령은 원하는 것을 얻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유라의 팔에 꼭 매달렸다. 채령이 고맙다고 연신 말했지만 유라는 대꾸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긴 밤이 될 것만 같았다.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란조는 휴대폰을 열어봤지만 연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1: 이혜진을 찾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 문자 하나만 더 남기고 서둘러 움직이자.
0: 베란다에서 강목을 가져오며 효석이 말했다.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2: 아, 저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희도 소초모인데.
3: 그럼 일단 어디로 갈 건지 메시지를 남겨놓자. 이혜진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우리 너무 시간 지체했어.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아이 대박. 아이 이걸 진짜 이게 을지몽둥이가 썼다는 거야?
1: 만약 이쯤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2: 내가 널 죽이겠다.
3: 이게 기백이지. 이게 바로 찐 기백이야. 최상급의 호연지기.
4: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작전뿐이다.
0: 내가 갈 수 있는 명문을 만들어준 거야. 싸워봐야 피차 피만 보게 될.
5: 살수. 지금의 청천강 상류에 도착한 군사들,
4: 적들은 반드시 살수로 온다.

와이파 한국인 87번째. 풍월주 김유신 23번째.

0: 아니야 나야.
1: 퇴각하는 수나라 별동대가 살수의 반 이상을 넘어가자
2: 공격!
1: 사방에서 고구려군의 총공격이 시작되고 동시에 살수 상류에서 막아두었던 본물을 터뜨리자

0: 겨우 2,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치명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군을 섬멸한 압도적인 완벽한 승리로 세계 전쟁사 그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승리였다.
1: 보고하겠소매라.
0: 살수 대첩의 결과를 보고받는 을지문덕.
1: 아, 목숨을 건져 요동성으로 빠져나간 수나라 별동대수가 겨우 2,700여 명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2: 2,700이면
1: 처음에는 압록강을 건넌 수나라 별동대가 30만이 넘는다고 하였으니까 퉁쳐서 30만이라고 해도 30만 빼기 2,700
2: 하면 99%가 넘는 사망자야.
1: 와우, 진짜 대박. 단 한 판으로 진짜 살서 한 판이었지 않습니까?
2: 그래, 물론이지.
1: 단 한 번의 승부로 적군의 99% 이상을 못 찌른 전투는 세계 전쟁 역사상 아마도 살수 대첩이 처음일 겁니다, 장군.
2: 살수에 빠져 죽은 수나라 군사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다.
1: 하지만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장군께서 늘 오늘의 적을 살려서
2: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났어. 나가봐.
1: 예, 장군. 그럼 뒤풀이에서 뵙겠습니다. 저번에 갔던 껍데기 집으로 오십시오.
2: 껍데기 집? 30만에서 2,700을 빼면 이 별동대가 35만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이거 얼마나 죽은 거야, 이거 진짜.
1: 단 한 번의 승부로 적군의 99% 이상을 못 지른 전투는?
2: 그래,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자. 신기록!
0: 세계 전쟁사에서 살수 대첩의 기록을 확인한 을지문덕.

0: 살수대첩의 패배로 수나라는 결국 퇴각을 결정한다. 그 이후에도 수나라는 두 차례나 더 고구려를 침공하지만 결과는 나 완전히 쇠됐어. 고수전쟁의 패배로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수나라. 하지만 승려 고구려 역시 수차례 고구려 땅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국력이 쇠락한다. 그 틈을 비집고 날갯짓을 시작하는 신라 되시겠다.
1: 어? 근데 이상해 형.
2: 뭐가?
0: 인터넷 검색 중인 동생 김흠순의 곁으로 바짝 붙어서는 김유신.
1: 형, 을지문덕이 SNS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2: 그럴 리가. 지금 가장 핫한 인물이 을지문덕인데?
1: 봐봐, 어디에도 을지문덕이 없다니까.
0: 살수대첩 이후 공식적 활동에 눈에 띄지 않았던 을지문덕.
1: 을지문덕 진짜 외계인인가?
2: 외계인은 무슨.
1: 아, 성도 되게 독특하잖아.
0: 독특한 성은 물론 아이언맨을 능가하는 능력자로 데뷔 초부터 외계인설, 돌연변이설, AI설에 시달렸던 을지문덕은 공교롭게도 살수대첩 이후에
1: 잠수 탔나?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0: 행방이 묘연해지며 미스터리한 인물로 남게 된다.
2: 용병인가?
1: 맞아! 계약이 끝난 거야.

0: 김유신이 밤이면 밤마다 을지문덕의 행방을 찾아서 정보의 바다를 헤맬 때.
1: 네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0: 오밤중에 김유신을 찾아온 김유신의 브라더 낭도 백석.
2: 고구려에 가야겠습니다.
1: 고구려? 고구려는 왜?

0: 그래, 고구려. 우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고구려가 될 거야.
1: 그때까지만 해도 신라는 삼국 중에 최하위로, 약체 중에 진짜 약체였다.
0: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1: 병법의 ABC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2: 고구려를 알기 위해 고구려의 첩자로 가자고?
3: 아, 우리의 눈과 귀로 직접 고구려를 공부하는 거야.
4: 운이 좋으면 을지문덕을 볼 수도 있어.
5: 좋아요. 지는 찬성이요.
4: 넌?
2: 아니, 거기 이미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1: 삼국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첩자의 활동이 왕성했던 시대로 남녀노소를 막론한 전문 요원들이 간첩, 세작, 스파이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가짜 뉴스를 살포하던 시대였다.
4: 야야야, 그래서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0: 다음 날. 무조건. 일단 부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 김유신과 백석 그리고 낭도 일리.
1: 여기서부터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0: 산길로 접어들면서 앞서 나가는 백석. 어느 날 어둠이 내리고.
2: 아무것도 안 그랬는데.
3: 아주 놀구들이네, 놀구들이. 오늘은 이쯤에서 멈춰야겠다.
1: 조금만 더 올라가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세면장, 바비큐장도 있고요.
4: 그럼
1: 끝내줘.
0: 캠핑하러 온 거였던 거야? 아무튼 캠핑장에 도착한 일행은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그대로. 그러나 고구려로 향한다는 설레임에 잠들지 못하는 김유신.
3: 별도 많네.
5: 별빛이 내린다.
3: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라.

0: 부디 우리 신라가 성공을 통과했을 때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샤라랄라라라라, 샤라랄라라.
1: 김유신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샤라랄랄랄라 삼국통일을 염원하는 순간,
2: 삼국통일!
1: 삼국통일 세 번, 세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자 잽싸게 눈을 감고 소원을 비는 김유신. 그리고 눈을 뜨자.
2: 누구세요?
3: 줄 서봐.
4: 자, 나는 내림.
5: 향리의
6: 골화. 우리는 이 땅을 지키는 허공신이에요.
1: 이름들 희한하네. 내림은 지금의 경주 남산, 현련은 청도의 오리산, 골화는 영천의 금강산을 말한다.
2: 내림, 현례, 고라의 수호신께서 왜 저를...
3: 어머, 금방 외웠네?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장차 큰일을 하실 분이... 아, 저 여신 맞아요? 아, 이 무슨 무모한 행동입니까?
5: 목숨은 누구에게나 하나예요. 온리원.
3: 그리고 고구려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막 고구려 사람의 손을 잡고 저 여신 맞아요? 아니 고구려로 들어가다니
6: 돌아가세요.
2: 나는 조국 신라를 위해 고구려의 망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3: 아니, 망 보러 가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망동 출동한 거예요.
2: 라인 좋은데? 도대체 여신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 거두명
6: 흰 돌.
2: 거두명 흰 돌?
3: 그래요, 명심하세요. 코드명 흰돌.
7: 붕어주님, 붕어주님.
2: 흰돌.
7: 돌이요?
2: 아니야. 내가 꿈을 꿨어. 왜?
7: 아니 저 화장실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2: 뭐라고?
8: 울지 마요.

0: 엄마가 집 나오면 고생이라 그랬는데. 땡도일 김자연.
1: 저희 집 앞에 화장실에 예전에 정갈 붙어 있었어서 무서운 거 알아요. 밤에 무서운 거. 하연.
2: 형! 유신이 형!
3: 흥선 조민수.
4: 파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해.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작은 암자인 구충암을 찾아갑니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사찰 가운데 화엄사가 있습니다. 워낙 훌륭한 문화재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인데요. 오늘의 여행지인 구충암은 바로 이 화엄사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감춰져 있다시피 한 암자인 만큼 구충암에서는 잠시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화엄사 대웅전 뒤편은 울창한 대나무 숲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건길이라고 불리는 대나무 숲길 중간쯤에는 화엄사가 자랑하는 수행 공간인 선등선원이 있는데요. 이 선등선원 앞을 지나 숲길을 따라서 15분쯤 걸으면 마침내 구충암이 나타납니다. 구충암의 중심이 되는 법당은 천불보전입니다. 그런데 구충암을 찾는 대다수 여행자들은 법당보다 오히려 요사초에 먼저 눈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형태의 모가나무 기둥 때문입니다. 구충암은 조선 인조 때인 1647년에 중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중창을 할 당시에 모자라는 목재를 대신해서 두 개의 기둥을 모가나무로 쓴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구충암 모가나무 기둥이 눈길을 끄는 것은 껍질만 벗겼을 뿐 전혀 손질을 하지 않은 그대로 기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거의 가공하지 않은 원목을 사용한 기둥을 가리켜서 도랑주라고 부르는데요. 다소 거칠긴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 현대 건축가들은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가나무 기둥 두 개가 있는 요사체는 다실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구충암 암주인 덕재 스님은 구충암 일대에 자생하는 찻잎으로 소량의 중로 야생차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행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우연히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구충암 천불보전 문창살에서도 숨겨진 부분을 하나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정삼각형 6개로 멋을 낸 정육각형 형태의 소박한 문양 2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천불보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그동안 이 문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구충암에 가시거든 천불보전의 출입문을 살짝 닫고 이 육각형 문양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충암 천불보전은 용궁으로 가는 반야 귀선을 상징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붕 아래를 장식하는 공포에 토끼와 거북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찰의 정각에 토끼 그림이나 조각상이 많은 것은 부처에게 향한 마음을 둥근 보름달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충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는 연기암에도 천천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소 경사도가 높긴 하지만 계곡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길이라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연기암 입구에 도착하면은 입차문 내 막존지혜라는 글씨가 쓰여진 돌기둥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 문으로 들어오거든 안다는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구충암과는 달리 연기암은 전망이 좋은 암자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기도처인 연기암 만이차 앞에서 섬진강 물안개를 볼 수 있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S자로 휘어진 섬진강 물줄기도 볼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구충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대표 오류가 이번 선거뿐 아니라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처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수 차이가 읍면 동단위 7곳에서 발견됐습니다.
1: 2010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지방선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서윤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선거 당일 유권자는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기표한 후 한 투표함에 넣습니다. 제대로 투표했다면 투표수는 같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개표 오류를 시인한 것도 100표가 넘는 투표수 차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KBS는 지난 2010년부터 16년간 지방선거 투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구로구 개봉 이동에선 선거 당일 교육감 투표수가 단체장과 비교해 500표가량 적었고 2018년 대구 효목 이동에선 시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179표 차이가 났습니다. 네 번의 선거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100표가 넘는 표 차이가 난 곳만 모두 7군데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인근 읍면동의 결과가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일 인천 서구 과자 3동과 4동에선 단체장과 교육감 투표수가 정확히 520표씩 차이가 났습니다.
3: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창여,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밝혀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2: KBS의 문제 제기에 서울과 인천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전북교육감 선거의 개표 오류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다음 날 문제를 파악하고도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직적인 은폐인지 단순 누락인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0: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유권자가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 투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용덕

0: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반 지역의 투표용지 수는 7장, 광역단체장 등 3장에 먼저 투표한 뒤 나머지 4장을 더 받아 투표를 마무리하는 동선입니다. 지난 3일 화성에서 투표한 이춘희 씨. 용지가 7장이란 사실을 모르고 3장만 투표한 뒤 투표소를 나왔습니다.
2: 저는 이제 투표를 했으니까 거기다 넣고 이쪽으로 가세요 하니까는 나갈 수밖에 없죠.
1: 지인들을 만난 뒤에야 투표를 덜 했다는 사실을 알고 투표소로 돌아갔습니다.
2: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저는 그랬죠. 그랬더니 전화를 한대요. 알아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투표는 했습니다.
1: 자신과 비슷한 유권자도 여럿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3: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오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1: 이를 알게 된 지역구 후보자가 지역 선관위에 항의했지만
4: 두 번씩 들어가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냐. 선거 당락에 이것이 좌우가 되지 않을 것 같다.
1: 경기도 선관위는 유권자의 겉모습이 특이해 직원들이 식별할 수 있었다며 1차 투표만 한 사실이 확인돼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투표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장만 찍고 나온 다른 지역 유권자가 들은 안내와는 상반됩니다.
5: 모르고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투표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6: 아무리 복잡해도 그렇죠. 투표가 장난도 아니고.
1: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별도의 현장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0: 네, 이번 대회 최대 이변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서쪽 바다에 있는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과 비겼습니다. 40살 노장 골키퍼 보지냐는 스페인이 날린 슛 27개를 모두 막아낸 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라포르테의 기술적인 헤더도, 토레스가 날린 낮게 깔리는 슈팅도 카보베르데 보지냐의 벽에 막힙니다.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카보베르데의 보지냐는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는 무명 골키퍼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돋보인 보지냐의 선방 덕분에 축구 변방인 카보베르데는 스페인과 비기는 이변을 완성했습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카메룬을 제치고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카보베르데가 스페인과 무승부를 이끌어낸 순간 보지냐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8: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제 평생 노력했습니다. 오늘 마침내 이 자리에 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보베르데 골키퍼 보지냐입니다.
7: 놀라운 활약 덕에 5만 명에 불과했던 SNS 구독자 수는 폭증했습니다. 보지냐는 포르투갈어로 작은 할머니라는 뜻으로 본명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축구 경기에 졌을 때 할머니에게 이를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해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등록명으로까지 쓴 겁니다.
8: 안타깝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여기에 안 계십니다. 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들입니다.
7: 보지냐의 어머니가 보지냐입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높은 비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에 가지 못한 사연도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0: 거미선 골키퍼의 맹활약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골키퍼의 선방쇼와 함께 우루과이를 괴롭힌 끝에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무패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9: 피파 랭킹이 45계단이나 높은 우루과이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됐지만 사우디 특유의 오프사이드 유도 전술이 힘을 발휘하며 우루과이는 도전했습니다. 오히려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골은 사우디 수비수 아람리의 몫이었습니다.
10: 사우디 또다시 이변의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9: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오른발로 공을 밀어넣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우루과이는 후반 35분 아라우호의 동점골로 간신히 균형을 맞췄습니다.
11: 계속 두드리고 두드린 결과 흑골 쫓아갑니다.
9: 슈팅 숫자 27-7. 골 점유율 67-33으로 우루과이가 경기를 지배했지만 골키퍼 알 오아이스의 선방쇼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11: 알 오아이스! 야, 이것도 막습니다.
9: 사우디는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1-1로 비기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체코에 역전 드라마를 썼고 호주가 튀르키예에 승리한 데 이어 일본은 우승 후보 네덜란드와 극적으로 비겼습니다. 여기에 바통을 이어받은 사우디까지 첫 경기를 무승부로 출발하며 변방으로 취급받던 아시아가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0: 이집트는 월드컵 첫 승을 눈앞에 두었다가 통안의 자책골로 벨기에와 비겼습니다. 스페인에 더해 벨기에까지 유럽의 강자들이 첫 경기에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전반 19분 이번 대회 원더골 중 원더골로 불릴 만한 골이 나옵니다. 이집트 아슈르의 캐논 슈팅이 벨기에 골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프레임을 나눠 소장해도 좋을 정도 골키퍼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강호 벨기에를 상대로 역사적인 첫 월드컵 본선 승리를 눈앞에 뒀던 이집트. 혼전 상황에서 루카쿠와 엉키며 통안의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13: 들어오자마자 동점골! 로멜로 루카쿠!
12: 자세히 보니 이집트 한일을 맞고 굴절된 통안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월드컵 사상 첫 본선 승리를 날린 뼈아픈 자책골. 이후 이집트는 골키퍼의 선방 속 1-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14: 우리는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길 꿈꿨습니다. 이번 무승부는 전력이 뛰어난 강팀을 상대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삼 하산 이집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2: 극장골도 스위스 무하임의 자책골이었고 공동개최국 미국 대승의 출발점 역시 혼전 상황 속 파라과이의 자책골에서 출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대회 초반 자책골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0: 아직 첫 경기도 치르지 않은 팀들이 많은데 벌써 경질된 감독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에 참패한 튀니즈 감독이 단 한 경기 만에 교체됐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15: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차범근 감독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은 첫 경기 멕시코를 상대로 1-3으로 패한 뒤 네덜란드에 0-5 참패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축구협회는 차범근 감독을 대회 도중 경질하는 충격적인 선택을 내렸고 차 감독은 두 경기만 치르고 이례적으로 중도 귀국했습니다.
16: 지금 저는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더 이상 아무런 할 얘기가 없습니다.
15: 스웨덴에 1-5 참패를 당한 튀니즈. 1차전부터 무기력한 대패를 당한 가운데
14: 우리가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멸했고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렀습니다. 사브리 라무시 튀니즈 감독입니다.
15: 튀니즈 축구협회는 라무시 감독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훈련장 벤치에도 감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선수들만 쓸쓸히 회복 훈련 중입니다. 이번 대회 첫 감독 경질입니다. 내부 분열 수습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해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후임으로 프랑스 출신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전격 선임됐는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령탑으로 우리나라가 벤투 감독 후임을 뽑을 때 홍명보 현 감독과 함께 사령탑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튀니즈가 속한 F조는 일명 죽음의 조. 튀니즈는 21일 아시아 맹주 일본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7: 중동 사태 속에 월드컵에 도전한 이란 대표팀은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돼 출퇴근 원정으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어수선한 준비 과정에도 뉴질랜드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18: 이란은 경기 시작 7분 만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골키퍼의 롱킥을 가슴으로 받아낸 뉴질랜드 우드가 공을 저스트에게 넘기자 저스트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19: 일라이자 저스트의 선취 득점! 뉴질랜드가 1-0으로 앞서갑니다.
18: 곧바로 역습을 이어간 이란은 타레미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온 것도 잠시. 전반 32분 모갈루가 지켜낸 공을 레자에안이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어 1-1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19: 이란의 독점골!
18: 곧이어 프리킥을 네마티가 헤더골로 연결했지만 이란의 입장에선 아쉽게 오프사이드로 판정된 반면 후반 10분 뉴질랜드 저스트에게 또다시 골을 허용해 패배의 기운이 드리운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0: 이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헤비가 극적인 헤더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는 10분 만에 2-2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 I think we deserve more actually.
2: 우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기대가 되고 집중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라민 레자이안, 이란 국가대표입니다.
0: 이란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공세를 이어갔지만 경기는 추가 득점 없이 2-2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3: 이란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는 동안 경기장 안팎에선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와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라며 이란 팀을 응원하는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이란 기자입니다.
4: 첫 경기가 열리는 동안 뉴욕에 사는 이란인들이 한데 모여 응원에 나섰습니다. 첫 골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국민을 위해 뛰겠다는 이란 대표팀을 향해 현지 팬들도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2: 우리는 세상 한 구석에 있는 이란 전체를 위해 경기할 뿐입니다.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싶습니다. 메흐디 타렘이 이란 대표팀 주장입니다.
4: 경기장 주변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지만 경기 시작 전부터 이란 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황금 사자와 태양이 그려진 옛 이란 국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5: I am here to protest.
2: 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즉 지난 40여 년 동안 국민을 살해하고 고문해온 폭압적이고 살인적인 테러리스트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만 포르탄, 이란 인권단체 의장입니다.
4: 경기장 안에서도 정치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란 국가가 흘러나올 때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관중석 곳곳에서는 몰래 반입한 옛 이란 국기와 반체제 문구가 포착됐습니다. 한편에선 정치와 축구는 별개라며 맞불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2: 모두 정치는 접어두고 팀 랠리, 이란 대표팀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축구대표팀 팬입니다.
4: 시선은 양분됐지만 석 달 넘게 전쟁에 지친 이란 국민에게 오늘은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됐습니다. KBS 뉴스 이란입니다.
3: 네, 이번에는 우리의 다음 상대 멕시코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A조 1위를 결정지을 2차전. 멕시코의 어떤 허점을 공략해야 할지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홈 개막전에서 남아공을 2-0으로 꺾은 멕시코. 이 경기에서 멕시코의 패스 흐름을 분석한 결과 공격 무게 중심은 왼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팀 내 최다 패스와 빌드업 관여도 1위는 왼쪽 센터백 요한 바스케스. 슈팅 기여도 1위는 왼쪽 윙어 훌리안 키뉴네스였습니다. 멕시코 공격이 왼쪽에 쏠릴수록 반대편 우리의 왼쪽 공간이 열립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하고 전진 오버래핑이 장점인 옌스를 왼쪽 풀백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7: 공간이 있을 때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개개인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2: 정우원,
7: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격 포인트를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6: 멕시코의 195cm 핵심 수비수 몬테스의 결장은 우리 대표팀의 호재입니다. 중앙 수비 조직력 저하는 물론 빌드업에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전방 압박이 강하고 골 결정력이 뛰어난 우현규의 선발 출전도 홍명보 감독이 고려 중인 유력한 카드입니다.
8: 승점을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이기면은 좋겠지만은 그래도 1점이라도 저희는 승점을 따야지만은 그 다음 경기 또 향후에 이제 32강 진출에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 189cm의 장신 공격수 조규성을 투입해 제공권을 강화하는 전략도 우리가 가진 비장의 무기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3: 멕시코전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선수는 핵심 공격수 히메네스입니다. 멕시코 팬들도 큰 활약을 기대하는 선수인데요. 이 한국전을 앞두고 히메네스 유니폼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중남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과달라하라의 산후안데 디오스 시장. 시장 곳곳에 멕시코 대표팀 유니폼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골잡이 라울 히메네스의 유니폼입니다.
2: 히메네스 유니폼이 하루에 20, 30장 기본 팔립니다. 아무래도 요즘 대표팀에서 가장 활약이 좋은 선수다 보니 판매량이 압도적입니다. 시장 상
9: 이 유니폼의 주인공 라울 히메네스는 대한민국의 손흥민과 같은 위상을 지닌 선수입니다. 히메네스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승부의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멕시코 통산 득점 2위에 빛나는 라울 히메네스는 개막전에서 생애 첫 월드컵 득점포를 터뜨리며 컨디션이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과의 평가전에서도 선제골을 넣는 등 우리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2: 홈에서 모든 국민들의 응원을 받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정말 잘해야 합니다. 라울 히메네스, 멕시코 대표 선수입니다.
9: 울버햄턴 동료이자 절친 히메네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황희찬은 선수들에게 히메네스 공략법을 전수할 생각입니다.
10: 당연히 저희가 경계해야 될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2: 황희찬
10: 또 선수들한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얘기를 잘해서 꼭 네,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어요.
9: 이 밖에도 사우디리그 득점왕 퀴뇨네스 역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상대로 체코전보다 한층 더 높은 집중력이 수비진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3: 금요일에 치러질 우리의 2차전은 심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역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2차전은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데다 중남미 국가에게도 번번이 좌절을 맛봤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른 듯합니다. 과달라라에서 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한국 축구의 월드컵 도전사에서 역대전적 3호 7패가 보여주듯 2차전은 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멕시코와 두 번 만나 패하는 등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도 월드컵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코전 짜릿한 역전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만큼 이번만큼은 우리를 괴롭혔던 징크스에서 벗어날 기회입니다. 월드컵 최초로 의무팀에 합류한 멘털 코치는 선수들의 풍부한 경험 덕분에 홈관중의 열광적인 응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12: 저희 선수들이 이미 유럽에서 이미 그 경험을 다 했고
2: 한덕현 축구대표팀
12: 사실 여기 뭐 맨마망에 들어온 적 유럽에서는 뭐 10만 명의 부장도 있고 막 이러니까
11: 주장 손흥민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지난해 평가전에서 모두 골을 넣어 유독 멕시코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멕시코전에서 득점한 오연규와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오초아를 상대로 왼발로만 두 골을 넣은 이동경까지 멕시코 골문을 조준할 공격 자원들도 든든합니다.
2: 멕시코는 손흥민 같은 공격수를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론소 멕시코 텔레비전 기자입니다.
11: 완전체가 된 대표팀은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들어가며 멕시코전 승리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3: 오늘도 눈길을 사로잡은 월드컵 순간들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함께 보시죠.
13: 왔어요. 가운데 쪽으로 열렸죠. 아슈르입니다. 선제골 이집트. 야, 아슈르의 엄청난 오른방이 크루트아를 뚫어냅니다. 누가 벨기에가 압도적 우위라고 했습니까?
14: 주인공이 되는 건가요? 아랍니가 다시 한번 역사를 쓸 준비를 하는 골을 만들어내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15: 아, 세피스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우루과이 수비를 흔들었어요. 흔들고 흔들고 흔들 끝에 결국 알람니의 선축골 나옵니다.
16: 이니스타 감독이 정말 6년간 카보베르데를 이끌면서 조직력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3: 아,
16: 자, 찍어줍니다. 쿠쿠레아 걸고 좋고요. 슛! 자, 크루스바 다시 한번 헤더 펀치!
17: 자격 없는 팀이 올라올 거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기가 그 의문에 대한 카보베르데의 대답입니다.
18: 지금은 뭐
17: 골키퍼 웁니다. 골키퍼 오늘 정말 많은 선방을 해줬습니다. 최고령 네. 월드컵 데뷔하는 선수 기록도 쓴 보지냐.
18: 그리고 또 무실점 경기를 했잖아요.
17: 네.
18: 얼마나 본인에게 또 네,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13: 예측이
14: 자,
13: 안 돼요.
14: 자, 상급 패스로 뽑아놨습니다.
13: 네,
14: 자, 주고 잡아줘. 오른발 슛!
19: 하프리트 싱, 저스트 크리스우드 요 세 명이 만들어낸 골입니다.
13: 완벽한 콤비네이션 플레이예요.
19: 네. 크로스! 골! 헤딩! 골!
13: 완벽한 크로스입니다. 무아비!
19: 동점골입니다. 무하마드 무아비 승부는 다시 원점 2대 2.
13: 완벽한 크로스예요. 완벽한 크로스.
19: 에서
13: 네, 상 나오는데요? 나오는데요?
19: 자, 잡아 놓고
13: 됐어.
19: 자, 오른발 슛! 골! 일라이자 저스트! 일라이자 저스트의 선취 득점. 짧게 내주고 원터치 패스로 돌려서 슛!
13: 됐어.
19: 슛! 이란의 동점골 라민 네자이안. 라민 네자이안 최근에 이마치 3경 이어속 골입니다. 자, 3점 패스로 뽑아내놨습니다.
13: 네.
19: 자, 주고 잡아줘 오리발 오리발쇼 자, 오른쪽에 오픈이 됐습니다. 네자이안의 크로스!
13: 골!
19: 헤딩! 골!
13: 완벽한 크로스입니다! 무아비!
19: 동점골입니다! 무하마드 무아비! 승부는 다시 원점 2대2! 아, 네자이안은 이러면 오늘 1득점 1도!
15: 그래서 발을 앞에 한 선수 카노비아 크게 넘어졌습니다.
20: 아, 이거 가운데 카노비아 선수가 또 반칙 당했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21: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서울 강남 거리에 30대 여성이 다리를 쭉 뻗고 누워버렸습니다. 가방에선 프로포폴이 무더기로 나왔고 이걸 길에서 주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출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기자입니다.
22: 눈이 풀린 채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여성. 사람들이 다가가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23: 길거리에서 계속 차도로 막 가려고 하고 정신 못 차려서 막 비틀비틀하면서
22: 그제 밤 9시 반쯤 서울 강남의 지하철역 앞에서 30대 여성이 약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넘어지는 걸 반복하면서도 투약을 멈추지는 않았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23: 그 주사기에는 하얀 액체 자꾸 꺼내서 막 꽂으시거든요.
22: 여성이 투약한 이 액체,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유인 프로포폴로 확인됐습니다.
24: 여성이 쓰러져 있던 지하철역 출구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프로포폴 약병 10여 개와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22: 여성은 쓰러진 곳 주변 피부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당일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여성이 병원에서 프로포폴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지, 프로포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수했고 공범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21: 오늘 새벽 인천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불이 나 창고와 공장 수십 동이 탔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큰 불을 잡는 데만 1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심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 어두운 새벽. 붉은 화염이 쉴 새 없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26: 가스 그거 타면 터지는데 그거는.
25: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공업단지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50분쯤.
27: 창문이 막 깨지고 타면서 뻥뻥뻥 소리가 나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화폐는 여기까지 다 날아왔었어요.
25: 소방당국은 새벽 4시쯤 주변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1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28: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현장을 가득 메웠고 검게 그을린 건물은 천장이 이미 무너져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25: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기계 제조업체에서 시작된 불길이 주변으로 옮겨 붙으면서 인근 17개 업체의 창고와 공장 25개 동이 탔습니다. 공장들이 약 1m 간격으로 밀집한 데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루어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29: 외부가 불연재로여서 물을 뿌려도
30: 외부에 침투가 되지 않고
29: 또 공장
30: 과장입니다.
29: 내부에는 복제 등 많은 가연물이 쌓여 있어서
25: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21: 개표소로 쓰였다가 열흘 넘게 봉수돼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경기장은 오늘 경찰까지 나섰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치와 설득, 중재 등의 우여곡절 끝에 체육단체 직원들이 들어가려 했지만 단 한 명에 맡겨 돌아서야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오전 9시 마스크를 쓴 10여 명이 경찰과 함께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노트북과 훈련 장비 등을 챙기기 위해 경기장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체육단체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막아섭니다.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1: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방해하거나 밀거나 하시면 업무방해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0: 참가자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출입은 무산됐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타결 소식에 4% 넘게 하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3,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0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상당폭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은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노선별로 편도 기준 46,400원에서 344,000원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6월과 비교하면 최대 107,500원이 줄어든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양대 노총이 65세 정년 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단계적 연장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근로조건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병가를 쓰거나 쉴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아플 땐 애써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죠. 괜찮은 척 웃으면서 하루를 버티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는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달리기가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10여 년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50차례 넘게 완주하면서 달리기를 통해 자신과 대화하고 마음의 균형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마다 달린다는 김세희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세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마라토너 교수님이십니다. 달리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마라톤 풀코스를 50여 차례 완주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오시는 거 유심히 봤는데 확실히 제 몸이 좀 날렵해 보이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런 얘기 좀 들으세요?
1: 아니요.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0: 뛰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질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달리시냐고. 마라톤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42.19km.
1: 아, 네.
0: 네. 왜 그렇게 달리시는 건지.
1: 달리지 않는데 딱히 이유가 없는 것처럼.
0: 달리는데도 이유가 없다.
1: 달리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든 노력의 어떤 가치가 증명되는 거.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니? 너 왜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짐작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달리는 것에도 각자 이제 달리는 분들마다 그 가치를 알고 경험하면서 달리기를 이어가시긴 할 텐데 저는 이제 달리기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제 내면을 관찰하고 의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이 돼요.
0: 아. 네,
1: 그래야 이제

0: 또 진료를 할때 환자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또 화나고 막 억울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날선 상태로 들어오셔도 뭔가 담담하게 마주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하고 진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튜닝하는 것처럼 의식 상태를 만들려고 하게 됩니다.
1: 거의 매일매일의 루틴이 되신 거죠, 달리기가. 오늘도 혹시 뛰고 오셨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아침 달리기를 하십니까, 주로?
0: 이제 정확히 말하면 새벽 달리기인데요.
1: 네.
0: 예, 이제 한 5시 정도에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1: 네.
0: 예.
1: 보통 몇 킬로미터 뛰고
0: 제가
1: 오세요?
0: 이제 목동 마라톤 교실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1: 네.
0: 이제 목막이는 기본이 뭐한 15km 내외로
1: 매일요?
0: 아침마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훈련하는 날은 이제 한주 4, 5회 정도긴 한데, 예.
1: 네.
0: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고, 10km 정도 달리고
1: 아,
0: 왔습니다.
1: 10km는 그냥 가볍게 뛴 것이다. 예. 그
0: 네.
1: 진료실에 선생님 가보면은 뭐 진료 경력도 있지만 마라톤대 완주 이력도 이렇게 쫙 붙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내담하는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이제 치료자에 대해서 좀
1: 예.
0: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마라톤 완주 이력을 좀 소개하게 되기는 했는데요.
1: 네.
0: 뭔가 이제 좀, 이 사람은 이렇게 마라톤도 완주하고 하는 사람인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1: 네.
0: 바람을 가지고,
1: 그런 것도 있고 나는
0: 예.
1: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또 먼저 알려주니까 조금 친근감이나 어떤 이런 공감대 형성하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0: 그렇죠.
1: 듭니다.
0: 예,
1: 예.
0: 맞아요. 달리는 분들은 또 반가워하시죠.
1: 지금 이제 회사 안에 있는 병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김채희 교수님이 지금 이제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0: 네,
1: 예. 지금 이제
0: 맞습니다.
1: 삼성 그 서초 사옥에 그러니까
0: 예.
1: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0: 예, 맞습니다.
1: 진료를
0: 이제,
1: 해주시는 거죠.
0: 예.
1: 네. 지금 병원, 회사마다 이런 병원이 있는 건 아닌데, 확실히 좀 부럽네요.
0: 네, 저도 부럽네요. 네, 맞습니다. 네.
1: 사실 요즘 직장인들이 몸도 아프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거 굉장히 많이 호소해요. 진료실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세요?
0: 거의 뭐 이제 사회 병원이랑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1: 네.
0: 이제 회사 안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또 공황 증상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고 잠을 못 자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요즘 또 불면이 많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1: 네.
0: 예.
1: 그,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게 많은 걸까요? 이유가 뭐한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디 있다고 보세요?
0: 일단 이제 우리의 삶이 늘 다른 사람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뭔가 난 항상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제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늘 뭔가 좀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런 상태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좀 휴식하고 충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 휴식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사실 일도 잘해야 되지, 내 마음도 돌봐야 되지, 자기 관리도 해야 되지, 직장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김세희 교수님하고 상담하면서 아, 나도 달리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좀 있나요?
0: 근데 제가 실제로 진료할 때는 뭐 달리기를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1: 아, 그런 얘기 안
0: 권하지는
1: 하세요?
0: 않아요.
1: 아, 달리기
0: 예.
1: 전도사노릇은 안
0: 아,
1: 하시는군요.
0: 네. 우선은 근데 제가 달리는 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또 얘기를 해오시고 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하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짜드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먼저 이제 달리기 얘기를 하거나
1: 네.
0: 하지는 않는 게 실은 이제 저한테 찾아오실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1: 무기력,
0: 무기력하고
1: 그쵸, 주로.
0: 우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가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거든요.
1: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예. 달리세요 이런다고 누가 그거를 예. 예, 따라가기가 어렵죠.
0: 네, 이미 예. 뭐 달리기를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0: 해볼 수가 있는데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가끔 이제 얘기는 하세요. 선생님 뭐 저 어디 마라톤 신청했어요. 뭐 어디 완주하고 뭐 PB 세웠어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1: 네. 환자들도 환자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신과 의사라는 게 굉장히 그 행복한 분들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다 힘든 사람들이 와서 힘든 얘기만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기 건강을 어떻게 챙기나 정신 건강을
0: 맞아요. 예. 네. 각자 이제 나름의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1: 네.
0: 내가 어떤 의식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료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많게는 거의 뭐 60명, 80명, 뭐 100명 안 되게 하루에 진료하기도 하거든요.
1: 예.
0: 저는 이제 사회병원에 있으니까 한 15명에서 20명 이렇게 하루에 진료하는데
1: 좀 거기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는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0: 근데 이게 매일 지속해서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다 보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1: 네.
0: 이게 진료를 하는 게 환자분들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힘들 때는 아, 좀 그만 듣고 싶다. 아, 좀 힘들다.
1: 혹시 환자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딴 생각하고 막 이럴 때는 없나요?
0: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료를 하려면
1: 네.
0: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진료를 할 때 말을 듣고 있는 나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1: 아.
0: 진료하면서 상대가 느끼는 고통, 부정적인 감정, 이런 생각을 마주할 때, 아,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지? 늘 주시하는데요. 그렇게 진료하고 있는 제 자신의 상태나 생각,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아, 이분에게 어떤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하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지? 또 도움이 될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이걸 면밀하게 이제 관찰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이렇게 있고 그거를 또 들여다보는 내가 또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무대 위에 이제 환자와 나를 올려보고 예. 예, 연출자가 돼서 예, 보는 상태죠.
1: 아, 그렇군요. 그렇게 바라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1: 그렇게 조금 근데 힘든 얘기들 계속 들으면 사실 그것도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달리기 같은 것들이 선생님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0: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출자가 돼서 제 자신, 진료자인 제 자신을 이해하면서 들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1: 네.
0: 실은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것도 매번 달릴 때마다 매일 숨차고 매일 다리가 무겁고 매일 힘든데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의 상태를 연출자가 돼서 관찰하면서 보면 아 이거 원래 힘들었고 어제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건데 계속 힘든 건 아니고 또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상태나 힘든 달리기를 지속해서 이어가는 상태나 실은 이제 동일한 거라 저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진료할 때도 자신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0: 예.
1: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는 나의 어떤 상태를
0: 예.
1: 또 지켜보는 내가 또
0: 예, 맞습니다.
1: 있는 거군요.
0: 네.
1: 아, 그게 달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0: 그렇죠. 실은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만하고 싶다. 아, 숨차다. 이거 해서 뭐하나
1: 그렇죠.
0: 하는 생각이
1: 들죠.
0: 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타협하지 않게 되고요. 그 힘든 느낌은 있지만 그 힘든 느낌 자체가 나는 아니고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나가 진짜 나기 때문에 그 진짜 나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상태가 돼요.
1: 그럼 이제 한쪽에서 아, 나 힘들어 죽겠어.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 하면은 한쪽에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근데 이거 원래 힘든 거 맞아. 힘든 거 맞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맞고. 그런데 오늘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힘든 느낌이 계속되지는 않아.

0: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나 신체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쵸. 얘기죠. 네,
1: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네, 거죠.
0: 제가 화제가 됐던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아, 네. 보면 그 감정시계라는 거를 차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 힘들고 어. 불편한 상황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는 걸 알면 안심이 되고 좀 그 편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인가요?
1: 그렇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지? 왜 이렇게 기분이 불편하고 찝찝하지? 근데 그 이유나 어. 배경을 알고 있으면 그 느낌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감정이 또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지나가질 수가 있습니다.
0: 아, 예,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자신이 모를 때도 많다는 게 저는 참 그게
1: 네네. 그리고 또 그 예. 감정 자체가 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 저 우울해요. 선생님 저 슬퍼요. 선생님 저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느낌이 괴롭고 마음의 느낌이 우울한 건데 그 나 자체가 우울하고 나 자체가 괴로운 건 아니거든요.
0: 아.
1: 그 느낌의 상태는 지나가지고 또 기쁜 것도 오고 즐거운 것도 오고 해서 감정과 나를 분리할 수가 있어야 네. 한다고 생각해요.
0: 아. 감정이랑 얽혀버리면 안 되는군요.
1: 네, 그 자체가 내가 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0: 왜 달리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달리는 마라토너 선생님이시니까 왜 달릴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귀에다 꽂고 음악 들으면서 많이 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강연도 듣고 뭐 공부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수님은 김세희 교수님은 달릴 때 혹시 뭐 오로지 달리기만 하세요? 뭐 같이 하세요?
1: 저는 이제 뭘 듣거나 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이제 몸의 상태나 마음에 드는 느낌들을 관찰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달리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아, 더 자고 싶다. 일어나기 싫다. 이제 마음의 이유를 물어보면 아, 좀 편하고 싶고 힘들고 싶지 않고 그럼 이제 저 스스로에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죠. 그러면 어차피 모든 일은 힘이 든다. 가치가 있는 모든 일은 힘이 든다. 힘들자? 그냥 힘들자? 그러면 이제 몸이 일어나져서 이제 운동장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또 달리다 보면 아, 아까 그 나가기 싫었던 마음이 없어지는 거 그냥 지나가지는 걸 또 발견하게 됐고요. 또 속도를 조금 올리려고 그러면 좀 숨차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하고 아직 그만하고 출근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시 그럼 어떻게 할까? 뭐 한 10km는 채워볼까라든지 힘든 느낌이 계속되진 않는다 하고 이제 다시 저한테 묻고 결정을 해요. 이렇게 스스로 내면의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0: 음악 들으실 틈이 없네요. 왜냐하면 내면의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1: 오 맞아요. 그 네? 심심할 새가 없습니다.
0: 그렇죠. 네. 심심하니까 막 시간 네. 때우려고 강의도 듣고 뭐 영어도 듣고 하는데 계속 나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1: 맞아요. 때로는 뭐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상담이나 치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재단해서 지내볼까 이렇게 해보기도 예. 하고요.
0: 그 달리기 할 때 막 그만두고 싶을 때 나와 나눈 내면의 대화들을 떠올리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할 때도 똑같은 그 대화 패턴이 되는 건가요?
1: 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톤 훈련 하다 보면 스피드 훈련, 인터벌 훈련을 하거나 뭐 언덕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 텐데, 숨 찰 텐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자신 없을 때도 있고
0: 네.
1: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거 원래 늘 훈련했던 거다. 계속 힘든 건 아니고 한번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또 마음 먹고 해보면 힘드는데 또 힘이 안 들거든요. 근데 사람이 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제일 힘들어요. 괴롭고요.
0: 네, 맞아요. 네,
1: 근데 이제 일상에서도 하자. 힘든 거 맞다. 하기로 하자. 계속 힘든 건 아니다. 또 하고 나면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면 힘은 들지만 지속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스스로 됩니다.
0: 저도 선택하기까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일단 결정

0: 하고 나면 그냥 가는 건데 네. 아,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사람이 힘들죠. 우리 김세희 교수님은 언제부터 달리셨어요?
1: 달리기를 한 거는 의과대학 때부터 좀 달리기를 시작했고요.
0: 예.
1: 레지던트 때 이제 제가 중앙대학교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네. 이제 청룡 연못이라고 있어요.
0: 예.
1: 그리고 또 저희가 수련 제가 수련할 때는 이제 100일 당직이라 그래서 100일 동안 집에 못 가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0: 진짜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뛸 시간이 나요?
1: 이제 그렇기도 한데 이제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고
0: 공부할 것도 많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1년 차 때 100일 당직할 때 다 모르는 거라 공부할 것도 많은데 또 윗년차 선생님하고 하루 종일 붙어서 잠도 위아래 침대에서 같이 자면서
0: 네.
1: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좀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0: 그
1: 이제
0: 시간에 잠깐 좀 탈출이네요. 네. 탈출.
1: 맞아요. 그렇게 좀 바람 쐬고 오는 거? 마음의 창문 이런 게 좀 되기도 했었고 또 병원에 있다 보면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많거든요.
0: 네.
1: 그럼 좀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스스로 자가 처방이 좀 됐었어요.
0: 네.
1: 특히 의과대학 시절에는 저희가 시험이 정말 많아요.
0: 그 진짜 외워야 될 게 엄청나게 네. 많다면서요.
1: 맞아요. 네. 네. 그럼 되게 불안하고 나 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다 외울 수 있을까? 도서관에서 공부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트레드밀 위에 외울 거 올려놓고 외우면서 뛰었던 적도 있어요.
0: 아우 그 달리기를 하면서 공부가 되나요?
1: 네. 이게 학습에 특히 이제 의과대학 공부는 암기 과목이 많은데
0: 네.
1: 기억이라는 게 이제 입력하고 저장하고 출력하는 건데 이게 저장과 출력이 잘 안 돼요. 눈에 바르긴 했는데 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제 시험 답안지 못 쓰는 건데 그 달리면서 내가 입력했던 거 외워야 될 것들을 떠올려 보면
0: 네.
1: 기억이 잘 돼요.
0: 아 네. 오히려
1: 기억이 잘 되고 이제 답안지도 잘 쓸 수 있는
0: 네 좋은 방법이긴 한데 트레드밀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1: 아, 네 보면서 뛰시면 안 되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뛰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위험하죠.
0: 그렇죠. 트레드밀 사고가 이제 종종 나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한 건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네 이제 네.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안동에 취직을 했는데 낙동강변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나 이제 퇴근하고 나서 낙동강변 달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10km 대회가 있다고 해서
0: 네. 네,
1: 친구 따라서 한번 나가보게 되고 낙동강변 뭐 하프 대회 한번 나가보게 되고
0: 예.
1: 하프를 뛰었으니 풀코스도 뛰어야 하나? 예, 못 모르고 이제 예, 또 마라톤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
0: 낙동강변은 저 한강변은 좀 달려봤습니다는 거기는 어때요 뛰면?
1: 네 한강변도 아름답고 예. 좋고요. 낙동강변은 또 이렇게 좀 고즈넉한 맛이 있고
0: 네.
1: 해 질 때 달리는 것도 좋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아, 이 계절이면 낙동강변이 어떤 풍경이겠다 이렇게 좀 떠오르기는 해요.
0: 예, 아우, 낭만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맞아요.
0: 그 저도 뭐 크게 마음 먹으면 한 10km 정도 대회까지는. 나가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라톤 풀코스라는 거는 사실 보통 사람이 엄두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마라톤 풀코스는 어떻게 뛰셨어요? 언제 뛰셨어요?
1: 2012년 경주 마라톤으로 이제 저는 처음 입문을 했는데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km 하프랑은 차원이 다른 대회더라고요. 예. 그 풀코스를 뛰는 거는 전반 하프를 2시간 뛰고 후반 하프를 3시간 넘게 뛰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죽기 살기로 뛴 거거든요. 후반에 정말 오버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퍼진 건데.
0: 아니 그럼 첫 출전에 완주를 하셨어요?
1: 예, 완주는 했습니다.
0: 와, 첫 출전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1: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시니까 장거리 네. 달리기도 미리 하고 또 중간중간 에너지 젤도 먹고 이런 거 배워서 가시니까 많이들 완주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못 모르고 나갔는데

0: 그래도 이제 완주는 해야 하지 않나.
1: 아, 인내력이 네. 대단하시군요. 예.
0: 인내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42.19km를 첫 기록이 얼마?
0: 5시간 11분 54초였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 정도면 같아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5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보통은 이제 제한 시간을 5시간으로 두는 대회가 많아요. 실은 네. 저도 이제 들어올 때 40km 발판을 치우려고 하셔서 안 된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막 빨리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1: 왜냐하면 교통통제 이런 걸 무한정 할 수 없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예. 네. 아, 5시간 십몇 분 만에 완주하시고. 네. 그 한 번, 그 첫 번째 경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0: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힘들게 뛰었구나. 그렇게 대회를 나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 하프 지나면서부터는 정말 계속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뭐 다리 너무 무겁고 피니시가 대체 어디인가, 남은 거리가 정말 아득해서 언제 끝나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마라톤 뛰고 나서는 그냥 달리기는 해도 마라톤은 나올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1: 제일 큰 고비가 어디에서 오던가요?
0: 한 30km에서 35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1: 보통 대부분이 거기가 마일 구간이라고 하는
0: 예,
1: 곳이죠.
0: 맞아요. 맞아요. 보통 4점이 오는 데죠.
1: 그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0: 그때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요.
1: 그때도 왜 저기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셔야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이걸 계속 뛰어야 될 것인가.
0: 이게 세월을 통해서 지금의 경지에 이르게 된 거고
1: 예.
0: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은 못했고 너무 힘들다. 끝은 어디일까. 예, 예. 그냥 견디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다시 또 뛸 생각을 했을까요?
0: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뛰었는데 좀 제대로 한번 다시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있던 이제 봄에 있는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1: 예.
0: 근데 그 광화문 광장에서 서 있는데 이렇게 그 출발 총성이 울리거든요.
1: 네.
0: 눈물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
1: 출발하는데 눈물이 나와요.
0: 네. 이게 아는 고통이니까
1: 예.
0: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
1: 그야말로 사서 고생인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았습니다.
1: 그 피니시 라인 통과할 때 그 기분은 어때요? 마라톤 풀코스 다 뛰고
0: 네.
1: 나서.
0: 그 피니시를 통과할 때는 정말 아무 고통도 없고요. 숨 차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멈추고 있으면 아득해지면서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 정적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쩌면 이 상태를 느끼려고 그렇게 뛰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평정해져요.
1: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소리를 완전히 아웃시키고 딱 그 꼬린 장면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진짜 마라토너들은 그런 걸 느끼나 보죠?
0: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함성이 막 들리다가 막 그 소리가 이제 아웃되면서 정적이 이렇게 잠시 흐르는.
0: 그래서 특히 이제 공황장애 치료하거나 할 때는 그 달리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멈추고 나서의 정적, 편안해지는 느낌, 고요해지는 느낌을 최대한 많이 좀 느껴보라고 말씀을 네. 드리기는 해요.
1: 영화 보고 나서도 바로 수다 떠는 것보다는 잠시 조금 여운을 혼자 느끼면
0: 맞아요.
1: 훨씬 좋더라고요.
0: 맞아요. 네.
1: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달리기가 그렇다면 정말 우리 마음 근육을 어떻게 단련시켜주는지 달리기 효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풀코스 마라톤 50여 회를 완주하신 강북 삼성병원 기업정신의학센터 김세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1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의 내일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과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으니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전국이 16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전국이 24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동안 장애인의 직업유지와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과 노동참여를 지원해온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가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데요. 현장 실무자와 서비스 이용자, 근로지원인 등 관계자들이 함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의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개선 과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이 되고요.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길 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담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충남 공주시가 장애인 돌봄 사업으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외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는데요.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교통약자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18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역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모두미술공간에서 모두예술상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화와 일러스트, 공예 등 창작물이 전시되고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 가능한 작품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보고 작품 구매나 전시협력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모두 예술상점은 전시기간 동안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과 뇌

대병변 장애인으로 IT 보조기기가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기기 노후화나 신체 기능 변화로 재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원 품목은 특수 키보드와 마우스, 터치 모니터,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이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데스크탑 컴퓨터 등 일반 정보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 마감은 19일까지 지원 품목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켄의 가라 가라.

0: 조성민의 장애 칼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오늘은 제가 지난주 그 당사국 회의가 그 유엔 당사국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 다녀온 얘기를 좀 한번 좀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네.
0: 자, 회의는 사흘이었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지금 제정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20년을 기념해서 지난주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유엔에서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실질적인 회의는 사흘이었는데 이제 하루 앞서서 8일 날 시민사회 포럼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흘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회의에 가려면 미국에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7일 날 갔다가 제가 그저께 일요일 날 들어왔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8일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이번 회의에 좀 고생은 했지만 좀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20주년이다 보니까 전 세계 장애인 단체, 장애인 전문가 모든 사람이 한데 다 모인 거죠. 그러니

0: 그 얘기는 곧 그 우리가 이제 이 장애 인권에 대해서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문제들을 이런 걸 한 자리에서 좀 논의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자, 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 20년 동안 장애인의 권리는 국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다. 하지만 이행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 좀 이번 회의 때 많이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
1: 예.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번 회의 내용이나 흐름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이번 회의가 제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6월 2일 날 방송에서. 그런데 핵심은 지난 20년을 한번 돌아보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성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래도 시혜적인 권리에서 이제는 시혜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권리적인 어떤 이행으로 좀 왔다. 그리고 그런 어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토대로 해서 각국이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압력을 가했다라는 거는 큰 성과였죠. 그러나 이제 이 성과 중에서도 간극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발달 장애인들도 있었고 심리사회적 장애인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인들이에요. 이들의 대표성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형식적인 참여는 많이 이제 해왔지만 정말 이들에게 의사결정을 줬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전 세계.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와서 아니 우리 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장애 유형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놓고 우리들의 목소리는 왜 안 들어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죠. 또 난민 장애도 많이 났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이행 격차 속에서도 새로운 의제 예를 들면 뭐 팬데믹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다음에 기후위기 문제도 있었고 지금 뭐 이란과 미국의 좀 종전 선언은 됐지만 이란과 미국의 이제 전쟁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 국가가 대응을 했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AI 문제 이렇게 간극이 굉장히 많이 좀 벌어졌다라는 것이 이번 회의 때 좀 얘기가 좀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1: 말씀하신 논의와 대응 의제가 넓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때 전통적으로 뭐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어떤 인권 문제도 있었지만 아주 이제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한 3개 국가의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탄자니아는 우리 알비노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색. 이게 이제 탄자니아에서는 어떤 미신이나 어떤 잘못된 왜곡된 그 신념 때문에 알비노 이런 장애인들을 막 같이 있거나 하여튼 그 뭐 이런 어떤 신체 일부를 갖고 있으면 병이 난다든지 이런 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1: 아직도.
0: 예,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비노 장애인을 납치해서 진짜 납치하고 방송에서 좀 죄송하지만 살해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가나에서는 기도 캠프라고 있더라고요. 기도 캠프가 뭐냐면 우리 이제 왜 과거에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기도원에서 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주술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남아공에서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 그거를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라이프 에시디미니 사건이라고 하는데 참사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시설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시설에다가 이제 하면서 돌봤던 거죠. 소위. 그런데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이상 이걸 못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시설에다가 예산을 안 주고 그냥 나머지 그 장애인들을 다 그냥 무허가 시설에 강제로 이송을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144명이 참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렇게 세상은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AI를 얘기하고 막 전통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 이제 이런 어떤 일상 속의 배제와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있다 보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이중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은 지금 20년 동안 그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했지만 이 이행도 더딘데 이런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과연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이번 회의 때 좀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1: 아직도 네.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를 하는군요.
0: 아,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생각했던 거를 직접 피해 당사자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반성하는 게 너무 거대담론에만 제가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다층적인 문제에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자,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 세계 시민사회 포럼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까요?
0: 크게 이제 네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8일 날 모든 시민사회가 나와서 한 3분씩을 다 발언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CRPD의 20년의 성과는 뭐냐 라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의 문제,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돌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역시 장애인의 대표성 문제 네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20년의 성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국가가 이 CRPD를 채택하면서 통합교육이라는 이제 특수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의 문제로 갔다든지 좀 접근성을 좀 더 강화시켰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제 권리보장법이 통과되면서 탈시설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탈시설 문제라든지 또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성립되면서 그런 역할들이 결국은 이 CRPD 그러니까 유엔 장애인 권리협의 채택되면서 얻은 성과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반면 역시 이제 그 과정 속에서도 장애 여성이나 소녀나 난민들은 굉장히 배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CRPD 20년의 성과와 또 혹은 한계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였고 한계로 이제 지적됐던 문제였고요. 폭력의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시설 감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AI가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왜 알고리즘에 의한 이제 반복되는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어로 그 장애, 그러니까 디서빌리티를 번역을 구글이나 이렇게 AI에서 하면 혹시 어떻게 번역되는지 혹시
1: 모르겠어요.
0: 무능으로 번역이 돼요.
1: 아.
0: 그러면 이렇게 무능으로 번역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번역이나 이런
1: 그렇게 내용들이 해왔다는 거죠.
0: 그렇죠. 써왔던 거고 AI는 그걸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물었을 때 그런 식으로 무능으로 답을 하고 그게 또 재생산되면 차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폭력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돌봄 세션에서는 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돌봄을 체계를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과연 돌봄에도 계급이 있는 거냐 혹은 구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주장한 건데 우리나라가 통합돌봄법을 3월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통합돌봄의 핵심은 노인은 65세 노인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들도 두 가지로 계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65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최중증 장애라는 거죠. 그런데 최중증 장애는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청년 세대도 있고 뭐 중년 세대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자, 이번 회의에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0: 저는 그래도 장애단체 관계자가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저는 이런 또 하나 이제 흐름을 느낀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참가를 할 때는 뭐 단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갔었고 발표를 하나씩 다 준비를 해서 각자 발표를 다 했어요. 거의 다. 뭐 저도 그랬지만 예를 들면 AI의 문제, 돌봄의 문제, 또 공공 일자리의 문제 이런 거를 3부씩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런 속에서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역량이 한층 좀 강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문제를 아마 이 시간에만 다 얘기는 어렵고 좀 나중에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의 주요 내용과 한국 장애계 참가단의 활동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태연의 만약에.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같이 살펴보고 의미 있는 판결과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매드프라이드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흐름과 함께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여전히 존엄과 자유, 안전을 가진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1: 예, 먼저 매드프라이드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2: 네, 영어로 이렇게 매드는 미쳤다라는 표현이 있고 프라이드는 자부심이잖아요.
1: 예.
2: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 미쳤다라는 낙인의 언어를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말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5월 24일이 세계 조현병의 날인데요. 이것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이 위험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예,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치료를 위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입원이 곧 권리의 정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설명을 들을 권리나 치료에 대해서 의견을 낼 권리, 가족이나 외부와 연락할 권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낼 권리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이 문제를 다시 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2: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환자들 사이에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있었고 장시간 격리 강박, 열악한 병동 환경, 면회 제한과 같은 문제가 드러나서 직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의 원장과 또 실질적 운영자였던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보건복지부와 병원, 관할 보건소에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1: 예,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까요?
2: 네, 핵심은 치료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존엄과 안전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인권위가 본 것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먼저 병동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는 것, 그리고 격리와 강박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 면회와 외부 접촉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는 것, 그리고 병원이 입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 예, 병동 환경도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정신병원은 단순히 사람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요. 조사에서는 잠금 장치나 파손된 시설, 위생의 문제,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CCTV 구조 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환경은 환자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격리와 강박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네, 격리는 환자를 보호실 같은 제한된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요. 강박은 끈이나 보호복 등으로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과 지침상 이런 조치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매우 분명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을 막기 어려울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해야 하는데요. 병원 운영이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나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 예, 이번 사건에서 왜 격리와 강박이 문제가 된 건가요?
2: 네, 인권위 결정문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한 환자의 경우에는 외진 시간을 제외하고 보호실에 격리된 시간만 합산을 해보니 무려 2,280여 시간, 날짜로 따지면 석 달이 넘는 96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수십 일씩 격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격리와 강박은 정말 짧고 예외적으로만 써야 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면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고립과 방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병원에서는 위험한 행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물론 병원은 다른 환자와 본인의 안전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세심한 관찰이나 대화로 안정시키기, 그리고 조용한 공간으로 안내하기, 대화를 시도하기, 또는 충분한 간호인력 배치와 같은 덜 제한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위험이 있다는 말만으로 장시간 격리나 강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1: 예, 면회 제한 문제도 있었다고요?
2: 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치료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이유로 면담 자체를 막거나 직계 가족에게만 면회를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1: 예, 가족이 반대를 하면 환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2: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 입원 중인 환자라고 해도 환자 본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가족이나 보호 의무자의 의견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환자의 면회와 외부 접촉을 일률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요. 제한이 필요하다면 치료 목적과 필요성이 분명해야 되고 또 그 이유도 잘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1: 예, 입원 환자의 안전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졌나요?
2: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2년 병원 안에서 환자들 사이의 폭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수년간 중대한 안전사고 예방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의료 종사자가 충분히 머물지 않거나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폭행 정황에도 즉각적인 개입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1: 예, 정신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더 강한 보호 의무가 있는 건가요?
2: 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위험을 피하거나 피해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입원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더 높은 주의 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안전사고가 반복된다면 이건 개인 간 다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병원 관리 체계의 문제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정신병원 입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2: 네, 우리 법에는 입원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분류하면 환자 스스로 동의했느냐 아니냐로 나눠서요. 먼저 본인이 원해서 입원하는 자의 입원과 보호자의 신청과 또 본인 동의가 함께 있는 동의 입원이 있고요. 반대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원이 이루어지는 보호 입원과 행정 입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제 입원의 경우에는 인권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1: 입원 환자가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2: 네, 병원 안에서는 담당 의사나 병원에 퇴원이나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이나 처우 개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위법한 입원이라고 보면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예, 해외 제도에서 참고할 만한 점도 있을까요?
2: 네, 영국은 정신건강법상 독립정신건강옹호인, 다시 말해 환자 편에서 권리를 설명하고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독립적인 심판 절차도 운영을 합니다. 미국 판례도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가둘 수 없고 강제 입원에는 높은 수준의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병원 밖에서 환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제도의 가장 큰 과제는 뭘까요?
2: 네,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병원 내부 기록과 내부 판단에만 맡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격리 강박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대안을 시도했고 또 얼마나 자주 관찰했는지, 누가 연장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까지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국가기관이 그 기록을 실제로 잘 점검해야 하고요.
1: 예.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2: 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야 할 권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또 누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방치나 고립이 아니라 존중받는 치료일 것입니다. 매드 프라이드가 던지는 질문도 결국 같다고 보는데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가면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볼 것인가.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이주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다정한 하루 되세요.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장윤정의 사랑아.

0: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아, 네. 오늘은 얼마 전에 한창 이슈였죠. 이 성과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이 MZ세대의 직장 문화,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0: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성과급일 텐데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성과에 대한 보상에 더 민감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성과급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이 나눔의 시스템과 공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대학 내 20대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직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 1위가 연봉이긴 했는데요. 이어서 2순위가 뭐였냐면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연차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즉 1년차보다는 5년차에 가까워질수록 성과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고 있었고,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성과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MZ세대가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뭔가요?
1: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일이나 직업이 시간이 지난다고 그 의미가 좀 달라지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의 가치관이 잘 달라지듯이 일이나 직업, 직장에 대한 정의도 늘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대학내일이 매년 일과 직장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을 때 물론 일을 하는 이유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전 세대가 동일하게 나타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그 생계 유지 이상의 돈을 버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답한 것은 기성세대인 X세대가 49%로 높기는 했는데, 예.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생계 이상의 돈을 버는 게 의미 있다라는 게 32%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Z세대는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은 당장의 소득보다는 성장을 꿈꾼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예, 과거엔 평생 직장 개념이 강했는데요. 네. 요즘 2030 세대에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분위기라고요?
1: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Z세대에게서는 여러 직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특히 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냐, 즉 회사 간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업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전문성에 더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기업들이 또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도 현실에 반영되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소속감의 상실,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반대로 이 회사는 오래 못 다니겠다라고 네. 이직을 고민하는 순간은 언젠가요?
1: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 한국에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이 자신의 어떤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족한 점을 드러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 이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86세대나 X세대 같은 기성세대분들은 정년보장 같은 전통적 의미의 안정감을 좀 추구한 반면에, Z세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거리나 이 개인의 성장 기회를 굉장히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년보장 같은 경우에를 10% 정도가 이 Z세대들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해서, 이 46%가 정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86세대와 20% 이상 차이를 느끼고 있어서 이 직장에서의 안정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워라밸을 지키고 있나요?
1: 일과 삶의 균형이 사실 뭐 모두가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 야근 없는 정시 퇴근이 오히려 더 워라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86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만이 정시 퇴근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해서, 이 46%가 정시 퇴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Z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대신 그러면 86세대 분들은 뭐가 워라벨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휴가가 워라벨이다라고 답을 해서 정시퇴근을 답했던 젊은 분들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이 워라벨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실천법도 조금 달랐는데요. 이 젊은 Z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내가 연락받지 않는 게 워라벨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반면에 이 X세대 분들과 86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유로운 휴가를 위해서 업무 관계자들과 일정 조율을 먼저 하는 게 워라벨이다라고 답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다른 점도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오래 일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MZ세대에게 일을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일을 잘한다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젊은 Z세대들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일을 해결하는 역량을 일을 잘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X세대나 86세대 지금의 한 리더분들이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위기 상황에 모면보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을 일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젊은 구성원들은 단기적인 임무를 해결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리더는 상대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일을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0: 예,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MZ세대가 생각하는 공정한 평가 어떤 기준일까요?
1: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공정이 큰 화두가 되었고 또 성과급이나 이런 걸로도 우리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의 발화점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성과급 평가 기준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들은 평가 어떤 결과보다는 평가 방식의 체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이 직장 내에서 성과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좀 일관된 공기업의 어떤 평가 만족도가 45%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중소기업이 28%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때문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는데 이 평가에 관계가 좀 개입하는 게 싫다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덜 친하면 평가가 좀 박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기업 재직자들의 경우에 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은 좀 낮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상대 평가이다 보니까

0: 네트워킹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산업이나 회사 소재지와보다 훨씬 더 어떤 직무별로 네트워킹이 철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커뮤니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비율들은 13%로 높게 나타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비율이 44%로 높게 나타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네. 정훈우의 트렌드 톡톡 오늘은 MZ세대 직장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학내일 정훈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0: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긍정의 힘으로 희망을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의 긍정의 힘은 이 색감에 대해서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색감은 색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색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색을 보면서 이 따뜻함도 느끼고 때로는 차가움도 느끼듯이 아주 다양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또한 다양하다라는 거죠.
1: 예.
2: 그런 색감을 잘 활용해서 자기만의 창작으로 장애를 아주 빛나게 만든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예, 인간이 특별하다는 건 아마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마음을 잘 활용한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요?
2: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보니 사회를 보고 배우고 익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죠. 성장하면 할수록 사회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도 배움을 받아들이는 공감대가 약하다 보니 걱정이 태산같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좋아하는 것 찾을 후에는 사회를 배워가는 방식만 달랐지 어울리지 못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의 창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박태현 작가입니다. 박태현 작가는 테이핑 화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의 예술 세계가 독특하지만 천재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1: 자기만의 달란트를 잘 찾았고요.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었군요.
2: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시작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일단은 함께 보면서 재능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이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부모님의 입장이 아닌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박태현 작가는 30대 초반입니다. 어릴 때는 언어적 소통이 참으로 어려웠고 제한적이었죠. 원인은 이 자폐성 장애가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과의 사회적 소통이나 일상적인 대화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1: 예,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으면 부모님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죠.
2: 맞습니다. 성장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걱정은 컸던 거죠. 그런데 걱정거리를 걱정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수록 함께하면서 뭔가를 만들고 오리고 자르는 등의 놀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다라는 걸 알았죠. 물론 부모님의 시각으로는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알만한 작품이 하나씩 완성되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더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게 했더니 어릴 때 봤던 이 만화 주인공의 인형이라든지 그런 캐릭터 등의 색감을 살려서 이제는 재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1: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죠.
2: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2: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서 조금씩 밝아졌고 소통도 늘어나면서 고등학교까지는 잘 마쳤죠. 그리고 20살 무렵에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기존의 재료였던 이 박스나 종이 등의 재료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있는 이 포장용 색테이프 등을 붓과 물감으로 삼아서 평면 패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법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단조로운 색깔의 테이프들을 이 겹겹이 여러 번 덧붙여서 깊은 명암하고 오묘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방식을 터득했던 거죠. 단색이어도 여러 번 겹치면 색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색상의 표현력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1: 예,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손동작이 있었을 텐데요. 그마저도 즐겼던 거죠.
2: 맞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반복 동작이 있어야만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박태현 작가는 머릿속에 있는 잔상을 밑그림 없이 곧바로 테이프로 구현하는 그만의 독특한 작업 과정이 온몸에 완전히 정착되어 있었던 거죠.
1: 예.
2: 테이프로 안쪽 면을 먼저 채운 뒤 바깥쪽 라인을 잡아나가는 기법은 미술계에서도 신선한 충격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노력 덕분에 2011년부터 대한민국 장애인 미술대전 등에서 꾸준히 입상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생애 첫

0: 개인전인 박태영과 친구들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프로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소속사가 있는 멋진 작가다라는 겁니다.
1: 예, 잠자는 재능을 찾았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군요.
0: 맞습니다. 소통의 벽을 자신만의 색테이프로 허물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의 교훈인 색감은 다양함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섯 손가락의 새벽 기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화면 아래쪽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막이 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각장애인은 자막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는 메뉴나 채널, 볼륨 등 이 TV 조작 과정을 음성으로 안내해줘서 시각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음성의 속도나 높낮이를 8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리모컨 역시 버튼이 커서 사용하기 쉽고 또 음성 안내 호출 버튼도 있어서 이게 버튼을 일일이 누를 필요 없이 말로, 소리로 TV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용 TV 신청이요. 7월 3일 금요일까지예요. 7월 3일 금요일이요. 시청자 미디어재단 TV 보급 홈페이지나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 전화 1688-4596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 빌리 아일리시가 부릅니다. Birds Over Feather.

우리는 한 가족 화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화요일에는 시각장애인 김태현 씨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나 임산부를 만나면 자리를 양보하게 되죠. 엘리베이터에 탈 때도 몸이 불편한 분이나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탈 수 있게 배려하고요. 또 좁은 인도나 복도에서 서로 지나가기 어려울 때는 한쪽이 잠시 비켜서며 길을 양보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일상의 여러 순간에 양보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양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매주 화요일 화면 해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마련하고 있죠. 이번 달에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의 원인과 예방, 건강한 삶의 방법을 짚어주는 KBS의 대표적인 건강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을 화면 해설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요조와 김진표가 부르는 좋아해.

0: 때와 장소에 어울린 옷차림, 조리 있게 말하기,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매너를 배우는 시간이죠. 김태현의 에티켓 교실. 오늘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시각장애인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주제가 양보입니다. 양보.
1: 예. 네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네. 일상생활 곳곳에서 서로를 배려해주는 모습은 참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사전적으로 양보라는 거는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조금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 편리함이나 기회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보란 거창한 희생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와 관련된 양보와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0: 그 장애와 관련해서는 어떤 게 양보일까 고민될 때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배려해야 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1: 맞죠. 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장애인에게 있어 양보는 단순하게 장애인이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우리 사회가 함께 같이 이제 도와주고 네. 그리고 조정해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시각장애인은 이동이나 정보 접근에서 비장애인보다 아무래도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을 그럼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줄을 조금 양보해주거나 그리고 안내를 도와주는 거는 특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0: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이제 그러기가 네. 쉽지가 않죠. 사실상.
1: 그쵸? 쉽지 않아요.
0: 네,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문화 중에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양보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먼저 빨리거든요.
1: 맞아요. 예, 예. 제가 겪은 사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흰 지팡이를 들고 일단 탑니다. 네.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에 딱 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일반 줄이 길더라도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프레스티지 클래스, 즉 비즈니스나 이제 네. 그 퍼스트 클래스 이쪽 있잖아요. 그 클래스 타운트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원이 안내해 주거든요. 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긴 줄에서 이동하거나 그리고 순서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0: 그렇죠.
1: 장애인의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클래스 카운터를 이용하는 것은 규정으로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0: 근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 문제가 되나요?
1: 네, 그러니까요.
0: 아, 그래요?
1: 지금 당연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0: 너무 당연하게
1: 무슨 문제가
0: 생각...
1: 되나요? 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 경험을 한 바로는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체크인 카운터의 경우에는
0: 외국인?
1: 네, 네. 네. 주로 이제 외국 항공사나 예, 예. 외국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을 때

0: 저 이제 여행 좋아하니까 많이 나가보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가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힌지팡을 들고 또각 비즈니스 카운터 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기다리고 긴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제 이제 같이 동반인의 시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부 체크인 카운터에 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또각또각 안내를 가서 가게 되면 아니 왜 저 사람은 저기로 가지? 이런 시선이나 불편함을 주는 분위기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1: 왜 이렇게 신경을 써요, 남을?
0: 네.
1: 진짜.
0: 물론 모든 사람들이 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충분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봤던 사실인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선생님한테 들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아니, 네. 왜 이렇게 외국이랑 차이가 나지?
0: 네. 그거는 네. 결국 답은 교육이에요. 장애인 식회성 교육과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성세대 아마 여기 진행자분도 마찬가지고 네,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장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1: 한 번도 없어요.
0: 그렇다고 우리 어렸을 때 통합교육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날 기회도 없고 장애에 대한 에티켓을 배운 적도 없고 예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권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지금처럼 1년에 한 번만 장애인 식회성 교육을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규 수업 시간에 장애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죠. 에티켓을 가르치고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떤 우리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양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선구권이 훨씬 잘 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양보라는 거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0: 사실 양보라는 것은 거창한 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릴 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 를 먼저 탈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거.
1: 네네.
0: 외국에 나와서 우리가 흔히 서구권에 나가서 제가 힌지팡이를 들고 가게 되면요. 이유 없이 그냥 바로 앞으로 가게끔 그냥 거의 끕니다. 저를 잡아 끌어요. 네,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양보인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태도일 거죠. 지나치게 동정하거나 과하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이동 중에 이제 불편을 겪는 장애인한테 양보나 네. 배려하는 게 이제 에티켓이긴 한데
0: 네.
1: 장애인 입장에서도 조금은 조심할 게 있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0: 모든 에티켓은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네,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부 장애인의 경우에도 양보와 배려를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장애인인데 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화를 내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배려가 의무처럼 느껴지기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전제를 하셔야 돼요.
1: 네네. 네.
0: 결국 양보와 배려는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거죠. 네.
1: 그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0: 있죠. 저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 직원이나 네. 활동 지원인의 안내를 받아서 이동하곤 합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 길이 길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저희가 타야 되는데 줄이 제 앞에가 20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안전상의 이유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1: 네.
0: 그런데 이때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과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용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느낌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1: 기분이 달라질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네.
1: 그 안전의 문제니까 사실 네. 앞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동이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어서 아니면 익숙한 역이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앞쪽으로 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일반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한테 매우 자연스럽고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1: 네네.
0: 꼭 에티켓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쌍방인 거죠. 네.
1: 그러니까 양보와 배려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정해갖고 꼭 이렇게 해야 돼.
0: 네.
1: 이거라기보다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할까요?
0: 말씀하신 대로 네. 딱 정확히 정해져가지고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 줄여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뒤에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1: 10명 미만이면 괜찮아.
0: 네, 뭐 10명 미만 괜찮아. 말고. 8명인가 9명인가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만약 법으로 만들어놨겠죠. 근데 법으로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티켓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1: 없어요.
0: 장애를 가진 네. 사람은 당연하게 배려를 받아야 되고,
1: 사람 빼고.
0: 네, 네. 배려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곰곰이 제가 저는 이제 비장애인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네.
0: 어떤 게 불편하냐면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태도가 많다는 거죠. 전제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전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감사의 표현이나 양해를 구하는 한마디만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양보와 배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0: 난 평생 살아가면서 도움 하나도 안 받아요. 에이,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 말도 안 되죠.
0: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는 누군가를 아래로 보는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누군가에게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따뜻한 양보를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버스턴이 부릅니다. More than a feeling.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내과의사 서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승마를 하다가 낙마하는 사고 때문에 왼쪽 눈을 이제 실명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내시경 의사인데, 처음 다쳤을 땐 제가 과연 내시경 의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불안감도 있었는데, 너무 사실 다행이게도 내시경 화면 자체가 2차원 화면이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 시력에는 지금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의사 본업에 복귀를 할 수 있었고, 그 또한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더 훌륭한 능력을 갖춘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기 위암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대장 용종암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용종들을 미리 제거할 때도 훨씬 더 세심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속한 의료 분야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데요. 예, 박사 학위 논문도 이런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만성질환 관리에 얼마나 취약하고 또 그 예후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안 좋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요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서연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과 의사시군요. 낙마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병원에 복귀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요. 박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한쪽 눈을 실명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연구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앞으로의 진료와 또 연구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시온이 부르는 Way Back Home.

0: 화제 TV 프로그램을 화면 해설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는 TV 다시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달에는 생로병사의 비밀 감상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오늘은 생로병사의 비밀 910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탄산 음료를 끊어보니입니다. 지난주에 담배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탄산 음료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 저도 그런데.
1: 저도 좋아하지만 네. 한번 입에 되면 1일 1탄산은 정말 쉽거든요.
0: 1일 10탄산도 돼요.
1: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방송 보니까. 네. 근데 이 탄산음료를 끊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 탄산음료를 왜 끊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0: 아니, 지금 유혜진 리포터님 지금 3주 연속 끊어야 되는 것만 얘기를 하고 계세요.
1: 네. 우리 모두 끊어야 돼요.
0: 근데 이게 네. 치킨이나 햄버거 먹을 때 이거 어떻게 끊습니까?
1: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치킨 배달시키면 콜라 따라오고요.
0: 그렇죠.
1: 햄버거 먹을 때도 세트로 시켜야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탄산 음료를 먹게 되고 이걸 먹으면 뭔가 속이 뻥 뚫리면서 그렇죠.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0: 그래서 더 먹을 수 있죠.
1: 네. 하지만 네.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합니다. 먼저 탄산 음료를 자주 먹는 삼남매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0: KBS 생로병사의 비밀 타관제 성우의 화면 해설로 함께합니다.
2: 경기도 광명시
3: 세 남매를 키우는 집.
4: 치킨? 그러면은 딴 거는 뭐 콜라는 자동으로 오잖아.
5: 아니야. 너무 많아. 그래도 그것도 골라야 돼. 막 제로나.
4: 그러면 제로?
5: 아니 뭐 그냥 제로 콜라랑 그냥 콜라를 먹으면 되겠지 뭐.
2: 엄마 김미영 57세.
4: 그러니까 집에 음식은 제가 해주는 음식 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편이에요.
3: 저녁 식사는 주로 배달 음식입니다.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시켜 먹죠.
2: 치킨 두 종류와 탄산 음료.
3: 한창 때인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음식도 넉넉하게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탄산 음료.
2: 큰 페트병으로 세 개다.
4: 아무래도 배달 음식은 기름지고 맵고 짜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그 물은 좀 잘 안 먹고요. 거진 안 먹고 탄산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3: 식사하는 동안 연신 탄산 음료를 마시는 아이들. 물 대신 오직 탄산 음료로만 목을 축입니다. 치킨의 기름진 맛이 물릴 때쯤 탄산음료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면 느끼함이 싹 가십니다. 1.5리터 탄산음료 3병, 반 이상이 금세 사라집니다.
2: 유에스터 20세.
5: 탄산음료를 그냥 마시고 싶을 때는 그냥 거의?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편의점 자주 들려서 뭐 사 먹든가? 물보다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3: 식사 후 일정에 맞춰 바쁘게 움직입니다. 첫째 에스더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고 지금은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죠? 마시고 남은 탄산음료입니다. 에스더는 텀블러에 늘 탄산음료나 커피를 채워서 넣고 다닙니다.
2: 상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0: 휴학 중인 에스더는 낮엔 아르바이트를, 저녁엔 연습을 합니다. 바쁜 일상 속 틈틈이 마시는 한 모금의 탄산음료는 에스더에겐 휴식입니다.
1: 에스더가 편의점에 간다.
0: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립니다. 연습하는 동안 텀블러에 챙겨온 탄산음료를 다 마신 겁니다.
1: 탄산음료를 골라 벤치에서 마신다.
0: 시원한 탄산음료 한 캔. 하루의 마무리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합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서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 집에서는 또 드시나 봐요, 탄산을.
3: 네, 전 집에서 아빠가 너무 싫어하셔서 탄산을, 이제 이런 음료를 따로 마실 수가 없어요.
0: 한편 집에서는 엄마 미형 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빨리 다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남편이 들어온다.
4: 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요?
2: 오늘 또 치킨 싸 먹었어?
4: 어?
2: 올라갔으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픈 사람이라 뭐라 그럴 수가 없고 어떡하려고 그래.
0: 미형 씨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탄산음료에 민감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4: 민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저기 수술을 이제 유방암 4기 초, 그러니까 말기잖아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한 9-10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그 유방암이 있기 전에 제가 탄산 중독이었어요.
0: 미형 씨는 8년 전 유방암 선고를 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어내고 2년 후 완치 판정이 코앞인데 행여나 재발할까 남편은 두렵습니다.
1: 남편 유광모 55세.
5: 외에 또 그 합병증으로 여러 병 한 10번 정도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기 시집 오기 전에서부터 탄산 음료를 냉장고에 끊이지 않고 사서 먹더라고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니까 그런 거를 주의하려고 제가 많이 신경을 쓰죠.
6: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치킨에는 탄산이지. 근데 네. 아빠는 그게 싫고. 네, 이런 상황이네요.
7: 그렇습니다. 김미영 씨가 암투병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아내와 자녀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남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6: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막으면 또 하고 싶은 거.
7: 네.
6: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7: 거. 더 하고 싶죠.
6: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나쁘다는 거예요, 탄산이?
7: 워낙 이유가 다양해서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을 동시에 공격하는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6: 그
7: 말씀을
6: 정도에.
7: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 성분인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마셨을 때 인슐린 스파이크가 오고 지방간과 비만을 유발하고요. 치아가 부식될 수 있고 콜라 같은 갈색 탄산 음료에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인산이 또 들어갑니다. 또 과도한 인산과 설탕의 조합은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칼로리가 높은데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을 제대로 자극하지 못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끔 합니다.
6: 아, 이게 진짜였네. 탄산을
7: 자꾸
6: 먹을수록.
7: 먹을수록 자꾸 네. 먹게 되잖아요.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먹고 나면 뭔가 리셋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6: 네.
7: 안 됩니다.
6: 네.
7: 자, 이번에는 탄산음료 마니아라는 한 남성분을 만나보겠습니다.
6: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 경기도 안산시.
0: 강신복 씨도 평소 탄산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1: 62세 단숨에 한 잔을 비운다.
8: 마실 때 기분이 어때요?
9: 시원해요. 목 그냥도 시원하고.
0: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실 정도 신복 씨에겐 탄산음료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9: 평균적으로만 한 10병 하루에. 집에 음료수가 떨어지면 좀 불안해요.
0: 저녁 시간 편찮은 어머니 대신 밥상을 차립니다.
1: 밥을 푼다.
0: 평소 밥 생각이 딱히 없지만 어머니 때문에 밥상 앞에 앉습니다.
9: 아유, 맛없다.
0: 결국 남기고 맙니다. 부족한 식사는 탄산음료로 대신합니다. 평소 식사량이 이틀에 한 끼 정도가 답니다. 신복 씨에겐 탄산음료가 물이고 또 밥입니다.
1: 한양대학교 병원.
0: 물과 밥 대신 탄산음료만 마시고 있는 강신복 씨. 건강은 괜찮을까요?
1: 진료실.
10: 혈당하고 요산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0: 검사 결과 강신복 씨는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뇨병 전 단계로 나타났고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내과 손정식 교수.
10: 음료수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예.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달달한 당 예. 때문에 예. 혈당하고 예. 요산이 올라가 있고 예. 당뇨가 진행될 위험이 높으신 상태예요. 예.
0: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시원한 맛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물과 단맛을 내는 액체 상태의 당분인 액상과당이 기본 원료입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탄산음료 특유의 거품과 식감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액상과당. 250ml 콜라 한 캔엔 각설탕 7개에 달하는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리터 탄산음료를 10병씩 마시는 강신복 씨는 매일 각설탕 약 420개를 먹고 있는 셈입니다.
10: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단맛은 대부분 과당이 내게 됩니다. 당을 액체 상태로 먹는 것과 보체 상태로 먹는 것을 비교해보면 당을 액체 상태로 먹게 되면 더 빨리 흡수되고 단맛도 더 빨리 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보상중추를 더 빨리 자극해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액상과당을 먹게 되면 당도 빨리 오르고 더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당뇨나 비만 같은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1: 논문 자료.
0: 탄산음료의 원료인 액상과당은 당뇨병과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통풍 발병 위험도 높인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기는 질병으로 참기 힘든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1: 인체 그래픽.
0: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위, 십이지장, 소장 등의 소화기관을 거쳐 빠르게 흡수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과당은 대부분 곧장 간으로 전달되고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산은 혈액에 용해돼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너무 많은 요산이 생성돼 혈액 내 요산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서 요산이 축적되면 요산염 결정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산염 결정은 관절 연골이나 그 주변에 침착합니다. 요산염 결정은 뾰족한 게 특징. 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통풍으로 이어지고 이게 만성화되면 통풍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 사실 과거만 해도 통풍 환자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가 고기를 많이 드셔서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셔서 술을 많이 드셔서 요산이 증가하고 통풍 환자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음주량도 조금 감소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요산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통풍까지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음료수, 즉 음료수 안에 있는 과당이 제일 큰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0: 최근 우리나라 통풍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3만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2022년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하는 방법이 예. 음료수를 줄이시는 거예요. 예. 한 몇 주만 예. 콜라 안 드시고 예. 음료수 안 드시고 예. 물하고 탄수화물만 잘 예. 챙겨서 드시면 예.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9: 예. 네. 예, 콜라 끊는 게 지금 걱정됩니다.
11: 어떻게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 아, 끊겠습니다. 그냥.
6: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이제 끊겠다고 탄산음료 끊겠다고 선언을 하셨네요.
7: 네,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당뇨병 전 단계로 나타났고

0: 갈증이나 알레르기에 좋지 않으니까 한번 탄산 음료나 뭐 각종 음료수를 좀 물로 대신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아 그럼 내가 좀 안 먹어보자 하고 네. 의식적으로 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억지로라도 안 먹다 보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났는데 오. 그 이후로 아 그동안 좀 잘 끊어서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마실까 했는데 그때부터 또 이게 다시 시작이 되고 탄산음료가 냉장고에 쌓이고 이런 네네.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드실 만한 생각이 액상과당이 그렇게 안 좋으면 제로 음료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부분인데요.
1: 근데 저 일부러 안 물어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면 왠지 나쁘다고 할 것 같아서.
0: 사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좋은 거는 왜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많으신지. 네. 일단 제로 음료를 자주 먹는다는 한 여성의 사례부터 만나보시죠.
1: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 들어보시죠.
2: 경기도 이천시 피트니스 클럽.
3: 김양숙 씨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틈틈이 탄산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양숙 씨.
2: 63세.
4: 이게 물 대신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도 따로 마시긴 하세요?
5: 물도 마시긴 한데 주로 이걸 많이 마시죠.
3: 양숙 씨가 운동하면서 틈틈이 마시는 음료수는 다름 아닌 제로 탄산음료입니다.
2: 탄산음료와 고구마, 사과, 바나나로 차려진 식사.
3: 식사를 할 때도 제로 탄산음료가 빠지질 않습니다. 사실 양숙 씨가 매일 탄산음료를 찾는 데는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5: 속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밥 먹으면서 먹으면은 밥이 잘 넘어가는 것 같고 특히 고기 같은 거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니까 탄산을 더 찾게 되고.
3: 양숙 씨에게 탄산음료는 소화제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약 대신 먹던 게 습관이 된 거죠. 이젠 탄산음료 없인 안 된다는데요.
2: 음료 수납장을 확인한다.
5: 두 병 채워야 되네.
2: 아들이 들어온다.
5: 아우 또 뭐 이렇게 또 무겁게 이걸 또 들고 왔어.
4: 아니 좋아하니까 계속 하도 말았죠.
2: 아들 김현준 35세.
6: 더 몸에 좋다는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당이 안 들어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이다 저런 걸로 사다 놓습니다.
3: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음료는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고자 트렌드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탄산음료 시장에서 제로 탄산음료의 성장세가 무척 가파릅니다. 탄산음료는 물과 액상과당, 이산화탄소가 원료지만 제로 탄산음료는 액상과당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 없이도 단맛을 내지만 열량이 없기 때문에 인공감미료 음료를 가리켜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음료라고 부르죠. 인공감미료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단맛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200배에서 600배 강한 단맛을 냅니다. 인공감미료 음료인 제로탄산 음료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음료라고도 부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로탄산 음료. 탄산음료의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흡수돼 체내 혈당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탄산음료와 제로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2: 혈당 수치 변화 그래프.
3: 실험 결과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는 체내 혈당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후 1시간 후부터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로 탄산음료를 마신 뒤에는 체내 혈당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2: 순천향대학교 서울병
3: 김양숙 씨,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2: 진료실.
7: 다행인 거는 혈압도 괜찮으시고 당도 괜찮으세요.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3: 김양숙 씨는 간 기능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표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장 지방이 적정 상태를 벗어나 내장 비만의 경계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7: 보통 우리가 그런 탄산음료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부룩할 때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는 느낌인데 그게 이제 가스가

0: 유출되는 거지 소화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1: 근데 선생님 저요 입이 쓴 게 왜 써요?
0: 위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아, 그것도 탄산 음료 때문에 그래요.
1: 요 근래 그래요. 네.
2: 제로 탄산 음료는 과연 건강한 음료일까요?
3: 제로 음료는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0: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3: 똑같아요?
0: 예. 탄산 음료는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는 가당 음료하고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이제 인공감미료 음료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둘 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어떤 거를 썼느냐의 차이밖에 없고요. 똑같이 탄산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로 음료라든지 설탕이 좀 안 들어있고 인공감미료를 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혈당이 막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맛이 나기 때문에 이 단맛이 주는 뭔가 이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더 단맛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이제 탄산음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아, 그러면은 제로도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네요.
5: 네, 결국에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좀 더 자극적인 탄산 음료를 찾는 결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제로 콜라 그 특유의 맛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콜라를 먹고 더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뭐 더 움직인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다시 끊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산음료 끊기에 도전한 사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4: KBS 생로병사의 비밀 마지막 내용입니다.
2: 매일 탄산음료 1.5리터를 10병씩 마시고 있었던 강신복 씨. 탄산음료 끊어보기 14일째.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늘 탄산음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물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6: 예전에 물 맛없다고 했었는데 어떠세요?
7: 예. 아, 진짜 맛도 없어요.
2: 탄산음료를 끊어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지만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신복 씨에게 나타난 또 다른 큰 변화는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탄산음료를 끊은 후 꼬박꼬박 밥을 먹습니다.
7: 먹기 싫어도 하루 저녁에 한 끼 먹어요.
8: 경기도 이천시.
2: 소화가 안 돼서 탄산음료를 마시다가 건강 문제로 제로 탄산음료로 바꿨던 김양숙 씨도 탄산음료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8: 물을 데운다.
6: 그 검사 이후에 탄산은 아예 안 드신 거예요?
9: 네,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사지도 않고 따뜻한 물 먹고요. 우유 먹고.
8: 물을 마시며 책을 읽는다.
2: 탄산음료를 끊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싶었는데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9: 제가 공복 시에는 입이 되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쓰고 입도 안 쓰고 공복 시에. 그리고 제가 저녁 때 되면은 눈이 엄청 시고 막 뻑뻑하고 황달처럼 흰자가 약간 노랗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탄산 생각도 안 나고 탄산 먹지도 않아요.
8: 경기도 광명시.
2: 세 남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10: 힘도 왔다.
11: 우와, 콜라 내주세요 했는데.
3: 우리 콜라 안 먹기로 했으니까 저기 갖다 놔.
11: 냉장고에 넣어야 되나?
12: 거기 한 포 차주고에다.
8: 에스더가 개수대에 콜라를 버린다.
0: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11: 저희가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이 꼭 먹을 거예요. 냉장고에 들면.
4: 그러면 이제 탄산음료 안 마시면은 뭐 어떤 거 마시나요?
11: 물로 바꿨어요. 물 아니면 동생들 같은 경우는 우유나 프로틴? 그렇게 바꿨어요.
2: 세 남매도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과 탄산음료는 당연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바꾸니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세 남매의 일상에서도 탄산음료는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끊어보는 3주간의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들.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8: 한양대학교 병원 진료실.
13: 예, 강신부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14: 예.
13: 이번에 혈액검사 결과는 예.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검사는 102로 예.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14: 예. 예.
13: 결과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2: 탄산음료를 3주간 끊었더니 강신복 씨는 공복혈당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 정상 범위에 가깝게 감소했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김양숙 씨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5: 네.
16: 보면 체지방률이 이게 30%였는데 27.9%로 한 2% 떨어졌어요.
15: 네. 그것도 그건데 간수치.
16: 간수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15: 그게 제일 많이 걱정됐어요.
16: 근데 정말 신기한 게 21, 23으로 떨어졌어요.
2: 탄산음료를 3주간 끊은 결과 김양숙 씨는 체중은 물론 체지방률이 감소했고 간 기능 검사 두 항목 모두 수치가 절반 이상 떨어지며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새 남매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6: 우리 유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하나 깜짝 놀란 게 요산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2: 둘째 성문이한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지방률은 감소하고 근육량은 늘었으며 혈중 요산 농도가 정상 범위 안으로 떨어지며 통풍 발병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14: 예, 혈당이랑 수치 등이 좋아져서 당뇨 걱정도 없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콜라 영원히 끊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15: 간 수치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여지껏 해온 그 습관 그냥 계속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4: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이래서 있나 봐요.
5: 맞습니다. 네. 그냥 탄산음료도 제로 탄산음료도 건강에 악영향을 아, 네. 줍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탄산 끊기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KBS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은 탄산음료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요. 잔나비가 부르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느껴지는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로 느껴지는 상사의 컨디션이나 동료들의 기분 같은 거. 이런 건 그냥 느낌만으로 알아채죠. 부모님이나 친구,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이 여느 때와는 다른 느낌을 주기는 날도 있습니다.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거나 안 하던 애교나 칭찬 같은 걸 하면은 우리의 레이더는 분위기를 감지하죠. 선물을 주려나? 뭐 잘못한 게 있구만.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연인에게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왠지 들떠있거나 긴장한 듯 하면은 십중팔구 프러포즈 날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홍지호의 프로포즈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던 날 또는 하던 날 기억하시나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포즈 받은 분들은 꽤 많이 그날 왠지 프로포즈를 받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상대가 뭔가 좀 이상하거나 왠지 기분이 묘해진다고 하던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서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진 않으셨나요? 자신만의 레이더, 뭐 촉 같은 걸로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일, 반가운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모르더라도 기분 좋은 느낌으로 오늘의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노래는 나의 인생 준비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광주의 오늘 같은 밤 그리고 이성한이 부르는 담다디 두 곡 전해드립니다.

이광주의 오늘 같은 밤 그리고 이상은의 담다디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이채원님 주말 내내 고생하셨네요. 애들 영화 보고 바람 쐬고 오라고 하고 주말 동안 손자를 돌봤더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거든요. 따님 내외에게는 선심 쓰셨는데 아휴 이채원님은 손자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또 아이가 어려서 긴장을 하신 탓이었을까요? 네, 아이가 크면 큰 대로 또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거 돌보느라 더 힘드실 텐데 미리미리 체력관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원님 사연 고맙습니다. 서용주님께서는 노디 주말을 맞아서 쇼핑 다녀왔는데요. 옷 두 벌 사니까 한 달 월급의 20% 정도로 소모했네요. 충동구매한 거 후회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충동구매 참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동구매 아닐까 싶어요. 서용주님 어떻게 뭐 두 벌 다 필요하셨던 걸까요? 그랬겠죠? 네. 아니면은 뭐 환불 또는 교환 뭐 권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예쁘게 입으십시오. 네. 어떡합니까? 샀는데 예쁘게 입으면 되는 거죠. 뭐 나중에 옷 사고 싶을 때 그때 한번 참으십시오. 그럼 되지 않을까요? 이왕 큰맘 먹고 산 옷 예쁘게 많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YB의 잊을게 이어서 문차일 듭니다. 태양 가득히.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또 예능 분야에서도 모두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연예인을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이틀의 원조를 꼽으라면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 임창정입니다. 임창정은 가수가 아닌 영화배우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1990년 고등학생이었던 임창정은 안성기, 최민수 주연의 영화 남부군에서 소년 공비 역할로 연예계에 입문을 했죠. 단역이었지만 연기에 대한 집념이 남달라서 선배 연기자들이 눈여겨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연기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가스 배달, 막노동, 식당 불판 닦기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는데요. 그 시절 라이징 스타였던 이병헌과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그와 돈독한 사유가 되는데요. 이병헌은 그의 노래 실력에 반해 노래하는 자리가 있으면 노래 정말 잘하는 동생이 있다면서 임창정을 불러서 노래를 시켰고요. 그래서 노래 실력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강적을 만나게 되는데 노래하러 가나간 자리에 박효신이 있었다는 거죠. 둘은 서로 다른 장르의 노래로 실력을 뽐냈고요. 그 자리에 있던 연예계 관계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리들 덕분인지 임창정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5년 이미 나에게로라는 곡으로 가수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이 노래는 임창정이 고등학생 때 직접 만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요계의 벽은 높았고 1집에 이어 2집까지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장의 앨범은 실패했지만 그의 예능 인생은 이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1995년부터 97년까지 KBS 주말 예능 프로그램 슈퍼선데이의 인기 코너였죠. 금촌뜩내 사람들에 출연하게 된 거였습니다. 원래는 몇 번 나오다가 말 역할이었는데 특유의 찌질하면서도 코믹한 캐릭터를 워낙 잘 살려서 분량이 점점 늘었고요. 그에 따라 인지도도 점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타고 3집을 발표하는데 타이틀곡 그때 또다시의 반응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죠. 그렇게 그는 가수로서도 성공을 거둡니다. 늘 웃음을 주던 그가 무대 위에서는 180도 전혀 다른 매력을 뽐낸 거죠. 덕분에 그해 골든디스크 본상과 가요 대상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성공은 스크린에서도 이어졌죠. 1997년에 개봉한 정우성, 고소영 주연의 영화 비트에서 그는 신스틸러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었죠. 그래서 영화제 신인상과 조연상도 수상했습니다. 강한 호소력과 폭발적 고음을 뿜어내면서도 넉살 좋고 친근한 이미지까지 있는 그에게 사람들은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냥 서서 부르기도 힘든 댄스곡들을 수준급의 춤까지 선보이면서 재치있게 무대를 꾸며서 더욱 큰 환호를 받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임창정의 노래 두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그의 최고 히트곡 그때 또다시, 그리고 임창정 표 코믹 댄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늑대와 함께 춤을.

노래는 다 인생, 가수, 연기, 예능 프로그램에서까지 능력을 인정받은 스타 임창정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악보를 제대로 볼 줄 몰라서 오직 귀로 멜로디를 외워서 노래를 불렀던 그였지만요. 그는 자신만의 임창정표 발라드를 만들고 불렀습니다. 가수로 정점을 찍은 임창정은 본업이던 영화계로 돌아와서도 무시무시한 티켓 파워를 자랑했죠. 코믹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연기는 그의 전매 특허였는데요. 이렇게 가수와 배우로 모두 최정상에 있던 2003년, 임창정은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소식을 발표합니다. 가수 은퇴 선언한 거였죠. 연기와 노래를 병행하다 보니까 두 분야 모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초심으로 돌아가 배우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한 결정이었습니다. 10집 소주 한 잔을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내려놓는 그를 보면서 팬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이 은퇴는 6년 만에 번복됩니다.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11집 앨범을 가지고 무대에 다시 돌아왔죠. 이때 사람들은 그의 복귀를 쌍수를 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발라드로 그 환영에 보답해 나갔죠. 과거 프로필을 돌릴 때 타고 다닐 버스비조차 아까워하던 무명배우 지망생이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하고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톱스타가 되기까지 타고난 재능도 물론 있었지만요. 피나는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도 자기만의 색깔로 수십 년을 달려온 그의 에너지에 경의를 표하면서 임창정의 노래 두 곡 더 듣겠습니다. 은퇴곡이 될 뻔했던 소주 한 잔, 그리고 은퇴 번복 이후의 최고 히트곡이죠. 내가 저지른 사랑.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임창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의 노래 가운데 그때 또다시 늑대와 함께 춤을 소주 한 잔에 이어서 내가 저지른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김병국님께서 김경호 노래도 한번 들려달라고 사연을 주셨었는데 오늘 참 좋아하시겠네요. 김경호입니다. Now.

0: 꾸밈 없이 노래로만 승부를 거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세미 평론가도 먹는 것을

0: 즐긴다고 하셨는데 네. 돈 걱정 없이 네. 통장 잔고 걱정 없이 한 가지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하면은 뭘 드시겠어요?
1: 그럼 무조건 회 먹겠습니다.
0: 생선에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회가 이제 사실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걸 매일 먹기는 좀 부담이 되는데 통장 잔고 걱정 없이 이제 막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살도 잘 안 찌고 건강에도 좋은 회.
0: 듣고 보니까 저도 공감이 돼요. 네. 정말 평생 계속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되겠다면 고기보다는 생선회가 더 좋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1: 맞아요. 네. 단백질도 또 질이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런 조건이 생기면 좋겠는데 좋으려나요? 안 좋으려나요?
1: 이런 질문을 받을 네. 때마다 이런 날이 제게 올까 꿈을 꿔봅니다.
0: 평생 한 가지 음식 뭐 무제한으로 먹는 것도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골고루 먹는 게 좋죠.
1: 맞아요. 귀하게 먹을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노래는요.
1: 네, 오늘은 김장훈의 4집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현무 계획이라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을 보다가 좀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는데요.
0: 어떤 얘기예요?
1: 네, 이제 전현무 씨가 이제 음식점의 사이드 메뉴를 맛보다가 네. 사이드 메뉴를 앨범의 수록곡에 비유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메인 메뉴만큼이나 훌륭한 사이드 메뉴를 먹으면서 감탄을 하다가 이 사이드 메뉴가 이제 주 메뉴만큼 맛있는 것처럼 수록곡이 타이틀 곡만큼이나 좋은 앨범이 바로 김장훈 4집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이 곡이 누가 수록곡인 걸 믿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김장훈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이 언타이틀에서 꼭 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작곡가 유영석이 쓴 곡이고요. 이제 가슴을 좀 점이게 만드는 그런 서정적인 멜로디가 아름다운 그런 발라드 곡이고 또 고음역대의 곡이어서 이제 또 김장훈의 가창력에 다시 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0: 김장훈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1: 맞아요. 네. 이후에 또 이게 너무 좋은 곡이다 보니까 또 많은 가수들이 경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곳들에서 이 곡을 또 경연곡으로 선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훌륭한 곡을 듣고 나면 자신도 부르고 싶어지는 열창하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0: 김장훈 4집 가운데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김장훈의 세상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듣고 싶은 노래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시거나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고 코르티스의 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강원도 삼척 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삼척 장호항, 곰칫국,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평생 의사로 살다가 지금은 삼척의 실버타운에서 봉사하시는 한 어르신은 이 삼척이라는 이름에서 기가 막힌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곳 삼척에 살려면 세 가지 척을 조심해야 합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인생이 참 평화롭습니다. 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말씀이죠. 삼척 동자도 알만한 진리인데 그걸 지키고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좋은 말씀 되새기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상철의 노래입니다. 무조건.

곡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걷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박영미의 노래입니다.

0: 네,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어깨춤도 들썩이게 됩니다. 반대로 노래가 좋으면 저절로 기분까지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게 될 노래들은 어떤 기분을 만들어줄까요?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의 평론가 송명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가끔 청취자들 가운데 음악 나갈 때 진행자가 라디오 부스 안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1: 네.
0: 저는 뭐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춤까지는 아니어도 발로 이렇게 박자를 맞추기도 하거든요.
1: 네.
0: 송명아 씨는 음악 감상할 때 어떤 자세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 음악에 따라 다 다르죠.
0: 그렇죠. 아, 네. 발라드냐, 저는 댄스냐, 락이냐.
1: 예전에 이제 글 쓸 때 그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네. 어깨춤이 나오는 음악은 좀 우리가락 스타일의 음악에는 어깨춤이 나오고
0: 네네.
1: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발박자를 맞추게 되고 헤드뱅을 할 때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0: 아, 헤드뱅까지?
1: 예, 메모를 할 때도 있어요.
0: 오, 요, 그래요?
1: 적어놨다가 다음에 써먹어야지 할 때. 예.
0: 그럼 이제 업무차 이제 음악 들으시면서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사람마다 이제 듣는 자세 반응이 다를 텐데 그래도 크게 범주에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어깨춤을 추거나 발박자를 맞추게 만드는 노래들이 정말 잘 만든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곡들이 또 우리 가요에 많죠.
1: 예.
0: 자, 콩 게시판에 오순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아, 송명아님, 선곡해 주시는 곡들 참 좋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었던 곡들 들려주셔서 저 신선합니다.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선곡하는 보람 느끼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어떤 코너나 방송 전체에 대해서 뭐 건의하고 싶거나 혹은 뭐 감상평이 있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짤막하게 글 남기시면 저희가 또 기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은 엘비스 프레슬리와 관련이 있다고요?
1: 예, 맞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락앤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해외 뮤지션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0: 네.
1: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락앤롤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물론 그 시작은 미팔군 무대였었지만 비슷한 시기 국내 가수들은 미팔군 무대와 극장 쇼 또 일반 무대 활동을 병행했어요.
0: 네.
1: 당시 락앤롤 스타일 음악을 하던 가수들은 어떤 밴드와 짝을 이루어서 활동하던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자니리와 키보이스, 정원과 샤우터스, 이태신과 파이브핑거스 뭐 이런 식으로 앨범을 발표한 그런 가수들은 밴드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뭐 증명이 되겠죠.
0: 네.
1: 오늘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했거나 아니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받은 우리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 번안된 거가 참 많죠.
1: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따져보니까.
0: 아, 오히려.
1: 락앤롤 스타일에서는 대표적인 곡 몇 곡, 또 발라드 스타일에서는 대표적인 곡 몇 곡,
0: 네.
1: 이런 식으로 이제 번안이 됐더라고요.
0: 그 곡들은 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형 히트곡들이겠죠?
1: 그렇습니다.
0: 예. 자, 첫 곡은 어떤 겁니까?
1: 첫 곡은 김영국과 에드포의 내 멋에 산다 준비했습니다.
0: 에드포 하면은 신중현 씨 밴드 아닌가요?
1: 그렇습니다. 김영국 씨는 신중현 씨의 에드포와 함께 앨범을 발표했었는데요. 김영국이란 가수는 이 앨범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활동 이력을 찾기 어려운데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작곡가 겸 평론가 황문평을 비롯해 코미디언 배삼룡, 가수 하니비스 등과 1965년에 동남아 순회 공연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0: 아니, 그 정도면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가수였을 텐데요.
1: 그렇습니다. 또 몰랐던 점은 제가 기사를 찾으면서 6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굉장히 우리나라 음악인들,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이 잦았다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0: 동남아 순회 공연은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됐죠.
1: 아,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베트남 위문 공연만 생각했었는데 베트남 위문 공연을 하고 나가는 차에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0: 예.
1: 김영국 씨의 앨범 가운데 반은 What I Say를 필두로 온통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채워져 있는데요. What I Say는 자니리, 이태신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나온 많은 가수들의 앨범에도 수록이 됐어요.
0: 네.
1: 오늘 준비한 내 멋에 산다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All Shook Up을 번안한 곡입니다.
0: 그 곡이군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어지는 곡은 어떤 겁니까?
1: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입니다.
0: 네.
1: 예. 뭐 대표적인 엘비스 프레슬리 번안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 그렇죠.
1: 에드포와 함께 64년 최초의 국내 락밴드의 음악을 발표한 키보이스의 멤버 가운데서 차중락 씨는 엘비스 플래스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닮은 보컬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0: 네.
1: 오늘 준비한 낙엽다랑 가버린 사랑, 계절은 잘 맞지는 않지만 키보이스 시절 발표한 대표곡이고요. Anything That's Part of You를 번안한 곡입니다.
0: 네, 두 곡의 이제 템포가 좀 다르겠네요.
1: 네.
0: 자, 그러면 김연국과 에드포의 내 멋에 산다, 차중락의 낙엽다랑 가버린 사랑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김영국과 에드포의 내 멋에 산다, 그리고 차중락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오늘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한 곡들, 또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 가요들 들어보고 있는데요. 두 곡 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창법을 따라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그렇죠.
0: 비슷하게.
1: 예. 그리고 목소리 자체도 원래 좀 비슷했는데 창법까지 따라하니까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곡들이죠.
0: 예, 내 멋에 산다 이 All Shook Up이라는 노래를 따라할 때는 좀 약간 떨리는 그 바이브레이션, 네. 비브라토를 좀 섞는 것 같고.
1: 그렇습니다.
0: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은 그 원곡 그대로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두 곡 들으면서 60, 70년대 클럽이랄까 그런 분위기가 막 떠오르네요.
1: 그렇죠.
0: 차중락 씨는 뭐 우리나라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못지않게 큰 인기를 누리셨죠.
1: 사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번안 곡인지 모르고 예전에는 들었었죠.
0: 네.
1: 차중락 씨의 대표적인 히트곡으로만 알고 있었고.
0: 그렇죠.
1: 상당한 미남이고 매력적인 저음, 무대 매너. 영화 같은 데 보면 잠깐 들어간 클립이 있는데
0: 네.
1: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존재감이 뿜뿜 나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유난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네. 촐랑거리거든요.
0: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마르고 그런 체형이셨던가요?
1: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0: 무대 위에서 끼를 많이 부리셨고
1: 네, 음악인이 유난기 씨라면은
0: 네.
1: 차중락 씨는 뒤에서 묵묵하게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런 모습이라서
0: 네.
1: 아마 여학생들이 저 모습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외모도 큰 또 몫을 차지했겠죠.
1: 그렇습니다.
0: 근데 참 너무 일찍 가셨어요. 26
1: 네.
0: 하셨죠. 예.
1: 안타깝죠.
0: 네. 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 역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곡 중에 하나네요.
1: 네. 정원 씨의 사냥개 준비했는데요.
0: 네.
1: 정원 씨는 1960년대 극장쇼의 슈퍼스타였죠. 사냥개는 정원 씨의 데뷔 독집에 담긴 그런 곡이고요.
0: 데뷔 독집에.
1: 예. 앨범 발표 전에 정원 씨는 이 노래를 극장 무대에서 선보이면서 마이크를 들고 뭐 객석과 무대를 오르내리고 뭐 무대에 드러눕기도 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열창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모습을 보던 지방극장의 쇼 단장들이 그 정열적인 무대에 반해서 순식간에 극장 쇼의 스타로 부상됐다고 합니다.
0: 예.
1: 그 뒤에 이제 킹레코드라고 하는 레코드사에
0: 예.
1: 박성배 대표가 찾아와서 앨범 취입을 제안했는데요. 연주는 하청현 씨가 몸담았던 샤우터스란 밴드가 연주를 해서 녹음을 했어요.
0: 네.
1: 앨범의 첫 곡이 바로 그를 극장쇼의 스타로 만든 사냥개예요.
0: 예, 원곡이 하운드독이죠. 하운드독. 엘비스 프레슬리.
1: 맞습니다.
0: 그대로 직역을 한 거네요.
1: 그렇죠. 하운드독을 예. 그대로 이제 사냥개로 직역을 한 거죠.
0: 예.
1: 남진 씨도 같은 노래를 또 부르기도 했어요.
0: 아, 그랬네요. 맞아요.
1: 네.
0: 자, 또 하나 듣겠는데 어떤 곡입니까?
1: 극장쇼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뭐 빼놓을 수 없는 극장쇼의 대명사가 있죠. 자니리의 What I Say를 준비했어요.
0: 정원 씨와 함께 뭐 거의 쌍벽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듣고 있으면은 콜 앤 리스폰스를 유도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노래.
0: 콜 앤 리스폰스는 가수가 부르고 반응, 무대의 반응 유도하고.
1: 그렇죠.
0: 네.
1: 객석의 반응 유도하고
0: 네.
1: 뭐 재미있는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예전에 우리나라의 마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0: 아.
1: 그런 느낌도 나는데 하여튼 리듬은 분명히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락앤롤 리듬을 타고 있어요.
0: 예, 예.
1: 제목은 원어 그대로지만 재미있는 우리말 가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가사는 다 우리말인가요?
1: 그렇습니다.
0: 예, 제목은 왜 안 바꿨을까요? What do I say?
1: 제목을 마땅하게 붙일 게 없었나 봐요.
0: 아, 그랬나요?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정원의 사냥개, 자니리의 What do I say?

0: 네, 60년대 극장쇼의 슈퍼스타들 정원 그리고 자니리의 노래 한 곡씩 들어봤습니다. 둘 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들을 번안한 곡들이었습니다. 정원의 사냥개 그리고 자니리의 What Do I Say였습니다. 사냥개 하운드독은 상당히 좀 점잖게 분위기를 풀어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What Do I Say는 아주 격렬하네요.
1: 정말 그 무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죠.
0: 아, 라이브 느낌.
1: 예, 네, 물론 뭐 네. 당시에 뭐 라이브를 녹음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안 됐겠지만, 네. 이런 그냥 스튜디오에서 즉석 라이브를 한 것 같은 아. 가사도 즉석에서 다 부른 것 같죠. 예, 네, 느낌이.
0: 뭐 정말 라이브 듣는 기분이었어요.
1: 네. 네.
0: 송명환 씨는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게 생각나세요?
1: 젊었을 때 엘비스 이미지는 네. 소위 그 개다리 춤이라고 하는 하체를 많이 사용한 그런 춤 있잖아요.
0: 그러고 보니까 그 유명한 댄스도 유행시켰나요, 진짜?
1: 네. 그 배삼룡 선생이 그거를.
0: 개다리 춤.
1: 예, 춤을 췄었죠.
0: 네.
1: 그래서 그때는 그 금지시키고 했었어요, 미국에서도. 너무 이.
0: 아이들 따라한다고?
1: 예, 성적인 그런
0: 아, 그래요?
1: 느낌이 난다 해서 금지를 시키고 했었는데 그 춤과 함께 이렇게 기타를 메고
0: 네.
1: 예, 노래하는 그 모습도 떠오르고
0: 네.
1: 그리고 좀 70년대로 넘어가서는 구렛나룻.
0: 아, 구렛나룻 많이 좀 매력적이었죠.
1: 예. 네. 그 모습을 또 따라한 연예인이나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0: 네.
1: 하와이 공연할 때 전 세계 위성 중계가 됐었는데 그때 모습이 이제 구렛나룻으로 계속 모습이었죠.
0: 네. 헤어스타일도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 그렇죠. 60년대에는 그때 리젠트 헤어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기름 발라가지고.
0: 단정한 스타일.
1: 예.
0: 쫙.
1: 손 대면 손이 베일 것 같은
0: 예.
1: 그렇게 빗어 넘긴 머리였었죠.
0: 포마드 바른 것처럼.
1: 예. 네. 그리고 뭐 70년대로 넘어가면은 좀 편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0: 예. 예. 그리고 또 의상도 생각나고.
1: 제 카라가 굉장히 크고 반짝이 뭐 이런 거 있고.
0: 맞아요.
1: 예. 예. 정말 전형적인 무대 의상이죠.
0: 예. 미국에 가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그 박물관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한 개인 소장가가 엘비스 프레슬리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0: 그분의 그 물건을 어떻게 다 수집해서?
1: 예, 경매 같은 데 참여해가지고.
0: 아, 그랬군요.
1: 해가지고
0: 예.
1: 뭐 외국같이 크진 않지만 개인 소장가가 만든 거니까.
0: 네. 예,
1: 재미있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0: 엘비스의 팬이라면 꼭 한번 들려보셔야겠네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서유석 씨의 어우라리 준비했는데요.
0: 아, 서유석 씨도 엘비스의 곡을 부르셨군요.
1: 그렇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력은 이렇게 화려한 무대를 자랑하는 락앤롤 스타뿐만 아니라 포크싱어에게도 미치게 되는데
0: 네.
1: 서유석 씨의 어우라리는

0: 엘비스 프레슬리의 Love Me Tender를 번안한 곡이에요.
1: 그 유명한 곡을.
0: 네. 서효석 씨 외에도 김세환 씨 역시도 이 노래를 번안한 곡을 자신의 앨범에 담기도 했는데요.
1: 네.
0: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가운데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곡이기도 하죠. 엘비스의 원곡도 단순한 반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서효석 씨의 번안 곡은 자신이 연주하는 통기타 한 대의 반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유의 주법 그리고 창법으로 신경 써서 듣지 않는다면 원곡을 잘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서유석 씨의 노래로 알 수도 있는 그런 번안 곡이에요.
1: 예, 제목도 상당히 한국적인 느낌이 나서요.
0: 그렇죠.
1: 어우러리 러브 미 텐더 느낌이 연결되지 않는데 또 곡도 많이 달라지나 봅니다. 이어서 라나이로스포의 노래 준비하셨네요.
0: 네. 라나이로스포의 내 사랑 언제나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역시도 같은 곡을 번안한 노래예요. 러브 미 텐더.
1: 예. 네.
0: 한민 씨와 은희 씨가 함께했던 라나엘 로스포의 데뷔 앨범에 담긴 곡입니다.
1: 네, 그러면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가 두 아티스트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서유석의 어우라리, 라나엘 로스포의 내 사랑 언제나.

0: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러브 미 텐더가 남녀 듀엣의 멋진 앙상블로 변했습니다. 라나이 로스포의 내 사랑 언제나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같은 곡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서유석의 어우라리였습니다. 서유석 선생의 곡은 정말 들으면 이게 러브 미 텐더가 맞나 싶을 정도로
1: 그렇죠.
0: 느낌이 다르네요.
1: 예. 통기타 하나만으로 편곡했는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게 편곡을 했습니다.
0: 예, 어우라리가 무슨 뜻인가 잘 들어봤는데 그냥 어떤 흥얼거리는 추임새 같은.
1: 얼라리 뭐 이런 거죠.
0: 어우라리. 예.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번안곡들 들어보고 있고요. 또 국내 영향을 받았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얘기겠죠?
1: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 무대로 나오는 가수들이 꼭 거쳐야 했던 무대가 미팔군 무대였잖아요.
0: 예, 예.
1: 거기서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었어요.
0: 미군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1: 예, 예. 뭐 당시에 최고의 히트곡들이었으니까
0: 예.
1: 거기서 이제 일단 수련을 받고 나온 가수들이기 때문에 일반 무대에서 엘비스 노래를 많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그렇군요. 또 노래도 좋으니까 또 우리 가사 붙여서
1: 네.
0: 또 만들어보기도 하고.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임성훈 씨의 떠도는 사나이 준비했어요.
0: 임성훈 씨 하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미지가 가장 또 많이 겹친다 할까요?
1: 네.
0: 그 흉내를 많이 내셨잖아요.
1: 그렇죠. 흉내 많이 내셨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은 번안곡뿐 아니고 창작곡에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0: 아, 이건 창작곡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임성훈 씨는 원래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1970년에 신중현 씨의 밴드 퀘스천스를 통해서 데뷔를 하면서 신중현 씨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0: 네.
1: 신중현 씨가 평소 이제 그때도 엘비스 흉내를 내고 엘비스 모창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0: 예.
1: 엘비스 스타일의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떠도는 사나이 그리고 명동거리 이런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게 했는데요.
0: 예.
1: 맛있게도 크게 히트는 못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거장 신중현 씨의 작품이었군요.
1: 네.
0: 임성훈 씨 대표곡 하면 아무래도 뭐 시골길이겠죠?
1: 예, 그렇습니다. 시골길 이후에도 임성훈 씨는 75년에 시골길이라는 노래를 히트시키고 당신은 몰라라는 그 히식스의 대표곡이죠.
0: 예.
1: 그 노래를 가장 먼저 취입한 게 또 임성훈 씨였었죠.
0: 아, 임성훈 씨가 엘비스의 다른 노래들도 번안곡으로 취입했었나요?
1: 네. 그 뒤에 Can I Fall in Love, Love Me Tender 이런 노래들을 자신의 앨범에 담기도 했습니다.
0: 네. 이어서 들어볼 곡은 뭡니까?
1: 최희준 선생의 서두른 사랑 준비했어요.
0: 예.
1: 이 노래는 1961년 엘비스 프레슬리가 직접 출연한 영화 블루 하와이의 주제곡 Can I Fall in Love를 번안한 곡이에요.
0: 아주 유명한 영화죠.
1: 네. 엘비스의 버전 말고도 UB40의 레게 스타일 커버 버전으로도 잘 알려진 곡이죠.
0: 예.
1: 최희준 씨 특유의 그 매력적인 중저음으로 소화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0: 최희준 선생의 목소리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1: 네.
0: 함께 들어보시죠. 자, 임성훈의 떠도는 사나이, 최희준의 서두른 사랑.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송명화의 옛 노래 이야기,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의 번안곡이나 또 그의 영향을 받은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성훈의 떠도는 사나이는 번안곡은 아니지만 신중현 씨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느낌을 살려서 임성훈 씨에게 불러보라고 만들어준 곡이었고
1: 네.
0: 그리고 방금 들으신 최희준의 서두른 사랑은 아주 유명한 히트곡이죠.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번안한 곡이었습니다. 역시 느낌이 최희준 선생 목소리와 잘 어울리네요.
1: 그렇죠. 최희준 선생은 원래 넷킹콜의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한국의 넷킹콜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0: 네.
1: 넷킹콜이 부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가 되어버렸죠.
0: 아, 그렇네요. 살짝
1: 예.
0: 듣고 보니까. 임성훈 씨는 떠도는 사나이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임성훈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낯설었어요.
1: 아예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엘비스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톤이나 어떤 창법을 잡아서 불렀던 것 같아요.
0: 그랬군요.
1: 네.
0: 자, 이제 다음 곡 하나 더 들어볼 텐데 이분이야말로 뭐 한국의 엘비스 아니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그러면은 가장

0: 먼저 떠올릴 가수가 바로 남진 씨죠.
1: 예.
0: 남진 씨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GI 블루스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초기 남진 씨 목소리를 들어보면 바이브레이션이나 창법 모두 엘비스를 벤치마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 예.
0: 얼마 전에 이제 조항조 씨랑 같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조항조 씨한테 우리는 다 락큰롤로 시작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1: 조항조 씨는 확실히 밴드 수준이 맞으시고
0: 네. 남진 씨도
1: 남진 선생은
0: 원래 트로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락큰롤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뭐
1: 성인가요 쪽으로
0: 네, 성인가요 기회가 돼가지고 또 그쪽으로 이제 히트곡을 발표하게 해야겠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볼 예.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님과 함께를 준비했는데요.
1: 네.
0: 앨범 재킷의 사진, 뭐 헤어스타일, 의상 모두 엘비스에게 영향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세도 엘비스의 자세고
1: 그렇죠.
0: 그 그때 남방 셔츠라고 불렀었죠. 그
1: 네.
0: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는 그 예, 예. 모습을 볼 수 있는 재킷에서. 70년대 남진 씨는 잘생긴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 경쾌한 율동으로 오빠 부대를 만든 원조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0: 라우나 씨와 경쟁 구도였던 남진의 1인 독주체제를 만든 공전의 이토게 바로 님과 함께였어요.
1: 예.
0: 이 노래로 남진 씨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또 별칭을 얻어내게 됩니다.
1: 오빠 부대뿐만 아니라 그 삼촌 부대랄까요? 그 꼬마 팬들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0: 그렇죠. 저도,
1: 님과 함께 많이 따라했잖아요.
0: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부르면은
1: 예.
0: 어른들이 동전 하나씩 주고 그러셨어요.
1: 그러니까 집집마다 따라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았을 겁니다.
0: 네.
1: 청년 시절의 사진을 보면 참 엘비스 프레슬리만큼이나 남진 선생도 참 잘생기셨죠.
0: 그렇습니다. 네. 요즘도 잘생기셔서
1: 그럼요. 예. 자, 그 노래 듣겠습니다. 님과 함께 남진의 노래입니다.

0: 한 백년 살고 싶어.
1: 님과 함께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옛노래 이야기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을 번안한 곡들 또 영향받은 곡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곡이죠?
2: 네. 키보이스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준비했어요. 제목 들으면 아시겠죠? 어떤 노래인지.
1: Falling in Love. 아까 예. 들었던 그 곡을 또 번안한 곡이군요.
2: 네. Can help ing. 네.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직역이 되어 있는데요.
1: 그렇네요.
2: 차중락 씨의 솔로곡도 들었지만 이번에는 키보이스의 이름으로 발표됐던 곡이에요.
1: 네.
2: 사실 차중락 씨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역시도 키보이스의 연주로 이루어진 번안곡이기 때문에 두 곡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1: 네.
2: 차중락 씨가 얼마나 엘비스 프레슬리와 어울리는지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 곡도 역시 차중락 씨의 음성이 들리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예. 차중락 씨의 목소리, 키보이스의 연주 그렇게 구성된 곡이에요.
1: 네. 키보이스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선 한적한 전원이 그립고 고요한 자연 속에선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편리함을 바라게 됩니다. 멀리 있는 풍경은 낭만적이지만 발이 닿은 자리는 치열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일상에 지쳐 마음에 그늘이 지면 세상이 아무리 눈부셔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주소를 먼 곳에 두기보다 지금 곁에 머문 익숙하지만 소소한 즐거움의 마음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답답한 차 안에서 한적한 자연 속에서 이 라디오와 함께하는 행복처럼 말입니다. 대평가 억수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오돌뚝이 송소희의 목소리와 두 번째 달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앞서서는 한국 음악 그룹이죠. 억스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가 들으셨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 두 곡이었는데요. 멀리서 행복을 찾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작은 평온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가 침침하고 두 귀 잘 안 들려도 진짜로 밝게 보고 듣는 것과는 상관없지. 허망한 육근 육진 집착할 게 뭐가 있나. 천연의 혼돈홍 그 자체로 충분한 걸. 조선시대 장유의 시. 이사겸이 눈이 흐릿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시를 지어 보내왔기에 우스갯시로 답하다 였습니다. 이사겸은 이행진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 첫 구절에 나온 아도라는 말은 이것이란 뜻인데요. 눈이나 눈동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 진나라 고개지가 인물화를 그려놓고 몇 년 동안 눈동자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누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림 속에 혼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 속에 있다고 답한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죠. 또 허망한 육근과 육진에 집착하지 말고 천연의 혼돈홍 자체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육근과 육진은 불교 용어로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을 통해 느껴지는 색, 소리, 맛 같은 것을 뜻합니다. 혼돈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인데 머리에 눈, 코, 입, 귀 같은 것이 없어서 하나씩 만들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황병기 작곡의 가라도, 황병기의 가야금과 안혜란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시죠.

황병기 작곡의 가라도. 가야금과 장구가 주고받는 깊은 울림 속에서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과 안혜란의 장구 반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임준희 작곡의 달하. 입니다. 인성과 석대의 검은고와 이인의 타악기를 위한 달하, 앙상블 거문의 연주와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임준희 작곡의 달하. 검은고와 대금 그리고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서 달빛 아래에 서 있는 듯한 신비롭고도 고요한 분위기 전해줬습니다. 앙상블 검은의 연주와 강권순의 목소리였고요. 다음은 태평소 신화위입니다. 이민영의 태평소와 북, 황민왕의 장구와 꽹과리, 조봉국의 징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태평소 특유의 힘차고 구성진 소리와 장단의 흥겨움이 어우러져 한껏 신명을 돋워준 곡이죠. 태평소 신하위, 이민영의 태평소와 북, 황민왕의 장구와 꽹과리, 조범국의 징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시를 노래하는 전통 성악곡 시조 가운데 사설 시조 어이하여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시조시가 긴 것을 의미하는데요. 3장 구성에서 첫 번째 장 사설은 이렇습니다. 어이하여 못 오더냐? 무슨 일로 아니 오더냐? 너 오는 길에 약수 삼천리와 만리장성이 둘렀드냐?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아서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약수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신비한 강으로 기러기 털조차 뜨지 못하고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배를 띄울 수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으니 사람이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는 강인 거죠.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지은 거대한 성벽입니다. 사설시조 어이하여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잠총급 어부의 촉도지 나니 가리웠드냐? 네 어이 그리 아니오더냐? 이백의 시 촉도난을 인용한 겁니다. 잠총급 어부는 중국 촉나라를 다스렸던 전설 속 시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누에치기를 가르쳐서 잠총,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서 어부라고 부르는 거죠. 적도지 나는 촉나라로 가는 길이 험하단 겁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종장사설입니다. 지금의 장상사하고 누여우터니 이제서 오는 고. 장상사는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한단 말, 누여우는 눈물이 비처럼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설 시조 어이하여를 홍원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사설시 중 어이하여 홍원기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이정훈이 작곡한 달빛정원 플레이톤의 연주입니다.

헤이톤의 연주로 이정훈이 작곡한 달빛 정원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면서 최악의 경우는 피곤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이죠. 작은 것에도 감탄하는 일에 무감각하다면 휴식이 필요한 걸지 모르겠습니다. 끝곡 날라리와 쟁이의 연주와 노래로 저 멀리 더 높이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등산 초보들이 가장 주저앉고 싶은 순간은요, 언덕을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면 허벅지는 터질 것 같고 호흡은 점점 가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등산을 많이 해본 분들은 같은 언덕을 보면서 직감합니다. 저기만 넘으면 숨을 고를 수 있는 평지가 있고 목을 축일 약수터가 있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일주일 중 가장 가파르게 느껴지는 수요일, 이때 우리는 경험 많은 등산가들의 직감을 닮아야겠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 가깝다, 오늘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말이죠. 기분 좋아질 뭔가가 기다릴 수도 있는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윤형주의 라라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개 껍질 묶어라는 곡목으로 알고 계신 노래죠. 등산 초보와 프로 등산가들은 생각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나를 덜 힘들게 하고 나를 좀 더 기운나게 하는 생각이 뭔지 아는 거죠. 지루한 수요일이 힘든 분들은 오늘 하루 보내면 이제 주말권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고요. 더위 때문에 지친 분들은 여름 휴가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개 껍질 묶고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 흥얼거리면서 지금 좀 힘들어도 좋은 날을 위해서 기분 좋게 이 언덕 넘어가 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진섭의 로라 그리고 이상우가 부릅니다. 오사라.

변진섭의 로라 그리고 이상우의 오사라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로라와 사라 자매 같네요. 정영희님께서 한 주 동안 퇴직 휴가 중입니다. 언제 이리 세월이 흘러갔을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정영희님 퇴직 앞두고 계시나 봐요. 네, 재직 기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요? 바쁘고 또 보나마나 힘들게 지내셨을 테니 조금 쉬면서 제2의 인생 느긋하게 설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도원님 오랜만이네요. 허리 수술한다고 하셨었는데 수술이 잘 돼서 통증이 없네요. 우와 잘 됐습니다. 지금은 미용 국가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녀요. 라디오 들은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인사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수술 잘 됐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이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용 공부 시작하셨군요. 네, 부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못 오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도원님.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소리새 그대 그리고나 이어서 배따라기입니다. 비와 찻잔 사이.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더한 우리 가요를 만나는 트로트 세상. 오늘도 친숙한 리듬의 우리 가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자님께서도 듣고 싶다고 하시는 노래 윤신의 인생이란입니다. 가수 김종환이 만든 곡으로도 유명하죠. 2015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당시에는 조용히 입소문을 통해 사랑받다가 트로트 오디션 붐이 일면서 인기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노랫말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살아온 이야기를 일상적 대화체로 풀어 쓴 가사가 꼭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죠. 윤신혜는 2022년에 독립영화 윤신혜가 사라졌다의 카메오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는 가사는 잘 외우는데 짧은 대사 몇 마디를 외우지 못해서 혼났다며 연기는 너무 어렵다고 수줍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내지만 내려와서는 이보다 더 소녀스러울 수 없는 윤신혜의 모습이 떠오르죠. 윤신혜와 김종환의 합작품 인생이란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조항조의 사랑꽃입니다. 사랑꽃. 이 노래는 주부들이 뽑은 베스트 명곡에 진성의 안동역에서와 함께 1위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노래는 드라마 기분 좋은 날의 OST인데요. 인생의 모진 바람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이에 대한 고마움을 사랑꽃에 비유한 곡이죠. 조항조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컬과 가슴을 적시는 서정적 멜로디가 돋보입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윤신의 인생이란, 이어서 조항조입니다. 사랑꽃.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신 노래는 최진희의 노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곡입니다. 2014년에 나온 노래예요. 사랑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직관적인 노랫말로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최진희 특유의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져 흥을 돋우고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가수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 덕분에 깊이와 품위까지 느껴집니다.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 곡과 함께 들을 노래는 트롯계의 신사 김정수의 곡 가슴이 떨려입니다. 당신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은 김정수의 또 다른 히트곡인데요. 중후한 매력에 경쾌하고 신나는 비트를 더해서 반전 매력을 선보인 템포 있는 성인가요죠.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는 감정을 유쾌하고 활기찬 멜로디로 흥겹게 표현한 곡입니다. 김정수의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가 리드미컬하고 속도감 있는 반주와 시원하게 어우러져서 듣는 사람들을 아주 기분 좋은 에너지와 활력 속으로 안내하는 곡이죠. 자, 그럼 기분 좋아지는 두 곡의 트로트 함께 듣겠습니다.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김정수가 부릅니다. 가슴이 떨려.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품격 있는 트로트 네 곡과 함께했습니다. 윤신의 인생이란, 조항주의 사랑꽃,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에 이어서 김정수의 가슴이 떨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안재규님 또 강혜영님께서 잘 듣고 계시다고 인사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두 분. 준비된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인순이가 피처링한 노래, 조피디가 부릅니다. 친구요.

0: 알고리즘도 미처 배달해 주지 못한 보물 같은 노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 이제 각 잡고 일을 할 때 네. 책상 정리가 칼같이 되어 있어야 좀 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네. 막 어지러져 있고 네. 네, 그래야 이제 일이 잘 되는 타입인가요?
1: 아 정말 장소 뭐 지저분함 가리지 않고요. 네. 마감이 닥치면 어떤 곳에서도 쓰레기장에서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0: 마감이 그렇게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1: 네, 시간이 다가오면 네. 뭐 얼마나 정리가 안 돼 있는 책상이어도 집중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0: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이제 마감 시간이 임박해야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미리미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1: 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꼭 몇 분 계시더라고요.
0: 평론가들 중에도 있겠죠?
1: 네. 마감 한 2, 3일 전에 미리 원고를 보내시고
0: 대단한 분들입니다.
1: 계획적으로 보내시는 그런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늘은 박효신의 데뷔 앨범인 해줄 수 없는 일 앨범에서 수록곡 골라봤는데요.
0: 박효신 데뷔 앨범 가운데서요.
1: 네. 이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박효신이 이제 1999년도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또 최고의 가수 자리를 지키고 있죠.
0: 뭐 보컬의 신이죠.
1: 네, 진짜 이렇게 노래의 신, 보컬의 신으로 불리는 이제 박효신이 사실 데뷔 전까지만 해도 노래 부르는 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가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0: 그거 실화입니까?
1: 네. 실화 아닐까요? 근데 친구가 이제 권유를 했다고 해요. 한 청소년 가요제에 나가봐라 해서 나갔는데 여기서 이기찬의 Please라는 곡을 불러서 무려 대상을 받았고요. 예. 또 이후로 또 여러 가요제에 참가를 해서 뭐 은상도 받고 대상도 받으면서 이제 점점 가수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1집을 만들었는데 1집에는 이제 박효신이 당시에 추구했던 그런 흑인 음악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R&B 발라드들로 묶어낸 11곡이 담겨 있고요. 이 앨범에 또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작곡한 신재홍 작곡가가 곡을 써준 해줄 수 없는 일이라는 동명의 곡이 또 타이틀곡이었죠. 예. 이 전형적인 좀 R&B 음악들이 앨범에서 눈에 띄는 가운데 이제 뭐 박효신이 직접 만들었던 스토킹이라는 곡처럼 좀 펑크나 힙합 장르가 섞인 그런 경쾌한 곡들도 이제 좀 골고루 담겨있는 재밌는 앨범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피아니스트라는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피아니스트요?
1: 네. 이 음원 사이트에 피아니스트라는 곡에 달린 이제 청취자들의 댓글을 보면은 이 곡이 왜 이렇게까지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의 반응과 함께 고등학생이 이런 스킬을 구사하면서 좀 감정 표현을 여기 깊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진짜 그 반응 그대로 이 곡을 들으면 아니 이렇게 좋은 곡이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 피아니스트라는 곡은 좀 여름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곡의 시작하는 도입부가 이제 한 여름날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제 여름 햇살에 낮에 잠이 들었다가 이제 밤에 깨어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전개를 가지고 있는 곡.

0: 박효신의 피아니스트,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 하시다가 문득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신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니의 노래 듣겠습니다. 솔로.
1: 천진 남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솔로 제니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한영의 조율 전해드리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독학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최인일 읽음. 독서할 때 이것들은 필수품이다. 이런 도구 없이 앞에 문장들을 읽었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셈이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재미있을 리 없다. 그래서 설명과 이해가 목적인 책은 재미없다고들 말한다.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책이 나쁘다며 책임을 전가한다. 뉴스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도 똑같다. 뉴스에 나오는 기본 용어, 전문 용어, 지명들을 시청자가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면 상황이 그려지지 않는다.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니 의미 없는 소음처럼 귀등을 스쳐 지나간다. 뉴스 속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타인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세상 일을 이해할 만큼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나 독서뿐 아니라 일상에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치다. 모르면 알려고 하면 된다. 귀찮아도 사전과 지도를 펼친다. 역사 지도를 활용해도 좋다. 여기에는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에 대한 설명까지 실려 있다. 세계 지도와 자기 나라의 지도 정도는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좋다. 책이나 뉴스에서 낯선 지명이 들려오면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사소한 준비 하나로 책과 뉴스가 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다. 글로 된 정보를 하나의 체험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경지에 이르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설명을 나열한 딱딱한 책도 소설책처럼 가슴 두근거리며 읽을 수 있게 된다. 훑어보기로 어려운 책을 제압하라. 어려운 책은 우선 바라만 본다. 비싼 책이나 고전이라 불리는 책은 겉모습부터 으리으리하다. 줄바꿈도 거의 없고 깨알 같은 글씨가 숨막힐 듯 빽빽하다. 번역서도 다르지 않다. 처음 보는 단어와 외래어가 가득하다. 제목도 딱딱하고 목차도 근엄한 것이 딱 봐도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두께는 또 어떤가? 이런 걸 읽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기가 죽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 나처럼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우선 훑어보기를 한다. 훑어보기란 책을 정색하고 읽는 게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일단 골치 아파 보이는 책을 사오면 아무데나 둔다.

0: 책상이나 책장에 고이 모셔두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나 소파 위에 무심하게 툭 던져둔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서 마파두부나 카레를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막 다루다 보면 책은 어느새 방풍경에 녹아든다. 처음에 느꼈던 위화감과 거만한 기운이 옅어지고 위엄도 조금씩 사그라진다. 이런데 처박혀 지낼 수밖에 없나 하는 체념이 책에서 배어나온다. 책이 한결 순해진 느낌이 든다. 설렁설렁 읽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식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슬쩍 펼쳐본다. 배가 고플 때는 좋지 않다. 배가 불러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건드려보는 것이다. 진지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놀리듯 설렁설렁 넘겨본다. 책을 정면에 두지 마라. 옆에 내팽겨쳐 두고 심심풀이 삼아 한 손으로 상대하는 느낌이면 충분하다. 목차를 펼쳐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귀를 파면서 곁눈질로 목차를 훑어본다. 에어컨 바람에 책장이 넘어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옆에 물컵이나 리모컨을 둬도 괜찮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책을 휙 뒤집어 놓아도 된다. 찢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막 다룬다. 그러면 어느새 책의 위엄이 반토막 난다. 그때 목차부터 대충 훑어본다. 시시한 무늬를 쳐다보듯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겁먹었던 마음도 사라진다. 이제 소파에 벌러덩 누워 장난치듯 페이지를 넘긴다. 몇 줄 읽다가 다시 다른 페이지를 펼쳐본다. 그러다 보면 문장에 호흡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저자가 어떤 리듬으로 글을 쓰는지, 어떤 식으로 말을 풀어가는지가 보인다. 요컨대 저자의 글버릇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첫 문장과 끝 문장의 느낌을 비교할 차례다. 처음만 기세등등하고 끝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책이 있다. 니시다 기타로의 선의 연구가 그렇다. 반대로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뒤로 갈수록 탄력이 붙는 책도 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그런 경우다. 이쯤 되면 책도 처음에 콧대 높던 기세가 꺾인다. 바로 그때가 시작할 타이밍이다. 읽기 만만해 보이는 부분부터 설렁설렁 읽으면 된다. 책상 앞에 각 잡고 앉아서 읽지 마라. 최대한 건방지게, 심심풀이 삼아 읽는다는 태도로 대충 읽어라. 며칠 동안 내킬 때마다 이렇게 툭툭 건드려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절반쯤 읽게 된다. 절반을 읽으면 내용은 대강 파악된다. 그 시점에서 권말 해설을 재미삼아 읽어본다. 남은 절반은 이제 훨씬 수월해진다. 어렵다고 소문난 대부분의 책은 이런 훑어보기만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1: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어떤 명작은 의외로 엉터리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읽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책이 있다. 그럴 땐 그 책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된다. 내용이 빈약하거나 저자의 사고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다.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엉터리는 있다. 예를 들어 니체의 논문 중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글이 적지 않다. 다만 그런 글은 기묘한 픽션처럼 읽으면 나름의

재미가 있다. 논문이라기보다는 사상적 실험에 가깝다. 니체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역시 마찬가지다. 이 책은 신약 성서의 문체와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풍자와 패러디가 살아난다. 그런 맥락 없이 읽으면 과장되고 난해하게 느껴질 뿐이다. 나는 니체의 매력이 정연한 논문이 아니라 짧은 단상, 아포리즘 속에 담긴 자유로운 발상과 가치 전복의 사고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이데거의 저작에 대해서도 나는 박하게 평가하는 편이다. 형식만 거창할 뿐 핵심으로 좀처럼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말은 많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의미심장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얻을 것이 적다. 존재와 시간이나 형이상학 입문 역시 굳이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면 니콜라이 베르디아예프의 책은 곰곰이 읽을 가치가 있다. 그는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태어난 철학자로 깊은 인간의 가 배어있는 글을 남겼다. 그의 글에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현대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힘이 있다. 또한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나 알랭, 본명 에밀 오게스트 샤르티에의 저작은 아무 곳이나 펼쳐 읽어도 좋기에 잡지처럼 가볍게 읽어도 무방하다. 특히 파스칼의 책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문장을 그 앞뒤 맥락과 함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에리 프롬의 저작은 모두 중요하며 지금도 충분히 통한다.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프롬의 저작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좁고 아니한지 통감하게 된다. 빅터 프랭클의 책들 역시 지금도 널리 읽힌다. 그의 책은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삶을 버텨낼 용기를 준다. 이런 훑어보기 방식으로 한 권을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시간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골치 아파 보이는 책을 훑어봤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훑어보기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과는 맞지 않는다. 밑줄을 긋고 귀퉁이를 접고 책을 막 다뤄가며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책은 내 돈으로 사는 편이 낫다. 비싸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 비싼 책일수록 읽었을 때의 만족감도 크다. 게다가 이런 고전들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절판되었거나 어렵다고 알려진 책도 중고서점을 뒤지면 헐값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학술총서나 고전 시리즈도 마찬가지다. 눈에 띄면 망설이지 말고 집어드는 편이 좋다. 어렵다고 요약본부터 찾지 마라. 겁먹으면 나아갈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어려워 보이는 책이라도 막 다루며 놀리듯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어느새 읽히기 시작한다. 요컨대 상대가 만만치 않아 보여도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다. 겁을 먹으면 독서뿐 아니라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스포츠가 좋은 예다. 한번 겁을 먹으면 예전에는 식은 죽 먹기였던 일조차 갑자기 할 수 없게 된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17살 때까지 스키를 탔다. 그런데 18살 겨울부터 스키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 경사가 고작 30도쯤 되는 설원의 정상에 섰을 뿐인데 알 수 없는 강한 공포가 밀려왔다.
1년 전

0: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따윈 몰랐는데 말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스키를 그만두었다. 독서와 스포츠는 분명 다르지만 겁을 먹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점점 익숙한 일만 하려든다. 어려운 책이나 고전을 읽지 않는 어른들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괜히 건드렸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덧붙여 이제 와서 읽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멋대로의 계산까지 한다.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사람과 사물을 쓸모의 유무로만 재단하게 만든다. 독학으로 매일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기계가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진 시시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손익계산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책이나 제목만 들어본 고전을 직접 손에 들어야 한다.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사실 해설서가 더 어렵다. 고전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어렵겠지 하고 지레 상상할 뿐이다. 글자가 빽빽하다고 내용까지 촘촘한 것은 아니다. 특히 철학서는 난해해서 전문가나 학자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비 지식이 없어도 차분히 읽으면 많은 철학서를 이해할 수 있다. 오히려 해설서나 요약본이 훨씬 어렵다. 마침 옆에 있는 해설서를 펼쳐보겠다. 철학고전 101가지 이야기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다. 값도 싸고 무척 실용적인 책이지만 그건 이미 철학을 아는 사람에게나 그렇다. 초심자에겐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예를 들어 근대 철학의 시초가 된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해설한 부분을 보자.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문구 때문이다. 이 해설서가 방법서설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방법서설의 정식 표제는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학문에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방법에 관한 서설인데 원래는 세 편의 과학 논문,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의 서문으로 쓰였다. 전체는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서두에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에 따라 표제를 붙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전통적 학문의 비판. 제2부 근대적 학문의 방법. 제3부 잠정적 도덕. 제4부 형이상학. 제5부 자연학. 제6부 장래 학문의 구상. 어떤가? 두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야 하는 지면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설명을 읽고 나면 방법서설이 엄청 두껍고 전문적이며 난해한 책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하지만 실제 방법서설은 문고판으로 출간되어 번역서로 85페이지도 되지 않는 얇은 책이다. 문장도 전혀 딱딱하지 않다. 다음은 해설서가 근대적 학문의 방법이라고 이름 붙인 제2부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여러분은 지금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독학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히라토리 하루이코는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린 시절 궁금한 것이 많아 주변 어른에게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다독 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최인일이었습니다.

0: 그래서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당장 찾아가서 데리고 나왔을 텐데.
1: 말했잖아, 두려웠다고. 네가 벙커에 남겠다 그럼 어떡하나? 그럼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0: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 언니?
1: 너랑 떨어져 지내면서 약해졌나 봐.
0: 그래서 날마다 벙커만 지켜보고 있었다고?
1: 어, 맨날 결심만 하면서. 내일 가자, 내일 만나러 가자. 만나서 나랑 같이 갈 건지 남을 건지 물어보자.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랬는데 여기저기 싱크홀이 생기더라. 지진도 일어나고. 불안했지. 오늘도 건물 옥상에서 벙커를 보고 있는데 땅이 들썩거리더니 애들이 막 뛰쳐나오더라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벙커로 달려오는데 와르르. 미친 듯이 뛰어와서 너 찾았잖아. 근데 살아있더라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0: 그랬구나.
1: 어, 미안해. 좀 더 일찍 널 찾았어야 했는데.
0: 어, 애들이 전부 산으로 올라오고 있어.
1: 저 아래는 위험하니까.
0: 우리 조 애들은. 어, 재현이다.
2: 미아야.
0: 애들 만났어?
2: 어, 우리 조 애들 다 살아있어.
0: 진짜? 축구부 애들도?
2: 어, 다 찾았어. 한 명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급한 대로 나무 꺾어서 부목으로 대줬어. 근데 두뇌조는 한 명도 못 빠져나왔대.
1: 두뇌조?
0: 어, 똑똑한 애들. 책 보면서 연구하느라 출입구랑 제일 먼 안쪽 구역에 있었거든.
1: 곳곳에 싱크홀 생길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벙커 자체도 지을 당시부터 안전에 문제가 많았어. 비리투성이라고.
0: 비리?
1: 애초에 이 도시의 지질 자체가 벙커를 짓는 데 적합치 않다고 지질학자들이 보고서를 냈는데도 다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거지.
0: 뭐야, 부실공사였으면서 단군 일의 최대 프로젝트니 뭐니.
2: 내 눈으로 봐도

0: 부실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비 올 때 물 빠지는 시스템도 허술하고.
1: 그래서 세상은 멸망했고 벙커마저 무너진 거야. 경고음을 무시하다가.
2: 세상은 늘 그랬다. 파멸의 징조는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지금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다 같이 눈과 귀를 막았던 거다.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조짐을 받지만 변화 없이 살아간 어른들처럼 종말이 닥쳐올 때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간 사람들처럼.

0: 박혜선!
1: 나도야!
0: 하나!
2: 나도!
0: 아, 얘들아, 나도 여기 있어!
3: 어떡하지?
4: 왜? 찬년에 있어?
3: 해솔이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4: 잊어버려. 어차피 떠날 건데. 최대한 빨리 떠나야 돼. 이 도시는 벙커가 다 쓸어가서 먹을 것도 쓸 것도 없어. 땅도 약해져서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곳에 사람만 있는 게 뭐가 좋겠어.
3: 나도 알아. 아는데.
4: 떠나기 싫어?
3: 떠나야 된다는 건 나도 아는데.
4: 근데
3: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아.
5: 시오다, 로아도 있어. 시오야, 괜찮아?
3: 너네는?
5: 보다시피.
6: 언니 찾았구나.
5: 응.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그래, 반갑다.
5: 다행이다. 미안하고.
3: 뭐가?
5: 거짓말인 줄 몰랐어.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3: 괜찮아, 너 원망하지 않아. 언니도 이렇게 찾았잖아.
5: 그래, 정말 잘 됐어.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3: 다시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니?
5: 뭘? 사람들을 모을 거야. 그래서 부상자를 돌보고 질서를 유지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일을 할 거야.
3: 진짜? 로아도?
6: 어, 시오랑 같이 하려고. 이번엔 다르게 할 거야.
3: 다르게?
5: 벙커에 문제가 많았잖아. 애초에 의도와 다르게 조장들은 책임보단 특권을 앞세웠고 타지 사람을 차별하고 끼리끼리 뭉쳐 패를 만들고. 제일 잘못한 건 약자를 쳐냈다는 거야.
3: 그 새총에 다친 애?
5: 아, 다시 만들 세상은 사람을 부품처럼 쓰다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3: 얘는 자기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까지 생각하고 있어. 나랑 시야 자체가 다른 거야. 난 항상 나 아니면 가족인데.
6: 미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5: 떠나려고. 언니랑 같이.
6: 아, 너도 우리랑 같이 하면 좋을 텐데.
5: 그래. 그러게. 니들이 만들 세상이 궁금하지만 그 세상에 언니가 없다면 나한텐 의미가 없거든.
6: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떠날 거면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지금은 벙커가 무너진 충격으로 조용하지만 시간 지나고 다들 정신 차리면 여기 상황도 장난 아닐걸. 벙커 초창기 때도 그랬어. 완전 무질서 그 자체.
0: 시호야, 여기 좀 와봐.
7: 잠시만.
5: 미아야, 우린 네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았어. 절대 잊지 않을게. 그리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3: 응. 너희도 행운을 빌어.
6: 잘 가. 꼭 살아남고. 그동안 고마웠어.
3: 나도 갈게.
8: 시오를 뒤따르는 로아를 보며 생각했다. 차로아는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단 하나의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 언젠가는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자기를 봐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9: 이제 가는 거야?
5: 응, 언니랑 같이.
9: 그래, 그게 좋을 거야. 여긴 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잖아.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게 좋지.
1: 너는 안 떠나?
9: 어떻게 떠나? 다리 부러지네 뼈 붙을 때까진 돌봐줘야지. 사실 우리 네 명 세상 망할 때부터 똘똘 뭉쳐서 살아남았거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1: 그래. 참, 그 벙커 빠져나올 때 구해줘서 고마워.
9: 빚 갚은 거지 뭐. 네가 내 목숨 살려줬잖아. 진짜 고마웠어.
1: 그래. 이제 작별 인사하자.
9: 아, 이런 거 진짜 못하겠다.
1: 뭘?
9: 작별 인사 같은 거.
1: 나도.
9: 야, 너 죽지 마, 진짜로. 약속해.
1: 너나 죽지 마.
9: 그래. 손 줘봐, 손.
1: 자.
9: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서 또 친구하자. 알았지?
8: 우린 손을 맞잡은 채 한참 동안 있었다. 김재현의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갔다.
9: 돕고 싶지 않은데.
1: 야, 놔. 가야 돼.
9: 너 먼저 가. 가는 거 보고 갈게.
1: 네가 먼저 가.
9: 아, 진짜. 간다. 잘 가.

0: 심해.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여.
1: 나만 따라와. 그럼 돼.
0: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고 내일 날 밝으면 다시 내려가면 안 돼?
1: 그냥 가.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아.
2: 미아야!
3: 찬민아!
2: 시오한테 들었어. 너 떠난다며.
3: 해솔이는?
2: 아직 못 찾았어. 아, 잠깐만. 이거 받아.
3: 사탕이잖아.
2: 가진 게 그거밖에 없더라.
3: 이걸 왜 줘? 너 먹지.
2: 주고 싶으니까. 너 단 거 좋아하잖아.
3: 고마워 찬민아.
2: 건강해. 조심히 가고.
3: 그래. 너도 잘 지내. 갈게.
1: 찬미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자기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까지 언니랑 내가 가는 어두운 산길을 비춰줬다.

0: 와, 이 차들 다 뭐야?
1: K시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도로에 차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
2: 다들 차 몰고 도망치다가 차만 두고 가루가 돼서 죽은 거지.
0: 아예 가루조차 없는 차도 있는데?
2: 차가 막히니까 버리고 도망쳤겠지. 그래봤자 얼마 못 가서 다 죽었겠지만.
0: 그럼 이 차들 다 우리가 털면 되는 거야?
2: 당연하지. 다 우리 거야.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0: 대박. 딴 애들은 고속도로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겠다. 그치?
2: 맞아. 한마디로 여긴 망한 세상의 블루오션인 거야.
0: 싸.
2: 일단 문 열리는 차들부터 털어보자.
0: 언니 여기 먹을 거랑 생수랑 엄청 많아.
2: 차에다 싣고 도망치려고 했나 봐. 여기도 많아.
0: 완전 벼락부자 된 것 같은데?
2: 일단 물 좀 마시자. 너도 마셔.
0: 난 이거 먹을래. 초코파이랑 에너지바. 언니도 먹어? 맛있다.
2: 저기 휴게소 보이지? 저기 가면 마트 있어. 카트 하나씩 챙겨서 거기 싹 다 집어넣고 그거 끌고 다니면 돼.
0: 오케이, 그럼 되겠다. 아싸, 신난다.
1: 그렇게 도로 생활이 시작됐다. 날이 밝으면 카트를 끌며 차를 털어 필요한 걸 챙겼고 밤이 되면 빈 차에 들어가 잠을 잤다. 여름이 되자 살인적인 폭염이 시작됐다.
0: 아, 언니 너무 더워.
2: 그러게. 어디 그늘 없나?
0: 지금 몇 도쯤 될까?
2: 39도? 40도?
0: 날씨가 미쳤어. 나 더 이상 못 걷겠어.
2: 이렇게 하자. 밤에 걷고 낮에는 산이나 나무 그늘에서 자는 거야. 텐트 있으니까.
0: 좋아.
2: 좀만 더 가면 쉴만한 데가 있을 거야. 가보자.
1: 그렇게 쉴 곳을 찾던 중 우리는 캠핑 도구를 파는 가게를 발견했다.
0: 여기 구급약 상자 있어.
2: 쓸만한 거 다 챙겨. 생존 필수품들이니까.
0: 와, 침낭도 있고 텐트도.
2: 정수기계다.
0: 정수기계?
2: 이것 봐. 이것만 있음 언제든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
0: 근데 안이 텅 비었는데?
2: 가만. 설명서가. 안에 부품이 더 있어야 되나 봐. 겉만 조립된 상태야. 부품을 찾아야 돼.
0: 찾아보자. 어디 있겠지?
2: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무슨 소리지?
2: 분명히 뭔 소리가 났는데?
0: 저기에서 난 건가? 저 계산대 뒤에 있는 창고.
2: 내가 열게. 넌 내 뒤에 숨어. 저기요.
0: 언니, 저기 사람.
2: 어디? 누구야?
0: 오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언니. 손에 대벌레 저로 들고 있어.
2: 다른 손에도 뭘 들었는데? 그거 혹시
0: 정수기 부품이야.
2: 뭐? 이런 방을.
0: 가까이 오기만 해. 너희 둘 다 죽여버릴 테니까.

0: 단 한 번의 선거로 적군의 99% 이상을 무찌른 전투는!
1: 외계인설, 돌연변이설, AI설에 시달렸던 을지문덕은 공교롭게도 살수대첩 이후에
2: 운이 좋으면 을지문덕을 볼 수도 있어.
0: 조금만 더 올라가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화장실과 세면장!
3: 거듭명 힘, 돌, 끝내줘!

와이파 한국인 188번째 풍월주 김유신 24번째

0: 어두운 산 속에서 볼일을 마치고 텐트로 돌아오는 김유신과 낭도일.
1: 저 풍월주님, 제가 아까 꿈을 꿨는데 말입니다.
2: 꿈?
1: 네. 여자가 셋이나 한꺼번에 나타나가지고.
2: 셋이요?
1: 아유, 정말입니다. 그것도 완전 막 여신 막 왕, 드레스 막 왕, 메이크업 빡 이렇게. 야, 여신 셋이 제 바지가랑이를 자꾸 막 늘어지면서.

0: 혹시 그 여신들 이름이...
1: 동성명을 하기는 했는데...
2: 저 여신 맞고요. 나는 내림!
3: 혈예 골화?
1: 그...
0: 내림 혈예 골화?
1: 맞다!
0: 호국 신이에요! 뭐 이러던가?
1: 풍우주님이 제 꿈속에 나타난 여신들을... 아는 사이세요?
0: 내 꿈에도 나왔어.
1: 여신들이 꿈속에서 양다리를...
0: 나한테도 가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했어.
1: 그럼 아까 혹시...
0: 흰돌? 너도?
1: 흰돌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두워서 분간을 할 수가 있나 이거?
0: 너와 내가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야. 이건 경고야.
4: 순간 낭도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 막힘 유신
5: 정체를 밝혀라! 하나! 둘!
6: 아야 우리야!

0: 모든 총목에서 탑을 찍는 인간 병기 터미네이터예요.
1: 백석은 특수훈련과 생존훈련을 마스터한 고구려의 첩자일지도 몰라.
2: 눈을 감고 누워서 백석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는 김유신.
3: 고구려에 가야겠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
1: 그래, 처음부터 날 고구려로 유인하기 위해 접근했는지도 몰라.
3: 조금만 더 올라가면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화장실과 세면장, 바베큐장도 아주 끝내줘요.
2: 그렇지, 고구려로 이동하는 내내 노련한 가이드 역할을 했던 백석이다.
1: 맞아, 고구려로 가는 지름길을 내비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
4: 거듭이야 돌.
5: 아니, 고구려 사람의 손을 막 이렇게 막 잡고 막 어쩔 여신 맞아요? 아니, 고구려로 들어가다니.
1: 고드명 흰돌.

0: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1: 내가 아이언맨한테 두들겨 맞는 꿈을.
2: 에? 아이언맨이 형님을요?
1: 아휴, 꿈에.
2: 아니, 아무리 꿈이어도 그렇지. 시국이 이런데 작가 동의까지 감수하면서 왜 아시아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이건 월권입니다.
3: 오바가 있네.
2: 기회가 되면 제가 반드시 아이언맨의 코를 납작하게 뭉개버리겠습니다.
3: 기회는 오지 않아. 그리고 아이언맨의 코는 처음부터 납작했을 거짓말쟁이.
4: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2: 풍월주님을 도와 삼국을 통일하는 형님의 명령이라면 지옥문이라도 열겠습니다.
4: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2: 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3: 아니다, 가자. 한시라도 빨리 고구려 땅을 밟고 싶구나.
2: 예, 형님!

0: 일단은 계속해서 산길을 이용해 고구려로 이동하는 김유신과 일행.
1: 설마 그 이대로 국경을 넘으시진 않겠죠?
2: 이제 곧 고구려입니다, 부모 주님.
1: 이제 산을 넘는 순간 우린 아주
3: 내가 알아서 해.
4: 백 브라더, 브라더 백!
5: 잠깐만,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멈춰요.
6: 발길을 멈추라니요?
3: 아무래도 돌아가야 할 것 같아.
6: 에, 고구려 국경이 코앞인데.
3: 보조 배터리를 놓고 왔어.
1: 보조 배터리요? 주님이 그 엄청나게 아끼는 그 핑크색 보조 배터리.
6: 아, 고구려에 도착하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핑크색으로.
3: 베이비 핑크인데? 더구나 한정판이라서 지금 시중에서도 구할 수도 없다고.
1: 큰일이야, 형. 그거 우리 붕어주님 그 보조 배터리 없으면 안 되는.
3: 그래, 난 꼭 그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돼. 고구려에 장기 체류할지도 모르는데 돌아가서 가지고 오는 게 좋겠네.
1: 할 수 없지. 그냥 아이, 다시 금성에 갔다 와야죠.
6: 예예예, 알겠습니다.
3: 미안하다. 미안해. 신 돌 백석 브라더.

0: 뭐 전지훈련을 간다더니. 아니 왜?
1: 모르겠어요. 아무튼 형이 지금 온다고
2: 문자가. 어머니 좋았어요.
1: 왔다.
2: 어머니.
3: 무사하게 금성 자신의 집에 도착하는 김유신.
0: 아유 전지훈련을 간다더니 가던 일에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4: 아니에요 어머니. 저기 죄송하지만 술상 좀 부탁드립니다.
0: 술상?
5: 술이라니요 붕어주님. 바로 떠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4: 목은 축여야 할 거 아니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안주는 필요 없어요.
0: 그래 자.

0: 잠시 후.
1: 자, 한 잔 받아.
2: 예. 자. 아유, 우리 형님 사랑이 넘치세요.
0: 백석의 잔에 김유신이 술이 넘치도록 따라준다.
3: 나는 신라와 나에 대한 너의 넘치는 열정과 충성을 진심이라고 믿었다.
2: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3: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때는 나도 잠시 널 브라더로 착각했지.
2: 착각이라뇨?
3: 아직도 내가 너의 브라더로 보이느냐?
2: 붕어 주님.

0: 아이씨, 형님, 붕어주님, 비로소 맹세하진 않았지만 어찌 저의 충분한
1: 칼 끝에 피가 묻어야 실토를 하겠구나.
0: 잠깐! 잠깐만요.
2: 백석의 목에 그대로 칼 끝을 대고.
1: 코드명 화이트스톤 백석
0: 김효신,
1: 이제야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0: 난 고구려의 비밀 요원이다.
1: 니놈의 미션이 뭐냐?
0: 나의 미션은 신라화랑 붕어주 김효신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고구려로 유인하게요. 이 작전 운영은 11주 후에 자정 폭파돼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될 텐데.
1: 아주 바쁘구나, 바쁘. 겨우 청소년 수련단체 짱인 날 납치하려고 고구려에서 비밀 요원을 파견했다고?
0: 처음엔 나도 황당했지.
1: 난 아직 정식 데뷔도 하지 않았어.
0: 너의 정식 데뷔 자체를 막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1: 왜? 나 김유신을 어떻게 알고?
0: 김유신, 너에겐 너도 모르는 너의 출생의 비밀이 있다.
1: 내가 무슨 아침 드라마 주인공이야? 나도 모르는 나의 출생의 비밀?
0: 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해?
1: 난 당연히 김유신.
0: 과연 네가 김유신일까? 네 속에 또 다른 너는 누구일까?
1: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0: 김유신! 너의 출생의 비밀! 다음 시간에!

0: 아우 정말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궁금하네요. 이자요?
1: 혹시 변사하세요? 이규칙.
2: 그래 유신아,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은 내가 다음 시간에 만명 이명.
3: 와이파이 한국이 다음 시간에 계속된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제주 특별자치도의 오름 몇 군데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주를 여행하면서 올레길과 함께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단어가 오름인데요. 오름이라

제주의 중산간지대 곳곳에 불쑥불쑥 솟아있는 봉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외지 사람들의 눈에는 야트막한 산봉우리 정도로 보이는 오름은 제주 사람들이 무척이나 신성하게 여기는 공간입니다. 현재 제주에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 오름을 비롯해서 모두 360여 개의 오름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젊을 오름, 용눈이 오름, 검은 오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제주의 오름은 제주시 봉계동에 있는 젊을 오름입니다. 젊을 오름은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젊을 자연휴양림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젊을 자연휴양림의 주요 탐방로인 젊을 오름 탐방로를 이용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젊을이라는 이름은 사찰의 약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젊을 자연휴양림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젊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을 오름 탐방로는 젊을 자연휴양림의 탐방로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입니다. 숲길도 걷고 가벼운 등산도 하고 제주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오름에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오름 탐방로의 도착 지점인 젊을 오름에서는 가볍게 분화구를 한 바퀴 돌 수가 있는데요. 오름 주변의 시원스러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도록 두 군데의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젊을 오름 분화구 한쪽에는 장생의 숲길로 이어지는 탐방로도 있습니다. 젊을 오름에 이어 찾아갈 제주의 오름은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용눈이 오름입니다. 용눈이 오름은 제주의 바람을 사랑했던 사진가 김영갑 씨가 즐겨 찾았던 곳인데요. 용눈이 오름 꼭대기에서는 제주 중산간지대의 참모습을 앞눈에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야도 좋아서 성산 일출봉과 우도,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한라산도 볼 수가 있고요. 제주의 세찬 바람을 몸과 소리로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용눈이 오름은 약 1시간 정도면 왕복이 가능한 낮은 오름인데요. 용눈이라는 이름은 그 생김새가 마치 용의 눈을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제주의 오름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검은 오름입니다. 검은 오름은 지난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생각처럼 그리 쉽게 등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에 걸쳐 화산지형의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검은 오름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검은 오름은 사전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하루에 550명까지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오름을 탐방할 때는 반드시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자연유산 해설사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검은 오름의 탐방 코스는 약 1시간이 소요되는 정상 코스,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분화구 코스, 그리고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전체 코스 등이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오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노유섭 씨 변연주곡 약속입니다. 바리톤 김종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흔하죠. 의심할 수 있는 전조 증상도 없습니다.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당뇨병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하지만 당뇨병의 위험 인자는 있습니다. 가족력을 비롯해서 복부 비만,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과 과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성질환, 평생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지적되는 당뇨병의 예방은 곧 위험인자들을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은데요. 당뇨병의 예방과 전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는 간암, 특히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윤미래의 검은 행복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당뇨병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당뇨병이 참 무섭다는 말을 하지만 당뇨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또한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뇨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니까요. 당뇨병 진단을 받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고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한 당뇨병학회 조사 결과를 보면은
0: 네.
1: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인구가 현재 약 55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본인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낸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환자분이 많다라는 게 인상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550만 당뇨병 시대를 생각하면 국민병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 예, 맞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0: 네.
1: 명실상부 국민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고칼로리 식단하고 이제 가공식품이 일상화가 되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뭐 운송 기술의 발달로 개개인의 신체 활동량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구화된 환경 변화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뭐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인구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젊은 당뇨병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는 건강검진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0: 예.
1: 우리나라 이제 젊은 세대에서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뇨 환자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0: 예.
1: 문제는 이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여러 가지 검진을 건너뛰고 설령 좀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네. 당뇨병도 초기에 치료를 진행해야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당뇨의 치료에는 일종의 어느 정도 이렇게 골드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낮추고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초기에 인슐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존이 되는 시점을 지나서 인슐린 분비가 좀 망가진 이후에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약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뭐 당뇨병의 골든 타임도 말씀하셨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정상 혈당하고 당뇨병의 중간 지대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특히 이 단계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0: 이 단계가 이제 당뇨병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방과제를 잘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부터 당뇨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맞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또 실제로 의학적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비록 당뇨는 아직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네. 우리 몸에서는 당 대사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관에 경미한 손상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도 어느 정도 검사를 해보면은 뭐 동맥경화 상태가 좀 이미 있다거나 여러 가지 당뇨병의 합병증 징후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뇨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당뇨로 넘어가지 않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가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래서 혈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치에서 공복 혈당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0: 예, 아무래도 검진에서 흔히 이제 공복 혈당을 가지고 당뇨를 이제 그 선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공복 혈당만으로는 당뇨병을 완벽하게 걸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높아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당호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식후혈당이 일종인데 뭐 경구 당부화 검사와 같은 검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서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식후혈당이나 당화혈색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0: 네, 음식을 드신 이후에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게 식후혈당인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에 우리 몸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를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검사 당일에 컨디션이나 식사를 하고 안 하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우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당뇨병의 진단 외에도 당뇨병의 전체적인 흐름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복 혈당 외에도 이러한 당화혈색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후혈당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1: 네. 그럼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뇨병에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젊은 층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던데요. 검사는 간단하지 않나요? 1차 병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당뇨병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근처에 있는 이제 그 개원가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셔가지고 공복 혈당 또는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를 만약에 요청하시게 되면은 약간의 체열만으로서도 매우 빠른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특히 가족 중에 또는 이제 부모 형제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이른 나이 때 약 20대부터라도 이렇게 한 번씩 당뇨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도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1: 혈액 검사로 간단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혈당에 대한 인식은 있잖아요. 혈당이 높아도 불편감이나 증상은 없나요?
0: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이제 정확히는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식사 후에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걸 표현하는 좋은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날 때 뭐 경미한 정도로 올라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20, 130 뭐 이런 정도에서는 특별한 피로감이나 이런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함은 없고 다만 혈당이 막 200, 30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뭐 입이 마른다든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혈당 스파이크 정도에서는 대부분 우리 몸에서는 신호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당뇨병의 위험을 생각할 때 증상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0: 예,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본인의 느낌이나 컨디션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이 절대 아니고 이미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당뇨가 진단이 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는 검진을 통한 혈액검사를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우리 몸의 당뇨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당뇨병 전 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면 당뇨병으로 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역학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의 한 5년 정도를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예. 한 50% 정도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 25%에서는 실제로 당뇨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1: 예.
0: 나머지 25% 분들은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혈당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적절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식단 관리와 운동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당뇨병 예방뿐 아니라 당뇨병 전 단계에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약간 비만한 분들에게서 이런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1: 네.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중 감량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본인의 체중이 비만에 해당이 된다면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약 5%에서 7% 정도만 체중이 감량이 되어도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흰쌀밥이나 밀가루 또는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과감히 줄이고 대신에 식이섬유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질 좋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그런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당뇨병이 가진 위험은 합병증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진단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커지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병과 연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오는 합병증이 무섭게 되는데요.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눈이나 심장, 신경 그리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도가 전신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거의 전신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혈당 관리가 참 어려운가 봅니다. 당뇨병으로 치료받는 분들 중에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는 말을 하거든요. 약물만으로는 안 되는가 보죠?
0: 예,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이 당뇨병은 이제 단순히 약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질환은 아니고 약물은 이제 혈당을 낮추는 효율적인 도구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될 부분은 평소에 식사 습관이나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좀 적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활 방식에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약의 효과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또 좋은 혈당이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약만 가지고 조절하기보다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열심히 잘 다지는 것도 당뇨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만 가지고는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슐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주사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게 됩니다.
1: 네. 그럼 약물 치료에서는 혈당 수치에 따라서 처방이 바뀌기도 하나요? 병원에 가면 늘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이제 뭐 당활색소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집에서 재신 혈당 기록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약물을 이제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당뇨병 약제는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전도 다르고 약의 효과나 부작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혈당 상태 그리고 인슐린 분비 상태 또는 저항이나 그 외에도 비만이 있고 없고 신장 기능이 있고 없고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장 본인의 적합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

0: 약을 선택을 하는, 흔히 얘기하는 맞춤형적인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일단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요. 약물과 식사 그리고 운동, 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0: 보통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권고를 하게 됩니다.
1: 네.
0: 일주일에 약 150분 정도의 운동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한 번 운동을 했던 효과는 그날과 그 다음날까지는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1: 네.
0: 운동 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등도 정도의 그런 운동을 권고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운동은 약간 빠르게 걷는다든지,
1: 네.
0: 등산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권고가 되는 운동이라고 권고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혈당 수치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0: 네,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그 검사 기법이 됩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급여의 적용이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인슐린을 여러 번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고,
1: 네.
0: 인슐린을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먹는 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당뇨 전단계 이런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몇 번 경험적으로 해보시는 거는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1: 네.
0: 그리고 이제 올라간 혈당이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환자분 스스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이제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경험적으로 하는 것도 적절한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하 혈색소, 이 세 가지 수치들에 대한 확인이 당뇨병 예방을 위한 기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 수치를 기본으로 어떻게 위험을 인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0: 네,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1: 네.
0: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의 경우에는 99까지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시간 기준으로는 약 140 미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는 5.6까지 정상이 되게 되고요. 당뇨의 진단은 공복은 126, 식후 혈당은 200,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게 되는데,
1: 네.
0: 이제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목표를 당화혈색소 6.5 아래, 공복 혈당은 130 아래, 그리고 식후 혈당은 대략적으로 180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게,
1: 네.
0: 이제 중요한 그런 숫자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또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비만, 특히 허리 둘레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특히 허리 둘레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내장 근처에 있는 내장 지방량의 어떤 그 데이터를 손쉽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게 됩니다.
1: 네.
0: 이런 내장 지방의 양을 우리가 이제 뭐 CT나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1: 네.
0: 이런 것들은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좀 복잡한 검사이기 때문에,
1: 네.
0: 집에서 졸자로 허리 둘레를 재봐서 남성의 경우에는 6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1: 네.
0: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체중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당뇨나 또는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기준을 넘어가는 분이 계신다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기준 안으로 내려오도록 적절한 운동하고 음식 관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예방과 전 단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콘서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가죠.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몸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흡수된 음식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역할도 하죠. 해독작용 역시 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간은 조용한 장기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파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신호들이 있다면 초기 발견이 가능할 텐데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근데 병은 소문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간도 좀 위험 신호가 빨리빨리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나서 네. 70% 이상 손상돼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 불리고요. 네. 그리고 황달이나 복수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그런데 간암의 위험을 높이는 간염 바이러스나 술, 뭐 지방간, 또 약물과 같은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 없이 간은 손상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간은 여유 능력이 커서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어도 한참 동안 제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의 막연한 증상만 있을 뿐 본인이 알아차릴 만한 뚜렷한 신호 없이 조용히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참 그렇게 간의 상당 부분이 기능을 잃어도 증상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간 자체에 신경세포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간암이 발생해도 꽤 진행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느끼고

0: 느끼지 못한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간 내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고 간을 둘러싼 막이 늘어날 정도로 종양이 커지거나 염증이 커져야 비로소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간암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렇게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고 그럼 간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이미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1: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0: 암이 커진다는 건 간이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암이 커진다는 건 정상 간 조직이 그만큼 그 암 덩어리에서 밀려나거나 파괴되고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처럼 이미 간이 오랫동안 망가져온 토대위에서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커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짐작하는 황달이라든지 좀 배에 뭔가 만져지면서 통증이 생기고 복수가 차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1: 네. 그 정도 단계에 이르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 그리고 오른쪽 윗배가 덩어리처럼 만져지거나 혹은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고 또한 심할 경우에는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체중 감소나 심한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간암이 드물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10대 암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매년 통계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국감 등록 통계 기준으로 간암은 남성에서 4에서 5위권 그리고 여성에서는 6에서 7위권에 해당하는 비교적 흔한 암으로 특히 남성에서 여성보다 두세 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0: 또 간암이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도 지적이 되던데요. 전체 암 생존율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1: 간암은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 폐암에 의해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0: 네. 남성에서 특히 많고 중년의 간암 사망률이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지금 50대 미만의 그 청년층에서는 사실 바이러스도 많이 퇴치가 됐고요. 그 술 먹는 문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적고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그 이전 나이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0: 그렇군요. 간암도 1기부터 4기로 구분이 되나요? 단계가 있잖아요.
1: 병기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1에서 4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네. 1기에서 4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간암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가요?
1: 다른 종양들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간암은 종양의 크기와 개수 그리고 혈관 침범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간 기능 상태, 간경변이 어느 정도 심한가를 함께 평가해서 병기를 나누는데 다른 암과 달리 간 자체의 기능, 간 수치나 이런 것까지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0: 그렇게 여러 단계가 있는 만큼 간암의 조기 발견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뭐 치료라든지 사망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 등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고 5년 생존율도 60에서 70% 이상까지 올라가지만 진행된 경우에 발견한 경우에는 생존율이 10% 안팎으로 매우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러면 요즘은 뭐 검진이라든지 간암 위험에 신경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간암 발생률로 볼 때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1: 간암 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일찍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에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0: 증상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1: 그런 경우가 많죠.
0: 그럼 간암을 조기 발견해서 초기 치료했을 때와 이미 진행된 후에 진단됐을 때의 차이랄까요? 뭐 치료 방향부터 과정에서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차이가 당연히 크죠. 초기에는 수술적 절제나 고주파 열치료 간이식처럼 암을 완전히 없애는 완치 목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뒤에는 그 완치 목적 치료가 불가능하고요. 색전술이나 항암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으로 암의 성장을 늦추고 생명을 연장하는 조절 목적 치료로 방향이 바뀌어서 환자의 부담과 예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입니다.
0: 네. 또 초기 간암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 이식이라고 하던데요. 이식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1: 간 이식 역시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럼 다른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뭐 초기 간암 치료로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던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초기 간암 치료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이 암 부위를 직접 잘라내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0: 네.
1: 그리고 고주파 열 치료도 또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가느다란 바늘을 종양에 바로 꽂아서 거기다 고열을 주입을 해서 고열로 암세포를 태워 없애는 그런 치료입니다. 특히 고주파 열 치료는 수술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회복이 빨라서 3cm 이하의 작은 간암에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서 관심이 높습니다.
0: 또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진행이 되는 치료인가요? 방법도 궁금한데요.
1: 다른 암과 달리 간세포암에서 유일하게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가 어려울 만큼 암이 여러 개 있거나 크기가 큰 중기간암에 주로 시행합니다. 방법은 그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세터를 관을 간 동맥까지 집어넣은 뒤에 암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에 항암제를 넣고요. 그리고 항암제를 넣은 후에 그 혈관을 젤폼이라는 찐득찐득한 물질로 막아버려서 암세포의 혈액 공급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식 치료입니다.
0: 네. 간동맥 화학 색전술의 방법도 있고요. 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땐 치료가 또 달라지나요?
1: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색전술 치료가 어렵고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진행성, 전인성 간암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보다는 전신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들이 항암 표적 치료제로 옛날에 소라페닙, 렌바티닉 같은 표적 치료제가 있었고요. 현재는 면역항암제 주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수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항암제가 치료법인 거네요. 방사선 치료도 있지 않나요?
1: 간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의 사용이 무척 제한적입니다. 간 안에 존재한 혹에는 그 종양에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간 문맥이 암세포 혈전으로 막혀 있을 때나 혹은 아주 작은 잔여암이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0: 네. 그런데 항암제도 내성이 걱정이지 않습니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이 좀 많은 편인가요?
1: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간암 치료제 개수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크게 늘어나서 1차 치료에 내성이 생겨도 다른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로 2차, 3차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옵션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면역 치료 요법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습니까?
1: 네,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0: 네.
1: 특히 요즘은 아테졸리주마프, 베바시주마프, 병용 요법이 진행성 간암의 1차 표준 치료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표적 치료제보다 생존 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결과들이 나와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간암의 위험을 피해갈 수 있고 또 간암이 생겼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기 검진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같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나 혹은 어떤 이유로든 간경변이 있는 환자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 등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은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나 알파테아단백 같은 간암 수치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받는 정기 검진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0: 네. 특히 간염, 뭐 술,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1: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과도한 음주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은 모두 간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간세포가 망가지고 또한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흉터가 나면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3대 위험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간암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0: 네. 또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0: 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특히 정기검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복부 초음파와 혈액검사 말씀하셨는데 이 간 검사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잘 모르지 않나요? 초음파도 생소해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1: 일단 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진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초음파나 그런 암수치 검사나 간단한 간기능 검사만으로도 1차적인 스크리닝, 선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걸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뭐 간염, 음주, 대사 이상 지방간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이런 분들은 정기 검진을 절대 거르지 마시고 네. 주기적으로 최소한 1, 2년 한 번씩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형간염, 시형간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셔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음주가 문제인데 술은 가능한 끊으시고 네. 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 등이 있다면 체중관리와 운동,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에 신경 쓰셔야 간암으로 진행된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정기적인 선별 검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선별 검사로 실시하는데 주로 복부 초음파와 간암 수치 검사입니다.
0: 네. 그럼 간염이나 간 경변증이 있는 간암의 고위험군에서는 뭐 간 수치라든지 간암 종양 지표 또 초음파 검사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1: 간염 보유자나 혹은 간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간수치 혈액검사와 알파타단백 같은 종양표지자 그리고 복부초음파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표준적인 권고사항인데요. 다만 간경변증이 좀 심한 분들은 3개월 간격이나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작은 간암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간암 위험에서 뭐 간염, 지방간, 간경변증이 지적이 되는데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 없이 바로 간암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아, 예전에는 사실 간경변증이 없는 상태에서 간암 바로 가는 것은 드물다고 돼 있었는데요.
0: 네.
1: 요즘 보면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간 손상 환자들은 네. 어쨌든 간암으로 갈 수 있는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0: 네, 뭐 간염 보유자나 간 경변증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정기 검사를 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실제로 고위험군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1: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간 질환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 가지 뭐 그 바쁜 일정이나 뭐 삶에 쫓겨서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많이 진행돼서 오신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기본적으로는 복부 초음파 검사, 이제 간암 수치 검사를 혈액 검사 해보면 되는 거네요.
1: 네.
0: 네. 네. 젊은 나이에서 간암 진단을 받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1: 예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이 진행되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간암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일단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세포 변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으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젊은

0: 진행 속도도 좀 빠르겠네요. 노년층에 네. 비해서.
1: 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급속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도 진행을 빨리해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0: 네. 이제 간암의 원인으로 음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매일 한 잔이 더 안 좋은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포금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건가요?
1: 사실 그게 논란이 많은데요.
0: 네.
1: 논란이 많은데 전체적인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양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간에 쉴 시간이 없는 매일 음주도 좋지가 않죠. 그래서 매일 음주하는데 적은 양과 한꺼번에 포금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둘 다 그 나쁜 습관이 되겠죠.
0: 네. 음주를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이제 술을 끊으면 간암의 위험에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1: 그럼요. 그래서 간경변증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주를 하시면서 간이 많이 회복되고
0: 네.
1: 암 발생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참 매일 맥주 한 캔을 이제 반주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1: 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커가지고요.
0: 네.
1: 적은 양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간암의 예방 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1: 간은 끝까지 말없이 버텨주는 장기인 만큼
0: 네.
1: 증상이 없을 때 챙기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0: 네.
1: 그래서 비형, 시형, 간염 검사와 예방접종 그리고 절주, 적정 체중 유지를 생활화하시고
0: 네.
1: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마다의 정기검진을 꼭 간 전문의와 만나셔가지고 꼭 정기검진을 시행하셔서 식후계장기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먼저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암의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남순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곁가지란 원가지에서 도단한 작은 가지를 말하고 이것이 기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어떤 문제나 사물에서 덜 중요하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가 곁가지로 흘렀다. 곁가지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줄갈이라는 고유어 명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 몸뚱이나 원 줄기에 딸린 물건을 기본 의미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일에 곁달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을 뜻합니다. 뜻풀이에 나온 곁달리다라는 동사는 곁달다의 피동사로 덧붙어서 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광에 곁달린 방. 이 방은 원래 부엌 옆에 곁달린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쓰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곁가지나 곁달리다에서 첫 번째 음절에 있는 곁은 겨 밑에 티읕받침을 쓰는데요. 어떤 대상의 옆이나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가리킵니다. 즉 기준이 되는 대상으로부터 가까운 쪽을 말하니까 뭔가 부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과일 같은 열매가 맺는 나무를 키울 때는 곁가지를 쳐줘야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기기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성현입니다. 보조기기 관리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를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공구를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긴장됐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